0: 데니야, 엄마랑 약속한 방 정리 해야지.
1: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0: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네요. 그럼 이번에는 민준이에게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민준아, 누나는 왜 저녁을 안 먹는데?
2: 누나가 아무래도 지금 사춘기가 아직 안 끝났나 봐요.
0: 그래서?
2: 누나가 먹기 싫대요. 그래서 좀 이따가 먹는데요.
0: 고마워. 민준이가 누나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춘기 이야기를 하면서 누나가 밥 먹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따가 먹겠다라고 했지요. 맞아요. 이렇게 이유와 또 언제쯤 할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해주면 되겠지요. 조금 지난 뒤에라는 의미의 이따가라는 말을 배워봤어요. 그럼 이따가의 짝꿍 단어가 뭘지

0: 이따가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이따가. 이따가 발음이 같은데요. 이따가는 무슨 뜻일까요? 제니.
1: 여기에 있다가 학원에 갈게요.
0: 딩동댕동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줬네요. 이따가란 말은 사람, 동물, 물건 등이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가 란 뜻이에요. 제니는 교실에 있다가 운동장으로 나갔다. 민준이는 종일 집에 있다가 밤에 잠시 외출을 했다. 또 있다가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 학교 운동장에 있다가 다시 교실로 들어가다.
2: 할머니 집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다.
0: 잘했어요. 사람, 동물, 물건 등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있다가는 장소, 장소와 관련해서 주로 쓰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다가와 있다가를 잘 구별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문장의 빈칸에 있다가, 있다가를 바르게 넣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앞에 있는 종이에 적절한 말을 써보도록 할까요?
3: 네. 네.
0: 놀이터에 있다가, 있다가 학원 갈게요. 있다가 학원 갈 거면 집에 있다가 가렴. 자, 다 썼으면 이제 정답을 보여주세요. 와, 민준이와 제니가 모두 다 정확히 썼어요. 모두 잘했어요. 시간을 말할 때는 있다가, 장소를 말할 때는 있다가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3: 네.
0: 공책을 꺼내서.
3: 꺼내서.
0: 펼치고.
3: 펼치고.
0: 글짓기를 시작해.

0: 있다가 조금 지난 뒤에 있다가 사람, 동물, 물건 등이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1: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민준이부터 발표해 주세요.
2: 이따가 학교가 끝나면 집에 있다가 떡볶이를 먹는다. 할머니 댁에 있다가 모기에 물렸다.
1: 아, 그랬구나. 할머니 집에 머무르면서 모기에 많이 물렸었나 봐요.
2: 네.
1: 그때 어떻게 했어요?
2: 아, 그때 가려워가지고 못 참겠었어요.
1: 그랬구나. 모기약을 꼭 들고 다녀야겠어요. 자, 우리 제니가 발표해 볼게요.
3: 조금 있다가 먹는다고 했는데 엄마께서 지금 먹으라고 하셨다. 도서관에 있다가

0: 엄마가 데리러 오시면 집에 같이 갈 것이다.
1: 이따가 먹자라고 엄마가 말한 거 보니까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었나 봐요.
2: 네.
1: 제니가 먹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지요?
2: 노는 거예요.
1: 그렇구나. 오늘은 이따가와 이따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정확하게 쓸 수 있겠죠?
3: 네.
1: 좋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안녕.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기 있나요?
1: 오늘도 그림남매와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림남매 반가워.
2: 안녕.
3: 자, 그럼 오늘의 속담을 공개할게. 밤을 가는데 라 간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옷.
4: 오?
0: 실.
4: 실. 손 간다.
0: 손이?
4: 아, 그 바늘하고 이렇게 해야지. 손이 있어야지. 그래야 뜨개질을 할 수 있지.
0: 그렇긴 한데 나는
1: 실. 너 실? 응. 그럼 오빠는 바늘 가는데 손 간다.
0: 오케이.
3: 좋아, 그럼 그림으로 한번 정답을 표현해볼까요?
2: 그래.
4: 이렇게 바늘을 그려주고.
3: 윤슬아, 응. 윤슬이는 왜 정답이 실이라고 생각했어?
0: 왜냐면 바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손도 있지만 실이 바늘을 이렇게 잡고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바늘이 가는데 실도 따라가는 거지.
4: 오.
0: 따라하거나 아니면 따라가는 거?
3: 아, 누군가를 혹은 친구를 따라하거나 따라다닐 때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0: 기차놀이 할 때도 기차놀이를 하자 얘들아 이러면 너 바늘 가는데 실 가는 놀이 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4: 따라가는 놀이니까?
3: 좋아요. 그럼 윤슬이도 바늘과 실 같은 사이가 있어?
0: 당연하지.
1: 오빠!
4: 아, 진짜?
3: 그렇구나. 맞아, 그림남매는 바늘과 실처럼 좋은 사이지.
0: 맞아, 맞아.
3: 그럼 우준이는 왜 답이 손이라고 생각했어?
4: 왜냐하면 바늘로 뜨개질을 하려면 손이 있어야 되잖아. 손이 없는데 뭐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짝꿍은 있다? 짝꿍이 있어야지 뭔가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
3: 아, 바늘과 손처럼 누구라도 짝꿍이 있다라는 얘기구나.
4: 응.
3: 그럼 우준이도 그런 단짝 친구가 있어?
4: 내 영원한 짝꿍은 바로 옆에 윤슬이지.
3: 그림남매는 정말 사이가 좋구나. 그럼 우준아.
4: 응?
3: 우준이는 바늘 가는데 손 간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 써줄 수 있을까?
4: 붙어다니는 친구 두 명을 보고 아, 너네는 맨날 붙어다니는구나. 정말 바늘 가는데 손 가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3: 아, 사이좋은 친구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거구나.
4: 응.
3: 좋아, 그럼 윤슬이는?
0: 오빠가 자동차 장난감이 있는데 그 장난감을 진짜 너무 좋아했던 거지.
4: 맞아, 어떻게 알았어?
0: 그래서 맨날 그 자동차만 졸졸 따리는 거지. 그래서 그 장난감도 마음이 있지 않겠어? 그래서 그 자동차가 내 친구 우준이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이러는 거지.
4: 실감 나는데?
3: 아, 장난감 자동차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구나.
0: 응.
3: 자, 좋아요. 그럼 오늘의 그림남매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한번 설명해볼까?
4: 짠! 이렇게 그렸어. 손이랑 바늘이 보이지? 이처럼 바늘과 손은 둘에게 꼭 필요한 둘도 없는 짝꿍이잖아. 그러니까 뾰족한 누구라도 짝꿍이 있다는 뜻이야.
0: 짜잔.
4: 오.
0: 바늘이랑 실은 오빠랑처럼 꼭 같이 따라다니는 짝꿍이잖아. 그래서 어디든지 맨날 같이 다니는 짝꿍이잖아.
4: 응.
0: 아까 전에 우준이 오빠랑 그 자동차 동화처럼. 그래서 따라다니는 친구 아니면 실 아니면 계속 따라다니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옆에는 우준이 오빠도 말할 수 있겠지. 우진이 오빠 너무 많이 따라다니는 힘들어. 자동차가 오빠한테 이러겠다. 오빠 바늘 가는데 실 가구나.
3: 좋아,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생각 잘 들어봤어.
4: 고마워.
3: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2: 뾰로롱.
3: 오늘의 속담은 바늘 가는데 실 간다야. 바늘은 옷을 만들거나 꿰매는 데 쓰는 가늘고 끝이 뾰족한 도구야. 바늘에겐 때려야 뗄 수 없는 짝꿍이 하나 있지. 맞아, 바로 실이야. 실은 누에고치나 동물의 털 등을 가늘고 길게 뽑아놓은 것으로 옷감을 짜고 바느질할 때 쓰지. 바늘과 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옷을 만들거나 꿰맬 수가 없어. 반드시 둘이 함께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바늘과 실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매우 긴밀할 때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라는 속담을 써. 바늘과 실처럼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기분을 알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지. 이런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참 든든하겠지? 만약 도서관에 갔는데 영희가 있어서 인사하려고 보니 옆에 영희의 단짝인 유진이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바늘 가는데 실 간다더니 도서관도 같이 왔구나. 너희는 정말 환상의 짝꿍이야. 라고 말이야.
0: 아! 예! 내가 맞췄다.
4: 아, 못 맞췄다. 우리는 속담 많이 하니까 역시 정답이 바늘 가는데 실 가네.
0: 우리는 항상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항상 짝꿍이 돼야지.
4: 아, 그렇지.
0: 그래야지 역시 그림 남매지. 오늘의 속담은
2: 바늘 가는데 실 간다.
4: 사람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뜻하는 말.
0: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2: 안녕!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목소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0: 다리가 안 빠져.
1: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2: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3: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저 사람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때?
1: 해와 바람.
2: 자, 오늘의 대결은 누가 나그네 외투를 먼저 벗기나. 시원이.
3: 응.
2: 로은이.
3: 응.
2: 아담이.
3: 응.
2: 소령이.
4: 응.
2: 너희도 궁금하지?
5: 응, 너무너무 궁금해.
2: 그럼 바로 가볼게. 이야기 속으로 뿅뿅.
6: 뿅뿅.
1: 옛날 옛날 해와 바람이 살았어요.
7: 꽃들아, 햇빛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8: 해님, 해님 고맙습니다.
1: 바로 그때 바람이 다가왔어요.
0: 까짓 해가 뭐 대단하다고. 나 바람이 얼마나 센데.
1: 바람은 꽃밭으로 가 거센 바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9: 후!
0: 어때? 내가 얼마나 센지 봤지? 봤지?
1: 바람은 힘자랑을 하며 으스댔어요.
7: 귀여운 아이가 소풍 나왔네. 따스한 햇빛을 비춰줘야지.
10: 엄마, 엄마, 해님 좀 봐요. 해님, 까꿍.
1: 바로 그때 바람이 다가왔어요.
0: 까짓 해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얼마나 센지 제대로 보여줘.
1: 바람은 힘자랑을 하느라 입바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저런, 바람 때문에 음식들이 휙휙 날아가 버렸어요.
10: 내 도시락.
0: 어때? 내가 얼마나 센지 봤지?
7: 어휴, 바람아, 그만해. 힘자랑이 그렇게 하고 싶어?
0: 응, 하고 싶어. 해, 넌 나처럼 못하니까 부러워서 그런지. 난 세상에서 제일 센 바람님이시거든.
7: 글쎄.
0: 뭐야, 못 믿겠단 거야? 으이, 좋아, 그럼 내기할래?
7: 내기?
0: 응, 저기 저 사람 보여?

0: 저 사람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때?
1: 햄은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2: 좋아. 대신 내기에서 지면 이제 힘자랑은 그만두기로 약속하는 거다.
0: 그러든지 말든지 어차피 내가 이길 테니까. 그럼 바람 도전!
3: 룰루룰루룰루.
1: 바람은 입바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4: 갑자기 웬 바람이 추워.
0: 뭐야, 왜 안 먹는 거야? 좋아, 더 세게.
4: 이러다 감기 걸리겠는걸.
1: 지나가는 사람은 외투를 벗기는커녕 얼굴까지 외투 속에 꽁꽁 숨겼어요.
2: 바람아, 어때? 힘자랑해도 소용없지? 그럼 이번엔 내 차례인가? 따뜻한 햇살아, 퍼져라. 얍!
0: 아, 따뜻해. 햇살 좋다. 룰루룰루. 해, 너도 나처럼 실패?
2: 기다려봐. 이글이글 뜨거운 햇빛아, 내리쬐라. 야.
4: 땀나. 갑자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안 되겠다.
0: 외투를 벗잖아. 이럴 수가. 해한테 지다니.
2: 바람아, 어때? 이제 힘자랑하지 않을 거지? 약속!
0: 약속!
1: 바람은 그동안 힘자랑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힘자랑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5: 바람이 더 이상 심술을 부리지 않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6: 맞아.
7: 처음에 햇님이 너무 좋게 꽃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있었는데 바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꽃이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잖아. 그게 나는 바람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해.
5: 그랬구나. 해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데 성공하고 바람은 실패한 이유는 뭘까?
8: 친구마다 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 우리 사람들도. 근데 바람은 무조건 힘이 세다고 해서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실패를 한 것 같아.
5: 바람처럼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강제로 시키면 어떤 생각이 들어?
9: 강제로 시킨 사람이 싫은 것은 당연하고 내 생각에는 더 하기 싫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공부나 춤추는 거랑 그런 것도 모두 스스로 하는 거잖아. 강제로 하면 뭔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하기 싫어지는 느낌이 나서 내 생각엔 하기 싫어질 것 같다.
5: 그럼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9: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할 것 같아.
8: 내 생각에는 요청이나 부탁으로 이거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상대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렇게 지키면 좋을 것 같아.
5: 만약에 너희가 바람이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을 것 같아?
10: 일단 좀 뭐 불어보고 좀 추워한 것 같으면 난 바로 포기할 것 같아. 그 나도 추운 적이 엄청 많거든. 시합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더 앞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5: 아무리 강하고 센 바람이어도 따뜻하고 현명한 해를 이길 수 없었어.
6: 맞아.
5: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해두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팬이 함께합니다. 팽팍!

0: 여름엔 수박이 최고!
1: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2: 우와! 수박 엄청 잘 익었다! 빨리 수박 먹고 싶은데 왜 아빠가 안 오시는 거지?
0: 어, 그러게! 아빠!
1: 아빠 빨리 수박 잘라주세요!
3: 오빠 호떡아! 아빠 손만 씻고 바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0: 수박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나 수박 딱지 보니까 수박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2: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빨리 해줘.
0: 알았어. 옛날 옛날에 말이야, 수박으로 목숨을 구한 홍보가 살았어.
2: 응? 수박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0: 마음씨 착한 동생 홍보와 마음씨 거의 악한 형 놀보가 살았어. 이글이글 쨍쨍. 아주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여름날이었어.
4: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
5: 아이고 형님, 이 무더위에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4: 더운데 어딜 잡아? 이거 놓고, 당장 나가!
6: 여보!
7: 아버지, 괜찮으세요?
5: 괜찮아. 괜찮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난 괜찮아요. 형님,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7: 밥이요?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5: 그럼 그 주걱에 묻은 밥알이라도 조금.
7: 엄냠냠.
4: 잘 봐, 없지? 응? 그러니까 당장 나가.
7: 아버지, 목 말라요.
5: 형님, 그럼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6: 아이들이 이 더위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4: 물? 없다!
7: 없어요! 정 물을 마시고 싶으면 냇가 가서 마시면 되겠네.
4: 그래. 맨물 가서 마시면 되겠네. 당장 나가!
5: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4: 너무하긴?

0: 자, 갑시다.
1: 갑시다. 어, 아우, 정말. 아, 아이고.
0: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2: 여보. 그만 불러요. 노래 부르면 배고파요. 얼른 냇물이라도 마시러 갑시다.
3: 아, 그럽시다. 가자, 얘들아.
4: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홍분의 가족은 물을 마시기 위해 냇가로 향했어.
2: 아유, 덥다.
3: 아유, 냇물이 바짝 말라버렸잖아.
2: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쪽에는 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가볼게요.
5: 아니, 부인, 조심하세요.
6: 으아, 제비 살려! 으아,
2: 아버님!
7: 구렁이가 제비를 괴롭히고 있어요!
0: 오, 구렁이 녀석! 아, 오, 오, 오. 다시는 제비 괴롭히지 말거라!
5: 우리 아버지가 구렁이를 쫓아냈다!
6: 제비를 구했어!
2: 우리 아버지!
7: 만세! 만세!
0: 아니, 뭘 이 정도쯤이야. 제비야, 괜찮은 것이냐?
6: 네, 덕분에 살아, 제비. 구해주셔서 감사, 제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 제비?
0: 아유, 은혜라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위험에 처했으면 돕는 것이 그게 응당 사람의 도리란다.
6: 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인간이 이 제비?
8: 아, 아버지 응원했더니 목이 더 마르다.
6: 아버지, 목 말라요. 물 마시고 싶어요.
0: 아니,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이 없으니 어쩐단 말이냐.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7: 아버지!
5: 야, 울지 마. 울면 더 목 말라.
6: 목이 마르다고? 그럼 나도 은혜를 갚아야 할 집이. 저기요. 저기요.
0: 아, 제비야, 왜 그러느냐?
6: 내 목숨을 구해준 담내로 드리는 선물이 제비.
0: 아니, 선물을 바라고 구해준 것이 아니다만 이건 씨앗이 아니냐?
6: 이 씨앗을 심고 물을 부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제비. 그럼 이만 총총.
2: 여보, 물을 조금 구해왔어요. 어머, 그게 웬 씨앗이에요?
8: 아버지가 제비를 구해줬어요.
5: 제비가 선물로 씨앗을 줬어요. 아이, 얼른 심어요.
0: 아유, 근데 물이...
8: 이 물을 씨앗에다 주면 되잖아요.
2: 너희들 목마른데 괜찮겠어?
7: 물론이죠!
0: 좋아, 그럼 심어볼까?

0: 그렇게 홍보는 제비를 구해주고 선물로 받은 씨앗을 정성껏 심었어. 딱 한 모금 남은 물도 기꺼이 씨앗에게 양보하고.
1: 오, 홍보도 홍보 부인도 아이들도 모두 착하다. 근데 누나,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씨앗이 자라서 박이 열렸지?
0: 아니, 이게 열렸어.
2: 우와, 박이다! 이렇게 빨리 열리는 박은 처음 봐.
3: 우와. 어? 저건 박이 아니 제비.
4: 얘들아, 이건 박이 아니라 수박이야.
2: 아, 수박.
5: 아, 얘들아, 너희 목마르다고 했지? 목마를 땐 이 수박이 최고란다. 우리 함께 이걸 잘라서 먹자꾸나.
2: 예, 아버지!
4: 자.
5: 조심히.

0: 좋아.
1: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잘라 맛있게 먹었어. 그러자
2: 다른 게 사라졌어요.
3: 물도 음식도 안 들어오고 이번엔 가뭄이 꽤 길구만. 아, 이러다 홍보 쓰러지는 거 아니야?
1: 왜?

0: 버블도
1: 니코 팬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3: 들어가세 들어가세.
1: 아, 이게 누구신가?
4: 수박이 왔지가 떡수 떡수.
1: 아이, 어서 오시게.
0: 물방울도 왔수다. 몸에 물도 채우고 위산도 받을 수 있수다.
1: 아이쏘, 이제 가뭄이 끝이로구나.
5: 최강용사 리코 펜, 나도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치러 왔습니다.
2: 으라차차차, 힘이 나는 비타민 C도 왔수다.
1: 아이, 어서 오시게. 이 수박이 영양분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제 홍보는 살았네 살았어. 하, 수박에게 박수!
3: 박수!
6: 박수!
3: 박수!
6: 박수!
4: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먹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덕분에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어.
7: 우와! 홍보가 제비를 도와줘서 복 받은 거네.
4: 그렇지. 근데 홍보네 수박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자라났어. 그러자 홍보는
8: 아유, 목말라. 아유.
9: 우물도 다 말라버리고
10: 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11: 누가 물 좀 주세요.
12: 목마른 분들은 모이세요. 홍보네 집으로 오세요.
13: 홍보네
14: 집. 갑시다.
15: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16: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9: 어서 수박 드세요. 아우, 이제야 살 것 같구만.
10: 아유, 홍보 복 받을 거야.
17: 아이고, 아이고 목말라.
18: 내가 더 목말라요.
0: 나 물방울 놀부 몸에서 더는 못 살아. 떠날 거야. 땀방울이 되어 나갈 거라고. 땀방울.
17: 물 한 방울도 아까운데 땀으로 흘려보낼 순 없지. 이거라도 먹어야. 싫어.
12: 아이고 형님. 아이고, 탈수로 쓰러지신 겁니다.
18: 탈수? 아니요.
12: 물도 못 마시고 땀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탈탈 털린 상태를 탈수라고 하는데요.
9: 이럴 땐 어서 수박을 먹어야 해요.
18: 돈 없는데?
12: 형제끼리인 수박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죠. 공짜로 드려.
17: 공짜! 공짜!
18: 어머, 여보, 공짜!
17: 진작 말을 하니!
19: 아이고, 기운 없어. 에휴.

0: 믿고 팬도
1: 비타민C 함께 가세
2: 들어가세 들어가세
0: 아이고 이 수박이 들어왔으니 이 놀구도 살았네 살았어
3: 수박을 먹으니 놀부도 힘이 나는구나 동생아 고맙다
4: 고마워요
5: 일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4: 동생 홍보가 형 놀부를 살렸구나
6: 역시 탈수엔 수박이 최고지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7: 먹어보세 먹어보세 한여름에 먹어보세 수박 먹고 물 채우고 수박 먹고 미운 대세 먹어보세 먹어보세
8: 와 그러니까 수박에는 수분 물도 많고
9: 알쑤 믿고 팬도 많아서 건강해지고
8: 알쑤 비타민C도 많아서 기운 나고
9: 알쑤

0: 수마다 말짱한 수박이야.
1: 얼쑤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0: 우와 수박 최고 딱지라.
1: 우와 나도 생겼어.
2: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자 수박 먹자.
1: 네 아빠.
2: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나?
1: 응? 하 좋았어. 하야.

0: 와, 수박 진짜 맛있다.
1: 진짜 꿀맛이다. 어우, 배불러.
0: 어, 나도. 누나, 우리 수박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0: 더워.
1: 호떡아, 나갔다 왔으니까 손부터 씻어야지.
0: 손? 이따 씻을래. 난 지금 목마른단 말이야. 아 맞다, 수박이 있었지. 수박엔 물이 많으니까 물 대신 먹어야겠다.
1: 호떡아, 손부터 씻으라니까.
2: 식중독.
1: 어, 호떡아, 수박 먹지 마.
0: 아, 목말라서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목말라서 수박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이것 좀 봐. 호떡이 네가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중독 딱지가 깜빡인다는 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는 거야.
0: 뭐? 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고?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1: 호떡이가 수박 속으로 사라졌어.
3: 나는 지파리.
1: 나는 금파리.
4: 나는 똥파리 타고 왔어.
0: 어? 수박 속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닌가? 똑똑. 어? 여기가 어디야?
5: 어디긴 수박공항이지.
0: 응? 수박공항? 공항이라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아니야?
4: 맞아. 너도 나도 얘들도 다 파리비행사님의 파리비행기를 타고 여기 수박공항에 내렸잖아. 기억 안 나?
0: 아, 여기는 수박을 수박공항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파리비행사님이 누구야?
3: 어? 파리비행사님 기억 안 나?
1: 아, 너 파리 비행기 처음 탔구나. 나도 처음 파리 비행기를 탔으네. 오, 멀미가 너무 심해서 정신을 차리지.
0: 그러니까 파리 비행기라 하면 응? 파리를 말하는 거야?
6: 당연하지.
5: 아유, 너 자꾸 왜 그래. 정신 차려 대장균.
0: 왜 나한테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야?

0: 내가 대장균이라고? 대장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잖아. 근데 대장균이 왜 수박에 있는 거지?
1: 식중독균은 너만 있는 게 아니지. 나도 있잖아. 황색 포도상구균. 아!
2: 나도 식중독균이잖아. 뚜루뚜루루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살모넬라균.
0: 나도 식중독균이야. 내 이름은 비브리오 균. 어? 식중독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3: 야! 넌 왜 빼?
0: 응? 너도 식중독균이야?
3: 난 세균은 아니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은 노로바이러스야.
0: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수박에 있는 거냐고.
4: 아, 왜긴 여행 중이니까.
3: 난 말이야, 오염된 물에만 살았더니 심심하다. 떠나고 싶다. 그런데 나 혼자선 떠날 수도 없고. 누가 나 좀 태워줬으면 좋겠어. 파리비행사님이다. 파리비행사님, 여기에요, 여기. 저도 좀 비행기에 태워주세요.
2: 태워달라는 건가? 찾기. 타세요.
3: 야호! 고맙습니다, 파리비행사.
5: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3: 그렇게 난 지파리 비행사님과 여행을 떠나게 됐지.
2: 손님, 수박 공항에 잠시 착지하겠습니다. 착지.
3: 와, 맛있는 냄새.
2: 수박 공항엔 달콤한 물이 넘쳐나지요.
3: 그럼 저 여기서 내릴게요.
2: 아, 그러시지요.
3: 안녕히 가세요, 파리 비행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6: 오, 노로바이러스. 넌 지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구나. 난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는데.
0: 어? 똥파리 비행사님?
7: 아, 여행 가고 싶다.

0: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1: 후, 얼마든지요. 가시지요.
0: 야호! 뚜루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1: 자, 그럼 출발하지요.
0: 출발! 불이 난다게.
2: 그렇게 난 닭동공항에 온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행을 시작했지. 요호! 축제를
1: 해. 손님, 수박공항에서 잠시 쉬었다 가지요.
2: 우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기서 그냥 내릴래요.
1: 그러시지요. 그럼 전 이만.
2: 똥파리 비행사님, 멋진 비행이었어요.
3: 나는 저 마트에서 왔어. 바나나 공항에 비행 온 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수박 공항에.
4: 나는 말이지 상한 생선에 살고 있었지. 그러다 문득 나의 균생을 상한 생선에서 끝낼 순 없다 라고 생각하던겨.
5: 잠깐, 짧게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4: 알았죠. 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너랑 나랑 여기 같이 온 거잖아. 내가 금파리 비행사님이랑 여행을 하다가 최소 공항에 들렀을 때 대장균 너도 금파리 비행기에 올라탔잖아.
5: 아, 대장균은 최소에서 왔구나.
6: 파리 비행사님 출발.
5: 어? 넌 누구야?
6: 카루.
3: 어? 나도 처음 보는데. 너도 세균이야?
7: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6: 가루, 가루, 꽃가루 입니다만.
3: 어? 아니, 꽃가루가 수박공항엔 웬일?
6: 아, 똥파리 비행사님이 태워주셨어요.
1: 네. 왜 이렇게 출출하지? 백꽃공항이다. 손님, 잠시 백꽃공항에 내려 꿀 좀 먹고 가지요.
2: 물론이지요.
6: 똥파리님! 가루, 가루, 꽃가루도 데리고 가주세요.
1: 꽃가루 손님을 태워도 될지요?
2: 물론이지요.
6: 고맙습니다, 똥파리님.
8: 똥파리 비행사님, 출발!
5: 그러니까 모두 파리 비행기를 타고 수박공항에 왔다는 거야?
8: 그렇다니까!
5: 그런 줄도 모르고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3: 어? 뭐고?
5: 누가?
7: 호떡이가?
4: 와! 호떡이 뱃속으로 여행가자!
5: 잠깐! 너희들이 호떡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4: 어떻게 되긴 이렇게 되지.
9: 세균의 바이러스까지 위산이다.
3: 나 왜 이래? 오, 녹는다, 녹아.
4: 우와. 대단한 걸 가지셨네. 우리 같이 여행 갑시다.
10: 같이 갑시다. 갑시다.
9: 아이,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위산탕을 지키는 위라고. 나 건드지 마. 나 건드면 배 아프단 말이야. 아이고.
4: 어머나, 쓰러졌네. 얘들아, 다른 것으로 예배. 위산탕에 들어가 신나게 놀면서 위에게 복통을 선물할 거야.
8: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11: 아니, 너희들은 비상 식중독균이다.
12: 소장에 식중독균이 침입했다.
7: 나는 왜 빼?
12: 노루바이러스도 들어왔다. 물대포를 발사하라.
11: 헛! 그럼 설사할 텐데.
8: 야호! 물대포다!
4: 그러다 소장으로 가면 우리를 위해 물대포를 쏠 거야. 그럼 호떡이는 설사를 하겠지. 이게 바로 식중독이라는 거야.
5: 헛! 내가 수박을 밖에 두고 간 사이에 파리가 식중독균을 옮겨놨을 줄이야.
7: 야! 아, 노로바이러스는 왜 자꾸 빼?
5: 아, 맞다. 노로바이러스까지 옮겨놨을 줄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 오래된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너희들 때문에 식중독 걸릴 뻔했잖아.
8: 우리 때문이 아니지. 파리 비행사님 때문이지.
13: 우린 먹을 것을 찾아 계속 비행했을 뿐이지.
1: 세균과 바이러스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을 뿐이지.
13: 식중독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든지.
1: 먹다 남은 수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든지.
8: 그럼 될 거 아닌지.
1: 지파리
13: 똥파리
8: 우린 계속 비행이나 하시지.
5: 그래, 파리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어. 아니, 들어오더라도 바로 잡을 거야.
4: 하지만 우린 이미 수박공항에 와 있다는 거야. 이제 헐떡이 뱃속으로 들어가.
5: 아니, 난 밖에 오래된 수박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8: 띠로리.
6: 오! 식중독 최고 딱지다르!
5: 빨리 가서 상한 수박을 버려야겠어!

0: 부티엔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부티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커피의 특별한 사진.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2: 그럼 표정 좀 봐.
3: 다른 사진도 보자.
4: 낚시하러 갔을 때네.
5: 로디 멋지다.
3: 잘났네.
6: 이날은 모두가 물고기를 잡았잖아.
3: 맞아.
5: 눈사람 크다. 하루 종일 만들었지.
3: 우와, 소풍 갔을 때다. 진짜 재밌었는데.
7: 또 가고 싶다.
4: 잘 가.
3: 보비, 카메라 좀 빌려줄래?
4: 카메라?
3: 응, 나도 사진 찍고 싶어.
4: 그래, 잠시만. 자, 여기.
3: 고마워.
7: 무슨 사진 찍으려고?
3: 아주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4: 멋진 사진?
3: 응, 기대해.
1: 다음 날.

0: 아직 먹으면 안 돼.
1: 왜? 배고픈데.
0: 사진부터 찍으려고.
2: 알았어.
0: 이렇게 찍어볼까? 아님 이렇게?
3: 오래 걸릴 것 같은데.

0: 그럼 루피가 먹지 말랬잖아.
1: 뭐야야.
0: 그렇게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2: 우리 이제 좀 먹을까?
3: 그래.
4: 자, 이제 찍는다. 응?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2: 미안해, 냄새가 너무 좋아서.
4: 맞아, 참을 수가 없었어. 사진 찍으려고 만든 건데.
0: 근데 루피, 오늘 요리 정말 맛있다.
1: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4: 응, 그럼. 고마워.
2: 루피도 같이 먹자.
4: 그래, 알았어.
0: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1: 배불러.
4: 잘 먹었다.
5: 사진은 안 찍어?
4: 사진. 빨리 찍자. 응, 알았어.
0: 사진 찍으려고 만들었어. 이번엔 절대 먼저 먹으면 안 돼. 알겠지?
4: 응. 빨리 와, 루피.
1: 응. 와, 우리야.
4: 어떡해.
2: 야, 잠깐만. 야,
4: 루피. 이제 그만해.
0: 그래, 불 다 꺼졌어.
2: 알았어.

0: 멋진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네.
1: 다음 날 친구들이 다시 루피를 찾아왔어요.
2: 루피!
0: 안녕, 다들 옷이.
3: 아하, 사진 찍으려고. 크랑, 어제는 멋진 사진을 못 찍었잖아.
4: 소풍 가서 찍으려고 준비해왔어.
0: 정말?
3: 응, 빨리 가자.
0: 좋아, 잠깐만.
3: 크랑.

0: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1: 이제 다 그쳤나 봐.
2: 양크랑.
3: 다행이다.
1: 전부 엉망이 됐잖아. 그래도 멋지게 입었으니까 사진 찍자.
3: 그러자.

미안해.

0: 배치크롱
1: 크랑크랑
0: 어, 루피, 우리 사진 찍어야지.
2: 아, 사진.
3: 그래, 빨리 찍자.
0: 그래, 찍는다.
4: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0: 멋진 노을이네. 정말 예쁘다.
2: 아,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3: 그래, 크랑크랑. 빨리 와.
0: 이게 무슨 일이지?
5: 얘들아 조심해. 큰일 날 뻔했어.
2: 다들 괜찮아?
0: 그런데 재밌지 않았어?
3: 맞아, 썰매 같았어.
2: 또 타고 싶다.
3: 나도.
2: 이번엔 잘 찍고 싶었는데.
4: 다음 날이 됐어요.
6: 포기, 해리.
5: 어서 와.
6: 안녕.
5: 루피, 자. 어?
2: 이게 뭐야?
5: 루피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거야.
2: 고마워.
3: 오,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얼른 열어봐.
2: 꼭 봐야 해.
0: 그럼 같이 찍은 거잖아.
5: 그래, 루피.
3: 우와, 다들 입 좀 봐.
0: 크랑크랑.
2: 루피, 요리 정말 맛있었어.
3: 맞아.
7: 케이크 사진도 찍었는데.
0: 그것도 보자.
2: 아, 이게 뭐야?
3: 케이크 납작한 거 봐. 크랑크랑.
2: 그래도 포비가 불을 꺼서 다행이었어.
0: 다른 사진도 보여줘.
2: 우와!
0: 다들 옷이 엉망이네.
5: 비가 와서 더 재미있었어.
0: 맞아. 다음.
7: 얼굴만 찍혔어.
3: 어이, 바닥이 무너질 줄이야.
5: 전부 멋진 사진 같아.
2: 정말?
0: 루피 덕분에 재밌는 추억이 많이 생겼잖아.
3: 맞아. 고마워, 루피.
6: 고마워.
2: 아니야, 나도 고마워. 우리 또 사진 찍을까?
6: 좋아.
2: 그럼 찍는다.
4: 루피, 앞으로도 멋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기능 2.
1: 맛있다.
2: 루피, 너도 먹어봐.
3: 마법 열매를 먹은 친구들이
2: 응? 이게 뭐야?
3: 돌로 변했어요.
4: 숲으로 가.
2: 붉은 숲 크랑?
4: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3: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크롱과 로디는 막춤버섯을 찾아다녔어요.
5: 막춤버섯아.

0: 숲이 어딨는지 알아?
1: 알지? 그럼
0: 알려줘.
1: 내가 왜?
0: 친구들이 위험해.
1: 그럼. 알겠어. 나보다 춤을 잘 추면 가르쳐줄게.
2: 그럼.
0: 좋아.
1: 그럼. 그럼 뮤직 큐.

0: 알려줘.
1: 뭘?
0: 붉은 숲.
1: 아, 사실 나도 몰라.
2: 네?
0: 뭐라고?
1: 잠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나 말고 길을 아는 친구가 있다고. 따라와.

0: 그럼 다 왔어. 저기야. 그럼 난 간다.
1: 잘 가.
0: 크랑크랑.
2: 에헴, 기다리고 있었어. 크렁, 러디.
1: 우릴 알아.
0: 크랑.
2: 응, 난 뭐든지 알고 있거든.
1: 뭐든지.
0: 크랑.
2: 그렇다니까. 너 얼마 전에 에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혼났지?
0: 크랑.
2: 그거 뽀로로가 그런 거야.
0: 뭐야.
1: 진정해.
2: 그리고 너희 친구들 돌로 변했지?
1: 맞아.
0: 크랑.
2: 에헴, 말했잖아. 뭐든 다 알고 있다고.
1: 그럼 붉은 숲이 어딨는지도 알아?
2: 당연하지. 여길 봐. 이 옹달샘은 어떤 마법에 걸렸든 풀리게 해줘.
1: 대단해.
0: 크랑.
2: 내가 좀 그렇지.
1: 고마워. 가자, 크롱.
0: 크랑크랑.
2: 잠깐. 어? 이 꽃괴물을 조심해야 해. 먹히면 작아지거든.
0: 크랑크랑.
1: 알았어.
2: 그럼 잘 가.
1: 안녕.
0: 크랑.
3: 크롱과 로디가 붉은 숲에 도착했어요.
1: 정말 다 붉은색이네.
0: 크랑크랑. 크랑. 크랑. 크랑.
1: 이거 꽃괴물 같아.
0: 크랑. 크랑.

있잖아.

0: 않구나.
1: 괜찮아.
0: 그럼.
1: 옹달샘을 찾으면 다시 커질 거야.
0: 크렁크렁.

0: 잠깐!
1: 그럼?
0: 뭐 하는 짓이야?
2: 우리의 귀중한 샘물을 당장 돌아가!
3: 샘물이 필요해.
1: 그럼, 그럼.
0: 그렇다면.
2: 보물을 줘. 그럼 떠가게 해줄게.
3: 보물?
0: 뭐야?
2: 설마 없어? 에휴.
1: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3: 그럼. 빨리 줘.
1: 그럼.
0: 이런 게 무슨 보물이야?
2: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가.
1: 그럼.
3: 어떡하지?
1: 그럼.
0: 뭐야?
2: 이건 쿠키?
0: 맛있어.
4: 화끈한데 이게 바로 보물이지.
5: 쿠키 쿠키 맛있는 쿠키 새로운 보물이네.
1: 그럼 그럼.
2: 야 가져가.
1: 그럼.
6: 크롱이 샘물을 병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3: 크롱.
6: 크롱과 로디는 마침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1: 그럼 그럼.
2: 로디, 크롱, 마법약을 찾았구나.
7: 역시 로디야.
8: 크롱도 대단한데?
5: 정말 고마워.
1: 크랑크랑. 크랑.
7: 그나저나 캠핑은 결국 못했네.
8: 이제부터 하면 되지.
7: 뭐?
8: 맞아, 아직 안 늦었어.
9: 어서 하자.
7: 좋아.
6: 친구들의 캠핑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모두 재미있게 놀아요.

0: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 문제 없이 도착했고.
1: 오세요, 오세요. 스톱.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전부예요.
1: 자, 시작해보자고.
3: 와하! 누가 제일 많이 옮기는지 대결이야, 형?
4: 이건 그런 게임이 아니다, 스파크비트.
3: 뭐야, 자신 없어?
4: 순식간에 끝내주지.
3: 좋았어!
5: 이제야 스펠란저와 복구 사업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나는데.
2: 우리 포르카카도 끝까지 다 지원할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
5: 은드라군, 이제 헤비아이온 녀석만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6: 마침 준한테 연락받았는데 모우타운에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놓쳤대.
5: 요리조리 바쁜 녀석이군.
3: 그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하는 와일드카드봇은 해결한 거래?
6: 아, 봉인했대. 그런데 그 와일드카드봇 사실은 메탈카드봇이었다나 봐.
2: 야생의 힘을 세 가지나 다룰 수 있다니. 어떻게 한 걸까?
6: 어머니, 사바나드는 환자예요. 실험체가 아니라고요.
7: 솔레이유 말이 맞아요. 치료에 집중해주세요.
2: 미안하다.
5: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 중 가장 특이한 경우로 보여. 허나 이걸 감염이라 해야 할지는.
4: 난 오래도록 와일드 카드봇의 징후를 불러온 싸움을 해왔어.
2: 깨어있었어? 일어났니?
4: 내 안의 야생의 힘들은 그들의 징후 그 자체 인생이다.
8: 하지만 그 힘은 이제 누구도 아닌 네 것이야.
4: 아니, 이건 저주다. 난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기억해. 그들의 힘을 얻기 전도 얻은 후도 말이야.
9: 감염되기 전에 기억이 있단 말인가?
4: 앞으로 이 야생의 힘은 절대로 쓰지 않겠어. 맹세하지.
10: 내가 유감이군. 타이런트 제로가 찾아올 때면 그 힘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말이야.
9: 사용할지 말지는 사바나드가 직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10: 그건 그래.
11: 사나디언을 그렇게 싫어하더니 야생의 힘은 쓰라고 하네.
10: 이 녀석은 이제부터 우리와 이 땅을 지켜나갈 형제라.
4: 하지만 난 너희 모두를 공격했어.
12: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 정도 상처는 각오했다. 신경 쓰지 마라.
11: 뭘 새삼스럽게. 다들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
10: 주먹과 발톱을 끈끈해지는 법이지.
3: 우리도 나름 변하고 있으시달까?
4: 변화라.
2: 헤비아이언은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지만.
4: 그 무법자를 아나?
2: 아, 그 녀석도 우리 친구야.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니 많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9: 타키를 데려간 건 내 이유였어.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는 걸까?
4: 타키, 너희한테 내가 본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11: 이게 몇 개째고?
10: 에프피는 음주라고 했을 텐데. 웃어라!
11: 이런 게 무슨 의미가

0: 넌 그 누구보다 빠르다. 하지만 빠르기만 해서는 의미 없다. 사바나들을 상대하며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순수한 힘을 길러야 해. 너만의 그 속도를 이용해라. 파괴력을 끌어내.
1: 아이고, 이거 고생들 많으십니다. 땀빼기 딱 좋은 날씨네, 그치?
0: 여긴 무슨 일이지?
1: 타키 엄마랑은 오랜 친구라서 말이야.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었거든. 어디가? 어?
0: 그렇다면 이 녀석도 알고 있겠군. 저 녀석의 어미가 저지른 일을.
1: 그래, 전설의 파귀신을 깨워 메탈 카드봇을 모조리 쓸어버린다는 터무니없는 얘기였지.
0: 그 파귀신이 곧 이 지구에 올 거다.
2: 난 스타가디언 본부로부터 부활의 의식을 저지르라는 명령을 받았어.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타이런트의 신전 위치를 드디어 알게 된 거지.
3: 그런 곳이 정말 있을 줄은.
4: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인 줄 알았지.
5: 파괴신을 숭배하는 집단이 있으시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 있다만.
3: 한참을 못 찾다가 하필 그때.
6: 내부에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걸까?
2: 난 부대를 이끌고 진입로까지는 도달했지만 저한테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고 신전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건 나뿐이었어. 그리고 신관들이 마지막 제물이라며 바친 건 타키의 어머니 타키온이었다.
3: 무엇이라?
6: 동족을 제물로 바쳤다고?
3: 믿을 수 없군. 부활을 위한 천 번째 제물이 라피드족의 족장이었다.
7: 잠깐, 천 번째라고?
3: 우리들의 심장 코어메탈 천 개를 바치는 것이 부활의 조건이라더군.
2: 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타키온을 마지막 제물로 바치는 역할을 완수하게 된 셈이지.
3: 타키!

0: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채 황해를 떠돌며 내 운명이 닿을 때를 기다렸지만 눈을 떠보니 이 땅 위에 서 있군.
1: 괴로운 기억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0: 그래도 스타가디언을 다시 보게 돼 마음이 놓이는군.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1: 나야말로
2: 다괴신이 오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는 거야?
3: 내 몸을 휘감는 야생의 피가 위험을 알려주고 있다. 곧 온다.
2: 왜 하필 이곳에?
3: 어떤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지구의 손끝 하나라도 됐다간 내가 날려버릴 테다.
2: 아, 참 이거야, 원. 어떻게 계속 이 녀석과 함께 싸울 거야?
3: 그 녀석은 이미 각오가 돼 있다.
4: 그래! 엄마가 약속했던 마음껏 놀 수 있는 세상! 내가 만든다!
2: 어떻게!
5: 자, 오늘은 이만하고 치료를 재개하도록 하지. 자네들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테니 회복에 집중하게나.
6: 그러자. 준, 어? 내일 학교에서 봐.
7: 어, 맞다! 어서 가자, 블루카! 아니다. 넌 좀 더 쉬고 있어.
5: 난 괜찮은데!
6: 집까지 데려다 줄게.
7: 아니야, 요 근처에서 버스 타고 가지 뭐. 블러드윙, 4번한테 좀 잘 부탁해.
5: 응, 맡겨두시게.
8: 어이, 저기 바보 형제! 너다 사고 치면 밥 안 줄 거야.
9: 한창 바쁘군. 특수사제는 주문대로 가져왔다.
8: 왜 이제 와?
9: 귀한 물건이다. 급하게 가져오다 망가지면 그대가 책임질 건가?
8: 빨랑 내려놓기나 해.
10: 자, 아이고 힘들어. 오버나이즈만 있으면 더 쉽게 옮겼을 텐데 바다에 빠지면 언제 찾으려나?
11: 아직 딥바이트한테는 소식 없지?
10: 그래도 너크러쉬 녀석이 음파탐지덕에 소원할 테니까 금방 찾겠지.
11: 돌아오자마자 부탁해서 미안하네.
12: 오그나이저를 되찾는다 해도 비상시에만 사용한다. 에? 몸 움직이 몸을 움직여 이리 더 보람찬 법이지.
10: 알았어.
2: 뭐야?
13: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2: 모르겠어. 머리가...
14: 쟤 왜 저러는...
12: 스카이가 오지?
13: 난 괜찮...
11: 무슨 일이야?
10: 아버지!
7: 블루카! 무슨 일이야?
2: 모르겠어. 이건...
5: 뭐야? 무슨 일인데?
7: 블루카 봐. 너 왜 그래? 블루카, 돌아!
15: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으셔.
2: 소름 끼친다. 물러나 있어.
11: 무슨 일이야? 블루드윙의 상태가 이상해요.
8: 오고 있어.
2: 그래, 가깝다.
11: 나들
7: 뭐? 달?
16: 네, 내가

0: 걸지도 몰라요.
1: 왔거나? 야야, 저 달 때문이야?
2: 설마 저게?
1: 이건 대체
3: 누나들이 들어가 있어. 태급액이 안 돼.
0: 달 표면의 중력 왜곡 수치 급상승. 설마 이건
4: 웜홀 반응이야.
3: 도착한 거예요. 하이런트 제로가

0: 다시 사라졌어.
1: 준.
2: 블루캅, 괜찮아?
1: 내가 왔어. 긴급 소집이야.
3: 아빠, 오셨어요.
4: 경고가 현실이 되었네요.
5: 안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레이아 박사님,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6: 메가트럭커의 메가파워 실드는 카드봇들의 동기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그 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궤도만 파악이 된다면 우주 밖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을 겁니다.
3: 막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게 목표지. 준의 아이디어 덕분이야.
7: 항상 힘을 합쳐서 위기를 넘겨왔으니까.
8: 좋았어! 이번에도 해보자고!
9: 동료들을 소집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고.
2: 제로가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어?
10: 태호, 중력 왜곡 수치 보내줄게.
11: 달과 지구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고 위성 레이더 데이터랑 같이 봤을 때
3: 어떤데? 대기권 진입 예상 시간까지 약 6시간 반!
8: 그렇게나 빨리?
11: 워머를 빠져나올 때 잔여 관성 때문일 거예요. 정확한 착지 지점은
12: 파괴자는 이곳을 향할 가능성이 커. 여긴 와일드 카드봇과 메탈 카드봇의 냄새가 짙으니까.
3: 포르카카 쪽은 소집할 시간이 없겠네.
2: 그럼 여기 있는 녀석들만 모여야겠네.
4: 잠깐만. 비스트 바이러스 감염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메탈 카드봇은 제외해야 해. 다리 갈라질 때 블러드윙에게 이상현상이 있었거든.
2: 블루캅도 그럼...
12: 난 괜찮아. 최대한 많은 힘을 모아야 해.
9: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
10: 그러다 에너지 동기화 중에 폭주하면 파워 실드 균형이 깨질지도 몰라.
12: 이 추위한 때 난 이상현상이 없었으니 작전에 참여해도 되겠지.
3: 아니, 너도 안 돼. 네가 괜찮은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을 위해서.
12: 하지만
9: 걱정 마. 이번 작전은 메탈 카드봇뿐만 아니라 와일드 카드봇들도 함께한다. 너희 몫까지 해내지.
13: 강철과 야생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군.
3: 너희뿐만이 아니라고. 모타운도 함께할 거야.
5: 그래, 안나. 노력해보마. 보고해주세요.
14: 네. 전력 거래소 승인 절차는 완료됐고 모호타운 전역에 계획 정전 프로토콜 적용 중입니다. 공급 대상 위치는 어떻게 할까요?
5: 주택가에서 최대한 먼 곳. 도시에서 떨어졌지만 고압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바다가 인접한 곳이면 좋겠군요.
6: 이번엔 도시 하나를 덮을 정도의 실드를 출력할 겁니다. 각오는 되셨겠죠?
8: 대륙 하나도 거뜬하지.
1: 부탁할게, 메가트럭커.
8: 나만 믿으시라.
7: 좋아. 메가트럭커 제동. 메가 프로텍터 장착 완료.
3: 알았어. 고압전력 케이블 연결 부탁할게.
15: 고압전력 케이블 연결 완료.
10: 절연 확인, 적시 확인. 냉각장치 가동, 전력 공급 1번 라인부터 투입.
8: 좋아, 다들 부터부터.
3: 우리 차례야.
16: 너희들 준비됐지?
8: 응. 네. 뭐야? 어느 손을 올리는 거야?
11: 아무거나 얹어.
6: 무슨 일이 벌어지실지 기대되는 거.
16: 우리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잘 견뎌보라고.
8: 받아든 받아.
9: 나머지 녀석들은 언제 오지?
10: 저기들 오는군요.
8: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17: 내가 느려서 신세 좀 졌어.
7: 덕분에 편하게 왔지.
8: 넌 할 수 있잖아.
5: 모일 수 있는 멤버는 다 모였군.
1: 다녀올게.
3: 응, 힘내.
7: 좋아. 모두 서둘러.
10: 타이런트 체로 감속 중. 대기권 진입 준비해.
6: 전력 공급 30%.
18: 냉각 시스템 출력 이상 없음.
6: 전화 반점. 전력 공급 이상 없음.
10: 실드 에너지 동기화 35% 완료.
18: 동기화 문제없음.
10: 타이런트 제로 대기권 도달.
6: 전력 공급 50% 완료.
10: 준, 보고 있어. 준비해.
7: 알겠어. 얘들아, 준비됐지? 문제 없어.
11: 조심만 내려.
8: 이거 기대되는데. 가보자고.
10: 목표물 대기권 돌파.
18: 동기화 60% 완료.
10: 목표물 실드 유효 반경 내 진입 확인.
3: 빨라. 메가 파워 실드 준비.
7: 넵. 저건다.
1: 목표물 확인. 온다.
18: 공기와 80% 완료.
10: 실드 출력 가능 수치 도달.
3: 메가 파워 실드 전개.
7: 메가 파워 실드.

0: 출력 80% 풍부 발력
1: 실내 출력 90% 돌파
0: 목표물 충돌까지 5, 4, 3, 2, 1
2: 이 정도의 고에너지를 버텨내고 있어?
0: 모두들 동기화 유지! 견뎌라!
1: 실드 출력 85%
3: 90% 이상은 가야 하지 않겠어?
2: 그 이상은 위험해! 현 상태 유지에 집중해!
0: 전력 공급 최대치 도달! 어, 목표물 에너지 분출량 저하 좀! 조금만 더!
1: 실드 출력 90% 도달!
3: 계속 밀어붙여!
2: 우주로 돌아가! 어떻게 됐니?
0: 목표물 에너지 분산 성공이에요!
4: 사나가 되는 거야!
3: 언니야! 너 해냈다고!
5: 모두 고생했어.
2: 잠깐.
1: 크레스트님!
3: 저게 그 전설의 파괴 신이냐?
6: 이런, 꽤나 멀쩡해 보이는군.
7: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이야.
8: 신축은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9: 그대들이 쏟아낸 빛과 비명
10: 아름다웠도다. 그러나 곧 고통은 끝난다.
9: 평온한 영으로 돌아갈 때다.
2: 모든 테이크백!
11: 파괴신 타일런트 제로요. 당신은 이 땅을 어떻게 하려는 거지?
9: 난 너희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10: 응답하러 왔노라.
5: 마키나 행성은 이미 파괴됐어. 그 이상 뭘 더 하겠다는 거지?
9: 강철의 씨앗들이 이 우주에서 사라질 때 그때가 나의 응답의 끝이다.
5: 뭐라고?
2: 내 테카드버 모두를 없앨 생각인 거야.
12: 그런 게 어딨어?
11: 그렇다면 더더욱 물러설 수 없겠군.
5: 블레이언,
10: 서둘 것 없다. 나의 빈 그릇이 천천히 차오를 테니 달가운 마음으로 기다려라.
2: 그릇이 비어있다고?
13: 빈 그릇을 채울...
12: 너 배고픈 거지, 그치?
5: 뭐?
0: 준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주를 가르고 여기까지 오는데 에너지 소모가 컸을 거야.
14: 게다가 메가파워 실드와 충돌까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무한한 힘은 없어.
15: 그릇을 채워줄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0: 우리 작전은 아직 안 끝났어.
5: 그렇다면 기회는 지금뿐.
11: 저 파괴신이 그릇인지 뭔지를 채우기 전 결판을 내야겠군.
12: 그랑 블루레온이 가야 할 땐가?
2: 하지만 블루캅은 아직 상처가 완치되지 않았어. 그리고 블레이온도 에너지를 거의 소모한 상태야.
16: 존, 내가 가겠네.
12: 블루도윈!
16: 우리에겐 모호타운의 전력이 아직 남아있어. 힘을 보충하게. 그동안 내가 시간을 벌어볼 테니.
17: 나도 가겠어.
2: 사바나드, 넌 웨폰카드를...
17: 그게 없어도 시간 버는 정도는 문제없어. 그럼 나의 웨폰을 사용해. 없는 것보다 나을 거다.
12: 알겠어. 부탁할게. 블루도윈, 대놈!
10: 내 그릇을 채워줄 불신은 그대들인가?
5: 그건 내 전공이 아니다 말이야. 대신 신이란 자도 필요하라는지 궁금하군.
10: 낱낱이 해체해보겠다. 그대들이 내 그릇에 어울리는지.
15: 좋아, 어서 블루캅과 블레이언을 충전해줘야겠지.
0: 전력 복구 작업을 서둘러.
18: 알겠습니다.
12: 블러드문 슬래셔!

0: 흥미롭군. 기도를 올린 짐승과 강철의 침탈자가 하나로 섞인 자들입니다.
1: 곧 우리가 갈게. 조금만 더 버텨줘.
0: 그대의 불신은 그릇을 채우겠니였다.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아니야. 그 저주 힘을 다시 불러낼 수 있어. 스스로를 향한 그 분노. 아직 여튼 그릇을 채울 자질은 있다.
1: 안 되겠어. 지금 간다. 준, 솔레이유.
2: 저건. 네?
3: 자기 바귀신이라고.
2: 헤비아이요? 이런.
4: 아이고, 운송기사님 운전 실력이 영 꽝인데.
2: 글로버? 어디 갔나 했더니 저 녀석들이랑 같이 있었어?
4: 카키가 걱정되잖냐.
5: 좀 시끄럽다.

0: 하나 더 세질라고 용가리 아저씨 따라간디라고. 정말을 우리 엄마가 깨웠단 거지.
1: 누구 마음대로 이 땅을 노리는 거냐?
2: 난 생명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응답할 뿐.
1: 그런 기도 따위 한 적 없다! 탑신이는 모든 실패로다. 여기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2: 어, 힘에 목마른 자여. 나약한 껍질 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나.
1: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래, 그렇게 한방한방 산산조각님께서는 자는 거다!
3: 줄이 척척 맞는군. 해비아연 즐거워보여.
4: 장관 요즘 조금 유해진 것 같아.
5: 저게?
1: 터키
2: 이 아이도 힘에 목말랐구나. 원한 상실감, 아니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군.
0: 머라카롱, 나는 진리밖에 가지고 없다.
3: 터키, 괜찮나?
0: 서바나도!
1: 야스긴 어디 보는 거냐?
4: 터키가 서바나도를 만나긴 아직 이른데.
0: 나는 니를 같이.
3: 뭐지?
5: 터키!
1: 무슨 소장이야!
2: 이렇게 빨리 나의 빈 그릇을 채워줄 탁한 불씨를 만나다니. 네가 가진 증오의 심장은 아직도 뜨겁구나.
1: 그손 치우지 못해!
2: 서두를 것 없다. 원하지 않아도 때가 올 테니까.
1: 꼬마! 엄단단히 먹어라!
5: 헤비아이언!
4: 타키의 상태가...
1: 타키!
6: 타키의 모습이...
7: 너는 못 기다려! 가자!
6: 잠깐만! 크리스토!
8: 어? 전력 공급이 50%도 안 됐어!
9: 상관없어! 지금 간다!
6: 준! 제발! 블루카! 블레임! 응?
2: 방해하지 마라!
4: 이런! 다키! 정신 차려! 이제 녀석과 싸울 필요 없어!
0: 엄마의 원수! 이 세상에서 사라져!
2: 아이야, 더 태워라. 그 시꺼먼 불씨로 내 첫 그릇을 채워 지도의 완성에 기여하거라.
3: 타키온, 네가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막았다면, 타키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겠지. 난 도망쳤어.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
2: 그래, 네 모든 회로 속속들이 증오로 태우거라.
3: 타키의 에너지가 폭주하고 있네. 이러다가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을.
7: 타이런트 제노, 이런 짓에 무슨 의미가 있지? 당장 타키를 멈추게 해!
3: 날 미워해도 돼. 하지만 네가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날 끝내고 모두 잊어버려.
0: 살았어!
7: 서바나드, 너의 힘을 써. 그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야. 녀석들의 원한도 이제 네 안에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는 건 네가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너 자신이지? 도망치지 마. 타키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뿐이다.
0: 우리 타키를 부탁한다.
3: 알겠어. 이번엔 반드시 구할게. 놀라유, 부탁한다.
6: 알겠어. 사바나드 셋업.

0: 탁해, 난 네 힘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 짊어질 생각이다.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아도 돼.
1: 사바나드 드라이 스펙터!
0: 새로운 뜻을 마음껏 들려라!
2: 엄마...
0: 네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를 나도 지키도록 해줘. 완죄를 짊어진 자가 증오를 길들였군.
3: 메가 파워 쉴드로 튕겨나간 타이런트 제로의 일부?

0: 거야.
1: 웨폰카드?
2: 신이라면서 그게 있어?
3: 아이가 태어난 지옥. 불완전에도 충분하다. 첫 번째 그릇을 지옥에 놓아. 기도의 응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때가 오리라. 평온은 응답의 끝에서 주어지리라.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2: 아들!
3: 위험해!
1: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4: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2: 잠깐만.
1: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2: 엄마. 괜찮아?

0: 다이어 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파이어로보!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2: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5: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4: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2: 네, 팀

0: 기력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1: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에?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은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3: 알았어!
0: 뭐야?
2: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런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하? 어디 가려고?
2: 하! 이런... 가!
3: 태호야!
2: 난 괜찮아. 너희들은 어서 빠져나가!
4: 하지만...
5: 피닉스 액션! 차!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4: 알겠어.
0: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5: 어딜? 아차! 아차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4: 이안아!
0: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애가 넘치시네!
5: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0: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1: 어디? 이제
2: 정말 고마워 얘들아.
1: 고맙긴.
0: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2: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따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됐어.

그걸 피했어? 아니, 레스큐 슈커! 인사는 이쪽에서 하는 거라고.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 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발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목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0: 아, 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1: 불러줄게. 엄마 받아 적어있어.
0: 네?
1: 하루 종일 타이로 붙였더만은 손가락이 안 펴져요.
0: 어머, 그렇겠네요, 정말. 불러주세요.
1: 토리은행, 예금주, 천정국이, 718021 다시.
2: 여보.
1: 자, 병원에서 뭐라 가던겨?
2: 다 늙어가 그런 거지, 뭐. 일주일 있다가 결과 나온다는데, 뭐 별말 없더라고.
1: 아유, 그러면 다행이고. 이 일은 참 이상타, 여보. 일할 때는 꼭 현장이 다 내 것 같거든. 내 손 닿는 대로 싹 바뀐다, 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써서 뿌옇게 시켜놓는데 문 닫고 나와버리면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다.
2: 그래도 당신 손길이 거기 닿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당신도 같이 일한 우리도 다 알잖아요.
1: 그래서 그런기라. 일이라도 안 하면 세상에 둥둥 떠 있는 것 같다고. 누가 내를 알겠노? 굴러다니는 종이 쪼가리에 이름 석자도 못 써본 사람을.
2: 여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 당신은 똑똑하지. 내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도 내처럼 이런 기분이 드나.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얼굴이 안 보여.
3: 어머, 얘들아. 신축 아파트는 진짜 놀랠 노짜다. 수영장에, 사우나에, 어머머.
0: 애 키우기 너무 좋아요, 어머니.
3: 아유, 이게 다 사돈 어른 덕분이죠. 감사해요. 그리 큰돈 보태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1: 나도 있는데 사는 집이 딱 안정돼야 중심 잡고 일을 하지요. 우리 딸내미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가 편히 자야 하는 집인데 돈이 뭐가 아까워.
3: 아하, 그렇죠, 사돈 어른.
4: 자기야, 나은이 이제 내가 놀아줄게. 쉬어.
1: 자.
5: 어머니.
1: 오야, 내 새끼.
5: 난 다음 책 읽어줘.
1: 책?
0: 나은아, 엄마가 읽어줄게. 이리 줘.
5: 쉬어, 할머니가.
1: 할매가 차오래 타고 왔더만은 멀미가 나서 나중에 읽어줄구나.
3: 아가, 할미가 읽어줄게. 이리 와. 외할머니는 좀 쉬시게. 달님이 쑥.
1: 그까지 글자 못 배운 게 내 잘못이다. 글자 몰라도 자식 잘 키우고 세상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나은아, 외할미한테 와봐라. 까자 사무라. 알았제?
0: 아, 엄마, 나은이 아직 돈이 뭔지도 몰라.
3: 아유, 사돈 어른 통 한 번 크시네요.
1: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데 그까지 거. 그까지 거.
6: 여보, 이거 병원에서 온 거 아이가? 뭐래요? 이상 없다 카제?
2: 뭐 별거 없대요.
6: 근데 갑자기 화단은 와 없애뿐다고 날리고 그래 애지중지하더만은.
2: 앞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가 월주차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앞일 어찌 될지 알아. 고정 수입원이 있어야 매미 좀 놓이제.
1: 언제는 화단에 손도 못 대게 하더만.
2: 그러고 여보, 화내지 말고 들어봐요. 그 도토리 문화센터 있지? 우리 마지막 현장. 그 지하에 한글 교실이.

0: 챙긴다 않카나.
1: 거기서 내 한글 배우라고.
0: 그니까 화내지 말고.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당신 또래 학생들이 많단다.
1: 배울게요.
0: 정말이에요? 진심이가?
1: 내가 뭐 어디 모자라가 안 배웠나. 사는 게 바빠서 그랬지. 나도 이제 나은이랑 놀아주려면은.
0: 아, 기특해요. 당신 너무 기특해. 이제 내 마음이 좀 놓인다.
1: 나나 이 연금쟁이야. 징그럽게 와이라노.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먹고 당신 누나.
0: 아니다.
1: 그래 좋나. 살면서 내한테 화낸 건 딱 두 번뿐이었다. 한 번은 애지중지하던 화분 얼려 죽였을 때. 그러고.
2: 어떤 수업 등록하시겠어요?
1: 저 한
2: 사도너른 아니세요?
0: 여보, 오늘 바로 수업이라 하더니 일찍 왔네.
1: 네, 안 할란다. 죽을 때 다 내가 배워서 뭐 할랐고 그냥 이대로 살란다. 한글 교실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그래 벼락까지 화낼 수 있는지 내 처음 알았다. 그 사람 죽고 눈물은 한 방울도 안 흘린다. 우느라 눈 감아 삐면 마지막 가는 걸 한순간이라도 놓칠까 봐.
0: 옥길 씨, 여보, 날 사랑해요?
1: 뭔 꽃이 이래 향기가 좋노? 이름이 뭔고?
0: 그 꽃 이름은요?
1: 자존심, 그까짓 거.
2: 사돈 어르신! 아유, 여기서 또 뵙네요. 그간 마음 추스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운 차리시고 밖에 나오신 거 보니 좋네요. 무슨 수업 들으세요?
1: 남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알량한 그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가시를 세웠는지. 내가 얼마나 똑띠 살았는지 당신은 알아주지.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내 까막눈인 거 아는 순간 인생을 통째로 멍텅구리로 산 사람처럼 내리다봐. 한글 배우러요. 내 까막눈이라가. 소중한 걸 잃은 후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긴데.
2: 다들 받침을 어려워하셔서 한 번 더 복습해볼게요. 가나다는 이제 다 아시겠죠?
3: 네.
2: 가 밑에 이응을 붙이면 강물할 때 강이 되죠. 그럼 나의 지읒을 붙이면
1: 나?
0: 날 사랑해요.
1: 달.
0: 그 꽃 이름은요? 낮 달맞이 꽃. 당신 꽃 같은 거 관심 없다 하면서 산책할 때마다 이 꽃 이름 물어보는 거 아나? 달맞이 꽃은 밤에만 피는데 낮 달맞이 꽃은 낮에도 밤에도 피어 있어요. 세상에 구경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봐 당신처럼. 아예 화단에 심어 놓을게. 어다가다 들여다봐요. 계속 물어보다 보면 왜 아시겠지.
1: 글자를 알고 나니 세상에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 낮도 밤도 달도 별도 꽃도 토리세탁소도 달린 미용실도 분명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인데 와 이제 내 세상에 생기난 것 같을까요. 와, 어떤 추억은 향기로 열리고 어떤 추억은 글자로만 열리는 걸까요. 35 토리봉안당. 오, 저거 내 버스네. 글자는 꼭 요술상자 같아. 글자만 떠올리면 모양에 소리 냄새까지 글자 상자에서 우르르 튀어나온다. 손 시옷 오
4: 손
1: 지옥길 지읒 이응 기역 지옥길. 그래, 나는 지옥길. 그날로 곧장 달리가가 매물로 나온 센터 땅을 사버렸지요. 이 자리에 내 이름 석자 도장 꽝 안 찍어 놓으면은 금방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 아이고, 내 말이 너무 길었네. PPT는 우체 고치는가 그만 보러 가입시다.
3: 네, 지옥길이 알던 세계가.
4: 어? 회장님! 회장님!
1: 수강신청 성공했나? 이번에는 뭐 듣는데?
3: 인정하기 싫지만 뭔데? 확신이 든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이곳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혹할 만한 유니버스 쪽 제안에 거절하셨던 거군요.
1: 정순이가 그러지. 하여간 그 가스나 입이 가벼워가지고 센터에 소문나가 귀찮아 죽겠다. 아, 조건이야 뭐 훌륭하지. 문 안 닫게 약속해준다. 수영장에 도서관에 말은 아주 번드르르해. 좀 구식에 주먹구구식이라도 나는 동네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지금이 좋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까지 땅 넘기면 자취회도 사라지고 지금 같은 도토리 문화센터는 없어질 기다.
3: 하지만 PPT를 만들면서 제가 운영과 재정 상태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람씨 지금 예산은 매년 줄고 있고 기부와 무급 자원봉사에 너무 높은 비율로 의존하고 있더군요. 운영과 재정 자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점점 지금 예산이 줄어들 테고 앞으로 폐관이나 되지 않을까 하면 다행히...
1: 센터가 없어진다고?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낌새가 있었으면은 사무국 사람들이 내한테 기쁨도 안 해줄 리가 있나.
3: 어떻게 말해줬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1: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겨? 어? 우리 센터 안 없어지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말 좀 해줘있어.
3: 그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다시. 그런데 나는 왜 여기서... 연습할 때는 무조건 대본대로. 기본도 숙지가 안 됐는데 애드립 치다간 실수합니다.
1: 예, 거두리 회원님.
3: 이곳의 부흥을 돕고 있는 거. 자, 3페이지부터 다시 목소리를 저 끝까지 닿게 한다 생각하고 입은 크게 크게.
1: 다음은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회원들의.
3: 자, 다음 5페이지. 예. 여기서는 동정심을 자극하는 70대 노인의 떨림을 연출하는 것이 간절함을 어필하기에 좋은 전략 같습니다.
1: 어? 내보고 용기를 내놨고. 에이, 우리가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3: 지옥길 씨, 아니 선생님, 도토리 문화센터를 살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1: 살리고 싶지.
3: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하댔죠?
1: 돈! 정신이 많은 돈!
3: 그렇죠! 리슨 앤 리핏! 대기업의 곡간을 털자!
1: 곡간을 털자!
3: 준다고 할 때 싹 뽑아오자!
1: 뽑아오자!
3: 바닥까지 박박 긁어오자!
1: 긁어오자!
5: 대체 제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와, 어크로스 신사옥 대단하네요. 돈 쓸어 담고 있다더니.
6: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러 오신 분들이죠?
1: 저기, 화장실이 어딘겨?
5: 그래봐야 유니버스 시청 반도 안 될 텐데 여긴 직원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인포데스크에서 쓰는 의자도 엄청 비싼 거예요.
3: 조용! 그리고 혹시 실수할까봐 말해두는데 사장님 앞에서는 입 조심하세요. 신생 경쟁사랑 민감하시니까.
5: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7: 화장실에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1: 이런 적이 없는데 다리가 다 후들거리네.
7: 언니야, 무리 안 해도 된다. 이래가 발표할 수 있겠나, 진짜로?
5: 네,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든 수습할 테니.
1: 그러면 내 부탁 좀 할게. 도토리 회원님이 내 대신 좀...
6: 도토리 문화센터 다다음 순서입니다. 지옥길 씨 대기해 주세요.
7: 그게요. 사정이 있어갖고 좀의 변경이 필요한...
3: 네, 발표자 지옥길 씨 곧 나갑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선생님. 저희 회사에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두리의 명함을 구두 속에 넣으면 그날 PT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입사 후 15년간 한 번도 경쟁 PT에 접은 적 없고 제가 발표 지도한 인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정직원이 됐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 발목을 꽉 붙들고 있을 테니까요.

0: 친구들 안녕. 암흑보석 반쪽을 사랑에게 준 번개 박사는 액자 속에 갇혀버렸어. 악당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암흑보석 반쪽을 찾아 주야본부로 온 난 그곳에서 암흑보석을 만든 사람이 나의 아버지 번개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1: 아버지.
0: 그 사이 사랑이가 갖고 있는 암흑보석을 뺏으러 지구에 온 악당들.
2: 넵, 조금만님.
0: 이대로 사랑이는 암흑보석을 빼앗기게 되는 걸까?
3: 희망아, 빨리 가자. 대회 늦겠다.
4: 아, 잠깐만요. 내 머리핀 어딨어? 그거 있어야지 태권도 이길 수 있는데.
5: 언니, 지금 머리핀 찾고 있지? 미안. 이 행운의 머리핀. 오늘은 내 거 더 필요해.
4: 저 사랑이 이게 진짜.
6: 11화 암흑보석검과 슈퍼크다마왕.
4: 목소리 같은데?
7: 그렇지! 빨리 빼서 빨리!
8: 이제 암흑보석은
9: 우리까지!
4: 안 돼! 제발!

0: 얘기야?
1: 뭐? 방금 고양이 소리 나 깨놨어!
0: 내 눈이 소리 났고 이리로 온 게 분명했지. 그러니 당장 고양이부터.
2: 네? 조그마한 일!
3: 그 나한테 맡기고 모르지도 않은 고양이 쫓아내.
4: 알았지?

0: 어디서 나온 거지?
1: 태연아, 너 괜찮아?
0: 모르지?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설마 저 꼬맹이들한테 당한 거야?
2: 일단 위험하니까 너희부터 숨겨줄게.
3: 암호 부서가 비록 반쪽짜리지만 친구들 숨겨줘. 제발.
0: 이제 좀 괜찮아?
4: 괜찮아. 안 괜찮아. 이

0: 구석이 반쪽이다. 반만 투명 인간이 됐나 봐. 아, 어쩌지? 아,
1: 이게 뭐야?
2: 우리 머리만 보이잖아.
3: 머리 동동 귀신이다.
4: 귀신 싫어.
5: 얘들아, 다 같이 공격!
6: 귀신이다.

0: 보석 반쪽.
1: 어머, 꼬꼬꼬꼬꼬. 말도 안 돼. 내 아무 보석.
2: 아버지는 저곳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암흑보석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왜 암흑보석이 지구로 온 걸까? 혹시 아버지가 암흑보석을 지구로 보내신 건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지? 날 꺼내줘!
3: 네, 번개 대장님.
4: 번개맨, 긴급 상황이다. 쪼개진 암흑보석 둘 다 지구에 함께 있는 걸로 확인된다.
3: 예? 둘 다요?
4: 둘 다 녀석들 손에 들어간 것 같다.
3: 이런...

0: 희망아! 노희망! 아니, 대체 어디를 간 거야?
1: 여보세요?
2: 어, 희망아, 너 지금 어디야?
1: 나 번개 유치원 가는 중. 노사랑한테 내 머리핀 받아오려고.
2: 어? 아, 희망아, 아니 그거 지금...
1: 아빠, 나 1분에 겨우 이겼어. 하마터면 질 뻔했다고.
2: 아, 그렇다고 거기를...
1: 이게 다 그 머리핀이 없어서야.
2: 너 이러다 이 부대에 놓치면 어떡하려 그래?
1: 노사랑? 만나기만 해봐.

0: 드디어 암흑버섯이 모든 모였고.
1: 뭐야? 유치원에서 무슨 어린이 드라마 찍나?
2: 드디어 슈퍼 크다마왕이 되실 텐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0: 이 모든 영광을 그동안 암흑보석을 찾느라 애써 준 야! 조그마하게 바칩니다.
3: 최고십니다.
4: 네.
0: 자, 이제 암흑보석을 끼우지.
2: 반쪽.
5: 나머지 반쪽도
6: 반만! 어? 절대 안 돼!
7: 어? 저 꼬맹이가? 예, 자장가 공격! 어! 멈춰!
1: 너네들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0: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7: 하이!
2: 조그마왕님! 정신 차리시지요!
1: 나 불고 있어. 노사랑!
6: 언니 최고!
8: 이것들이 공포의 댄스 나체파!
9: 시끄러워.
10: 잘 잤다. 뭐야?

0: 슈퍼 그녀 마와. 결국 암흑 보석을 뺏긴 거야. 아우!
1: 자.
2: 동계네?
0: 왔군.
1: 사람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3: 번개네, 나 아무 보석.
4: 그만 울어, 노사랑.
5: 어우, 시끄러워. 어, 난 애들 우는 건 딱 질색이라지.
6: 나도지.
1: 사랑아, 내가 지구야.

0: 없는 동안 이만큼이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잘했어. 사랑 최고. 오히려 난 이게 더 좋은걸.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기대되거든.
1: 같은 생각이다 번개는. 얼마든지 상대해줄지.

0: 후지산을 꽂혀라.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1: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2: 테라시티 K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3: 2, 1, 발사! 이륙!
0: 우와!
4: 안 돼! 긴급 상황! 여기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5: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6: 여러분, 모두 피해요!
7: 캐빈이도 출동 준비!
8: 이가본 준비 완료!
9: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10: 나만 믿어!
11: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끝!
12: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13: 우와! 스키 잠깐!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야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0: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4: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0: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2: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4: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3: 누구?

0: 오랜만이구나, 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1: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2: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0: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1: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0: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1: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0: 과정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쌓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자, 이번엔 우주 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2: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1: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0: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아,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후보,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조종이 안 되잖아! 포보 살려!
4: 대체 포보는 어디 있는 거야?
2: 저기 온다!
8: 포보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6: 제발 나 좀 세워줘!

0: 아비가 출동!
1: 그래, 알았어, 아비!
0: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도구와 두더지를 구출해 낸 성공!
1: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2: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밀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도의 화려한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1: 포부! 네? 네 덕분에 우주도 우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6: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제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4: 예!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타는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성한 동물은요? 재빠른 치타일까요? 아니면 사자일까요? 그 답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하이에나의 개체수는 4만 7천 마리로 덩치가 큰 고양이과 동물보다 훨씬 많죠. 하이에나는 오랫동안 지저분한 청소부라는 오명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오해죠. 하이에나는 큰 먹잇감을 쓰러뜨리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들의 사냥 성공률은 사자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그 성공의 비밀은 이들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하이에나는 공동생활의 모든 규칙을 배우죠. 바로 학교에서요. 종이 울렸습니다. 촬영팀은 동아프리카에 있는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세계 문화유산의 면적은 8,3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죠. 보호구역 내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응고롱고로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분지는 보호구역의 약 4% 미만을 차지하며 약 2만 5천 마리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죠. 이곳은 진정한 야생동물의 왕국입니다. 우릴 도와주실 분이 제 시간에 도착하셨죠. 올리버 호너 씨는 20년 넘게 하이에나의 삶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린 함께 출발했죠. 이 보호구역엔 8개의 무리로 나누어진 400마리 이상의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호너 씨는 하이에나가 물 근처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아주 편안해 보이네. 귀여운 외모는 아니지만 어른 하이에나의 길이는 약 1m 정도죠. 개과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몽구스와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응고롱고로 하이에나에 관한 연구는 40년 이상 진행되어 왔죠. 연구 방법은 꽤 독특합니다. 조사는 사진을 찍는 것으로 시작하죠. 다음은 여러 개의 카드를 참고합니다. 이 카드엔 여기 사는 하이에나들의 기록이 있죠.
1: It's really dark, three dark spots here okay, going okay. down. And you can see them here.
0: 호너 씨는 점을 바탕으로 각 하이에나를 구별하죠. 이런 끈질긴 관찰을 통해 하이에나의 놀라운 생활 방식을 알게 됐습니다.
2: They have way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hat are similar to us humans or other societies like primates. I find that very fascinating.
0: 우리 인간과 비슷하다고요? 그렇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보죠. 오전 6시 30분, 촬영팀은 네 마리의 하이에나와 마주쳤습니다. 이 영역은 50마리 정도로 구성된 포레스트 무리의 소유죠. 사자들은 자유롭게 다닙니다. 하이에나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죠. 이곳은 하이에나 무리와 이웃 영역의 경계입니다. 하이에나들이 침입자를 확인하고 있죠. 아, 저 멀리 침입자가 있군요. 황급히 도망칩니다. 하지만 포레스트 무리는 화가 났죠. 자신들의 소중한 영역을 침범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은 흩어져서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걸 확실히 주장하죠. 이 무리는 약 30제곱킬로미터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50마리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넓은 영역을 지키려면 합동이 필요하죠. 그 협동의 힘은 사냥할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무리는 지금 먹잇감을 찾는 중이죠. 뭔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물소물이죠.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이에나는 어떻게 자기 몸무게의 10배가 넘는 먹잇감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이 하이에나는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 물소를 노리는 것 같군요. 하이에나가 물소 어미와 새끼에게 다가가 보지만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죠. 다른 하이에나들도 이 사냥에 합류합니다. 하이에나들은 모든 탈출로를 차단했죠. 번갈아가면서 새끼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갑자기 하이에나 한 마리가 물소어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주위를 딴 데로 돌리는 전략을 씁니다. 더 많은 하이에나가 합류하면서 어미와 새끼는 서로 떨어졌죠.

그리고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협동의 결과죠. 사람들은 하이에나가 다른 동물의 먹잇감을 훔치는 청소동물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 먹이의 절반 이상은 직접 사냥한 것들입니다. 하이에나는 사냥과 영역 보호를 위해 협동하죠. 이런 결속의 비결은 이들의 독특한 사회 시스템에 있습니다. 같은 무리의 구성원끼리 만나면 특정한 의식을 치르죠. 이것은 일종의 인사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무리 내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란 거죠. 여기서도 서열을 정하는 중입니다. 다리를 먼저 드는 쪽이 상대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 경우엔 앞쪽의 하이에나가 더 우세한 것으로 서로 인정한 겁니다. 각 무리는 한 마리의 암컷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엄격한 사회계층 구조로 조직되어 있죠. 이 암컷의 새끼도 서열이 높습니다. 젊은 하이에나가 나이 든 하이에나보다 서열이 높죠. 그럼 맨 아래는 누굴까요? 어른 수컷이죠. 이런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명확한 명령이 없으면 혼란이 뒤따라서 그 결과 끊임없이 내분이 일어나겠죠. 사회적 계층이 정해져 있으면 낮은 서열은 높은 서열을 존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툼이 최소화되는 거죠. 매일 인사하는 의식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바로 무리 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종이 번성한 이유는 강한 결속력을 만드는 이 독특한 사회제도 덕분이죠.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두두머리 암컷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포레스트 무리의 우두머리가 낮잠을 자고 있죠. 15살의 음카카티는 8년 넘게 여왕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집단이 질서를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요? 우린 무리의 영역에서 두 마리의 하이에나를 발견했죠. 열심히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 더 많은 하이에나가 몰려들었죠. 꽤 혼잡하군요. 모두가 꽤 굶주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마리가 먹잇감을 들고 달아납니다. 카카티죠. 혼자 다 차지하려는 것 같은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암컷 우두머리의 권위에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죠. 식사를 마친 후 낮잠을 자러 갑니다. 젊은 하이에나를 몰아내고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왕에게 어울리는 삶이군요.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이죠. 새끼를 낳는 겁니다. 새끼를 많이 낳으면 무리의 구성원이 많아져서 결속력도 강화되죠. 음카카티는 지금까지 13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그건 다른 암컷들보다 3배나 많은 수입니다. 어미는 1년 이상 새끼를 돌보죠. 그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 특별히 많이 먹어야 하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영양분이 풍부한 먹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이에나의 사회는 엄격한 계층 구조로 조직되어 있어서 사바나에서 번성하며 새끼를 기르고 보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왕국이든 늘 불안합니다. 아무도 반항하지 않을까요? 하이에나 무리에 그런 일을 막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죠. 그 교육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새끼들은 무리의 규칙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죠. 그렇다면 하이에나들은 어떤 종류의 학교에 다닐까요? 우린 그걸 알아보러 가는 중이죠. 우린 관찰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연히 풀밭에 있는 굴을 발견했죠. 입구에 있는 건 어미가 분명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죠. 갓 태어난 새끼입니다. 어미와는 달리 검은색이죠. 생후 2주 정도가 되면 어미가 새끼를 학교에 데려갈 겁니다. 너무 엄격한 것 같은데요. 우린 학교 생활을 가까이서 관찰하러 가는 중이죠. 우린 에어스트림 무리 근처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어른 하이에나가 굴을 둘러싸고 있죠. 새끼가 나타났군요. 무리의 새끼들은 한자리에 모여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학교죠. 어미들도 새끼를 돌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합니다. 새끼들은 어른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약 1년간 이렇게 지내죠. 하나둘씩 방문하는 어른 하이에나들이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계 질서와 지배력이 수업의 주제죠. 수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인사의식이군요. 새끼들은 기꺼이 다리를 들어 올리죠. 이 어린 녀석은 출발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어른이 먼저 다리를 들어 올리죠. 이럴 땐 새끼가 더 서열이 높은 겁니다. 하이에나의 서열은 태어날 때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 어미의 서열이 10번째라면 그 어미의 새끼는 11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미가 다른 새끼를 낳는다면 막내가 자동으로 11번째가 되어 다른 형제들보다 우위에 서죠.

어미와 형제,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위계를 관찰하면서 새끼들은 무리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들의 계급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각인돼 있어서 반란 행위는 드물죠. 하지만 모든 새끼가 안전한 양육을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우린 젖을 먹으려는 새끼를 발견했죠. 갑자기 새끼를 쫓아냅니다. 새끼가 울거나 가까이 다가가 봐도 소용이 없죠. 이 새끼의 어미는 며칠 전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새끼는 다른 어미의 젖을 먹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원하죠. 뒤로 돌아가서 먹어보려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며칠째 젖을 먹지 못했죠. 응고롱고로의 하이에나는 다른 하이에나의 새끼를 받아주지 않으며 자기 새끼를 먹일 양의 젖밖에 없습니다. 어미가 없는 새끼는 생존 가능성이 없죠. 이것이 하이에나의 엄격한 사회 구조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호너 씨는 종종 우두머리에게 도전하는 하이에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린 운 좋게도 에어스트림 무리에서 그런 일을 목격했죠. 이 무리의 우두머리 암컷은 15살의 말키아입니다. 21마리의 새끼를 낳고 키운 적이 있는 경험이 많은 지도자죠.

하이에나들이 먹이를 가진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은 먹이를 원하는 거죠.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사자가 떠난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죠. 한 마리가 큰 덩어리를 가져가는군요. 우두머리인 말키할까요? 아닙니다. 말키아가 아니죠. 귀의 모양이 다릅니다. 말키아의 딸인 오라시죠. 오라시 먹는 동안 말키아가 왔습니다. 하지만 말키아는 먹잇감을 낚아채거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죠. 그 대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과도기를 목격하고 있는 거지. 여왕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말키아에겐 다섯 마리의 새끼가 있고 우두머리 자리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지만 최근에 막내 두 마리가 죽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음 계승자는 이 하이에나여야 하죠. 서열이 더 낮은 오라세게 새끼가 더 많아서 지도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끼를 낳는 능력에서 현재 오라세 서열이 제일 높죠. 늙어가는 말키아는 무리의 번성을 위해 딸에게 우두머리 자리를 넘겼을 겁니다.

0: 호너 씨에 따르면 하이에나가 보통은 규칙을 지키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죠. 이제부터 새로운 여왕 우오라시 이 어린 하이에나들과 협력해서 무리를 이끌 겁니다. 이곳은 탄자니아의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입니다. 이 야생동물의 낙원에는 하이에나가 새끼를 위해 개발한 놀라운 교육 시스템이 있죠.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하이에나들은 무리 내에서 공존하고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1: 해도 용령이 나라시라.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2: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1: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5: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1: 이야기 해주실 수 있어요?
3: 좋아, 그럼 골디락스는 어때?
1: 만세! 웃기게 해주세요.
3: 그럼 당연하지. 좋아. 옛날 옛적에 곰 세 마리가 있었어. 아빠 곰, 엄마 곰, 그리고 아기 곰. 엄마 곰이 죽을 맛있게 끓였는데 가족 모두에게 강조하면서 말했어. 죽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꼭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 아기 곰은 만화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었고 아빠 곰은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었어. 얼마 후 아기 곰이 죽을 먹어버리고 말았어.
4: 아우, 너무 뜨거워. 아우, 내 형.
3: 엄마 곰은 화가 나서 말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죽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4: 그런 말 안 했어요.
3: 말했어. 만화 영화 보느라고 안 들은 거잖아.
4: 아니, 아니에요.
3: 아무도 여기서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아빠 곰도 죽을 먹어버렸어. 야, 너무 뜨거워. 엄마 곰이 화가 나서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해? 아, 아빠 곰은 혀를 수도꼭지 밑으로 갖다 댔고 엄마 곰은 아빠 곰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 아빠 곰은 아, 진정해 여보. 아기 곰이 말했어.
4: 그만요, 그만 싸우세요.
3: 아무튼 아침 내내 싸움이 벌어졌고 엄마가 먼저 도망쳤어. 아빠가 따라가면서 어우 미안해 여보 돌아와. 아기 곰도 같이 따라갔어. 그렇게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골디락스가 나타났어. 골디락스가 창문 너머에 죽이 있는 걸 발견했어. 오, 맛있게 보이네. 그리고 일을 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저축도 하고 쌀도 직접 사서 죽을 끓이는 대신에 골디락스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아빠가 이제 들려줄게. 골디락스는 곰 세 마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곰 세 마리의 죽을 훔쳤어.
1: 그래서요?
3: 골디락스는 나쁜 죽도둑이지. 근데 뭐 우린 이런 거 상관없잖아.
5: 여보.
3: 알았어. 그래서 이 도둑 골디락스가 죽을 먹고 있는 동안 집 문이 열렸어. 엄마 곰이 소리쳤지. 나 이제 우리 동생 집에 가서 살 거야. 아빠 곰이 말했어. 아유 저기 여보 말로 풀어보자니까. 아기 곰이 말했어.
4: 그만 싸워요.
3: 그리고는 갑자기 팡! 죽을 몰래 먹고 있는 골디락스를 주방 식탁에서 발견했어. 그리고 엄마 곰이 소리치며 말했어. 여보, 남자답게 이번에 뭐 좀 보여줘. 어떻게 좀 해봐. 아빠 곰이 말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넌 누구지? 그리고 골디락스는 태권도 자세를 하고 있었어. 얍!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아빠 곰이 물러섰지만 엄마 곰은 머리로 밀면서 아빠 곰을 앞으로 밀어넣었고 그렇게 태권도 결투가 시작됐지. 서로 태권도와 쿵푸를 하고 있었고 아기 곰은 뒤에서 민자 표창을 던져주고 있었어. 엄마 곰의 발차기는 너무 높았고 아빠 곰의 발차기는 너무 낮았어. 그래서 골디락스가 이기고 있었지. 힘이 좀 세거든. 골디락스가 곰 세 마리를 묶었고 아기 곰이 말했어.
4: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죠? 우린 곰이니까.

0: 발톱이 있잖아요. 엄마 곰이 말했어. 어 그래 맞아 그거야 아기 곰. 그렇게 곰발톱을 꺼내서 곰처럼 싸우기 시작했고 골드락스는 겁에 질려 도망가기로 했어. 창문 밖으로 슝 하고 나갔어. 바닥에 떨어져서 달리기 시작했지. 아! 곰 세 마리는 신이 나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어. 우와 아주 잘했어 아기 곰. 그리고 엄마 곰이 아빠 곰에게 말했어.
1: 어 여보 정말 잘했어. 남자다우고 멋졌어.
0: 아빠 곰은 어 고마워 여보 당신도 잘했어. 그 후에 곰 세 마리는 집에서 옷을 입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사람처럼 사는 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집을 팔고 숲속으로 이사가서 산딸기랑 연어를 먹으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야기 끝.

0: 조명이 켜지고 등장한 무대 위의 한 소녀.
1: 한 꿈 많은 소녀가 있습니다. 눈앞을 가로막는 높은 벽이 있어도 꿈을 향해 나아갔던 소녀는 드디어 꿈을 이룹니다.
2: Tomorrow, tomorrow, I love you.
0: 마치 자신의 얘기를 하듯 노래하는데요.
2: Always a day away, always.
0: 큰 무대를 홀로 가득 채운 이 열창을 하는 사람은 바로 12살의 뮤지컬 배우 안소명 양입니다. 아침부터 어디선가 들리는 음악 소리. 어디서 나는 소린가 했더니 소명 양의 모닝 노래였네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거기에 연기까지.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열정을 불사릅니다. 숨 가쁘게 뮤지컬곡 연습을 하더니
1: 아, 너무 힘들어.
0: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번엔 좀 더 깊은 감정 연기에 돌입. 곧 배역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런데 연습이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뮤지컬 배우는 발음도 정확해야 한다는데요.
3: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0: 노랫말이 관객들에게 정확히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죠.
3: 브로트사우루스라는 뇌룡이 있고 스테고사우루스라는 철갑공룡이 등이 있다. 발음 꼬이지 않게 평상시대로 책 같은 것도 읽고 그런 발음 연습하는 문장을 많이 읽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정확한 발음을 하는 소명양.
4: 테스트 한번 해봤대?
1: 네.
0: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미션고 연속으로 말하기도 힘든 고난이도 발음.
4: 이걸 한번 해봐줄 수 있어?
1: 네.
0: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3: 그녀는 간장공장 공장장의 친구 중앙청 찰상 고창살시청 창살상 창살을 관리했어. 애짝 속 사진 속에 그 왕바빠 왕바빠 왕바빠 왕바빠 왕바빠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0: 오, 연습 한 번 없이 어려운 구간들을 손쉽게 통과.
3: 그립다 그리워 왕바빠 왕바빠 왕바빠 왕바빠 왕바빠.
4: 미션 성공.
0: 소명량을 발음 장인으로 임명합니다. 이어 밝혀진 소명량의 또 다른 능력. 바로 빨리 외우는 건데요. 소명양, 테스트 한 번 더. 무작위로 빼낸 책을 주자 곧바로 외우기에 돌입한 소명양.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3: 다 외웠습니다.
0: 오호, 벌써 다 외웠어?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
3: 해볼게요. 나는 그냥 신문에 광고를 냈을 뿐이야. 누나들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그런 거라고. 누나들이 재빨리 지난 신문들을 뒤적여 광고란을 훑어보았습니다.
0: 네, 이번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웁니다.
3: 수잔 하게트, 베시 하게트.
4: 성공!
0: 외우기 다리 늘어 인정!

0: 한발음에 외우기 능력까지 갖춘 소명양. 그야말로 천생 뮤지컬 배우인데요. 사실 뮤지컬 한 지 올해로 6년째나 된답니다.
1: 이렇게 제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한 대로 이렇게 딱 진열을 해두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이건 제가 진짜 데뷔작.
0: 이후 뮤지컬 명성황후, 레미제라블 등을 거쳐 올 2월까지 공연했던 마틸다까지 국내의 크고 작은 무대에 참여했답니다. 그중 첫 주연작 마틸다는 무려 8개월간 총 7번의 오디션을 거쳤던 작품.
1: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600대 1이었던 거예요. 왜냐, 한국에 처음 들어온 초연 작품이고 정해진 안무나 그런 게 막 한국 버전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틸다를 영어로 달달달 다 외웠고, 그리고 동작도 TV로 보면서 다 막 연습했었어요. 세계 최초로
0: 선보이겠습니다. 독서광이자 만 5살짜리 천재 소녀가 주인공으로 세계적인 흥행작 뮤지컬 마틸다. 5개월 동안의 혹독한 연습을 거쳐 비로소 마틸다로 소명양이 무대에 당당히 올랐던 건데요.
2: 소명이가 무대에서 너무 당당하고 어쩜 저렇게 떨지도 않고 잘할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공연 전날 유독히 그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매번 공연 전날 아이가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엄마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0: 그렇게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대장정이었던 마틸다 공연을 끝낸 소명양. 하지만 연습엔 끝이 없고 뮤지컬을 하면 할수록 배울 건 더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작한 보컬 트레이닝.
3: 안녕하세요.
4: 일단 선생님 오늘 좀 체크해볼 거는 호흡이랑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보고 같이 네. 그 다음에 곡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우리 저번에 기본적으로 했던 것처럼
0: 그동안 소명양 혼자 노래 연습을 하다 보니 발성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했던 거죠.
4: 오케이. 자, 이번엔 바이브레이션 해볼게.
0: 그런데 유독 긴장한 듯 보이는 소명양. 노래할 때는 내뱉는 숨이 중요한데 이 훈련이 잘 안 된답니다.
4: 그렇지. 8비트. 4, 2, 3, 4.
0: 계속되는 훈련.
4: 16.
0: 점점 빠르게 숨을 내뱉어야 하는데요.
4: 잘 안 되네. 연습 많이 해야 돼. 1, 2, 3, 4.
0: 아직은 역부족.
1: 이게 안 되는 게.
4: 단시간 안에 소매가 좀 보면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열정보다도 정확성이 중요해.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될 거야. 소명의 장점은 흡수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도 어른처럼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게 소명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단시간 안에 뭘 하려고 해요.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저희는 4개월, 5개월, 뭐 길게는 몇 년 동안 바라보는 거들 소명이는 1개월 안에 다 마무리 져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돼야 돼.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울고 이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오늘 보컬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해 집에서까지 이어진 소명양의 연습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때 연습 중인 소명을 발견한 엄마.
5: 왜 그래?
1: 너무 안 돼.
5: 야, 잠만 자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자, 왜 뭐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
1: 이거 내가 했는데 안 돼.
5: 아유, 지금 오늘은
1: 아니, 다. 아니, 봐봐. 봐봐. 안 돼.
5: 빨리 이제 시간 너무 늦었어. 자자.
1: 아, 조금만.
5: 뭘 조금만이야. 연습 너무 많이 했어.
1: 아, 몇 비트만.
5: 지금 시간 학교 가야지.
0: 만류하는 엄마를 내보냅니다.
1: 제가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 미래에는 멋진 뮤지컬 배우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힘든 거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5: 걱정되죠. 키 안 클까봐 걱정되고 빨리 자야.

0: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한번 뭔가가 안 된다, 막힌다 하면은, 일단 될 때까지 하고, 그리고 자요. 오늘은 몇 시에 잘지 모르겠어요.
1: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 뮤지컬을 향한 소명량의 노력과 열정이 빛나는 밤입니다. 다음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온 소명량. 또뭘 하려고? 그동안 틈틈이 만들어 올린 SNS 영상을 보네요. 취미 겸 놀이로 시작한 SNS는 소명량의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공간이죠.
2: 스트레스 쌓이면 브이로그 같은 거 찍거나 제거 영상 보고도 그래요.
1: 어제의 스트레스가 좀 풀렸는지 이번엔 뮤지컬 영상을 찾아봅니다. 영신 감탄을 하며 완전 심취해서 보는데요. 그렇게 좋아?
2: 브로드웨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하시고, 제가 브로드웨이에서 꼭 한번 공연해보고 싶어서요. 멋지게 공연하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1: 브로드웨이 대신 오늘 설 무대는 아파트 놀이터. SNS 영상을 촬영한답니다. 발레리노 친구와 함께 만들 영상이 궁금한데요. 뮤직비디오로 결정하고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음악이 나오자 댄스 본능이 발동합니다. 완성된 영상, 잠시 감상해 볼까요?
3: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럼 안녕!
2: 유튜브란 제가 쉴수 있는 쉼터고 재밌게 놀수 있는 놀이방? 그런 것 같아요. 저만의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할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1: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매진하는 소명량. 흔히 뮤지컬을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때문에 단순히 노래만 잘한다고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 힘들었던 어제는 과거로 보내고 오늘 더 열심히 연습하며 미래의 뮤지컬 스타를 꿈꿉니다. 그날 밤 밀린 공부를 하는 소명양. 공부와 뮤지컬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또한 노력하는 중이죠.
1: 천사가 노래 부른 거죠. 10개씩 세 줄 이어 붙였다면 전체의 넓이는 몇 미터입니까? 뭔 소리야.
0: 그런데 수학 문제를 풀며 자꾸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2: 노래만 해?
1: 공부하고 있어요.
2: 야,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하고 노래를 하려면
1: 노래를 하고. 아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2: 그럼 집중해서 해, 집중.
1: 하고 있어.
2: 알았지? 아...
0: 내가 혼날 줄 알았지.
2: 공부해. 수학 다 풀어.
1: 네.
2: 수학 공부가 싫어요?
1: 네.
2: 왜요?
1: 아니,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계산기로 푼대요. 근데... 아니,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3학년 때 제가 제일 수학 못했을 때인데 그때 10점 맞았을 때 그게 거의 빵점이었어요.
0: 어? 정말?
2: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10점이지만

0: 만점이잖아요. 근데 받아왔는데 화도 나죠, 당연히. 근데 화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건뭐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초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밖에 없었고, 이제 마틸다가 끝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5학년인데 학교에서 회장이 된 거예요. 아이 스스로가 엄마 저 수학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가정에서는 만족 못하시겠지만 어느 날 60점을 맞고 65점을 맞고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한 85점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네,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도 대견하더라고요.
1: 이제 좀 공부하나 했는데 그때 들려오는 반가운 소리. 공부하다 말고 달려나가 퇴근한 아빠를 맞이합니다. 참 정다운 부녀 사이.
2: 오늘 뭐 했어?
3: 엄마한테 구박받았어.
2: 뭐 늘상 있는 일인데 뭐 그게 뭐 어때서? 어? 새삼스럽게? 어?
1: 아빠가 씻으러 간 사이 다시 책상에 앉았지만 노래를 멈추지 못하는 소명양.
0: 야, 안소명,
3: 나가. 와우와 지난 썸을
0: 야,
3: 나이
0: 연필라.
3: 아니야.
0: 너 나가 빨리.
3: 아싸.
0: 네가 나 이거 봐. 너 아빠 보고 있고 진매야. 빨리 나가. 나가. 너 아주 어?
3: 나 진짜 나가버린다?
0: 나가. 나가.
3: 인생의 공포가 전부 아니야?
0: 어머머, 쟤좀 봐.
1: 정말 나갔네요.
0: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하고, 뭐 노래 연습을 하겠다고 하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했다가 공부했다 이런 거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늘 부딪히는데 제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죠.
3: 집에서 못
1: 엄마의
3: 부르니까
1: 불호령을
3: 연습을 해야.
1: 피해 나왔는데 어째 더 즐거워 보입니다.
3: 넌 정말 최고의 댄싱 퀸.
1: 마치 제 무대인 양
3: 흰
1: 한껏
3: 팔에
1: 노래하고
3: 모자
1: 춤을
3: 나비
1: 추는데요.
3: 춤추네. 따, 따. 집에서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밖에 나와서 다 해소해버려요. 엄마의 마음은 한30% 이해돼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왜 집에서 못하게 하는 거야? 왜내꿈 뮤지컬 배우야? 막 이런식? 아름다운 뮤직.
1: 낮에는 노래하고 밤에는 춤추고 소명양에겐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창야무가 맞겠네요. 한참 만에 집으로 돌아온 소명양이 이번엔 독서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와는 사뭇 다르죠? 주로 뮤지컬 원작들을 읽는데, 그런데 읽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같은 내용의 버전이 다른 책을 동시에 봅니다.
4: 제가 왜두 개를 보냐면 레미제라블을 좋아하는데 어떤 내용이 다르고 어떤 내용이 비슷한지 보려고 보고 있었어요. 한 가지 책만 읽어도 되지만 이 책에선 나오지 못한 얘기가 이 책에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읽고 있었어요. 어느샌가 한 5분밖에 안 읽었는데 한장다 읽고 막한권다 읽고 있고 뭔가 2시간도 딱 지나가고.
5: 안승미야, 뭐 하는 거야, 또? 응? 또책 읽어?
4: 아.
5: 눈 봐, 눈. 눈 아프면서 무슨 맨날 책을.
1: 딸에게 그저 한없이 자상한 그야말로 딸바보 아빠.
4: 아빠, 내가 주문해 줄까?
5: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1: 하지만 소명양이 뮤지컬 하는 건 처음엔 반대했었답니다.
4: 일하고 오느라 수고했어요.
5: 고마워요. TV에 나오는 아이돌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막 그게 크게 뜨지도 않고 반짝하다가 막 그런 게좀 상처받을까 봐 나중에 혹시라도 그래서 좀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마틸다 때는 정말 와 우리 애가 저 정도구나. 와 아빠로서도 무척 많이 놀랬고 첫 공연 보고 좀 울었어요, 사실은.
0: 왜?
4: 에폰이
0: 야, 이거 다 이게 뭐야? 난리가 났어.
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1: 책을 보다 갑자기 모자는 왜?

0: 뭐 하려고?
1: 노래.
0: 그거 입고 노래 한다고? 못 말려요.
1: 팔을 살짝 이렇게. 이제 나는 F1인이 될 거야.
0: 뭘 또 보여주려고요?
2: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애절한 사랑을 노래하는 역인데요. 완벽히 재현하기 위해 옷까지 차려입고 엄마 앞에 선 소명양.
1: 뭘로 말해 그는 못 들어.
2: 공부 때문에 매일 티격태격하지만 누구보다 소명양을 가장 잘 이해하고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엄마. 지금은 그런 엄마에게 오롯이 바치는 딸의 노래랍니다.
1: 사랑해 매일 아침 눈 뜨지만 없이 버리는 낯선 풍경 난 알지.
2: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는 소명양의 노래. 엄마도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만감이 더 교차하는 엄마.
1: 엄마 왜 울어?
3: 그러니까 소명이가 6년 가까이 이제 뮤지컬 배우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좋았. 어떤 부분도 있지만 힘든 과정이 더 많거든요. 마틸다 때 7차까지 오디션을 봤던 그 모습이나 제가 뭐 학원을 막 보내주거나 이러지도 못했는데 그런 게 문득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또 보컬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소명이 이제 호흡이나 이렇게 내준 미션적인 숙제들을 본인이 해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왠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2: 그리고 며칠 후, 여긴 바로 EBS 방송국인데요. 소명양, 여기 어쩐 일로 온 거야? 궁금해.
1: 떨리고 설레고 과연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2: 오디션을 보러 온 걸까요?
1: 진짜 크다. 엄청 떨려.
3: 여기서 소명이가 할 거야. 여기
1: 쓰겠어. 우와.
3: 떨려? 우리 무대에서 한번 연습하고 있어볼까?
2: 많이 긴장한 듯 보이는 소명양. 서둘러 목을 풀고 노래 연습을 하는데 그때 공연장으로 들어온 의문의 남성.
4: 노노 컨티뉴. 하이 스위티.
2: 소명양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뮤지컬 배우.
4: I'm Brad Little. Do you know what I have done musical?
2: 미국 브로드웨이 최고의 배우로 꼽히는 브래드 리틀. 세계 최다 팬텀 역을 한 오페라 유령을 비롯해 지킬 앤 하이드, 캐츠 등 세계적인 대작에 참여한 뮤지컬 탑스타죠. 이렇게 보게 되니 제가 다 영광입니다.
1: 감사합니다.
4: Would you sing for me? I would be so honored if you would sing for me. Yeah?
1: 레미제라블 온 마이 온이고요. 그 제가 나중에 커서 그 브로드웨이 가서 꼭 부르고 싶은 노래입니다.
2: 그동안 준비했던 오늘의 무대, 소명양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1: 예. Yeah.
2: 드디어 시작된 소명양의 노래.
1: 나 홀로 너와 함께한 상상.
2: 브래드 리틀 씨도 진지하게 노래를 듣습니다.
1: 맞이한 아침.
2: 서서히 긴장을 풀고 한 소절 한 소절 진심을 담아 부르는데요.
1: 길을 잃고 눈 감으면 네가 찾아오네.
4: 소명? 소명? Just pause that for a second.
2: 노래를 멈추게 한 브래드 리틀 씨. 무슨 일일까요?
4: I want you to really think about your breathing. Crescendo. So it'd be I have never known.
2: 소명량의 부족한 부분을 개최한 브래드 리틀 씨. 즉석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4: Follow me. Okay, now sing it. Sing it.
1: 가버리는 너.
4: Okay?
1: Yes.
4: Here we go.
2: 이어 바로 노래가 다시 시작되고.
1: 사랑해 내일.

0: 선망하던 뮤지컬 대스타를 앞에 두고 당차게 노래를 하는 소명양.
1: 날 두고 그
0: 과연 브래드리틀 씨가 가르쳐준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못할 행복으로 가버리는 너. 사랑해.
0: 다행히 그 사랑해. 부분을 잘 넘기고.
1: 사랑해. 하지만 나
0: 그렇게 무대를 무사히 마칩니다. 소명양, 수고했어.
2: 브라보!
1: 감사합니다.
3: Yes, honey. Yeah. I got goosebumps when you did that. You need to practice more on long notes.
4: So you just practice, practice, practice.
0: 브래드리틀 씨는 마지막까지 칭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3: Good job, sweetie. Really, really wonderful. I'm so proud of you. You're going to be great. You're really, really going to be wonderful. Seomyung has actually great talent in her acting. Is pretty solid. There's something there that's natural. If I just look at her natural abilities, I think her strength actually is her acting. Once she creates all the other stuff around that, she's going to be a real powerful actor.
1: 처음에는 설레고 브래든 리트님 배우님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했는데 만나고 나니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조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바꿔주신 부분도 계셔서 정말 뿌듯하고 좋았어요.
0: 그 후 소명양은 어떻게 지낼까요?
1: 엄마, 응? 나 리트 아저씨 만나고 오니까 애니 너무 하고 싶어지고 다른 뮤지컬도 다 하고 싶어졌어. 한번 떴는지 봐봐, 한 번.
5: 아, 뭘 떠워.
1: 투모로우.
5: 오디션 공지 나왔냐고?
1: 응.
5: 아니야, 지금은 아직 멀었어. 너 이제 키 커서 못해.
1: 할 수 있어, 엄마.
5: 아니야, 그만해.
1: 아니, 나 진짜 할 수 있어. 한번 볼래?
5: 뭘 봐, 보기는.
0: 뮤지컬에 대해 더 타오르는 열정. 내일의 꿈을 위해 오늘도 희망을 노래하는 소명양. 꿈과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응원하며 기다릴게요.
1: 감동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영원히 뮤지컬 배우 안소명, 잊혀지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0: 소명양, 곧 무대에서 만나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빛을 다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 전해질 용액을 섞어가지고 그 중간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0: 액체질소가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2: 안녕하세요, 이국불태우입니다.

0: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1: 이게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0: 왜요?
1: 왜죠?
0: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안녕.
1: 안녕하세요. 와.
2: 아, 네, 진짜. 아.
3: 우리가 100만 뷰를 찍어야 되잖아.
1: 그렇죠.
3: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1: 신선한 주제가 있어야
3: 그렇지?
1: 돼요.
3: 그렇지. 좀 새롭고 신기한 걸 많이 만들어야 돼.
1: 화이팅.
3: 화이팅. 그러면은 오늘의 퀘스트는 뭔가요?
4: 쌍무지개를 만들어라.
1: 쌍무지개?
3: 쌍무지개를 만들어라?
1: 쌍무지개.
3: 이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쌍무지개를 만들라고.
1: 저희가 이제는 거의 이제 퀘스트가 무슨 기상을 바꾸는 그런 퀘스트까지 나왔네요.
3: 그러니까요. 이거는 거의 신의 경지에 달하려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0: 이거 유튜브에 원래 좀 많이 구했다. 이번 퀘스트 좀 신선했다. 약간 뻔하지가 않았다.
3: 아니 원래 무지개가 좀 비 오고 다음 날에 비 온 다음에 좀 이렇게 그렇죠. 생기지 않나?
1: 그 무지개는 하늘에 그러니까 태양빛이 하늘에 있는 그 물방울에서 굴절, 반사, 분산이 돼서 생기는 것이에요.

0: 좀 쉽게 풀어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 봐봐.
0: 저 어려워요. 지금 못 들었어요.
1: 봐봐. 권아 형이 진짜 쉽게 알려줄게. 봐봐. 분산은.
2: 분산 맞죠?
3: 보여봐.
0: 분산이 될 것 같아.
1: 보여봐, 보여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분산이야. 모여있다가 터지는 게.
0: 모여있다가
1: 맞지?
0: 터지는 거.
1: 맞았어. 그리고 굴절은 봐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꺾이지. 이게 굴절이야.
0: 굴절은 저도 알아요. 저 분산만 알아? 몰랐을 거예요.
1: 그리고 반산은 뭔지 알아?
0: 반산이요?
1: 형한테 메롱해봐. 아, 반사.
0: 아, 뭔지 알아요.
1: 이게 반사.
0: 초등학생 때 많이
1: 얼마나 쉬워.
0: 장난이잖아요.
1: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0: 그렇죠?
1: 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0: 그렇죠.
1: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말보다 직접 네.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굴절, 반사, 분산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원리를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실험을 영상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갈까요?
2: 갑시다.
0: 네. 갑시다.
1: 갑시다. 갑시다.

0: 이제 실험실로.
1: 이거면 다 됐죠?
0: 하나, 둘. 이거 근데 물 갖다 와야 돼.
1: 받아 올게요.
0: 어, 진짜?
2: 네.
0: 오케이. 멋있는데, 권이? 갔다 와. 오.
1: 아직 안 넘치겠죠? 오! 오! 이게 아닌디? 오! 헐. 난 이거 가지고 가볼게요.
0: 결국 내가 움직이게 만드는구만.
1: 제가 말했잖아요, 안 된다고.
0: 머리를 써야지.
1: 아.
0: 아. 아니, 아니, 코나. 아. 머리를 써야 돼. 사람 머리를 써야 돼. 괜찮지?
1: 오.
0: 친구들한테 네,
2: 이제 설명해야죠.
0: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그런 실험 뭔가요?
2: 불자라는 빛의 경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실험을 해볼 텐데요. 빛이 지금 경로가 안 보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경로를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연기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를 물에 넣으면 연기가 막 흘러내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기가 막 나는데.
0: 우와, 우와.
1: 라면 끓는 것 같아. 시원해요.
0: 어, 보이는 것 같아.
2: 그죠? 근데 좀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0: 오, 보인다, 오. 보인다. 우와, 신기해.
1: 이거요? 우와, 신기하다.
0: 보인다, 보인다.
1: 그거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
2: 보이시는 것처럼 빛은 원래 이렇게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제 불절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봅시다.
1: 네,
0: 건이 불 켜주세요. 짠. 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 해봐야겠네요. 네.
1: 수족관.
2: 그냥 이렇게 쏘게 됐을 경우는 아까처럼
0: 아무것도 없는데요?
2: 경로가 안 보이죠?
0: 네.
2: 그래서 이렇게 뭔가 뿌옇게 만들어줄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 물에는 우유를 좀 타줘야 되는데.
1: 근데 오, 신기해.
0: 피야.
1: 진짜 신기해. 약간 수영만 한 것처럼.
2: 또 우유를 너무 많이 타면은 아예 안 보일 수가 있어요.
1: 아. 지금 많이 탄 거 아니죠?
0: 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2: 한번 확인해볼까?
0: 어, 근데 안 보여요.
2: 안 보여요.
0: 이게 너 밝아서 그런가?
1: 불 끌게요.
0: 오, 보인다!
1: 오, 오 보인다!
2: 보여요, 보여요.
1: 보여요.
0: 근데, 네. 물은 보이는데,
2: 공기가
0: 안 보여요. 물은 보이는데, 위에가 안 보이는데.
1: 그러면 이거 향초를 피울게요.
0: 아, 이것처럼, 아까 이 원리로.
1: 그렇죠.
0: 좋네.
2: 막을 뚜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오, 오, 오.
0: 자, 살짝.
2: 오. 최대한 막기.
0: 오, 됐다! 되지 않을까요?
2: 됐다, 진짜?
0: 됐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1: 저한테 보여. 불 꺼볼게요.
0: 우와!
1: 우와!
0: 우와! 됐다, 우와, 신기하죠? 우와! 우와, 우와!
1: 제일 잘 돼.
0: 그래, 이 원리야, 이 원리.
2: 공기 중이랑 물이랑 둘 다 잘 보여요.
0: 짠! 와!
1: 그쵸?
0: 어, 이거 그거 같아요. 꼭 무대에 그거 같아요.
1: 어, 진짜요?
0: 빰빰빰빰빰빰빰. 이야.
2: 아, 진짜 잘 보여요.
0: 네.

0: 빛의 경로를 살펴보는 식으로 할 건데요. 거울을 놓고
1: 아까처럼 그러면은 드레스를 또 하나요?
0: 네.
1: 자, 넣어주세요.
0: 3, 2, 1, 고! 샥! 네.
1: 자, 불!
0: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빛이 직진을 하다가 네. 거울 경계면에서 그대로 그 각도로 돌아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0: 자, 이번에는 빛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현상이 반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1: 그렇죠.
0: 반사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
1: 짜잔
0: 거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0: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뭐죠?
1: 네, 마지막은 네. 분산 실험입니다.
0: 분산.
1: 분산이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백색광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 하얀색 빛이 지금 한 줄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퍼져나오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퍼져나오는 것을 한 줄기로 모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틈이나 있는 슬릿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2: 슬릿.
1: 그래서 슬릿을 놓고 백색광을 쏴주면은
0: 어? 그러네요. 희미하게 한 줄이 이렇게 딱 있어요.
2: 햇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 아,
1: 네, 그래서 이제 경로상에 태호 형이 네. 백색광의 경로상에 프리즘을 가까이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희가 스케치북을 왼쪽에 스크린으로 이렇게 딱 놔주세요.
2: 이렇게요? 네. 됐나요?
1: 그 프리즘을 계속 돌려보다 보면은 저기 오른쪽에 하나 나오나요?
0: 어? 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1: 이번에도 한번 불을 꺼볼까요?
2: 하나, 둘, 셋.
0: 오!
1: 자.
2: 우와.
1: 어, 보인다,
0: 보인다.
2: 빨주노 초파란 거
0: 이렇게 보여요. 되게 얇지만 빨주노 초파란 보여요.
2: 선명해요.
1: 이 모양으로.
0: 네. 와.
2: 근데 진짜 신기하다.
1: 네, 이게 그 색깔마다 그 꺾이는 정도가 달라서 유리 안에서 각자 다른 각도로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2: 오.

0: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실험을 다 완성했습니다.
1: 맞습니다.
2: 성공.
1: 자, 그러면은 네. 무지개를 어떻게 만들지 이제 회의를 해봅시다. 일단 하늘에 물방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 소방차를 소방차를 섭외합시다.
1: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나?
3: 교육?
1: 그걸 잘 모르겠고.
0: 아, 그것도 있다.
1: 뭐야?
0: 운동장에 덮지 말라고.
2: 아, 알아, 저희 비닐하우스에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비닐하우스에.
0: 그거.
2: 네. 근데 그걸 무지개가 돼요?
1: 물이 공기 중에 이렇게 착 퍼져 있기만 하면 되는데.
0: 근데 그것도 있네. 입에다 물 먹고.
1: 장난이처럼요?
2: 아, 그래도 우리. 블록을 두 개로 하면 되잖아요?
1: 잠시만요.
0: 아, 그럼 쌍무지개한테?
2: 무지개 만들러 어디로 가죠?
1: 지금 몇 시죠?
0: 어? 10시 반 정도 된 거야.
1: 그럼 지금 딱 10시. 괜찮을 것 같은데.
0: 지금?
1: 네, 그럼 한번 해보러 갈까요?
2: 그래? 바로?
0: 가자.
2: 가자. 갑시다.
0: 해가 일어나니까 빨리 가야 돼.
2: 빨리 해야 돼.
0: 자, 과연 이게 오늘 만들어질 수 있을지?
2: 정중.
0: 3개. SNS 영상부터 하나, 셋. 뿌리는 사연사 큐! 네, 오늘의 캐스트는
2: 쌍무지개를 만들어라 입니다.
0: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2: 바로 분무기입니다.
0: 이걸로 이제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야 되죠?
4: 무지개를 만들려면 일단은 해를 등지고 서야 되거든요.
0: 아.
4: 지금 해가 저기 있잖아요.
0: 그죠.
4: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쪽을 보고 서서
0: 아, 이렇게
4: 이쪽 이렇게. 방향으로
0: 네.
4: 뿌리면서 이제 찍어주시면 됩니다.
0: 아, 네. 그럼 하나만 일단 뿌려볼까요? 네. 그럼? 어? 이게 보이는 이게 건가?
2: 되나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0: 보이는 건가?
2: 무지개가 원래 하늘에 떠야 되는데
0: 무지개 어딨죠?
2: 보일 듯 말 듯.
0: 여기 있다.
2: 어디요?
0: 여기 보여.
2: 안 보이는, 여기서 보여.
1: 어디?
0: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봐봐. 코나 여기서. 이거 안 보이니까 이게 뒤에 뭐가 이렇게 쳐져야 되는데.
2: 저희, 매니저 형.
0: 저희 매니저 형이십니다.
4: 자, 그럼 이제 다시 뿌릴게요.
0: 자, 좀만 더.
2: 아직도 안 지켜?
0: 조금만 더. 형,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혹시 조금만. 조금만 더.
4: 아, 힘들어.
2: 보인다.
0: 보여요?
2: 나만 안 보이지? 보여, 여기.

0: 카메라에도 담겨.
1: 어, 카메라에 담겨요, 담겨. 보인다, 보인다. 우와. 우와, 신기해, 신기해. 여기, 여기, 여기. 우와.
2: 무지개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1: 근데 우리가 네. 쌍무지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3: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관건이죠.
1: 두 명이서 같이 뿌리면 쌍무지개가 되는 거 아니야?
0: 근데 너무 쉬운데?
3: 맞아요. 그러면 저하고 영종이 형이 양쪽에서 뿌려볼게요. 과연 될까요?
1: 내가 찍어줄게.
3: 그럼 일단 한번 해보죠.
1: 자, 하나, 둘, 셋.
3: 어, 무지개 보였다. 아? 보였어요, 저한테는.
1: 아, 뭐야?
3: 여기 형, 여기서 보여요. 여기 보여요, 여기.
0: 어, 어 나도 좀 보인다.
3: 보여요, 보여요.
0: 어, 보여, 보여.
3: 형, 여기서 봐야 돼요.
1: 내 눈앞에, 내, 나만.
3: 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죠?
1: 아, 여기.
3: 보이죠,
1: 여기.
3: 보이죠. 어. 보이죠?
1: 여기 있는데, 네. 오, 아까보다
3: 카메라로 더, 찍으세요.
1: 더 선명해. 여기 보이시나요?
0: 이렇게?
1: 근데,
3: 하나밖에 없어요.
1: 쌍무지개 아닌데?
3: 나도 하나밖에 안 보여.
1: 왜 하나밖에, 두 명이서 같이 보였는데 왜 하나밖에 안 보여?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이게 쌍무지개를 만들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3: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사실 이게 눈으로도 잘 안 보이잖아요, 자연에서도. 그걸 어떻게 만들라는 거지?
1: 이거 어떻게 해야 돼?
4: 알려주세요.
3: 진짜 이거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1: 힌트, 어떻게 힌트. 만듭니까?
5: 어? 쌍무지개를 만들 전문가님 번호입니다.
1: 어, 진짜요?
3: 우리나라에 쌍무지개 전문가도 있나 봐요.
0: 만들어보신 분 있다고 오. 하니까 그래도 되긴 하나 봐요. 네.
1: 과학 선생님이셔. 일로 전화해보자.
3: 지금 바로 전화해요?
1: 전화해봅시다.
6: 여보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EBS 사이언스타 Q 팀이라고 하는데요.
6: 네, 그 쌍무지개는 네. 바로 그 쌍무지개는 네. 바로 소금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1: 소금물이요?
6: 네. 무지개는 물방울 속에서 빛이 꺾이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소금물은 물보다 굴절률, 그러니까 빛이 꺾이는 정도가 더 커서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달라요.
1: 소금물이 필요했던 거군요.
6: 그래서 그 물과 소금물을 동시에 뿌리면 그러니까 쌍무지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3: 그러면은 혹시 바다에 가서 바닷물 같은 걸로 해봐도 혹시 만들어질까요?
7: 바닷물이요? 글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닷물의 평균 염분 농도가 3.2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좀 낮긴 한데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6: 네.
1: 네.
3: 준비할 게 많은데. 빨리 준비하고 갑시다.
1: 갑시다.

0: 둘, 셋, 다이어트 큐! 네, 저희가 드디어 진짜로 바다에 왔습니다. 짠!
1: 뭐예요?
0: 함께 떠나자. 너네 이 노래 모르는구나.
2: 알죠, 알죠.
0: 왜 나만
1: 저 모르는데요?
0: 이 노래 모르면 안 되는데. 이 노래 모르면 나 혼자 또 삼촌됐다고 또 거리가 놀래.
2: 전 사실 야이야이야 그 부분부터 따라하려고 했는데.
0: 야이야이야이야.
2: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드디어 무지개를 직접 만들러 바닷가로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진짜로 바닷가에 올 줄은 몰랐는데 한다면 하네요. 우리
2: 사이언스타 교회 이런 그 실력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이제 쌍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저희가 섭외한 게 있잖아요.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짜잔! 빰빠밤! 폭죽이죠, 쳐줘야 돼요.
3: 멋있는데요?
1: 빵!
2: 되게 거대하네요.
0: 와우!
2: 두 대 다 들어왔다.
1: 그래요.
0: 안녕하세요.
2: 네. 신기하다.
0: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 네, 물이 들어있네요, 지금.
0: 2차라 물 들어있네요.

0: 차구나.
1: 일단 뒤에 차가 비어있는 차가. 네.
0: 아, 그러면은 저 비어있는 차에다가 바닷물을 저희가 넣으면 될 것 같고. 네.
2: 오, 잠겼다.
1: 어! 물이 지금 까득까득.
2: 이제 무지개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1: 저희 빨리 해볼까요?
2: 이 무게가 그건 아닙니다.
0: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쪽으로 하면. 짠! 네, 이제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1: 드디어 태양이 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0: 보이세요? 저 태양이 지는 것만 저희가 못 빠지게 기다렸는데
2: 맞습니다.
0: 이제 저희가 한번 시간. 과연 될지
1: 준비하시고
0: 자, 준비! 5, 4, 3, 2, 1
1: 오, 뭔가 느껴지고 있어, 느껴지고
0: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1: 됐다, 됐다.
0: 어, 보여, 보여, 보여.
2: 벌써 보여요?
0: 보여, 보여. 이렇게 이쪽으로 해봐, 좀만, 좀만 더 위로 해봐. 아. 오! 완전 크게 생겼어. 산 위로, 위로, 위로.
1: 네, 지금. 뭐.
0: 보이시죠, 여기? 와. 이렇게.
1: 네, 지금 저 정면 언덕
0: 맞아,
1: 위로.
0: 맞아, 맞아,
1: 와, 진짜 오,
0: 엄청 커, 엄청 커. 진짜 네. 하늘에 난 것 같아.
1: 진짜 딱 이쁘게 생겼어요.
0: 근데 무지개 화상으로도 보여요.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해. 자, 영준이 발사! 과연!
2: 오, 나온다.
0: 아, 좀만 더 들려. 좀만 더 줘.
1: 됐다, 됐다, 됐다. 이렇게, 이렇게.
0: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는 걸까? 나와! 주세요! 제발, 무지개님 나와주세요. 제발. 간절하다.
2: 저희가 한번 찢어져 봅시다.
0: 네.
1: 그래도 지금 저 언덕이 무지개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밖에 그치. 없어요.
3: 한번 봐봐요. 권위 것만 틀으면은
1: 권위 것만 틀었을 때 나오죠.
0: 살짝 보이고
1: 그럼 권위가 한번 내려봐. 내가 내 것만 해볼게. 해도
0: 그리고 보여.
1: 비슷한 위치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은 아까처럼 겹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은 굴절률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0: 그러네. 이게 지금 바닷물에 뭔가 네. 그 소금의 농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닐까?
1: 맞아요. 서해 바다가 염도가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진짜?
1: 그러면 저희가 일단 좀 물을 끄고 다시 그래.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0: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확실히 큰 무지개가 만들어져서 네. 뭔가 되게 멋있긴 멋있었는데
4: 맞아요.
0: 쌍무지개가 안 만들어지네.
1: 아무래도 농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문제가 저 물탱크에 있는 물의 농도를 높이려면은 소금이 엄청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0: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1: 그걸 꺼낼 때가 됐네요.
0: 그치, 그걸 준비해야 돼.

0: 엄마.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워졌어. 깜짝.
1: 빨리 와, 빨리 와. 아, 무거워. 드디어 저희가 비장의 무기, 펌프를 갖고 왔습니다.
0: 좀. 성공해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1: 그래, 우리 성공할 거야. 성공해야 돼. 자,
0: 그러면은.
2: 해볼까?
1: 바로? 위로, 위로! 아, 멀리 가!
0: 위로, 위로, 위로.
1: 멀리 가!
0: 어, 보인다!
1: 보여, 보여, 보여,
0: 오,
1: 보여!
0: 어, 쌍무지개!
1: 보여, 보여, 보여,
0: 오,
1: 보여!
0: 어, 쌍무지개!
1: 보여!
0: 어, 쌍무지개!
1: 보여!
0: 오, 됐어요!
1: 네,
0: 보였어! 아, 보였어!
3: 신기하다.
0: 와, 됐어. 오, 보였어. 보였어, 보였어, 보였어, 방금 보였어, 보였어. 와.
1: 보이지?
0: 네.
1: 너무 잘 보이는데? 우와, 보여, 보여. 왔어! 오늘의 퀘스트, 쌍무지개를 만들어라. 대
4: 성공!
1: 이거 하면서 제일 완전 뿌듯해요.
3: 진짜 와, 지금까지 퀘스트 중에 제일.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6시간 반 만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3: 그것도 저렇게 저 하늘에다가 크게.
1: 그러니까요. 와, 저희가 진짜 쌍무지개를 만들 수 있나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맞아요, 만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3: 신선하네요.
1: 네, 저희의 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3: 네, 여기 있는 아래 주소로 들어와.

0: 가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1: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1: 많이 봐주세요. 네, 지금까지 임팩트 태호,
0: 영성,
2: 건이었습니다.
1: 사이언스타 Q.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 안녕.
1: 안녕.
2: 진짜 안녕.
1: 가자. 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짜잔. 빰빠밤. 들어주세요.
3: 뭐지, 나오는 거.
1: 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2: 자연!
1: 오! 물론, 만드는 1차 무지개는 성공.
3: 네.
1: 이제 그러면은 2차 무지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대망의 시간이죠. 쌍 무지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공할지.
3: 맞아요.
1: 기대되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멀리 가!
3: 위로, 위로, 위로.
1: 보여, 보여, 보여, 어, 보여!
2: 우와, 쌍 무지개!
1: 보여!
2: 우와, 쌍 무지개!
1: 보여! 우와, 보여, 보여!
3: 보였어요?
1: 야!
2: 지금 다 끝난 거예요?
1: 아, 차가워. 완성!
4: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4: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5: 자전거.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5: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세계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4: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5: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4: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4: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5: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4: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5: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5: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4: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5: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4: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5: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0: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그래, 이따 봐. 친구들 온다니까. 왔다.
1: 이젠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되지 않았나? 네가 사실은 고민형이라는 거 말이야.
0: 근데
1: 코드가 뽑혀 있었군. 조수, 거기 믹서기 코드 좀 꽂아주겠나?
0: 잠시만요.
1: 정신 차려, 조수! 예. 큰일 날 뻔했군.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가 아닌 다른 물건을 넣으면 몸에 전기가 흘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0: 그러게요. 제가 인형이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2: 완전 웃기지? 안녕.
1: 어서 와라.
0: 곰추이는? 뭐야? 왜 안 돼?
1: 조수, 친구들이 찾는다.
0: 변신이 안 돼요. 아까 감전되면서 버튼이 고장났나 봐요.
1: 저런. 그럼 이 기회에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
0: 지금요? 싫어요. 애들이 엄청 놀랄 거예요.
2: 뭐 하는 거야?
0: 그냥 애들한테 곰초이 없다고 해주세요.
1: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란 건가?
0: 거짓말은 아니죠. 사람 곰초이는 진짜 여기 없잖아요.
1: 그럼 그렇게 말하지. 너희들이 아는 사람 어린이 곰초이는 지금 여기 없다. 대신
0: 곰쫄이라고 해.
2: 곰쫄이?
0: 그 곰초이는 급한 일이 생겨서 해물떼기 갔어. 그냥 너희끼리 놀라고 하던데.
2: 알겠어. 아쉽네. 집에 곰초이가 좋아하는 마시멜로 빵 사놨는데.
0: 진짜? 그거 맨날 품주는데 어떻게 샀냐? 대박.
2: 너도 마시멜로 빵 좋아해? 곰초이랑 똑같네.
3: 그러고 보니까 얘 목소리도 곰초이랑 비슷한데?
2: 맞다. 완전.
0: 그럴 리가.
1: 곰쫄이. 나 배달 간다.
0: 철수님. 제가 곰초이란 걸 수호랑 바비가 알아채면.
1: 사람들은 곰인형을 좋아하지. 그러니 네가 곰인형인 걸 알아도 친구들은 널 계속 좋아할 거다.
0: 하지만 전 친구들이 곰인형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 수호랑 바비의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고요.
1: 뭐?
0: 사람이랑 곰인형이 진짜 친구가 돼서 같이 놀았던 얘기 들어보셨어요?
1: 그런 얘기는...
0: 그봐,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는 보라색 곰인형은 사람들이랑 찐친이 될 수 없을 거야.
1: 근데 이런 얘긴 들어봤지. 사람들 세계에서 친구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이라는 거. 너희들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나도 궁금한걸? 그럼 난 바빠서 이만.
0: 조수님, 모습을 있는 그대로?
2: 곰쫄이! 너 마시멜로 빵 좋아한다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을래?
0: 응? 응, 좋아.
2: 완전 맛있겠다.
0: 그래, 나 수아랑 바비한테 내가 곰초이란 사실을 말할 거야. 얼른 가자.
2: 그래.
0: 빨리.
2: 모두 게임부터 할까? 호빵부터 먹을까?
0: 근데 나 너희한테 할 말 있어. 사실 나 저거 위험해. 저렇게 멀티탭에 전기 코드를 많이 꽂아서 사용하면 안 돼. 그러다가 멀티탭에 전기가 너무 많이 흘러서 불이 날 수도 있어.
2: 좀 뽑아놔야겠다.
0: 응.

0: 큰일 날 뻔했네.
1: 자, 이제 말해봐. 너 할 말 있다며?
0: 사실 나...
2: 아, 근데 배고프다. 우리 호빵부터 좀 먼저 먹고 하면 안 돼?
3: 난 찬성!
1: 알았어, 잠깐만.
3: 응, 알겠어.
1: 아, 손 씻어야겠다.
2: 근데 너 아까 하려던 말 뭐야?
0: 아, 그거...
1: 전자레인지 코너가 뽑혀있네.

0: 좋아요.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 코드로 꽂으면 안 돼. 물은 전기가 더잘 통하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전기를 꽂았다가 감전될 수도 있어.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근데 너나 때문에.
1: 난 괜찮아.
0: 아, 나 방금

말려줄게.

0: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가진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곰돌이였어. 안녕, 얘들아.
1: 무슨 일이야?
2: 곰돌이가 전기에 감전됐나 봐.
3: 아, 아빠!

0: 아직 털이 반지르르한 걸 보면 잠깐 기절한 것 같군.
1: 에, 그러게요. 곰초이, 눈 떠봐요.
2: 곰초이? 얘는 곰쫄인데?

0: 얘들아, 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1: 곰초이, 너 원래 곰인형이었구나.
2: 응? 우와, 내 하트 버튼 이제 작동하나 봐.
1: 오,
2: 좋은데? 어? 다시 한번 해볼까? 1차.
1: 오호,
2: 오호.
0: 너희들 나한테 실망한 거 아니야?
1: 응, 실망했어. 네가 곰인형이란 걸 더 빨리 말해주지 않아서 실망했어.
2: 맞아. 진작에 알려줬으면 우리가 널 더 귀여워했을 텐데.
0: 근데 내가 곰인형이어도 계속 너희들 친구 맞지?
1: 야, 우린 네가 곰인형이 아니라 못생긴 고릴라 인형이어도 평생 너랑 친구할 거거든?
2: 맞아. 귀여운 곰돌이 녀석아.
3: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들 세계에서 친구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이라고요.
4: 네, 오늘은 곰초이가 조금 부럽군요.
3: 헤헤, 철수님한텐 제가 있지 않습니까?
4: 네?
3: 자, 짠이요.
2: 아니야, 너네가 더 귀여워.
1: 수아랑 초이도 귀엽지.
2: 아니, 우리 다 귀여워, 그냥 귀여워.
4: 귀엽군요.
2: 귀여워.
3: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립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전기 안전사고는 정말 무섭습니다. 멀티탭에 플러그를 많이 꽂아서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 플러그는 하나씩만 꽂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는 모두 빼주세요. 콘센트에 플러그가 아닌 다른 물건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감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전기는 물에서 더 잘 통하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 젖은 손으로 전기 코드를 꽂거나 물 가까이에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잘 기억하면서 어린이들, 오늘도 안전하세요.

0: 우주선 모양은 세모 네모.
1: 미쳤겠다.
2: 우주선을 만드는 곰토 박사님을 만나러 가다니.
1: 그것도 박사님의 연구소로 가다니.
0: 박사님도 참, 그 많은 요원들 중에서 나를 콕 찍어서 이 곰길에 콕콕 찍어서 꼭 와달라고 하셨다니. 하하, 가야지 어떡해.
1: 거기 가면 곰토 박사님의 작품이 다 있겠지.
2: 난 박사님의 작품은 다 좋더라. 동글동글 곰 모양 우주선, 반듯반듯 상자 모양 우주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통조림 캔 모양이야.
0: 그렇다면 기대하라고. 이번엔 훨씬 더 멋진 우주선을 만드실 거니까.
2: 정말?
0: 물론이지. 지금 박사님이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다 한마음 우주선을 만들고 계시다고.
3: 뭔 우주선?
0: 아,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다 한마음 우주선.
1: 멋져.
4: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다 한마음 우주선. 이 뜻깊은 우주선은 우리 우주인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모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5: 저요?
4: 아, 세모나별?
5: 그야 당연히 세모나게 만들어야죠. 우리 세모나별 주민들은 당연히 세모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4: 아, 세모나게?
6: 네? 아유, 깜짝이야. 무슨 소리? 우리 네모나별 주민들은 당연히 네모날 거라고 믿고 있네요.
4: 아, 네모나게?
5: 뭔 소리세요? 세모나게 해야죠.
6: 네, 원참. 네모나게 해야죠.
5: 세모나게.
6: 네모나게.
5: 세모나게 해야죠.
6: 네모나게.
5: 네. 세모.
4: 아니, 저기요? 아,
5: 세모. 세모. 모자마.
6: 세모나별과 네모나별 주민들이 계속 싸우는 통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들이 왔어. 나 여기 없는 거야? 없다고 해줘.
0: 박사님!

0: 어떻게 하세요? 세모나게 결정하셨어요? 네, 참. 네모나게가 맞네요.
1: 어? 세모가 맞거든요. 세모.
2: 아이, 참. 내가 나 세겠구만. 저기요!
0: 저기
1: 뭐야?
2: 에이, 그게 아니라
1: 세모
0: 네모
3: 나 어떡해. 어떡해.
0: 도와줘.
4: 아, 우리 검기 어쩌지?
5: 자자, 세모나별, 네모나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모양을 찾아보자.
4: 와, 세모난 거랑 네모난 거랑 둘을 잘 어울리게 합하면 어떨까?
5: 어떡해, 둘은 너무 다른걸. 봐봐. 세모난 건 뾰족한 곳이 세 군데, 평평한 선이 세 개.
4: 네모난 건 뾰족한 곳이 네 군데, 평평한 선이 네 개.
5: 근데 컴온, 자세히 보니까 역시 세모나게 하는 게 멋있겠는걸?
4: 왜?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엔 네모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5: 아니지, 세모나게!
4: 네모나게!
5: 세모나게!
4: 네모나게!
5: 세모나게!
4: 네모나게!
5: 네모나게!
3: 학을 그만해.
6: 곰기, 자네도 이리 와. 어서 숨어.
3: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있는 피라미드 모양? 박사님! 죄송합니다! 박사님! 박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1: 바로 이거야! 이 모양을 보세요! 옆면은 모두 세모나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 아래 윗면은
2: 네모나게 생겼어요.
1: 맞아요! 세모나게 생긴 것과 네모나게 생긴 것 함께 모여서 멋진 피라미드 모양이 된 거예요!
0: 바로 이거네요!
3: 깜짝이야!
0: 이런 모양이라면 저도 아주 잘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할까요?
4: 네! 좋아요!
0: 좋아요!
1: 예! 자, 그럼 대결 완료!
0: 완료!
5: 수고합니다!
6: 동그레벨에서 왔어요. 우주선 모양에 대해 한 말씀 드리려고요.
0: 이제 동그레벨까지?
3: 저 우주선 모양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렇게요.
6: 여기 창문을 동그랗게 넣으면
5: 좋아요.
6: 어때요?
0: 좋아요. 이것이 진정한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한 마음 우주선입니다, 여러분!
1: 보안가 친구들, 모양을 잘 알면 누구나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0: 우주를 한 마음으로 만든다고. 누구 맘대로 내가 다 막을 건데. 슈퍼 슈퍼 문제.
1: 아, 이게 무슨 짓이야?
0: 이거 잘 봐둬야 될걸. 내가 다 뒤집을 거거든. 같은 모양끼리 찾아내야 사라질 거거든.
1: 뭐라고?
0: 준비됐나? 그럼 뒤집는다.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1: 유언들, 우리 힘을 모아보자. 먼저 2번. 뾰족한 곳 세 군데면 세모난 모양. 어디 있었지?
2: 5번.
1: 그리고
2: 9번.
0: 아닌데, 아닌데.
1: 괜찮아. 다시.
2: 8번.
1: 잘했다, 요들.
0: 이건 못 맞출걸. 슈퍼.
1: 뾰족한 곳이 네 군데. 이건 바로
2: 네모난 모양.
1: 그렇다면
2: 9번. 1번.
1: 이제 남은 건 모두 뾰족한 곳이 없는
3: 동그라미 모양.
0: 내가 저걸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1: 아우, 시끄러워. 네모난 모양.
0: 어?
1: 그 위에 세모난 모양.
0: 와,
1: 여기 퐁퐁 퐁퐁. 잘 가라!
0: 공기 비워!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숲속 정원을 만들자.
1: 신기하다.
2: 물이 엄청 커.
3: 자, 커다랗고 멋진 뿔을 가진 장수풍뎅이랍니다.
2: 와, 멋지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
3: 숲속에는 신기하고 멋진 곤충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 지금부터 다 같이 찾아볼까요?
1: 네!
4: 무서운 벌레는 없겠죠?
3: 이 숲은 나쁜 벌레들이 없는 아주 안전한 숲이랍니다. 마음껏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1: 야호!
3: 그래도 절대 안전하게 길 잃지 않게 조심조심!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원.
5: 여기 좀 봐봐.
6: 내가 엄청난 걸 찾았어.
7: 두근두근두근두근
6: 기대하시라. 절대 본 적 없을걸. 짠짠. 엄청난 애벌레야. 슈퍼비 애벌레.
2: 징그럽긴.
8: 얼마나 귀여운데.
2: 알았으니까 줘.
1: 이게 뭐야.
2: 토니 괜찮아?
1: 몰라. 이런데 왜 덩굴이 있는 거야. 뽑아버리자.
8: 어허! 힘쓰는 일이라면 내게 맡기라고.
6: 으이구, 그 덩굴 하나 뽑는다고 여기가 달라지겠냐?
8: 뭐?
6: 주위 좀 봐봐.
9: 따이!
6: 여기야!
8: 누군가 꽃과 나무를 망쳐놓은 것 같아.
1: 안 되겠어.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서야 할 시간!
9: 따이!

0: 뭐야?
1: 아클란의 정원처럼 꾸미려는 거지.
0: 꾸밀 거다, 핑!
2: 일이 너무 커지는 건가?
0: 예쁘게 예쁘게 꾸며야지.
3: 낮잠 잘 것도 필요하겠지?
4: 땡!
0: 기대된다.
2: 열심히 만들어 놓은 정원이
0: 아 망했어 망했다고
2: 잠깐 저기 좀 봐 통나무가 움직여 어?
5: 얘들아 그냥 바람에 쓰러져서 굴러왔나 봐 금방 지우겠어
6: 정원

0: 또 누구 짓이야?
1: 왜 다시 이렇게 된 거지?
0: 저기 뭔가 있었는데?
2: 조니, 무섭게 왜 그래?
0: 진짜야, 저기!
3: 에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별거 아니었네.
0: 녀석한테 숲속 동물들이 조종당하는 것 같아.
2: 동물들이 불쌍해.
4: 아이,

우리가 있잖아.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큐피, 큐피, 큐피.

0: 숲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역시 악당이 조종하는 게 틀림없어.
1: 아까 캉 하던 녀석, 그 녀석이 악당이야.
0: 맞아. 불쌍한 동물 친구들을 조종하는 그 녀석만 혼내주면 돼.
2: 동물 친구들이 다치면 안 돼.
3: 가자, 빨리빨리 끝내.
0: 그앙 하는 소리, 저 녀석이다.
1: 구르타님이 나설 차례지.
0: 나설 차례 답핑. 지금이야, 어서 잡아야 해. 나 맞는다, 답핑. 뭔가 냄새가 난다, 핑. 저 위에 있다, 핑! 잘 안 보이는데.
1: 핑핑이 있다면 있는 거야.
0: 있는 거다, 핑!
2: 어떡하지?
0: 작게 만드는 마법은 없나? 아! 바로 이거야!

0: 마법의 힘으로 작아져라.
1: 잠깐! 어? 멈춰!
0: 이 녀석이 비눗방울 맛 좀 볼래? 쭈피 쭈피 쭈피 쭈! 받아라! 잡았다. 어떠냐? 이 악당 녀석아! 어?
2: 어, 얘들아, 악당을 물리쳤는데 왜 슬퍼해?
3: 준이, 동물 친구들이 우릴 무서워하고 있어.
2: 이건 멜리나님의 배지인데?
1: 어둠의 기운? 그게 뭔데? 이 몸은 숙직이 반달곰이라고.
4: 숙직이?
5: 숙직이가 뭐냐?
2: 숲을 지고 다니나?
1: 숙지키비! 너희같이 숲을 망치는 녀석들을 막으라고 멜리나님이 뽑아주신 숙직이라고.
4: 네!

0: 도토리들은 다람쥐들의 먹이였고
1: 물웅덩이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
0: 쌓인 낙엽들은 나무들의 영양분이 되는 거래. 이 숲속의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구나.
2: 거기 너희가 전부 없애려고 했던 거야.

0: 우리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네요.
1: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0: 앞으로는 꼭 숲을 있는 그대로 지킬게요.
1: 그래. 다음에 언제든 놀러와. 숲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줄게.
0: 정말요?
1: 당연하지.

0: 얘들아!
1: 딜리!
2: 딜리 씨, 오늘은 마법 유치원에 배달될 물건이 없을 텐데요.
0: 그게 말이죠.
1: 냄새가 난다, 핀!
0: 정말?

0: 이건 이건
1: 내가
0: 제일 좋아하는 과일 딸기야.
2: 향긋해.
3: 먹어도 되냐 핑?
4: 너희를 위해 가져온 딸기야.
5: 얘들아 마음껏 먹어.
2: 정말요?
6: 그런데 누가 이렇게 딸기를 주셨나요?
5: 산 넘어 농장에서요. 올해도 풍년이라 딸기가 너무나 많이 수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시겠대요.
6: 그렇다고 이렇게나 많이? 이 많은 딸기를 다 어쩐다.
7: 아, 이걸 언제 다 먹지?
8: 얼굴이 딸기로 변할 것 같아.
9: 도저히 못 먹겠어.
3: 못 먹겠다, 핀.
9: 얘들아,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이나 타자.

0: 딸기를 이렇게 방치해두면 어쩝니까? 그럼 딸기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리니까 딸기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볼까요?
1: 여러 가지 음식이요?
2: 나 알아! 딸기 우유, 딸기 샌드위치, 딸기 샐러드, 딸기 스무디!
1: 우와!
0: 딸기를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딸기 정과와 딸기잼을 만들어 볼까요? 신선한 딸기에 설탕을 뿌려 바짝 말리면 맛있는 딸기 정과!

0: 여기서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만들어야지.
1: 와, 크림 딸기 더핀.
2: 에이? 그런 딸기 요리는 안 만들 건데. 이건 썩은 딸기. 함부로 가까이 와선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썩은 딸기를 골라 버리는 거예요. 부탁해요 여러분.
3: 다 먹지도 못할 걸 이렇게 많이 쌓아두니까. 나처럼 썩은 딸기가 되는 거지.
4: 계속 나와요.
5: 저도요.
2: 네? 썩은 딸기가 이렇게 많이?
4: 이게 다 못 먹는 딸기라니 너무 아깝다.
2: 썩은 딸기를 처리할 방법. 그래, 마법 정화기가 있었지.
6: 마법 정화기요?
0: 휴. 그게 마법 정화기예요?
2: 그렇답니다. 멜리나님의 마법 덕분에 아클란 내에는 썩거나 상한 음식이 없었죠. 그래서 쓸 일이 없어 창고에 넣어뒀었답니다. 이렇게 썩은 음식을 넣고 전원을 켜면. 오, 아직 잘 작동하는군요.
6: 우와!
2: 마법 정화기는 썩은 음식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준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요?
6: 네!
2: 그럼 모두들 썩은 딸기를 이리 가져오세요. 아니, 썩은 딸기가 왜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마법 정화기가.
3: 그런 기계로 날 막겠다고? 이제 다른 음식들도 썩게 만들어볼까?
5: 로블리, 왜 그래요?
2: 음식을 이렇게 빨리 썩게 만드는 건 세상에 없어요. 아무래도 어둠의 기운 같아요.
1: 어둠의 기운? 그럼 어둠...
0: 로블리, 우리가 찾아볼게요.
2: 저는 그 사이 고장난 마법 정화기를 고쳐볼게요. 부탁해요, 주니 토니.
0: 어서 찾아보자.
7: 마법 스캐닝!
1: 썩은 냄새 잡힌!
5: 뭐, 얘들아, 마스크랑 장갑을 껴야 해.
0: 됐어. 자, 가자.
3: 썩어 썩어 모두 싹 다 썩어버려.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썩어버려.
8: 썩어
3: 음식을 잔뜩 싸두고
8: 썩어
3: 아무데나 내버려두니까 고기도

0: 토니 마법의 히브로 추피 추피 추피 추
1: 지은이
0: 토니
1: 변신
2: 일단 비눗방울에 가두는 거야
3: 모두 다 썩게 해주겠다
2: 이게 뭐야?
0: 너무 지독한 냄새가
2: 이러다가 마법 유치원이 전부 썩어버리겠어
0: 어서 저 녀석을 가둬
2: 좋아 주피 주피 주피 주 마법 비눗방울
3: 아, 기차
2: 비눗방울도 소용이 없잖아
3: 나한텐 안 통한다고 자, 내 차례냐
0: 피피
3: 겁은 충분히 준 것 같고
2: 음식들이 다 썩고 있어
0: 안 된다 필 먹을 게 없어진다 필
2: 대체 왜? 왜 음식을 썩게 하는 거야?
3: 음식을 아무데나 버려두고 치우질 않으니까 내가 썩게 해줄 수밖에
4: 얘들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이게 대체 뭐야?
5: 아름다워
2: 저 녀석이 갑자기 왜?
6: 혹시 베리한테 엄청 반한 거 아니야?
2: 어?
6: 아 그래 딸기에게 어둠의 기운이 들어간 거라면
2: 어?
6: 너도 원래 베리처럼 예쁜 딸기 아니었어?
5: 맞아 나도 예쁜 딸기였지 그런데 도대체 왜?
7: 네 잘못이 아니란다
2: 로블리!
5: 그게 무슨...
7: 너의 원래 모습을 떠올려보렴
5: 기억나요? 농장에 행복했던 시간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7: 이 모든 건 우리가 음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8: 네?
7: 음식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렇게 예쁜 딸기에 어둠의 기운이 스며들게 된 것이지요 걱정 말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단다
6: 아, 준이 딸기 친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법 정화기를 크게 만드는 거야
2: 알겠어
7: 마법 정화기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주마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지내렴
5: 정말요?
2: 주피 주피 주피 쭈 가자
4: 어머 원래 이렇게 예쁜 딸기였어?
8: 딸기야 자야 안녕
7: 썩은 음식들도 어둠의 기운

0: 그중에서 가장 최고 꿀맛은 시원한 딸기 아이스크림.
1: 이번엔 모두 힘을 모아서 이겨냈지만 어둠의 기운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분수 동전 실종 사건.
1: 거기?
0: 어? 봉반장이네.
1: 트레비 분수의 동전들이 모두 사라졌어. 도움이 필요해.
0: 지금 바로 갈게.
2: 좋았어. 꽉 잡아, 호기.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동전을 찾으러 출발.
3: 무슨 일이야?
4: 어디 간 거지?
3: 동전이 다 어디 간 거야?
1: 야, 누가 신고하셨죠?
4: 나야, 내가 있어.
1: 잘했어, 이제 나한테 맡겨. 아,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네. 어젯밤까지 동전이 있는 걸 봤다고?
4: 응, 어제 소원을 빌려왔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와보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었어.
1: 멈춰!
2: 어? 어?
1: 여긴 들어오면 안 돼.
2: 미안해. 동전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느라.
1: 그걸 어떻게 알고 온 거지? 혹시 네가 가져간 건 아니고?
2: 아니야, 난 안 그랬어.
0: 봉반장, 맥스는 범인이 아니야.
4: 안녕, 동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어.
1: 거기, 아리, 와줬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아주 어려운 사건이야.
4: 어?
1: 동전의 흔적이 쳐.
5: 괜찮을 것 같은데. 지지는 집에서도 물건을 아주 잘 찾거든.
1: 네?
0: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잖아. 지지는 로마에 사니까 로마에 대해 잘 알 거고 그만큼 도움이 될 거야.
1: 알았어, 알았어. 장난치면 안 돼. 알았지?
4: 그럼 진지하게 수사에 임할게. 아빠, 다녀올 테니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5: 알았다, 조심하렴.
1: 이 만능 도구에는 돋보기가 달려있어. 이걸 이용해서 증거를 찾아봐.
4: 네, 반장님. 샅샅이 살펴서 꼭 증거를 찾을게.
1: 어? 슈퍼윙스, 장난 그만. 얼른 증거를 찾아와.
6: 예, 반장님.
1: 괜찮아, 지지?
4: 이거 봐! 이런 걸 찾았어! 금화야!
0: 금화라니! 역시 골든보이가 범인이었어!
1: 단정하긴 일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4: 하지만 이 금화 진짜 수상한 느낌이 드는걸?
1: 경찰 수사의 첫 번째 원칙을 알려주지. 절대 느낌만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4: 알겠습니다, 반장님.
1: 허기, 아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4: 우리만 믿어.
1: 지지, 맥스, 나랑 증거를 찾으러 가자.
6: 좋았어. 그럼 수사 시작.
0: 실례합니다. 어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3: 어?

0: 동전이야.
1: 우와. 이거 봐. 동전이 한쪽을 향하고 있어.
2: 저기 동전이다. 지지, 잘했어.
0: 야호! 동전을 찾았어.
2: 이제 이 동전들을 트레비 분수에 되돌려 놓자.
3: 그거 내려놔, 봉반장. 그 동전은 가져갈 수 없어.
2: 골든보이, 역시 네가 훔친 거였구나.
3: 그냥 옮겨놓은 것뿐이야. 내 소원 동전만 남겨둬야 하니까.
0: 네 소원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 소원도 똑같이 중요해.
2: 이 동전들은 분수에 되돌려 놓을 거야.
3: 하, 그렇게는 안 되지. 나 그 골든 주먹 가라.
2: 안 돼. 돌려줘, 골든보이.
3: 그렇게 원한다면 직접 와서 가져가봐.
0: 우리도 가서 도와줘야 해. 따라잡아줘.
3: 알았어. 꽉 잡아치지.
4: 여기저기 물어봤는데도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어.
2: 멈춰.
0: 어?
2: 당장 거기서, 골든보이.
0: 동반장,
4: 어서 잡자, 골든보이야.
3: 혹이랑 아리까지? 이리 더 재밌어지는데. 여기 내 선물이야. 치, 그럼 이건 어때?
4: 아리!
3: 느림보 녀석들.
4: 느림보는 너지? 잡았다.
3: 이건 뭐야?
2: 항복하라.
3: 항복? 누가 항복하는지 보자고. 자. 잘 가, 슈퍼 윙스. 다크 골든 파이터. 벌써 포기하는 거야? 너흰 항복이 빠르구나.
4: 슈퍼윙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포기 섀도우 스피드.
3: 어? 가라, 다크 골든 타이탄. 내가 동전을 넘겨줄 것 같아. 다크 골든 임팩트. 이거야, 받아. 다크 골든 주먹, 주머니를 가져와. 이제 이 동전은 전부 내 거야. 승리의 기념으로 내가 가질게.
4: 그래, 마음껏 웃어, 골든보이. 마지막에 웃는 건 우리가 될 테니까.
3: 오늘의 승전 바로 나.
5: 환영합니다, 골든보이 주인님.
3: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골든 AI. 트레비 분수에서 소원을 빌었더니 진짜로 이루어졌어. 하, 이거 봐. 어? 왜 이렇게 가볍지? 어? 이게 뭐야? 동전이 어디로 간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슈퍼윙스!
4: 어떡하지? 골든보이가 포기를 안 하네. 어? 지지, 맥스!
6: 포기!
4: 지지, 골든보이를 속일 방법이 없을까?
0: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주머니를 그렇게 원한다면 넘겨주자고.
4: 아하! 좋은 생각이야!
0: 행운을 빌어.
2: 어? 경찰 방패 확대 액션.
0: 최고의 장면입니다.

0: 되찾기 작전
1: 대성공!
0: 지지, 네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2: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 내가?
0: 그래,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맥스, 준비됐어?
3: 물론이지. 조금만 기다려, 지지.

0: 여기 너만의 특별한 슈퍼윙스볼이야.
1: 우와, 경찰 배지잖아.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어제 경찰이 되고 싶다고 빌었거든.
2: 지지, 이제 네가 트레비 분수를 지켜줘.
1: 네, 알겠습니다, 봉반장님.
3: 버키, 지금 쫓기고 있어. 도와줘.
0: 버키! 버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가서 도와줘야 해.
1: 안녕. 갈게.
4: 그럼 출발해볼까? 버키를 만나러 브라질로 출동!
0: 슈퍼곤충 구조대!
5: 얘들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린 친구잖아, 안 그래?
4: 곤충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0: 이 근처 어딘가에 버키가 있을 거야.
6: 맥스, 버키가 보여?
4: 아직 잘 안 보이는데. 잠깐, 나무가 왜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지? 이런, 길이 막혔어.
0: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꼭 폭풍이라도 지나간 것 같은데.
4: 내 데이터에 따르면 숲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건 곤충들이야.
1: 뭐? 곤충들?
0: 어? 사막이잖아. 뭐야? 사슴벌레의 잠자리까지?
4: 무슨 일이지?
1: 어서 피해!
4: 가다라! 곤충 퇴치 스프레이 발사! 전부 따돌린 거 맞지?
1: 근데 버키랑도 거리가 멀어졌어. 어떡하지?
4: 버키의 위치를 알아볼게.
1: 잡았다.
7: 세상에.
1: 엄마, 잡았어요.
7: 조심해야지.
1: 괜찮아요. 잘 잡았어요.
4: 휴, 고마워. 나 진짜 무서웠거든.
1: 곤충이 뭐가 무서워. 이렇게 귀여운데.
5: 얘들아, 나야, 나. 구해줘.
1: 버키? 미안해. 네가 이상해진 곤충인 줄 알았어. 이상해진 곤충?
4: 눈이 녹색으로 변하더니 몸 색깔도 변하고 엄청 사나워졌어.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1: 맞아. 나도 곤충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빨리 원래대로 돌아오면 좋겠다.
8: 그럼 당장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네. 나도 같이 갈래. 그래도 돼요, 엄마?
7: 그럼. 대신 조심하렴.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야 해.
4: 잘됐다. 자, 받아. 이걸로 몸을 줄이면

0: 곤충들 가까이 갈 수 있어. 라야, 곤충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래?
1: 알았어. 나한테 맡겨. 다녀올게요.
2: 그래, 이따 보자.
3: 좋았어. 슈퍼윙스 몸이 작아졌다 이거지. 점점 재밌어지는데.
1: 이 근처에 있을 텐데.
4: 곤충들이 왜 저러는 거지?
0: 우주 폭풍 때문에 곤충들이 거칠고 사납게 변했나 봐.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곤충들도 위험하고 숲도 완전히 망가질 거야.
1: 그럼 서둘러서 곤충들을 안전하게 잡자.
0: 알았어?
1: 이쪽이야. 여기 너. 어서 들어와. 너도 들어가. 어?
4: 거기 섀도우 스핏.
5: 야호!
4: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곤충들을 금방 잡았어. 라야, 이번 일에 대한 보답으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게.
1: 나를? 정말이야?

0: 이건 너만의 특별한 슈퍼잉스 볼이야. 우와.
1: 우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2: 모두 잘 가.
0: 오늘은 일이 아주 쉽게 해결됐네. 얘들아, 이제 원래 크기로 다시 돌아가자.
2: 어떻게 된 거지?
3: 슈퍼윙스를 이렇게 쉽게 잡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0: 골든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4: 안 돼!
2: 당장 슈퍼윙스를 풀어줘.
3: 안 됐지만 슈퍼윙스는 이제 끝이야.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이 골든보이를 불러.
2: 안 돼! 기다려!
3: 어디 보자.
5: 안돼! 도와줘!
3: 여기서 특별한 물건이 나오는 것 같던데. 나와! 어서 나오라고! 가만히 있어.
2: 이 안에선 열 수가 없어. 도움이 필요해.
1: 방법이 있어.
0: 맥스를 놔줘, 골든보이!
3: 그렇게 작아진 몸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0: 골든 주먹 발사!
1: 조심해! 이쪽으로! 날 잡아봐라!
0: 너무 느리잖아. 왜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지?
1: 거기 섀도우 스피드!
2: 잡았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3: 라야, 너무 늦었잖아. 걱정 많이 했어. 괜찮니?
4: 그럼요. 그치만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는 건 진짜 힘들었어요.
2: 저게 뭐죠?
3: 세상에.
2: 와!
5: 여긴 어디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4: 넌 누구야? 여긴 어떻게 온 거고?
5: 난 이집트의 왕자야.
4: 왕자? 네가 진짜 왕자라고?
0: 내 분석에 따르면 진짜로 고대 이집트에서 온 왕자가 맞아. 우와.
5: 그럼 여긴 미래인 거야? 어쨌든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0: 혹시 이집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5: 맞아. 갑자기 이상한 구멍들이 생기더니 날아다니는 주먹 6개가 나타났어.
4: 설마 또 골든보이?
6: 어차피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면 골든보이한테서 배지를 되찾아야 해. 우리가 도와줄게.
5: 고마워. 그럼 모두들 날 따라와.
4: 조심해 얘들아.
6: 걱정 마 라야. 안전하게 다녀올게.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2: 야,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어, 너 뭐하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야, 저 집 지키지! 가자!
3: 응?

이분은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유치원에 간 조지.
1: 팔팔한 조지가 유치원에 갑니다. 조지는 처음 가는 거죠.
2: 조지, 유치원에 가니까 좋니?
0: 아빠, 조지는 너무 어려서 우리 유치원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2: 괜찮을 거야, 페파. 너랑 공룡 선생이 조지랑 같이 놀아주면 되잖아.
3: 으아, 공룡.
0: 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조지랑 공룡 선생이랑은 놀기 싫어요.
1: 어, 저런. 팔팔한 조지랑 유치원에 가는 게 싫었어요.
2: 다 왔다.
0: 조지가 정말 우리 유치원에 갈 만큼 큰 거예요?
2: 그럼 커졌지.
0: 알았어요. 그럼 가도 돼요.
2: 잘 놀고 와라.
1: 염소 선생님은 아이들을 잘 돌봐주셨어요.
0: 안녕. 얜 내 동생인데 이름은 조지야.
4: 어서 와라, 조지.

0: Nej.
1: Nej. 나도 조지 같은 남동생이 있으면 좋겠어.
2: 정말이야?
3: 안녕, 난 강아지 데니야. 그건 공룡이니?
1: 어, 그건 장난감 공룡이야.
2: 으아, 공룡.
3: 멋지다.
2: 공룡.
1: 와!
2: 공룡.
4: 정말 무섭구나.
3: 진짜 멋지다.
1: 얘가 바로 내 동생이야. 조지는 아주 똑똑해.
5: 팔팔은 동생 조지가 자랑스러웠죠.
4: 자, 이제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1: 조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4: 그럼 페파가 가르쳐 주겠니?
1: 네, 제가 가르쳐 줄게요. 조지한테 꽃 그리는 걸 가르쳐 줄래요. 조지, 누나가 예쁜 꽃을 그리는 걸 가르쳐 줄게. 맨 처음 큰 동그라미를 그려. 조지, 초록색으로 그리면 안 된다고. 이제 꽃잎을 그릴 차례야. 조지, 그렇게 그리면 안 돼. 이제 줄기하고 잎사귀를 그려. 다 됐다. 조지, 그렇게 그리면 어떡해?
4: 자, 뭘 그렸는지 볼까요?
1: 전 꽃을 그렸어요.
4: 아주 잘 그렸어요, 페파. 그런데 조지 어린이는 공룡을 그렸네요.
2: 와, 공룡.
3: 멋지다.
4: 조지랑 페파가 그린 그림을 벽에 붙여놔야겠어요.
6: 와!
4: 페파, 아주 귀엽고 똘똘한 남동생을 뒀구나.
1: 네, 선생님.
5: 집에 갈 시간이 돼서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셨죠.
1: 조지를 또 데려와도 돼요?
4: 그럼, 다음에 또 와서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조지, 다음엔 무슨 그림을 그릴 거니?
2: 공룡.
4: 또 공룡을 그릴 거야? 그럼 다음엔 조지한테 공룡 그리는 걸 배워볼까?
3: 멋지다.
1: 그래, 멋지다.
2: 멋지다.
1: 엄마는 바빠요.
5: 팔팔 엄마가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팔팔 아빠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죠.
1: 아빠, 엄마가 컴퓨터로 일하시는 거 보러 가도 돼요?
7: 그래, 하지만 방해하면 안 된다. 오늘 엄만 중요한 할 일이 많거든.
1: 알았어요, 아빠.
5: 팔팔 엄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조지랑 엄마 무릎에 앉아서 일하시는 거 봐도 돼요?
8: 대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5: 팔팔랑 조지는 엄마가 일하시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1: 엄마, 컴퓨터로 행복한 꼬꾸 아줌마 게임하고 싶어요.
8: 지금은 엄마가 일해야 되니까 게임은 나중에 하도록 하자.
1: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8: 안 돼, 페파. 컴퓨터를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조지도 컴퓨터를 만지면 안 되고.
1: 조지,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8: 페파, 그만해.
1: 엄마, 미안해요. 조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보여주려고 했어요.
5: 저런. 컴퓨터가 이상하게 변하고 말았어요.
9: 여보!

0: 페파 아빠, 컴퓨터 좀 고쳐줘요. 대신 점심은 내가 가서 준비할게요.
1: 그래, 알았어요, 여보. 하지만 나도 컴퓨터는 잘 못 고치는데.
0: 그럼 부탁해요, 여보.
2: 아빠는 컴퓨터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1: 일단은 전원을 한번 꺼봐야겠군. 이제 전원을 다시 켜볼까?
2: 펠파 아빠가 컴퓨터를 고쳤군요.
3: 우리 아빠 최고!
1: 그래, 내가 손재주는 좀 있는 편이지.
3: 아빠, 행복한 꼬꾸 아줌마랑 컴퓨터 게임 하면 안 될까요?
1: 그건 엄마한테 여쭤보렴.
3: 엄마가 아까 좀 이따 하라고 하셨어요.
1: 그럼 해도 되겠구나. 근데 그 게임 디스크가 어디 있나?

0: 이제 제 차례예요.
1: 이제 아빠 차례다.

0: 뿌리.
1: 조지가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팔팔도 놀고 싶었어요.
0: 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공은 이렇게 잡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넌 이렇게 한단 말이야.
1: 팔팔가 짓궂게 조지를 놀립니다.
0: 조지, 돌아와! 이 장난꾸러기야!

0: 페파가 좀 심하게 동생을 놀리는 것 같네요.
1: 페파? 동생을 놀리면 뭐 써?
2: 놀린 거 아니에요. 공 잡는 거 가르쳐준 거예요.
1: 그래? 그럼 게임하면서 공 잡기를 연습해볼까? 셋이 하는 게임이 있거든. 페파, 공을 갖고 저쪽에 가서 서. 조지는 거기 그대로 서 있고. 됐다. 너희 둘이 공을 주고받는 거야. 엄마는 가운데서 뺏어보려고 할게. 엄마가 술래거든.
2: 엄마는 술래래요. 조지, 잡아.
1: 아이쿠, 못 뺏었네.
0: 조지가 공을 잡았어요.
1: 와우!

0: 잘 잡았어, 조지. 이제 누나한테 공을 던져. 어우, 다시 해봐. 저런, 다시 한번 해봐.
1: 조지는 공을 멀리 던질 수가 없었어요.
2: 조지, 얼른 나한테 공을 줘야지. 정말 웃긴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1: 팔팔은 조지를 따라하려다 엄마 다리 사이에 끼고 말았어요.
0: 엄마가 잡았다. 페파, 이제 네가 술래할 차례야. 조지, 잡아. 와!
2: 잡았다! 조지, 이제 네가 술래야. 조지, 간다!
0: 조지, 잡아봐.
2: 잡아봐, 조지!
0: 조지, 잡아.
2: 자, 공 여기 있어.
0: 페파, 그렇게 동생을 놀리면 못 써.
2: 미안해, 조지.
3: 우리 조지가 왜 울지?
2: 아빠, 조지가 너무 작아서 공을 못 잡아서 그래요.
3: 이 정도면 조지도 크지?
2: 그 정도로도 안 돼요. 보세요.
3: 조지, 잡아. 우와!
2: 너무 불공평해요.
3: 불공평하긴. 아빠는 조지를 도와준 것뿐인데.
2: 엄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0: 안 되긴 도와줄게.
2: 조지, 던져! 잡아, 조지!
1: 카카는 공잡기 놀이가 좋았어요. 조지도 공잡기가 좋았죠. 공잡기 놀이는...

0: 파파아빠는 안경을 씁니다. 뭐든 확실하게 보려면 안경을 써야 하죠. 안경을 쓰면 모든 게 확실하게 잘 보이니까요. 하지만 안경을 벗으면 아빠는 물건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모든 게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팔팔 아빠한테는 안경이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아빠는 가끔 안경을 잃어버립니다.
1: 페파, 조지? 너희들 아빠 안경 못 봤니?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2: 못 봤어요.
0: 페파랑 조지도 아빠 안경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1: 큰일 났네. 아빠는 안경이 없으면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많이 불편하실 거야.
0: 아빠는 안경을 안 쓰면 신문을 읽을 수가 없죠.
3: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말 짜증나는군. 대체 누가 내 안경을 치운 거야?
1: 어디다 벗어놨는지 잘 생각해봐요.
3: 안경을 벗으면 언제든 주머니에 넣어두지. 근데 없더라고.
2: 아빠, 우리가 아빠 안경 찾아드릴까요?
1: 기특한 생각이구나. 너희들이 안경을 찾아드리면 짜증을 안 내실 거야.
3: 언제 짜증을 냈다고 그래?
0: 팔팔랑 조지는 안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팔팔은 신문 아래를 살펴봤죠. 하지만 아빠 안경은 없었어요.
2: 없네.
0: 조지는 텔레비전 위를 봤어요. 하지만 거기도 안경은 없었죠.
2: 2층에 가서 엄마.

0: 방을 찾아보자.
1: 에마랑 조지는 엄마 아빠 방으로 갔어요.
0: 조지, 뭐 깨뜨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 뭐가 그렇게 우스워?
1: 팔팔은 베개 밑을 봤어요. 하지만 아빠 안경은 없었죠. 조지는 아빠 슬리퍼 속을 봤어요. 하지만 거기도 안경은 없었죠.
0: 이번에 욕실에 가보자.
1: 팔팔랑 조지는 욕실을 찾아봤어요. 욕조에도 안경은 없었어요.
0: 아우.
1: 변기 안에도 안경은 없었죠.
0: 못 찾겠다.
1: 팔팔랑 조지는 어디서도 아빠 안경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0: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아빠 안경은 없어요, 엄마.
2: 저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3: 이제부터 안경 없이 지내는 걸 연습해야겠군. 천천히 다니면 물건에 안 부딪힐 거야.
0: 여기 보세요! 아빠 안경이에요!
2: 세상에, 여보. 당신이 안경을 깔고 앉아 있었잖아요.
3: 어우... 내 안경이 어떻게 여기에 있지?
2: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잃어버렸던 안경을 다시 찾았으니까 이제 짜증은 그만 내요. 알았죠?
3: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0: 시야 침기.
1: 오늘 팔팔한 조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0: 할아버지, 받으세요.
2: 받아라. 그건 뭐니?
3: 공룡.
2: 공룡이라고?
0: 할아버지, 뭐 하세요?
2: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란다.
0: 씨앗? 씨앗이 뭔데요?
2: 자라서 식물이 되는 거지. 조그맣게 구멍을 파고 씨앗을 넣은 다음에 흙으로 덮어주고 물을 주면 돼요. 이 채소밭에 있는 것들 모두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자란 것들이지.
0: 저 사과나무도요?
2: 그럼.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자라서 작은 사과나무가 되는 거란다. 이 나무처럼.
0: 오!
2: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과나무가 자라서 큰 사과나무가 되는 거지. 이 나무처럼. 아이쿠! 봐라, 여기 사과 안에 씨가 많이 있지?
0: 사과나무가 또 생기겠네요.
2: 그래, 그렇지.
0: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도 씨를 심어볼래요.
2: 페파, 네가 직접 딸기 씨를 심어보겠니?
0: 네, 할아버지.
2: 이 씨가 자라면 달콤한 딸기를 먹을 수 있단다. 먼저 작은 구멍을 파거라.
0: 그 다음에 씨를 넣고 흙으로 덮어줘요.
2: 물은 이 할아버지가 줄까?
0: 아니요, 싫어요. 제가 줄래요.
2: 잘하는구나. 이제 기다리면 싹이 나올 게다.
1: 팔팔랑 조지는 싹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0: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2: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단다, 베파. 싹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4: 베파, 조지, 이제 집에 가야지.
0: 하지만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얼른 딸기를 따먹고 싶단 말이에요.
2: 걱정 말아라, 베파. 다음에 오면 싹이 나오고 꽤 많이 자라 있을 게다.
0: 그럼 딸기도 열리겠네요?
2: 그럼.
4: 어서 와, 페파.
0: 할아버지, 안녕. 딸기 씨도 안녕.
1: 할아버지는 페파가 심은 씨앗을 보살펴 주셨어요. 며칠 후 작은 싹이 나오기 시작했죠. 날이 갈수록 싹은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특별한 걸 발견했죠.
2: 딸기가 열렸군.
0: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1: 페퍼랑 조지가 또 놀러 왔어요.
0: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딸기 많이 컸어요?
2: 그럼, 보렴.
0: 우와, 딸기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다른 것도 심어도 돼요?
2: 아, 그럼. 이번엔 조지가 뭘 심을지 골라보렴.
0: 그래, 조지, 네가 골라봐. 당근씨 어때? 할아버지, 조지가 당근씨를 심고 싶대요.
2: 조지, 당근씨를 심어보고 싶니?
3: 안.
2: 어떤 걸 크게 키워보고 싶니?
1: 조지는 키우고 싶은 걸 정했어요. 조지는 공룡나무를 키우고 싶었죠.
0: 조지, 안 돼. 공룡 인형은 나무처럼 자랄 수 없어.

0: 산호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4: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5: 영어.
4: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5: 17점 수학.
4: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5: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4: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5: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4: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5: 더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4: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5: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짐을 한가득 싸야 해. 새 집으로 이사가는 친구를 도와줘야 하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테이프 롤러인데 짐 상자를 붙일 때 필요해. 짐?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이사 도움이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이사 도우미 놀이 할래? 우와, 좋다고? 아우! 잘 됐다. 우리 다 같이 새 집으로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주자. 자, 준비됐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이 상자 너희가 테이프로 붙여줄래? 잇! 우와, 잘했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이사도!

0: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안녕 데이지? 이사 도우미 놀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그럼 내가 새 집으로 이사 갈래. 바닷가에 있는 집.
0: 그럼 짐을 꽁꽁 싸보자.
1: 나 싸야 할 짐이 엄청 많아. 농구공, 배꼽, 슬라임,
2: 빗소,
1: 내 마이크.
0: 그럼 붙여볼까? 여기. 다음은 또 어떤 물건이 나올까? 실로폰 스케이트보드야? 뭐야, 손이랑 같이 붙었잖아. 떼자. 됐다. 이제 뭐 남았어?
1: 내 침대.
2: 그럼 이렇게 해볼까? 안 돼.
1: 밧줄로 묶어서 밑으로 내리면 어때?
2: 좋아. 아참, 근데 밧줄이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2: 밧줄, 밧줄.
1: 찾았다.
2: 여기 빙글 감고 저기 꽁꽁 묶고. 야. 자. 됐다.
1: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반짝이 등! 한번 볼래? 오! 꼭 조심해서 싸줘, 알았지?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
0: 좋아, 이사 도우미들. 이제 이삿짐을 저 트럭에 실어보자. 으아! 오지, 나랑 침대 옮기자. 천천히.
2: 이건 좀 무겁겠는데.
0: 어?
2: 이제 다 실었어, 이사 도우미 딜런.
0: 좋았어, 자 출발.
2: 어? 너도 같이 가야지.
0: 맞아, 이사 도우미는 짐을 빠뜨리면 안 돼. 자, 데이지는 바닷가에.

0: 기타 같은 건가? 아 맞다, 점심 도시락. 오, 기타 도시락 맞지? 아니, 내 반짝이 등을 찢어. 농구공이잖아.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럼 반짝이 등이 여기 들었나? 어, 슬라임 통이잖아. 이건 슬라임 방에 부탁해.
1: 마지막 짐이야. 오직 나 힘없어. 고마워.
0: 아이, 고맙긴 뭘.
1: 근데 여긴 뭐가 들어있을까?
0: 조그만 피아노인가?
2: 우와, 실로폰이야!
0: 이것도 슬라임 방에 부탁해.
1: 침대도 옮겨보자.
0: 그냥 기분 탓인가? 침대가 더 무거워졌는데.
3: 아이, 참 뭐야. 침대가 문에 안 들어가잖아.
0: 더 작은 침대가 필요해?
1: 아니, 더 큰 문이 필요해. 고마워, 비씨. 됐다! 데이지방 완성! 빠밤!
3: 이야! 여기 진짜 편하다. 이제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반짝이 등! 어디 갔지?
1: 어? 이상하네. 여기엔 없는데. 아까 챙기지 않았어?
0: 여기에도 없나 봐.
3: 여기에도 없으면 그럼 저 바깥에 있는 거야.
1: 좋아, 우리가 지나온 길을 따라가서 찾아보자.
0: 근데 벌써 밤이잖아. 깜깜한데 어떻게 찾아?
3: 밤이니까 더 잘 찾을 수 있을 거야. 반짝이 등은 빛이 나거든.
1: 친구들, 야! 반짝이 등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또 저기도 없어.
3: 뭐야, 그냥 반짝이는 웅덩이잖아.
0: 봐봐, 나무 위가 반짝거려.
3: 아이 참, 저건 그냥 달빛이잖아. 반짝이 등 없으면 참 못 자는데 어떡하지?
1: 이사 도우미들, 손상안경으로 같이 찾아보자. 반짝이 등이 어디 있는지 보이니? 헉, 저기야!
3: 너무 보고 싶었어.
1: 좋아 친구들, 이제 마무리하러 가자.
3: 여기가 내 집이야.
1: 다 옮겼다고?

0: 가게. 그럼 또 만나.
1: 데이식 소원 빌어봐. 내 소원은 자면서 춤추는 파티를 여는 거야.
0: 좋아. 빵빵빵.
1: 스포츠 매장 주인.
0: 너희 왔구나. 어서 와. 오늘은 매장을 열 거야. 온갖 스포츠 용품을 파는 매장.

야구용품, 테니스용품, 또 농구용품도.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건 매장 종인데 물건을 팔면 울릴 거야. 띵띵.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스포츠 매장 주인이거든. 너희도 같이 스포츠 매장 주인 놀이 할래? 우와 진짜? 좋아, 매장 물건을 전부 다 팔아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띵띵. 어때? 이 공 사볼래? 간다, 너희가 받아봐. 우와, 잘 받았어. 이제 너희가 던져볼래? 아차차. 이건 밖에서 해야겠다. 가자! 나가서 해볼까? 스포츠 매장 주인 놀이! 이제 팔러 가자! 농구공, 야구공!

0: 저건 용처럼 보이는데?
1: 딜런 스포츠 매장에 오세요.
0: 어? 딜런 목소리 아니야? 어, 안녕 딜런.
2: 얘들아 안녕. 우리 스포츠 매장 주인 놀이 하는데 같이 할래?
3: 좋아. 난 손님 할래. 그것도 아주 아주 특별한 손님.
0: 나도 손님 할래. 그냥 아주 평범한 손님.
2: 좋아. 그럼 우리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이 종을 울려줄게.
0: 종소리면 이런가? 띵띵띵. 아님 띵동.
2: 그건 물건을 사봐야 알지.
3: 기대.
0: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 우, 여기 돈 있어. 또 여기도. 우와, 여기도 있네.
2: 쟤는 이쪽에 놔두고 야구방망이는 저쪽으로, 축구 고깔은 여기 짠!

어디서 오세요? 어떤 스포츠 용품을 찾으시나요? 아, 골프요? 난 피클공일 줄 알았는데. 매장에서 제일 멋진 골프채예요. 밖에서 직접 쳐보실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0: 그럼 이제 내 차례. 난 물에서 이렇게 첨벙첨벙 하고 싶어요.
1: 어, 돈이야.
0: 어, 난 몰라. 지갑이 필요하겠네. 근데 지갑이 없으면 어떡해?
2: 아무거나 써도 돼.
0: 지갑, 지갑.
1: 우와, 찾았다.
0: 됐어, 딱 좋아. 어쩜, 이렇게 할 땐 어떤 장비가 필요하죠? 어프, 어프, 어프, 어프.
2: 아, 수영이요. 자, 여기 물안경, 그리고 수건, 또 오리발도요. 매장 수영장에서 써보세요.
0: 와, 간다, 첨벙. 어프, 어프, 어프.

0: 좋아요. 오, 예. 오. 그래도 아직 팔 게 잔뜩 남았어. 새 손님이 와야 할 텐데.
1: 나 같은 손님 말이에요?
2: 우와!
1: 팔이 5개나 되는 손님은 뭐가 필요하죠?
0: 팔이 5개? 장비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1: 맞아요. 이렇게 팔 5개를 막 흔들면서 달리는 그런 스포츠가 뭔가요?
0: 술래잡기! 그럼 보호대가 필요하겠네요. 팔꿈치 보호대 5개!
1: 그렇구나! 그럼 내가 술래!
0: 도망쳐!
1: 잡았다! 너희가 술래!
3: 우와! 너 진짜 빠르다!
1: 그치? 나 잘하지? 근데 말이야, 좀 더 오래 재밌게 할 수 있는 스포츠 뭐 없을까?
0: 아, 그렇지. 그럼 5팔로 다른 스포츠를 하나씩 해볼까?

0: 무엇이 찾고 있는 게 이 팔이야?
1: 그 긴 팔에 어울리는 건 바로 야구지! 근데 야구 방망이가 안 보여. 스포츠 매장 주인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됐지? 같이 찾아보자. 야구 방망이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2: 자, 이걸로 등 긁으면 진짜 시원해.
0: 어때? 나 진짜 멋지지, 그치?
1: 더 넓은 데로 가보자.
0: 좋았어. 그럼 어디 한번 장비가 어떤지 볼까? 자, 공 발사! 실수했네. 나랑 맞는 운동이 하나도 없나 봐.
2: 근데 네가 아무것도 안 사면 딜런이 종을 못 치는데.
0: 그럼 여기 청소하는 걸 경기처럼 해보면 어때?
1: 우와, 좋은 생각이야. 그 경기에 필요한 장비도 여기 다 있다고. 그게 뭐냐면 청소놀이 스포츠.
2: 청소놀이?
1: 응, 바로 그거야. 팀을 나누자. 베이지 대 오지하고 비씨.
2: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응, 똑같아.
1: 그럼 두 팀 중에 더 많이 치운 쪽이 승리야.
0: 예! 여기 우리 골대.
2: 응, 그럼 우린 여기
3: 제자리에 준비.

0: 집에 가서도 청소놀이 할래.
1: 그럼
0: 전부 다 살게. 예! 자, 여기.
2: 고마워.
3: 우와, 딜런, 너 내장에 있는 거 다 팔았네?
2: 전부 다 팔았다고?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열차의 승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민원 처리는 기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영무원.
1: 저희가 또 뛰어야 돼서.
2: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0: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3: 관리법인 승하차장님.
0: 운행이 시작되면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4: 차 들어옵니다.
0: 안전을 위한 열차의 점검과 정비는 필수.
5: 항구와 하부를 연결하는 주 연결고리를 분리한 작업입니다.
0: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무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정비 작업에 집중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다양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기. 편리성과 내구성뿐 아니라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 것이 관건.
6: 대학 비율은 차식할 때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0: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아침부터 종일 이어지는 반복 작업. 선체로 집중해 작업을 하다 보면 온몸이 뻐근해지기 일쑤인데요.
7: 어깨도 아파요. 다리도 아파요.
0: 누군가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이 여름 뜨겁게 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달리는 도시철도 노선이 47개. 그중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가 있는데요.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만 약 1000만 명. 이 노선을 이용하는 외국인 수도 늘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철도 이용혁 대리라고 합니다. 서울역 근무하면서 승객들 안내하고 안전관리 등을 담당을 업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은 저희 영무실이고요. 부역장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역장님은 늘 언제나 잔소리는 많으시지만 잔정도 많으신 저희 부역장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9: 부역장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역의 부역장 정진입니다.
8: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저희 역장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늘 언제나 서울역을 총괄하고 계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늘 언제나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역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장님. 네.

0: 안녕하십니까. 역장 소병일입니다.
1: 잘생겼다. 역장이요. 구역제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사회생활 하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열심히 먹고 살려면 열심히 지금처럼 사회생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2: 역사 내 역무원의 주요 업무는 시설 관리와 이용객 응대, 빠른 대처를 위해 CCTV 화면에 집중합니다.
3: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동하는 부분을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역무실에서 CCTV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역사 내에 설치된 CCTV 개수만 무려 135개나 되는데요. 화면이 변할 때마다 시선을 옮기기 바쁩니다.
0: 그 역무원의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역사 내 이제 감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CCTV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은 하더라도 눈은 CCTV를 갖다가 보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기기들도 또 돌아보고 있죠.
2: CCTV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승차권 판매기와 개찰구까지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는데요.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0: 274번 승차권 걸림 발생했거든요. 가서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2: 상황 발생 즉시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역무원.
4: 뭐가 잘못된 거예요?
5: 아, 지금 기계에 승차권이 좀 걸린 것 같아요.
2: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대처가 필수. 서둘러 문제가 생긴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4: 아, 왜 계단으로 가요?
5: 에스컬레이터는 뛰면 안 되니까 또 저희가 또 뛰어야 돼서.
2: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5: 항공분들은 일회용교통카드를 못 본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일회용교통카드 별로 이용 안 하시는데 공항철도만 조금 특수한 경우여서 외국인분들이 많아가지고 일회용교통카드를 굉장히 많이 사세요.
2: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더욱 서두르는 건데요. 5분 열을 달려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4: 4개 캐비넷 같은 게 그 발권기예요?
5: 네, 앞에서 보시면 모니터 4개인데 뒤에서 보면 캐비넷 4개로 보여요.
2: 아하, 발권기 내부가 이렇게 생겼네요. 문제가 생긴 곳을 점검하고 걸린 카드까지 제거. 간단한 수리 정도는 역무원이 진행합니다.
6: 도착력을 상태해 주십시오.
5: 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2: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까지 한 후에 역무실로 돌아가는데요. 가는 길에 뭔가를 발견한 역무원.
7: So, may I help you, sir? Isn't it work?
8: It's not working.
7: Okay, let me check. Okay. So, can I insert this one?
8: Yes.
7: Okay. So, where are you going now?
8: I'm going to the airport.
7: Airport. Okay. The second place.
2: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만큼 일회용 승차권의 수요가 많은 서울역.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5: 신용카드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여기서는 안 되셔가지고 그런 경우 종종 이제 외국 카드 같은 경우는 있어요. 혹시 이 두 분 건데 이걸로 저기 결제가 안 돼서 여기서 두 장 한번 주면 될까요? 네.
2: 잠깐 수리하러 나왔다가 승객을 돕느라 발목을 잡혔네요.
7: That's a train.
9: So it's one of my tickets for tomorrow.
7: Tomorrow. You can buy a ticket tomorrow for service center versus here. Only for today. 자, 잠깐만 도와드릴게요. Just second please here. Okay, second please. Let me go there.
2: 주저없이 매표소로 입장. 이번에는 발권을 도우러 나섰습니다.
7: All right, ticket for tomorrow, right? Two tickets, 23, right? 23rd. Seoul station to terminal 2 or?
9: Sir, and I think I'm terminal 1.
7: Terminal 1, okay.
9: Yeah, just.
2: 발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기계 수리부터 승객 응대의 발권까지. 야,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네요.
10: 네, 발권 업무까지요?
5: 네, 여기서는 대부분 다 해야 돼서 일단은 뭐 여기저기 다 투입돼서 일단 해야 될 정도로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2: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리를 지킵니다. 다행히 담당자가 돌아왔네요.
5: 어디 갔다 오셨나요?
11: 지금 열차, 열차 승객들 잡아주는 역 하고 왔어요. 아,
5: 저희가 출발 이제 5분 전쯤에는 승객분들이 굉장히 급하게 오신 경우가 많아요. 이제 5분쯤 되면 이제 좀 열차 출발할 것 같아서 그때에만 이제 저희가 전진해서 전진 서비스를 해서 승객분들한테 이제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2: 드디어 역무실로 돌아가나 했는데 이번에는 승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5: 유실무람이 저희가 승강장에도 한.

0: 중 하나. 지금 보이는 것이 모두 당일에 들어온 유실물입니다.
1: 여행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공항철도에는 특이한 유실물 좀 많이 나와요.
0: 모자나 우산은 기본이고 면세품, 특산물, 캐리어까지 다양하다는데요.
2: 유실물 종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1: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우산이 유실물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산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0: 잠깐 나갔다 온다는 게 한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유실물 확인 부탁드립니다.
0: 유실물들은 전산망에 등록부터 하는데요. 이후 꼬리표를 만들어서 유실물에 부착,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종점이 서울역이라 물건을 두고 내리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4: 아, 저 왠지 죽어.
5: We lost it on the express train about an hour ago.
4: In an hour, just arrived here, right?
5: Yeah.
4: Do you have ticket? Did you...
0: 유실물 꼬리표에는 습득한 열차 번호를 기록하기 때문에 열차 티켓이 있으면 찾기가 수월합니다. 다행히 방금 수거해온 휴대전화가 있네요.
6: 승객분 티켓이고 저희가 발견된 내용인데
0: 열차 번호가 동일한 걸 보니 외국인 승객이 잃어버렸다는 휴대전화가 맞는가 봅니다.
5: Thank you so much. Really good. Thank you so much.
0: 괜히 제가 다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7: 이 한국 오셨는데 처음 뭐 첫날부터 또 이렇게 망치게 되면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저럴 땐 너무 좋아하시면 저도 그만큼 또 기쁘기도 합니다.
0: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물건을 찾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데요. 때문에 외국어는 영무원들에게 필수 무기입니다.
8: 중국어도 하세요?
6: 여기는 간단하게는 다 할 수 있어서 외국인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하셨어요.
0: 그야말로 영무원은 현장의 해결사나 다름이 없네요. 보통 유실물들은 최소 일주일 정도 역에서 보관됩니다.
9: 안녕하세요, 과장님.
0: 일주일이라는 보관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요.
10: 무선 이어폰.
8: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10: 무선 이어폰 케이스를 좀 많이 잃어버리세요.
8: 아, 알맹이는?
9: 네, 알맹이는 네. 이제 귀에 꽂고 계시니까 이거는 많이 잃어버리시는데.
0: 습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분실물을 꼼꼼하게 챙겨서 승강장으로 내려옵니다.
7: 아니, 그냥 전철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6: 네, 저희는 따로 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전철밖에 없어서 전철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관 작업 역시 영무원의 목. 유실물을 모아두는 센터까지 직접 물건을 옮기는데요. 서울역에서 유실물 센터가 있는 거암역까지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곳에 공항철도 노선의 모든 유실물이 모입니다.
11: 각 역은 일주일, 그리고 유실물 센터에서는 한 달 보관하고 저희가 경찰서로 이관을 합니다.
0: 센터에서는 이관받는 물품 중에서도 현금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금액이 꽤 됩니다.
6: 외국인들이 그냥 주머니에 넣으시나 봐요. 그래서 티켓 그리고... 빼시면서 흘리거나 뭐 그런 경우도 듣고 있어요.
11: 그리고 이렇게 이거 성함인 것 같은데 외국 분들은 돈을 현금을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2: 지갑 같은 거 찾으러 오셨다가 금액이 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11: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CCTV도 저희가 유심을 받을 때도 다 촬영되는 곳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2: 여기 CCTV 어디 있어요?
11: 여기 CCTV 여기 있습니다. 딱 지금 여기가
0: 유실물을 인계하는 모든 과정은 CCTV로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며 확인을 거칩니다.
11: 80만원입니다. 5개에 80만원.
0: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은 금고에 따로 보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역에서 가져온 목록과 유실물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확인해야 인계 작업도 끝이 납니다.
11: 18번이.
2: 서울역에서 유실물 맡기러 오면 별로 안 좋겠어요. 일이 많아서.
11: 맞긴 맞습니다. 서울 죄송합니다.
2: 아니 본인 죄송한 건 아니잖아요.
11: 아, 그렇긴 한데 약간 뭔가 모르게 제가 조금 죄송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유실물 인계를 끝으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녔던

0: 영무원의 고단한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1: 뭐 당연히 뭐 저희가 해야 되긴 한데 저희 수고를 알아준다는 게 되게 보람차더라고요. 수고한다, 더운데 뭐 좀 쉬었다 해라, 뭐 덕분에 그래 편하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 가장 보람도 느끼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항철도 기관사 김태경 기관사입니다. 오늘 저는 야간 근무인데요. 그래서 지금 7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출근 중이고요. 자, 여기는 우리 기관사분들이 휴식하는 공간이고요. 참 카페처럼 좋게 생겼죠.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이제 열차를 타러 가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사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관사 세윤석입니다. 오늘 저녁 근무 출근했습니다. 출근 전에 이제 준비하고 잠시 후에 열차 운행 시작합니다.
2: 저도 이제 8시 17분 차라서 지금부터 저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열차 출발 최소 1시간 전에는 출근해서 대기하는 기관사들.
4: 기관사들은 다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녀요?
5: 기관사들 저 이거는 가방, 여기에 이제 필수품. 네, 기관사 필수품들을 다 넣고 다니죠.
4: 필수품 뭐가 있는데요?
5: 필수품은 일단은 고장조치 교범이라든지 손전등, 휴대용 시각표, 순무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4: 그리고 이거가 좀 중요한데 이 봉투가 아니고.
0: 이건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5: 급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 쓰라고 이걸 지급해 주십니다.
4: 아니 이거 사용해 보신 적은 있어요?
5: 저는 있죠. 최다 사용자로 할 수 있는데 좀 장이 예민해서.
4: 선생님들 나는 배변 봉투를 사용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6: 신입이라 아직 출제 입사했습니다.
5: 여기는 신입들.
4: 아, 다 신입이에요?
5: 여기 3일 됐습니다. 여기 3일 됐고 여기 10년 된 사람 사용해본 적 있다?
6: 다녀봤습니다.
5: 있다 없다?
6: 없다.
0: 열차를 운행하는 중에는 화장실 가는 것이 불가능해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태경 기관사는 8시 17분 거맘역을 출발하는 차량을 운행하는데요.
5: 예, 거맘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까지 가고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다시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오는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4: 2시간 반 정도요?
5: 네, 2시간 반.
4: 그럼 저도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요?
5: 화장실 갔다 무조건 갔다 오셔야죠. 네.
7: 금방 갔다 올게요. 저 부르고 갈게요.
0: 아이고, 우리 PD가 꽤나 급했던 모양이네요. 드디어 운행할 차량이 들어오고 전임 근무자와 교대합니다. 열차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대 후 곧바로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8: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0: 도심의 빛을 뒤로 한 채 열차가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뒤에 계신 저분은 누굴까요?
9: 오늘 촬영 때문에 그때 열차 안전을 좀 더 함께 승차하고 있습니다.
5: 야간에 이렇게 운전하는 게 주간에 운전하는 것보다 집중도에서 두세 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4: 야간 운행하면서 졸릴 때는 없어요?
10: 아, 있습니다. 네. 없을 수가 없죠. 졸음 참기도 기관사의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같습니다. 어떡하든 참아야 되니까.
0: 거맘역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역까지는 열차로 30분이 걸리는 구간인데요.
10: 이번 정차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인천공항 2터미널역입니다.
0: 종착역에 도착하면 다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10: 운행이 마치면 마스크키를 제거해서 운행을 종료해야 됩니다.
0: 열차의 양 끝에는 각각 운전실이 있는데요. 운행 방향이 바뀌면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운전실을 바꾸는 겁니다.
10: 교환하자마자 바로 나가야 돼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하면서 열차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맞춰야 됩니다.
11: 아, finish?
10: Finish.
11: 아.
10: Where are you going?
11: T2?
10: Terminal 2?
11: No, going.
10: 서울? 아, 오케이. 스테이. 네, 오케이. 홍대?
11: 홍대.
10: 오케이. 스테이.
4: 방향을 잘못하셨나?
10: 네,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0: 이거 어차피 내려다 다시 타느니 그래서 대기했다고 홍대에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서울역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빠르게 운전실을 바꾸고 운행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실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기관사. 청소 작업자가 발견한 우산까지 들고 어딜 가는 걸까요?
2: 이거 무슨 통이에요?
0: 아, 이거 유실물 화면이에요.
1: 유실물은 발견된 역에 보관함에 두는 것이 원칙이라 가져다 두러 간 겁니다.
3: 뭔가 엄청 바빠 보이는데.
0: 아, 이게 오늘 진짜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1: 종점인 인천공항 2터미널 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운행 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는데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0: 전류마빈, 승하차빈.
1: 열차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 확인 사항을 복창하며 철저하게 운행합니다.
4: 열차 출입문 닫습니다. 열차 출입문 닫습니다.
1: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기관사들의 노고가 있기에 오늘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향합니다. 역과 역 사이의 이동거리가 긴 구간이 많은 공항철도. 이때 기관사가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열차의 기관사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오늘을 잘 견디며 걸어온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한강에를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의 창밖의 야경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창밖의 불빛이 더 빛을 발하듯 오늘의 이 고단함은 여러분을 더 눈부시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번잡한 마음 비우고 온전히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승객들을 위한 방송은 필수가 아니지만 김태경 기관사는 이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2: 이런 건뭐 책에서 본 거예요? 아니면 직접 쓰신 거예요?
0: 저 솔직히 얘기해요.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 AI에서도 AI로 좀 도움을 많이 받죠. 이걸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은 힘을 받죠. 내 스스로도 아, 그래. 할수 있지, 나도 뭐.
1: 밤 11시, 2시간 40분에 걸친 야간 운행을 안전하게 끝냈습니다. 기관사는 마지막 승객이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열차에서 내리는데요.
5: 운행 끝나고 이렇게
6: 네.
5: 정리할 때 무슨 생각 들어요?
6: 아, 오늘도 무사히 승객분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릴 수 있어서 기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쉴수 있겠구나. 이제 잘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같이 들죠.
1: 주간 야간으로 불규칙하게 바뀌는 근무 일정. 생활 리듬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이 기관사들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2: 그럼 집으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7: 아, 집으로 퇴근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 쉬고 첫차 운행 아침에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야간 근무 패턴입니다. 네.
1: 매일 새벽 운행을 위해서 쉬어야 할 시간인데요.
0: 저는 또 빨리 자고 또 빨리 일어나서 첫 차로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밖에 못 자서 빨리 씻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1: 하루 이용객 약 29만 7천여 명. 이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37대 열차가 매일 400회 이상을 운행하는데요. 안전한 운행을 위해 모든 열차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종도에 위치한 차량 기지입니다. 매일 하는 경정비는 기본, 운행거리에 맞춰 차량을 완전히 분리하고 정비해 새 열차로 탈바꿈시키는 곳인데요.
8: 안녕하십니까? 공항철도 주공장 중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여기 중정비는 주행거리 60만 킬로를 기준으로 차량이 들어와서 완전 분해 정비 후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시 주행을 할수 있게끔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분해 후 재조립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한달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9: 차 들어옵니다.

0: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2년 6개월 정도 운행한 열차인데요. 약 60만 킬로미터 운행 후 중정비를 받으러 온 겁니다.
1: 여기 표시기하고요. 스피커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0: 열차가 입고되자마자 내부 검사를 시작으로 작업이 개시되는데요.
2: 화재 감지기 시험하겠습니다.
0: 화재를 감시하는 센서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 화재 감지 센서에 직접 연기를 넣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3: 강제로 저희가 이제 비상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0: 운전석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정상 작동된다는 뜻. 이렇게 차량 칸마다 있는 화재 감지 센서를 모두 점검하는데요.
4: 차량 기동 정지합니다. 215편성 차량 기동 정지합니다.
5: 하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량 기동을 정지하고요. 또 차량을 시동을 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곧바로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2만 5천 볼트의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접지선까지 걸어주면 비로소 완전히 전기가 차단되는데요. 안전 상태 확인 후 50여 명의 작업자들이 투입됩니다. 정밀한 정비를 하려면 열차 분해가 우선, 앞칸과 뒷칸,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모든 부품을 제거하는데요.
5: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점퍼 연결기라고 해서 이제 호차가 연결되어 있는 점퍼 연결선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6: 제종이면 제종, 각자의 그 약간의 그 주어진 파트별로의
0: 신속한 작업을 위해 50여 명의 정비사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형 너트라고 합니다.
7: 오케이!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주 연결고리를 분리한 작업입니다. 오케이!
0: 이 너트를 빼내야 차량의 상부와 하부가 완전히 분리되는데요. 열차 아래 낮고 비좁은 공간에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힘을 써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도 고된데요.
7: 제가 알기로 제일 큰 너트하고 볼트입니다. 이게 너트입니다.
0: 손바닥만한 이 너트가 열차의 상부와 하부를 고정하는 주요 부품. 그만큼 단단히 고정돼 있어 전용 도구를 사용해서 빼냅니다. 대형 너트는 차량 한 칸에 앞뒤로 두 개씩 있는데요. 여섯 칸짜리 열차라 총 12개를 분리해야 합니다.
7: 호수랑 인팩이랑 해서 다 크다 보니까 하나당 하는데 작업 수모가 많이 충분됩니다.
8: 그럼 거의 이거 작업 끝나면 이 전체 작업 끝난다고 보면 돼요?
7: 네, 그렇습니다.
0: 50여 명의 작업자를 투입해 차량의 부품을 분해하는 데만 두어 시간. 대형 너트를 분리하는 것을 끝으로 외부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9: 선생님, 허리 안 아프세요?
10: 아, 예, 견딜만 합니다. 좀 뻐근하긴 한데, 예, 또, 나와서 스트레칭도 하고, 예.
11: 하차 주성 작업은 끝났고요. 상하차 분리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0: 분리 작업장까지 열차를 옮기기 위해 견인차 투입. 시동이 꺼진 열차를 밀어서 이동시킵니다. 그 후 한 칸씩 분리하는데요. 차체 상부의 무게만 무려 23톤. 이 무게를 기중기를 이용해 들어 올리려면 정확한 위치에 걸쇠를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만약에 중심이 안 맞춰져 있을 때, 사람들 옆에 있을 때, 들었을 때 옆으로 쏠리거나 중심 안 맞으면 차가 전도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 맞추고 지금 태클을 거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0: 신중하게 걸쇠의 위치를 조절하는 작업자. 50여 명의 정비사들의 안전이 달린 과정이라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12: 딱 맞았나요?
10: 네, 맞았습니다.
0: 호각 소리에 맞춰 23톤의 차체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승객이 탑승하는 차량의 상부와 바퀴가 달린 하부가 차례로 분리되는데요. 안전을 위해 천천히 진행하기에 이 과정만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바퀴가 달린 하부는 초고압수를 이용, 2년 6개월 동안 묵은 먼지와 녹을

0: 말끔하게 벗겨내는데요. 이후 바퀴와 틀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바퀴 하나의 무게만 무려 300kg이나 되는데요.
1: 네, 이쪽은 레일에 닿는 부분이고 이쪽은 레일 밑에 이탈되지 않게 하는 플랜지 부위인데 플랜지가 너무 얇으면 간격이 너무 넓어져서 자동차가 운행할 때 좌우로 진동이 발생하고 최대한의 이탈까지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0: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부품인 바퀴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비파괴 검사로 내부의 크랙까지 확인한 다음 매끈하게 다듬으면 새 바퀴처럼 탈바꿈 되는데요. 이야, 새 바퀴가 됐습니다. 바퀴의 회전과 관계된 베어링 역시 바퀴만큼 중요한 부품.
1: 베어링이 안에가 내부가 좋지 않아서 고착이 생긴다던가 회전할 때 하면 열이 굉장히 큰 열이 발생해서 차측에까지 열이 전달돼서 차측이 부러질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0: 6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느라 먼지와 윤활유 범벅이 된 베어링. 세척 후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작업자가 현미경을 이용해 베어링 하나하나의 표면을 관찰, 균열이나 상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1: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상 베어링만큼은 이렇게 정확하게 현미경까지 도입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시청입니다.
0: 열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정비사들. 한 달 뒤 새롭게 변신할 열차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1: 수십만의 고객이 이용하는 전동차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이다, 우리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0: 온갖 상품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지하상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무장한 주방용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3: 주로 어떤 제품 사세요?
4: 실리콘 물자.
5: 이거 지금 두 개 사셨어?
4: 얼려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왜 다른 거는 뽕 튀어나오잖아. 얼려서. 나도 여기 밑이 망가지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6: 우리 아저씨 국구로 살라고. 딴 것은 막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소리가 안 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4: 양배추 쌈 같은 거.
5: 양배추 같은 게 큰 게 나아요. 이게 왜냐면 요거는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것도 그냥 씻고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4: 찜하려면 가스레인지 올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물 조금만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0: 실리콘 용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여름 더위에도 불 앞에 서야 하는 주부들에게는 편리한 용기인데요. 옥수수도 6분에서 10분 정도면 뚝딱 삶아집니다.
7: 감자, 고구마, 단호박 등등 그런 거 씻고 넣고 물도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6, 7분만 주면 맛있게 쪄져 나오고 냉동만두 같은 밑에 물 까시면 되고.
0: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달걀 찜부터 라면까지 고온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조리 용기뿐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 필수인 얼음 틀과 주방 기구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7: 옛날에 원래 실리콘 공장이라고 하면 그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패킹이 있잖아요. 바킹. 그것만 만들다가 이 국산화가 됨으로써 그 하는 재료 하는 공장에서 완제품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15년 전부터. 지금은 이제 보편화가 돼가지고 실리콘 공장 하는 분들은 다 이 주방용품을 다 만들어내고 있죠.
0: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만드는 곳을 찾아 인천광역시로 왔습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이종용입니다. 여기가 저희 공장인데 앞에 보이는 게 성형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원자재 배합하는 곳입니다. 어버장.
9: 네.
8: 잘하고 있어?
9: 네, 잘하고 있어요.
8: 뭐 문제 되는 거 있나?
9: 없어요.
8: 없어?
9: 네.
8: 여기가요, 만들어진 제품을 검사하고 포장하는 곳입니다.

0: 삼관장 오늘은 분량 많이 나왔나?
1: 세 개만 있어요.
0: 아, 세 개?
1: 네.
0: 저희 직원들은 18명 정도 되고요. 이곳에서 실코로나 된 주방용품들을 매일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2: 아침 8시, 이곳의 출근 시간은 좀 이릅니다.
3: 안녕하세요.
0: 8시 반서부터 출근했는데 조금 일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좀 더 해야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계 작동 좀 해봐. 불키고.
2: 직원들 대부분은 경력 1년 내외의 외국인인데요.
0: 시켜보는 것도 다 치우고 작업 투표를 빨리 해야지. 빨리 여기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여기 먼지 봐라, 먼지.
2: 아침부터 사장님의 잔소리가 계속됩니다.
4: 사장님, 잔소리 시작해. 에, 그러면 이제 시작해서요.
2: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 시작. 주방용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리콘을 틀에 넣고 120도의 고온에서 프레스로 눌러 모양을 만드는데요.
4: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
2: 프레스의 움직임에 맞춰 모양을 갖춘 주방용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릇과 주걱 등 70여 가지의 주방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저도 이제 직군서부터 작업 시작해야 됩니다.
2: 잔소리를 쏟아내던 사장님도 작업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5: 이건 뭐예요?
0: 이게 원재료입니다. 실리콘.
2: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는 실리콘은 내열 내구성이 좋아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5: 청소국처럼 생겼네요. 양념장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친환경 소재인가 봐요.
2: 실리콘 원재료에 알료를 배합해 제품에 맞는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민트색을 만들 예정입니다.
0: 이게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컬러가 들리면 100% 분량입니다.
2: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해서는 0.1g 단위까지 알료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데요. 오랜 경험이 필요한 작업 때문에 색 배합은 경력이 많은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5: 민트색 만드는데 주황색도 들어가요?
0: 네. 여기다가 블랙도 들어갑니다.
2: 노랑, 주황, 거기에 검정색까지 이걸 배합하면 정말 민트색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본격적으로 민트색 실리콘 제작에 돌입하는 작업자. 먼저 색을 입히지 않은 원재료인 실리콘을 롤러에 넣고 얇게 펴줍니다. 이후 공식대로 정확히 측정한 알료들을 떼어 실리콘에 붙이는데요. 이때 조금씩 떼어 군데군데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5: 아니, 이렇게 하면 색이 섞여요?
0: 네. 알료 먼저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라고 골돌 말아가지고 삼각줍기 하고 손가락하면서 지금 미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2: 실리콘을 삼각형으로 접었다 돌돌 말기를 반복하며 20여 분. 거짓말처럼 민트색이 나왔네요. 이야, 참 신기합니다.
0: 그래서 대학 비율은 그 누구도 자식한테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2: 실리콘 원료 30kg 중에서 10kg은 색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남은 20kg에는 백금 촉매제를 넣습니다. 촉매제는 말랑말랑한 실리콘 원료가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경화제인데요. 이 또한 골고루 잘 섞이도록 조금씩 떼어서 붙여줍니다.
0: 먼저 알려놔.
2: 여기에 만들어둔 민트색 실리콘을 합체 두 개를 잘 섞는데요. 배합된 민트색 실리콘은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폭과 두께를 맞춰 소분합니다.
0: 네, 이쪽 두께하고 이쪽 두께하고 똑같아야지 돼요.
5: 아, 양쪽이요?
0: 네, 양쪽이.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고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원자재를 넣었을 적에 한쪽은 많이 퍼지고 한쪽은 덜 퍼지고 했게 되면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2: 한 장씩 자른 실리콘은 깨끗한 비닐을 덮어서 포장해주면 작업 완료입니다.
3: 이거 비닐 안 덮으면 먼지 부재, 먼지.
2: 색상 배합부터 소분까지

0: 모든 과정은 네팔 출신의 작업자와 함께 하는데요. 두 사람 호흡이 척척 잘 맞습니다.
1: 3년 됐습니다, 여기서. 아. 이 원자재의 중요성을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잘하기 때문에 제일 고참을 선임을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전수를 해주고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반장 지금 몇 살이에요?
3: 27살이요.
2: 27살. 아이고, 27살이면 아들뻘이네요.
1: 우리 막내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3: 사장님이 우리 아빠 같아요.
2: 어, 아버지 같아요?
3: 아버지
2: 어떤 아버지요?
3: 아, 이렇게 일 많이 시키고 돈 주는 아버지요.
1: 오반장, 이제 마무리할 수 있어?
3: 사장님 다음 부터요.
1: 고마워. 네. 또 칼라 확인해야지 된다. 칼라가 맞는지 안 맞는지.
0: 실리콘에 색을 입히는 작업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종일 해야 하는 일이라 혼자서는 무리. 돌아가면서 일할 작업자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장 오래 일을 한 직원에게 이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 보통 한국 사람보다 더 예쁘게 쓰는 것 같은데 글씨를?
3: 아니요. 한국 올 때 네팔에서는 한국말 배우고 시험 받아서 시험 합격하면만 한국에 올 수 있어요.
0: 열심히 한글을 공부해 한국에 온 지 3년. 실리콘 공장에서 기술을 익히는 중입니다. 준비된 실리콘은 곧바로 생산 쪽 작업자들에게 보내는데요. 금형틀에 넣기 전 다시 소분을 진행합니다. 0.1g 단위까지 정확하게 무게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1: 말하자면 이게 나와서 불량이 나와요.
4: 아, 불량이 나와요?
1: 네. 불량 나오면 사장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잘 놓고 해야 돼.
2: 불량 나오면 또 사장님 잔소리 하세요?
1: 네, 잔소리 하세요.
0: 실리콘 양이 부족하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넘치면 재료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소분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1: 칼라가 매트러는데 저렇게 먼지가 있으려면 안 돼. 요 머리 나오면 안 돼. 머리 풀풀 집었어, 모자. 어? 머리 안 나오게. 그래.
0: 색 배합을 직원에게 맡기고 다시 순찰을 시작한 사장님. 여기저기 참견하며 잔소리하는데요.
1: 이거 봐봐. 기포가 생기잖아. 이거 붕 떠있으면 안 된다고.
0: 불량은 재사용 불가, 완전 폐기가 원칙입니다. 재료 손실을 막기 위해 더 꼼꼼하게 살피는 건데요.
1: 작업자들은 계속 똑같은 작업했다라고 계속 작업하게 되면 불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꾸 순회해가지고 작업자들 작업하는 거를 자꾸 잔소리를 다 하고 얘기도 해줘야지.
0: 반복 작업이라 잠깐만 정신을 놓아도 불량이 생기기 쉽상. 불량률을 줄이려면 잔소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2: 사장님이 잔소리를 많이 해요?
3: 사장님 좋아요.
2: 좋아요?
3: 문제 없으면 사장님 말 없어요.
0: 아침 일찍 시작한 작업은 점심때가 돼서야 잠시 멈추는데요. 오늘 점심 메뉴는 중국 요리입니다.
5: 맛있겠어요. 식당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1: 밥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일할 때가 제일 좋아야지. 일할 때 좋아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좋아요.
0: 국적은 제각각이지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메뉴. 그래서 자주 먹는다고 하는데요.
6: 있어?
7: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중국 음식들을 좋아했는데 제가 잔소리 하는 거 맞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여야죠.
0: 잠깐의 휴식 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작된 작업.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아 주문량을 맞추려면 쉴 짬이 없습니다.
1: 저희가 하루 작업하는 게 30초. 30판 찍는다고 보면 돼요. 8시간.
0: 만들어진 주방용품들은 검수팀으로 이동. 불량 검사와 제품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요.
5: 여자들은 다 사상하고 검사해요. 남자들은 생산하고.
2: 다른 작업자들은 어디 있어요?
5: 거기 한 명은 길게 나온 거 나오고.

0: 여기 안에도 검사하고 각자 자리에 있어요.
1: 프레스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 제거는 필수. 동시에 불량 검사도 합니다. 만드는 제품이 대부분이 주방용품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0: 이거 같은 경우 미성형 굴랑이에요. 이거는 이물질 굴랑이에요. 이거는 기포 굴랑이에요.
1: 불량으로 확인된 제품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전량 폐기합니다.
0: 이 불량 때문에 사장님 잔소리 많이 하세요. 잔소리 하면 작곡자 더 조심해요.
2: 아, 그럼 불량이 좀 덜 나오겠네요.
0: 네, 맞아요.
1: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집중해야 하는 작업. 종일 서서 일을 하니 다리와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는데요. 세 아이의 아빠인 미얀마 출신의 작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요?
3: 아, 300만 원 나와요.
2: 300만 원이요?
3: 네, 맞아요.
2: 그럼 그거 다 미얀마로 붙여주는 거예요?
3: 아, 네, 다 미얀마 나라에서 보내.
2: 미얀마의 회사원 월급이 얼마나 돼요?
3: 30만 원, 그거 정도만.
2: 30만 원 정도?
3: 네네네.
2: 그럼 엄청 많이 보내주는 거네요?
3: 네.
1: 검수까지 완전히 끝난 제품들은 상자에 포장, 오후 5시 전까지 주문처들로 배송을 하는데요. 이 일은 사장님이 도맡아 합니다.
2: 직원들 안 쓰고 왜 사장님 직접 하세요?
4: 아, 제가 해야지 빠르죠. 직원들은 기계 잡고 일하기도 바쁩니다.
1: 실리콘 배아파리아, 직원들 관리에 배송 작업까지. 사장님이 직원들보다 더 바쁘네요.
2: 트럭에 이 정도 실을 정도면 가격으로는 얼마어치예요?
4: 얼마 안 돼요.
2: 구비 못해요. 그 얼마 안 되는 게 얼마어치?
4: 네. 1,500만 원.
2: 에?
4: 1,500만 원.
2: 이 지금 실은 게 1,500만 원어치?
4: 네.
2: 우와.
1: 마지막 물량까지 발송하면 오늘 작업도 마무리.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5: 네, 끝났습니다.
4: 수고들었어.
1: 누군가의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6: 이런 업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보니까 계속 뭐 배워가면서 또 시장 조사해가면서 샘플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또 그 제품이 나왔을 때 그래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 즐거운 박영란의 행복한 요리법. 강원도에서 먹는 맛 그대로 재현한 옹심이 레시피. 동글동글 만드는 재미와 쫀득쫀득 씹는 재미가 있는 들깨 감자 옹심이부터 김치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열무의 대변신. 이번엔 된장에 조물조물 무쳤다. 밥도둑의 신흥 감자, 열무 된장 무침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기현등 강이고요.
2: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1: 네. 선생님, 여름에 찬 음식만 먹으니까 가끔은 끈한 국물이 당기더라고요.
2: 그렇죠. 예.
1: 차가운 속을 달래줄 들깨 감자 옹심이 재료부터 볼까요?
2: 네. 감자 들어가고요.
1: 네.
2: 호박, 그 다음에 고추.
1: 네.
2: 들어가고요. 들깨가루 들어가고요.
1: 네, 이게 주재료고요.
2: 네.
1: 자, 그리고 이 오리지널 감자 옹심이를 맛볼 수 있겠는데요.
2: 네.
1: 선생님, 양념 재료는 어떤 게 들어갈지 궁금해요.
2: 뭐 애호박하고,
1: 예?
2: 그 다음에 이제 들깨가루. 들깨가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멸치 육수를,
1: 예,
2: 맛있게 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야.
1: 예. 오, 간단한 재료로 맛있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2: 네.
1: 자, 짠득짠득 옹심이 씹는 재미가 있는 들깨 감자 옹심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깨 감자 옹심이 시작해 볼게요.
2: 네.
1: 자, 일단 오늘 주재료가, 네, 이 감자잖아요.
2: 네네.
1: 자, 이 감자를 옹심이로 만들어야 하는데,
2: 네,
1: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감자를 이제 껍질 벗겨가지고, 네, 강판에 갈아주세요. 예, 강판에 하나만 갈아볼까요?
1: 그럴까요?
2: 예.

0: 이게 그냥 믹서에다 가는 것보다 이렇게 네. 강판에 갈아야 입자가 곱거든요. 오. 그래서 더 조직감이 더 좋아요.
1: 아, 조직감이?
0: 네네네. 더 쫀득쫀득하고.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판에다가 네. 이제 갈아서.
1: 확실히 핸드믹서로 할 때랑 네네. 강판이랑 할 때랑 뭐 다를 것 같아요.
0: 예, 그렇죠? 질감 자체가 다르고 이거는 강판에 하면 훨씬 곱거든요. 그 입자가.
1: 예.
0: 예, 예. 그래서
1: 한번 이제, 볼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강판에 예. 직접 갈았습니다. 예. 저희가.
0: 예. 이렇게 갈아서 이제 준비를 예. 해놨고요.
1: 자, 그래서 저희가 또 미리 갈아 나갔는데요. 예.

0: 한번 섞어볼까요?
1: 네네, 이거 여기다 섞어 들어갈게요.
0: 이게 한 몇 개 분량이에요, 선생님?
1: 한 6개, 7개.
0: 6개, 7개. 자, 예. 주시고. 자, 이렇게 갈아봤습니다.
1: 네, 이렇게 갈면 네.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0: 맞아요. 아무래도 감자에 수분이 많으니까.
1: 네, 이거를 이제 짜야 돼요.
0: 아, 이거 짜는 거예요?
1: 네, 짜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자, 여러분, 감자 옹심이 만드는 과정 보고 계십니다. 근데 감자 옹심이가 네. 이 옹심이가 이 무슨 뜻이에요? 사투리예요?
1: 예,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고 아. 새알을 의미하는
0: 새알.
1: 예, 새알을 의미하는 강원도 예. 사투리. 이렇게 이제 꼭 짜주시면 되고요.
0: 예.
1: 짜주시면은 이제 이게 여기 안에는 건더기가 남을 거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0: 예,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앙금이
0: 예.
1: 앙금이 이제 밑으로 가라앉아요.
0: 아, 이 전분 물이 떨어지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네, 지금 여기는 네,
1: 지금 이렇게 물이 있는데
0: 예?
1: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앙금만 따로 이제 가라앉으면 아. 그 앙금하고 요 건더기하고 같이 반죽을 해가지고
0: 예?
1: 이제 옹심이를 끓이는 거예요.
0: 아, 근데 여기 얼마나 짜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1: 그러니까 이제 너무 꼭 짜면 이게 너무 단단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수분이 조금 남아 있어도 괜찮아요.
0: 어, 이렇게 예. 꽉 눌렀을 때 더 이상 수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네,
1: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게 부드러워요. 너무 꼭 짜면 딱딱해서 맛이 없어요.
0: 아, 그러게요.
1: 네네.
0: 꾹 눌렀을 때 수분이 나오지 않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0: 건더기가 남은 거죠.
1: 네, 건더기가 이제 나왔죠.
0: 예.
1: 네, 건더기가 이거 나왔고요.
0: 자,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내린 이 물이 가만히 두면 전분이 가라앉는다고요?
1: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이제 앙금이 조금 벌써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0: 어, 이렇게 하얗게.
1: 네네네.
0: 보이시나요?
1: 예.
0: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갈아놓은
1: 네.
0: 전분물이 있죠.
1: 네.
0: 감자 전분물이 있는데요. 조금 색깔이 바뀌었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아래 보시면 네. 보이시나요?
1: 네.
0: 이게 감자 전분이에요?
1: 네네. 네. 이건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예. 가라앉힌 거니까 이거. 그래서 물을 따라버리고 이 앙금을 쓸 거예요.
0: 아, 그럴까요?
1: 네네.
0: 자, 이거 물 한번 따라볼게요.
1: 네. 거기다 이제 따라보세요.
0: 한 몇 분 정도 두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1: 어, 이게 이제 시원한 데 있으면은 금방 가라앉아요.
0: 예.
1: 예, 근데 좀 더운 데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리고요.
0: 네.
1: 근데 가라앉았잖아요?
0: 예.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1: 예.
0: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1: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같이 여기다 넣고.
0: 네.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1: 여기다 이걸 넣어주세요.
0: 예. 이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나온 건더기랑.
1: 네.
0: 그 다음에 그 내려온 물에서 감자 전분만 넣으면
1: 네.
0: 반죽을 하게 되면 네. 감자 옹심이가 되는 거죠.
1: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전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네. 마른 전분을 섞어 주셔도 돼요.
0: 아, 갖고 계신 네. 마른 전분은
1: 네. 지금 이제 소금이
0: 네.
1: 소금이 여기 조금 굵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걸 이제 간을 할 건데 이제 이게 굵으니까 제가 조금 가를게요.
0: 네. 아, 이 반죽에 간을 해주시네요 미리.
1: 간을 해줘야 돼.
0: 그래서.
1: 아까 소금이 굵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옹심이 처음에 뜻을 몰랐을 때는 그냥 네. 수제비랑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감자가 네. 더 쫀득쫀득하니까.
1: 네, 그렇죠.
0: 감자 전분하고 감자를
1: 감자 예, 갈은 거하고 이제 섞어주는 거죠.
0: 예.
1: 예.
0: 이게 옹심이 반죽이고요, 그렇죠?
1: 네, 네.
0: 이 옹심이 맛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감자 옹심이?
1: 쫀득쫀득하고,
0: 네.
1: 굉장히 부드러워요.
0: 아,
1: 예.
0: 맞아요. 왜, 감자 부친 게만 먹어도 네. 뭔가 쫀득하면 다르잖아요.
1: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많이 짜면 이게 뻣뻣하다 그랬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좀 부들부들 하잖아요.
0: 맞아요, 촉촉해요.
1: 예, 너무 많이 짤 필요도 없고요.
0: 예.
1: 될 수 있으면 가루를 안 넣고 요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0: 그쵸.
1: 예, 예. 요거 지금 준비해 놓고.
0: 예.
1: 육수를 끓이도록 할게요.
0: 자, 한번 준비를 해놓고.
1: 네, 육수를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자, 육수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1: 네. 육수는 물에다가.
0: 네.
1: 이제 멸치 육수를 끓이는 거예요.
0: 멸치 육수요. 멸치 자.
1: 이제 대파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마, 무, 그 다음에 표고버섯.
0: 네.
1: 멸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멸치. 멸치는 이제 내장하고
0: 네.
1: 머리, 대가리를 좀 저기 정리하시고
0: 조금 예. 번거울 번거로우시더라도 초반에 네. 그런 작업을 해두면 좀 네네. 다음에 사용할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1: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끓이는데 네. 끓여서 8분 정도 끓이면 다시마는 건져내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다시마 건져내고 5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돼요.
0: 선생님 그러면 네. 밑국물이 끓는 동안 네네. 다른 재료도 한번 손질해 볼까요?
1: 예. 자. 애호박은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썰어가지고.
0: 저희가 한 주 동안 요리하면서 네. 이 호박, 애호박, 네. 뭐 둥근 호박도 네. 나왔었죠. 네.
1: 이게 이제 호박이 지금 여름 제철 채소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제 많이 드시면.
0: 맞아요. 제철 채소를 네.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많이 나올 때, 신선하게 나올 때. 그렇죠.
1: 그렇죠? 예. 그때,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0: 맞아요.
1: 제철에 나오는 게.
0: 사실은 오늘 들깨 감자 옹심이 저는 이제 대본 보면서 상상하기를 아 약간 수제비 같겠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비슷한 느낌은 맞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납작하게 하면 수제비처럼 되는 거지. 아. 이 반죽을 납작하게 누면은.
0: 맞아요. 네,
1: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동그랗게 이제 해가지고.
0: 새알처럼 그렇죠.
1: 네네 예 네. 그렇게 들 거야.
0: 만약에 들어가는 채소 다른 걸 넣는다면은 뭐 예를 들면 수제비에 뭐 당근이나 버섯도 들어가잖아요.
1: 예.
0: 그럼 당근 버섯도 오늘
1: 그런 것도 조금씩 넣으셔도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에 들어갈 거는 씨가 들어가면 지저분하니까는 네. 찬물에다가 얘를 한번 살짝 헹궈서 넣었다가 빼면 이제 씨가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넣도록 할게요.
0: 오늘 국물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네네. 네.
1: 이거 준비하고 지금 이제
0: 미국물 끓고 있나요?
1: 네, 다 끓었고요. 네. 이제 옹심이를 만들어 미리 이제 좀 만들을게요. 만들어서 한꺼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네. 수제비는 이렇게 툭툭 이렇게 떠서 넣는다고 하잖아요.
1: 네.
0: 이거는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0: 한 입 크기로. 네. 너무 동그랗지 않아도 되는 거죠?
1: 네, 좀 이제 못생겨도 괜찮고.
0: 두박스럽게. 네. 선생님도 이 감자 옹심이 자주 해드셨어요?
1: 예, 아니 이거는 진짜 막 많이 해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0: 예, 예.
1: 여기다가 막 오늘은 이거만 넣잖아요.
0: 예?
1: 여기다 국수 같이 넣어서 좋거든요.
0: 너무 맛있죠.
1: 예.
0: 그럼 취향에 따라서 오늘 이 감자 반죽 있잖아요. 예. 이 반죽을 좀 넓게 펴서 넣어도 되는 거죠?
1: 그래도 돼요. 예, 되고. 그래도 되고 또 얘를 이제 떡처럼 쪄서 먹기도 하고.
0: 맞아요. 예. 예.
1: 넣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넣어볼까요? 예. 예. 하나씩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1: 동동 떠오를 거예요, 이게.
0: 이 어느 정도 익으면 떠오르는 거예요?
1: 익으면. 그럼 이제 여기 익으면 이제 나머지 저기 재료를 호박하고 이제 그런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0: 너무 좋네. 이건지 아니건지 우리가 확인 안 해도 되고 알아서 올라와진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감자옹심이 하나씩 빚어서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1: 네. 자,
0: 오늘 감자옹심이랑 애호박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네, 호박하고 또 저기 감자하고 잘 어울려요.
0: 맞아요. 부드러운 거죠. 네.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또 이 호박하고 감자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거 넣고 수제비도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지금 이게 막 떠오르기 시작했죠?
0: 네.
1: 예, 그럼 여기다 이제 호박을 넣어주세요.
0: 네. 호박 넣고서는 네. 얼마 정도 익혀주면 되는 거예요?
1: 네, 이거 호박 금방 익거든요.
0: 네.
1: 막 금방 익으니까 홍고추하고.
0: 홍고추까지 넣고.
1: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0: 간이. 들깨가루가 어디다 넣을지. 네.
1: 조금 이따 넣을 거예요, 지금. 그럼 호박이 어느 정도 익으면.
0: 예. 네, 예. 자, 이 들깨가루는 호박이 어느 정도 익은 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1: 색깔 너무 예쁘죠?
0: 그러게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국물이 깔끔해서. 네. 그쵸.
1: 우선 이제 호박만 익으면 되는데
0: 네.
1: 지금 이제 양념을 하도록 할게요.
0: 지금요. 네,
1: 마늘 넣어주시고요.
0: 마늘 넣어주시고. 그리고
1: 국간장 넣어주시고.
0: 국간장 넣어주시고.
1: 이제 부족한 간은 이제 소금으로 해주시면 네. 돼요. 소금.
0: 아 양념도 깔끔하네요, 정말 선생님. 완벽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네. 진한 맛으로. 네. 자 그리고 옹심이가 감자 옹심이가 네. 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1: 네.
0: 색깔도 아까랑 좀 다른 색이에요, 그렇죠? 좀 투명한 느낌 들면서
1: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호박이 거의 이제 익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한 1분만 제가 놔둘게요. 그리고 나서 네. 들깨가루를 넣도록 할게요.
0: 아, 들깨가루가 네. 들깨가루는 식탁에 내기 직전에 네, 네. 넣네요. 네.
1: 그러니까는 다 그 들깨 향을 우리가 이제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네. 조금 마지막에

0: 갈쭉하게 농도가
1: 진직하게 예.
0: 그럼 훨씬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원래는 갈아가지고 예, 예. 지금 이제 거의 다 예. 됐어요. 다 돼가지고 이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예. 자 위에는 거품 살짝 예. 건져주시고. 이야 예.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예. 고소할 것 같아요.
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 네.
0: 이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잡으시고. 예. 와 감자 엄심히 좀 보세요, 선생님.
2: 이야.
1: 와 얼마나 쫄깃쫄깃할까요, 선생님. 마지막에 들깨가루 들어가서 국물이 좀 더 진해졌어요.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그냥 좀 묽은 거보다는 네. 약간 또 이렇게 되는 게.
1: 와 투박해서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냥 못생긴 대로 그냥 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1: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네. 면을 넣어서 먹어도 그렇죠?
0: 네, 면하고 같이 예. 몽심하고 같이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많이 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메밀,
1: 네.
0: 메밀 국수를 같이 아. 네, 그렇게 해서 하셔도 아주 훌륭하죠.
1: 아, 정말 국물이 뜨끈하고 네. 아주 고소할 것 같습니다. 진하고 물론 여름철이지만 날씨가 덥긴 해요. 근데 실내에 있을 땐 저희가 추울 때도 있거든요.
0: 맞아요.
1: 어때?
0: 예.
1: 추울 때.
0: 그렇죠.
1: 이렇게 뜨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여름에 너무 찬 음식만 많이 먹고 그러니까는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도 맛있는 옹심이가 만들어졌네요.
1: 네. 네. 자, 이렇게 뜨끈하고 맛있는 들깨 감자 옹심이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들깨 감자 옹심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판에 감자를 갈고 물기를 짜낸 뒤 앙금을 분리해 주세요. 감자는 강판에 갈아야 더 곱게 갈리고 쫀득해요. 간 감자에 분리한 앙금, 소금을 넣고 섞어 옹심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물, 대파, 다시마, 무, 표고버섯, 멸치를 넣고 8분 정도 끓여주세요. 애호박은 채 썰고 홍고추와 풋고추는 엿을 썰어줍니다. 반죽은 동그랗게 만들어 끓는 육수에 넣어주세요. 반죽이 떠오르면 애호박, 홍고추, 풋고추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을 넣어 1분 정도 끓이다가 들깨가루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황백지단을 올리면 들깨 감자 옹심이가 완성됩니다.
1: 매번 김치로만 먹었던 열무, 오늘은 된장 양념에 버무려서 색다른 별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재료부터 볼까요?
0: 네. 열무, 연한 네. 열무 준비하시면 되고요.
1: 네.
0: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념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된장,
1: 네.
0: 고추장, 깨.
1: 네.
0: 같이 넣고 이제 갈아가지고 된장 양념에다 이제 묻히는 거예요. 예, 예.
1: 자, 입맛을 훔쳐갈 밥도둑 반찬. 열무 된장 무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열무를 준비하셨는데요.
0: 네.
1: 이 열무 손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0: 열무는 그냥 밑에 이제 뿌리는 이제 안 먹으니까 고기 이제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1: 예.
0: 다듬어 가지고 이제 끓는 물에다가
1: 네.
0: 끓는 물에다가 이제 소금 좀 넣고 한 3분 정도, 3분에서 한 4분 정도 데쳤습니다.
1: 그래서 예. 데쳐서 찬물에 헹궈낸
0: 네.
1: 열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양이 이렇게 줄어요, 선생님.
0: 네.
1: 이렇게.
0: 예. 예. 많이 줄었죠.
1: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만큼 예. 양 준비한다고 해서 뭐 너무 많지 않나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이렇게 네. 데쳐낸 열무가 네. 여기 있고요.
0: 네.
1: 자,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쓰시나요?
0: 네. 이렇게 열무나 아니면 얼갈이 같은 것도 예. 많이 묻혀서 드시거든요. 된장에다.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데쳐서 그냥 하시면 약간 씁쓸한 맛이 나기 때문에
1: 네.
0: 그 열무 같은 경우는 미리 삶거나 데친 다음에 찬물에다 좀 담가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 씁쓸한 맛이 빠지거든요.
1: 아,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기 제거하시면 되고요.
1: 네.
0: 물기를 너무 꼭 짜지 마시고
1: 네.
0: 그러니까 음식할 때 너무 꼭 짜면
1: 맞아요.
0: 수분이 너무 다 빠져가지고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먹기 좋게 이렇게 좀 그냥 썰어주세요.
1: 네. 네.
0: 벌써 그냥 소리만 해도 이제 부드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1: 맞아요. 예, 예. 부드러우면서 또 식감은 살아있고.
0: 예.
1: 참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열무 좋아하시는데 예. 오늘 열무 된장무침 예.
0: 이렇게
1: 기대가
0: 해서
1: 됩니다.
0: 네,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놨고 이제 네. 양념을 섞어 주시고 이거

0: 깨를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1: 어.
0: 핸드 믹서에다가 한번 갈아볼게요.
1: 볼게요. 네.
0: 자. 이제 깨를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 넣고.
1: 아까 저희 이제.
0: 이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다시마. 우린물을 넣으시고, 된장 넣으시고.
1: 네. 네. 다시마 우린물은 네. 정말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0: 네. 뭐 우리가 이제 밥할 때, 예. 반찬 할 때 뭐 다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지금 이제 갈릴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해가지고
1: 네.
0: 양이 적으니까 안 갈리면 이렇게 네. 조금 이런 걸 조금 넣으세요.
1: 물을 네. 좀 넣으셔도 네. 되고요. 네. 육수를 좀 넣으셔도 되고요. 다시마 물 넣으셔도 네. 되고. 근데 곱게 갈아요?
0: 예예예. 예, 예. 뭐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예. 좀 들었다 놨다 이렇게.
1: 들었다. 선생님 고소한 네. 향 엄청난데요 지금 네. 고소한 향이
0: 네. 그래서 이제 갈아서 쓰는 거예요.
1: 한번 이제 볼까요?
0: 네.
1: 자
0: 그래도 많이 갈렸네요.
1: 자 어때요 선생님?
0: 이제 더 곱게 갈을 수 있으면 더 곱게 갈면 좋아요.
1: 아 네. 근데 선생님 네. 이 고소한 향과 그 네. 된장의 고소한 향 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고추장 그 근데 매콤한 향 이런 것들이 네. 섞여가지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된장만 넣었을 때하고
1: 예.
0: 네, 그냥 또 양념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마늘을 넣어주세요.
1: 예.
0: 마늘도 넣어주시고 마늘 그다음에 파다진 거.
1: 네.
0: 파다진 거 생강 조금 생강 네. 좀 넣어주시고요.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1: 좀 넣고
0: 참기름 들어가겠습니다. 네.
1: 지금 만든 이 고소한 양념장은 네, 네. 다른 나물 무침할 때 써도 되나요?
0: 예, 지금
1: 잘 어울릴 것 같은데.
0: 예, 지금 나물 데쳐서 하는 나물 있잖아요.
1: 예.
0: 그런 나물 다 하시면 돼요.
1: 아, 진짜로?
0: 네.
1: 아, 향이 너무 좋아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집에 가서.
0: 이렇게 하시면은.
1: 네,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냥 통깨를 넣어서는 많이 먹었는데.
0: 그리고 많이 짜지 않고.
1: 예, 맞아요.
0: 예,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1: 네.
0: 이제 무쳐주시면 돼요.
1: 맞아드릴게요. 네. 야, 또 무침 간장 하나만 있으면 또 밥 한 모기 똑딱인데.
0: 이제 미리 이제 양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를
1: 예.
0: 그냥 두시고 조물조물 무치시면 돼.
1: 아 맛있겠어요, 선생님.
0: 고소한 냄새가 나.
1: 그러게요. 옛날 열무김치만 많이 먹었는데 이 열무를 또 무침으로 또 고소하고 구수하고 매콤하게.
0: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물로 드시고요.
1: 예?
0: 나물로 드시고 요거를 국 끓이셔도 좋아.
1: 아아 요사 요거 해서.
0: 네.
1: 아 맞아. 국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간을 좀 더 해야겠죠.
0: 그렇죠.
1: 근데 그리고 또 열무하니까
0: 네.
1: 그 보리밥.
0: 네네.
1: 보리밥 비빔밥.
0: 네.
1: 보리비빔밥이 생각이 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0: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1: 예?
0: 밥에 이제 보리밥 아니어도 또. 밥 비벼 먹으면
1: 맞아요 열무 비빔밥 되는 거죠.
0: 예,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자 와서 담아 볼게요. 아, 정말 뚝딱 열무 된장 무침이 완성이 됐어요. 이 열무는 진짜 여름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요 양념으로 쑥갓 같은 거 데쳐가지고
1: 네.
0: 이렇게 무쳐 드셔도 좋아요.
1: 그러게요, 그러게요. 예. 이 열무는 여름이 제철이라고 하는데 이맘때 꼭 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열무 된장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열무 된장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삶은 열무를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믹서에 참깨, 다시마물, 된장, 고추장, 물을 넣어 갈아줍니다. 간 양념에 다진 마늘, 다진 대파, 생강즙, 설탕,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열무에 양념을 넣어 무치다가 송송 썬 홍고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열무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김선영 요리연구가의 가성비 끝판왕 레시피를 대공개한다. 달걀로 만드는 일품 반찬부터 두부로 만드는 가성비 최고 요리까지 물가 상승으로 한숨 쉬는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가성비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저 보급품으로는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3: 응?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3: 뭐야, 욕심쟁이.
4: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3: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기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5: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받았나? 오버.
0: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 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0: 괜찮아요?
1: 난 괜찮아. 나도
2: 괜찮아.
3: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0: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1: 안 돼! 내 팬케이크!
0: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3: 그게 가능해?
0: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1: 그런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0: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4: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5: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6: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판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0: 좋은 생각이야, 푸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푸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6: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0: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6: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4: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7: 기다리다!

0: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오.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어?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아니야.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1: 우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4: 왜 착륙을 안 하지?
5: 어? 저게 뭐야?
6: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3: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7: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다릴다.
8: 그래.
2: 하하,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7: 보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5: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2: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5: 말이 안 통한다니까.
7: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2: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9: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3: 나한테 막.

0: 이건 나!
1: 그건 야골야! 기가 밀다 변신!
2: 별이 섞인.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화학의 맛이 어떠냐?
3: 스키가 중력 강철에 붙잡혔어. 기가 밀다 모든 변신. 허키봇 변신 완료.
4: 마이티봇 변신 완료.
5: 레이봇 변신 완료.
2: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3: 아! 뭐야! 방수를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2: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눈을 반사시켜서 도구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0: 공주선이 위험해! 팬케이크와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착륙장에 안전하게 떨어지게 하자!
1: 우리한테 맡겨!
0: 르르, 침대 당장! 다 났어!

0: 시선이.
1: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2: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1: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1: 맛있다.
2: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4: 우주선을 고쳐라.
5: 안녕, 화성 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 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6: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 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2: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7: 2, 1, 발사! 이륙! 우와!
8: 안 돼! 긴급 상황! 여기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9: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1: 여러분! 모두 피해요! 기다리다! 출동 준비!
10: 기가몬! 준비 완료!
1: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10: 가만 있어!
11: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끝!
12: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13: 우와! 스키 잠깐!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 왔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0: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4: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0: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2: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4: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5: 누구?
4: 한디 할머니!
6: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4: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7: 안녕하세요.
2: 반가워요.
6: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2: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4: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0: 기술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자, 이번엔 우주 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짐에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1: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2: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 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0: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아,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라리 고

0: 가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포부,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0: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1: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0: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1: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0: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조종이 안 되잖아. 포부 살려!
2: 대체 포부는 어디 있는 거야?
3: 어? 저기 온다!
2: 포부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0: 제발 나 좀 세워줘!
1: 모두 조심해! 포부를 구해야 해! 자, 기가빌더 출동!
4: 그래, 알았어, 아비!
1: 펑키본, 변신 완료!
5: 마이티본, 변신 완료!

나를 멈춰 세울 수 있어? 나한테 맡겨. 호구 앞에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호구와 두더지를 구출하자! 성공!
1: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2: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밀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도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1: 포보, 네 덕분에 우주 고무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4: 일기장이요.
3: 방과 후에 한 일은?
4: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3: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4: 빨간머리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오리를 길렀던 거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3: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4: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에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3: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3: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4: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3: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4: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4: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0: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3: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4: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2: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4: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3: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누구세요?
1: 어? 제가 살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요. 좀 부탁할게요.
0: 잠깐만 둘이야. 밥 먹고 갈 시간이... 안 되지?
2: 에? 엄마 집 가는 중이라고? 언니가 웬일로?
1: 엄마 오늘 집에 있어 없어?
2: 있어. 언니, 아직도 엄마랑 통화하고 나면 위험약 먹어?
1: 왜?
2: 그 얘기하니까 엄마 충격 먹었나 보더라.
3: 뭐? 그 얘기를 네가 왜 해?
4: 죽고 싶냐?
2: 덕분에 엄마 전화 좀 줄었잖아. 고맙지.
1: 차단했거든 어차피.
2: 언니, 우리 옆집 할머니 되게 좋은 분이시다? 응. 서유리 되게 예뻐해 주셔. 주에 한 번씩 꼭 문고리에 서유리 간식 걸어놓고 가시거든. 나도 만난 거 생기면 할머니 나눠드리고 아프신 데 없나 여쭤도 보고. 근데 그 할머니 자식들이 다 의절했대.
5: 소문에 젊을 때 애들한테 지독하게 굴었나 봐.
1: 요점만 말해 고하나.
2: 엄마한텐 세상에 그렇게 친절한 적이 없잖아.

0: 동네 아무한테나 친절할 수 있는 거면 엄마한테도 친절해보고 싶어.
1: 토리동 구석에 사는 어떤 아줌마. 혼자 자식 둘 키운다고 발버둥 치다.
0: 그 발길질에 애들이 나가 떨어진 그런 아줌마.
1: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마가 잘해줬던 것도 기억나더라. 먹는 거 하나는 악착같이 챙겨준 거.
0: 아빠가 우리 신용으로 장난치려고 할 때 죽어라 싸워서 막아준 거. 크리스마스 날 그래도 양말 속에 선물 넣어놓고 출근한 거.
2: 네가 나보다 더 어른 같다?
0: 뭐,
1: 난 그래도 햇볕 좀 쬐면서 컸잖아. 고두리가 지켜준 덕분에.
2: 참나. 야,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내가 넣어둔 거거든? 향기라는 볼펜.
0: 아니, 언니가 준 거 말고.
1: 양말 속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있었잖아. 편지 한 장 없이 덜렁. 응?
0: 엄마도 참, 누가 산타 선물을 돈으로 주냐.
2: 내 양말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0: 아, 왜 없어?
1: 그날 아침에 내가 내 양말에서 1,000원, 언니 양말에서 2,000원권.
0: 아이고, 서유롭겠다. 끊는다, 언니.
1: 야, 고아나! 야!
3: 아, 너 두고 간 짐 정리하다가 있길래 꽃다발 조그만 거라도 들려보낼걸. 에이, 나도 참. 짐 정리하다 보니까 둘이 네가 참 열심히 살았더라. 엄마가 돼서 뭐 하나 알아봐주지도 못했는데 다 알아서 척척.
2: 엄마도 일하느라 바빴잖아요.
3: 아, 내 국 좀 먹어봐, 둘이야. 둘이 네 건 오이 안 넣고 했어. 너 집에서 밥 잘 안 먹는 데서 조금만 했는데 딱 두 끼 나올 정도니까 괜찮으면 이따 갈 때
2: 가져갈게요.
3: 어? 아, 가만히 있어봐. 가자마자 시원하게 먹으려면
2: 아니, 일단 식사하시고.
3: 아이, 보자기 어디 갔어. 아, 참, 엄마 너한테 줄 거 있다. 온 김에 같이 가져가면 되겠네.
2: 근데요,
3: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 잘하는 직원들도 막 잘린다잖아. 엄마가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믿는데 무지하게 용한 도사님이더라고. 네 성격, 외모, 무슨 일 하는지 다 맞히더라니까. 이거 엄마가 큰맘 먹고 써온 거니까 너 침대나 소파 같이 몸 닿는 데다가 딱 붙여두기만 하면 절대 잘릴 일 없대.
2: 그걸 왜 엄마가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걸 누가 준다고 막 받아오면 어쩌냐고요? 아,
3: 막 받다니. 복채 안 주면 운 달아난다고 해서 하나 거랑 네 거까지 넉넉히 드리고 왔는데?
2: 내 정보도 털리고 돈까지 털려!
4: 부장님, 다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2: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리 지킬 사이는 아니잖아요?
5: 부하 직원을 울렸잖아!
3: 엄마가 뭐 실수했어?
2: 혹시 그 도사 또 찾아오면 절대 상대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3: 그럼 너 이제 엄마 전화 받아주는 거야?
2: 엄마, 어? 저는 하나와는 달라요. 갈게요.
3: 둘이야, 아, 그래도 반찬은 가져... 갔네?
4: 사장 말도 안 듣고 미친 듯이 꼬리 흔든 나에게 그렇게 얄짤없이 돌아설 수가 있냐고.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어? 나쁜 사람.
1: 소나, 같이 일하다 보면 유대감도 생기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 같지. 근데 나오면 그냥 아는 업계 동료일 뿐이야. 그러다 다시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일하는 거고.
6: 오, 역시 회사원.
2: 소은아, 아, 잠들었네.
6: 어차피 버릴 거면서.
7: 어? 어차피 버릴 거면서 소은애비는 뭘 그렇게 자기가 키운다고 고집을 폈대?
8: 우리 소은이 버려진 거 아니야. 내가 싸워서 데려온 거야.
9: 제발 말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해, 엄마.
7: 속상해서 그러지. 누군 소은이 안 아껴서 그래?
2: 소은아, 뭐해?
10: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달걀 후라이예요.
2: 너, 누가 위험하게 가스레인지 쓰래? 그러다 화상이라도.
10: 엄마, 우리 집에 저 없으면 안 되죠. 소은이 없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죠.
6: 갖다 버려. 이놈의 회사 내가 먼저 때려친다. 부장님.
2: 사과 완벽하게 하는 법. 네, 나갑니다.
8: 어? 어.
2: 연락도 없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정 사장님. 소은 씨와 일하는

0: 고두리라고 합니다. 아, 고두리 부장님. 이러면 슈퍼갑이잖아. 어, 저희 아들이 정말 신세가 많았습니다, 부장님. 아닙니다. 신세는 오히려 제가 지고 있습니다. 소은 씨 같은 인재를 길러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게 되는군요. 어머나.
1: 엄마,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5리터짜리 없대요. 아이스크림.
0: 소은아, 얼른 와서 앉아. 부장님 오셨어.
1: 저 깜빡한 게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0: 소은아,
2: 거기 서운.
0: 설마 우리 아들 횡령한 건가?
2: 거기서.
0: 싫어. 제발 그만 좀 서라니까.
1: 그만 쫓아오시라고요.
0: 지금 관절 젊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1: 돌부리도 없는데 왜 혼자 넘어져요? 그런다고 누가 설 줄 알고?
0: 잠깐이면 됩니다, 소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부장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이 10명이면 그중 최소 3명은 다시 만나게 된다.
1: 네?
0: 회수율이 무려 30%인 셈이죠.
1: 그게 무슨...
0: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소은 씨가 30%라고 확신했나 봅니다. 소은 씨가 이었게 어딘가를 돌고 돌다가 그 사람과 일하는 거 꽤 즐거웠다. 한 번 더 같이 일하고 싶다. 라고 날 떠올려주지 않을까 멋대로 생각했나 봅니다. 저와 일한 시간이 소은 씨에게 득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소은 씨. 혼자 판단하고 혼자 오해하고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상사가 돼버렸네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사장님께는 제가 잘...
1: 제가 그렇게 필요하세요? 부장님은 저 없으면 혼자선 일을 못하시나요?
0: 당연하죠. 소은 씨 없으면 우리 팀 안 돌아갑니다.
1: 실속 한호 세트였으면 용서 안 했어요, 진짜.
3: 부장님, 이거 차 안에서 입 심심할 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 사장님.
1: 부장님, 배고프시죠? 여기서 30분 거리에 짬뽕 맛집이 있는...
3: 업무 공유문서 확인해보세요. 따라잡을 게 많을 겁니다.
1: 에? 옷길쌤이 꿀밤문화센터에요? 그것도 수영장 VIP? 옷길쌤과 사별한 부군께서 도토리문화센터 공사에도 참여하셨다고요? 아, 그래서 도토리문화센터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구나.
0: 글쎄요. 두 사람이 함께 공사한 현장이 평생에 걸쳐 수백 곳은 될 겁니다. 근데 왜 도토리 문화센터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1: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네요. 아, 그럼 이건 어떨까요, 부장님? 옥길쌤께 도토리 문화센터에 수영장 증축을 제시하는 거예요. 수영장 때문에 그렇게 욕하던 꿀밤까지 가셨잖아요.
0: 사실은 이미 해봤습니다. 법무팀 쪽에 제가 시나리오 만들어 전달했고 지옥길 씨도 정순 회원님 설득으로 협상 테이블까지 나와주셨죠.
4: 엄마야, 그게 뭐고? 끝내준대.
0: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흔들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라 생각했는데.
2: 됐다, 마!
5: 지 회장님, 저희랑 더 이야기를...
1: 사람의 마음이란 참 복잡하네요, 부장님.
0: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분명 앞뒤를 연결해줄 단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필 회사차가 오늘 고장날 게 뭐야.
6: 이번 역은 토리고개역, 토리고개역입니다.
0: 좀 내리겠습니다.
6: 네, 오른쪽입니다.
0: 빨리 가야 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곳으로. 잠깐, 뭔데? 웃겨. 얼마나 다녔다고 벌써 여기가 편해진 거야. 정신 차려, 고두리. 거리 유지.
7: 아, 도리 회원님 아니신가?
0: 안녕하세요, 마태주 회장님.
7: 4군자 교실 다시 열렸으니까 또 와요.
8: 여기 센터 사무실이 몇 층이에요?
0: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여기 사람인 줄 아나? 3층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왼쪽 복도로 쭉이요.
8: 감사합니다.
0: 하루빨리 여길 벗어나야겠어.
9: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0: 이건 또 뭔 신종 사기야? 하루빨리 여기를 벗어나야겠어.
9: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3: ATM은 왼손으로도 뽑을 수 있을 텐데. 보이스 피싱범들이 현금 인출책으로 취약층을 이용한다더니. 이건 또 뭔 신종 사기야?
9: 저쪽이에요, 아가씨.
10: 여기 사람들이 다 바보로 보입니까?
9: 예?
10: 팔 다친 거 가짜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9: 무슨... 아니에요.
10: 팔 다쳐서 버튼도 못 누르시는 분이 매니큐어는 참 곱게도 칠하셨네요.
9: 아, 이건...
10: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귀까지 빨개졌는데 이래도 거짓말이...
11: 내가 해줄게요. 일로 어디서. 그게 뭐 어렵다고.
9: 고맙습니다.
10: 선생님, 저분 뭔가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좀 더 죽음을...
11: 네 참 똑똑타. 근데 머리 혼자 사는 사방을 다 못 보는 거다. 놀랬지요? 우리 수강생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가. 살펴가 있어. 봤지요? 별일 없지요?
10: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점도...
11: 그만하라니까!
10: 네.
12: 옥길쌤! 소은이가 돌아왔어요!
11: 아이고, 우리 소은총각 왔나? 한 달은 못 본 것 같네.
12: 저도 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둘이 회원님도 잘 지내시죠?
11: 에베, 왔다 와서 타자.
3: 황당하군. 좀 실수했다고 없는 사람 취급이라니.
11: 지역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거든. 매년 지원 요청하는 센터가 늘어나니까 계획서 같은 걸 만들어가 발표를 하라고 하더라고.
12: PPT 심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11: 지영이 도움을 받아가 우리끼리 해본다고 했는데 안만 봐도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네. 한번 보고 소은 총각이 본 느낌만 말해주면.
10: 제가 돕겠습니다, 선생님.
11: 둘이 회원님이요?
10: 이래봬도 제가 회사에서 PPT 장인으로 불립니다.
12: 잘 됐네요. 그럼 같이 해요. 의견은 다양하면 좋으니까요.
3: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토리 문화센터를 소개하는 PPT니까 관련 정보를 핑계로 이것저것 물어도 의심 없이 답해줄 겁니다. 잘 활용해봅시다.
12: 네, 부장님. 아 참, 근데 부장님, 아까 옥길쌤과는 무슨 일이셨어요? 분위기가 좀...
3: 아, 별거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좀 오버를 해서. 뭐, 원래 어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요. 딱히 귀염성도 없고 앞뒤 딱딱 맞는지 따져대는 스타일이라 나름 조심하고는 있는데 아까 방심했는지 너무 저처럼 굴었다 살짝 어그러진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12: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그게 부장님 장점인데 옥길쌤이 진짜 언짢으셨던 건 아닐 거예요. 제가 한번 슬쩍 여쭤볼게요.
3: 에?
12: 부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3: 안 속상해.
12: 첫인상은 차가워도 지내보면 좋은 사람인 거 다들 아시게 될 거라고요.
3: 아시게 하고 싶지 않아.
12: 부장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3: 괜찮습니다, 소은 씨.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옥길 씨 약점을 쥐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죠? 그럼 수업 끝나고 시간 맞춰서 자취회실에서 봅시다.
11: 도토리 자취회 위원님들 다들 환영해 주이소. 그러면 지영아, 우리가 만든 PPT 들어봐주라.
13: 제 작품이 아니에요. 혹시나 이걸 보고 제 개발자로서의 능력을 판단하지는 말아달라.
14: 저거 내 아이디어 아이가.
13: 그라데이션 언니야. 저기 클리마트는 내가 하나하나 심어놨지. 지영이가 절대 안 된다는 효과는 내가 다 찾아냈다.
11: 어떻는겨, 둘이 회원님. 고칠 게 좀 보이는겨.
3: 지적하고 싶은 게 최소한 100개는 돼. 지적하고 싶다. 너무나 지적하고 싶어. 하지만 지르고 나면 나랑 소은 씨가 죄다 떠안게 될 텐데. 고들이 참아야 한다. 참아. 엉망진창이네요. 난 대체 뭐가 문제일까?
12: 괜찮은데요? 유니크하고 그 발랄하고.
11: 아이, 소은 총각! 조용히 해봐라.
3: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11: 전부잖아!
13: 저는 성약이 있어서 이만.
3: 이 배경음악은 무슨 의도로 넣으신 거죠?
11: 아, 신나잖아.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맨키로.
3: 발표자 목소리가 묻힐 겁니다.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다음은 가독성인데 이 폰트는 자꾸 빙글빙글 돌아서 도저히 읽히지가.
11: 큰일 납니다. 이거 만든다고 한 달 걸렸는데 왜 다 고친단 말이고.
14: 그냥 보내볼까, 언니야.
3: 지옥길 선생님께서 그렇게 약한 소리 하시는 건 처음 듣네요.

0: 하면 아마 더 울림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충분할 것 같네요.
1: 그러면 내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저녁 먹기 전까지 이어 앉아 있을 거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요.
2: 오길쌤!
1: 됐나?
2: 먼저 가보셔도 돼요. 이제 필요한 소스는 다 찾았어요. 근데 뭘 그렇게 집중하셨어요? 저 쌤 두 번이나 불렀는데.
1: 요거 소설책 필사. 요새 내 취미다.
2: 우와, 쌤 진짜 멋지세요. 저 쌤처럼 공부 많이 하시는 분 처음 봐요.
1: 아이고 뭐, 이게 뭔 공부라고.
2: 역시 우리 쌤 지성미가 철철 넘치시는 게.
3: 우리 회장님 출세했다. 젊은 회원한테 지성미 같은 소리도 다 듣고.
4: 그러게.
3: 그럼 믿고 맡길게요, 서울 씨.
1: 수고해요.
2: 네, 선생님. 오길쌤 저렇게 주눅 드신 거 처음 봐요. 근데 부장님, 왜 갑자기 PPT 작업 직접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0: 이걸 봐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대강 흐름은 잡았으니까 소은 씨는 제가 요청하는 이미지 좀 찾아주세요.
2: 네, 부장님.
0: 소은 씨, 눈 떠요. 페이지 넘기는 속도 체크해야 합니다.
1: 소은 총과 배 안 고프나?
0: 혼자 잠든 거지?
1: 소은 총각이랑 같이 더 있어. 내는 오늘 수강 신청 날이라 아빠가 먼저 갑니다.
0: 그러고 보니 오늘이 수강 신청일이잖아! 일어나! 웨이크업! 벌써 아프라고! 역시 일단 아무 주례라도 서야겠어요. 빨리빨리!
5: 부장님.
0: 아, 왜요?
5: 저희 이번 달부터 등록할 필요 없지 않나요?
0: 그렇네요.
6: 죄송합니다. 본인이 작성해 오셔야 해요.
7: 내가 팔을 다쳐서 그래요. 개인정보 그런 거 괜찮으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6: 아, 곤란한데.
0: 저분은...
6: 그럼 불러주세요.
0: 소은 씨는 회의실로 먼저 올라가세요.
2: 네?
0: 전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2: 갑자기요?
6: 어느 수업 신청하시게요?
0: 실력.
6: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여기.
6: 아, 그 수업은 줄 안 서셔도 돼요. 저쪽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으로 한 층만 내려가세요. 거기 강의실 앞에서 바로 접수하시면 돼요.
0: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빠져버렸네. 역시 팔을 다쳤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대체 목적이 뭐야, 당신?
1: 잘왔다. 진짜로 잘 왔어요.
0: 성인 문외교실?
6: 자, 이건 입학 선물이에요. 교재랑 학용품 세트니까 수업 시작할 때 꼭 가져오세요.
0: 고맙습니다, 선생님.
6: 우리 문외교실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수업 특성상 전단지 홍보가 어려워서 참고 좀 하려고요.
0: 아, 그게...
1: 목마른 사슴이 옹달샘을 찾은 기지 뭐.
7: 어르신은 기계도 능숙하게 다루시네요. 저는 영 어렵던데.
1: 어려워도 배우면 또 금방 해요. 내 60살 넘어서도 까막눈이었어. 근데 여기 센터에 와가 글자 깨치고 나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 혼자 버스도 타고 은행도 가고 누가 글자 써보라 할까 봐 깜짝깜짝 안 놀라도 되고. 자, 금액 확인하이소. 사람이 목이 너무 마르면 물 나올 때만 보이는 거 아니겠나?
8: 여기 한글도 가르쳐주나 보다.
9: 요새도 문맹이 있어?
8: 그럼. 우리 시부모님도 여기 와서 배우시면 좋을 텐데.
1: 바람 부는 날, 지옥길. 나도 우태처럼 학교에 가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졸랐다. 아버지가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하셨다. 우리 소 아롱이는 바람만 불었다 하면 음메 음메 크게 운다. 그러면 나는 소풀 먹이러 나간다 하고 아롱이랑 같이 울었다. 음메 음메.
6: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 공이 구른다.
10: 공이 구른다.
6: 어떻게 굴러요?
1: 태굴 태굴. 듣기 좋지요? 꼭 을라들 노랫소리 안 같은겨.
0: 네.
1: 내는 가끔 속 시끄러워.

0: 올 때 듣고 간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속이 조용해지거든. 여기 문예 교실이 내 첫 수업이에요. 그래도 내심은 그게 아직도 부끄러운기라.
1: 어제 ATM 앞에서 뵀던 분도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하게...
0: 아니다.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노. 이래 글자로 꽉 찬 도시에 아직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2: 마음에 쏙 들어요, 부사장님. 저 작은 타일들로 어쩜 예술을 하셨어요. 손님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복자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여름엔 수박이 최고.
1: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2: 우와, 수박 엄청 잘 익었다. 빨리 수박 먹고 싶은데 왜 아빠가 안 오시는 거지?
0: 어, 그러게. 아빠
1: 빨리 수박 잘라주세요.
3: 호빵아, 호떡아, 아빠 손만 씻고 바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0: 수박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나 수박 딱지 보니까 수박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2: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빨리 해줘.
0: 알았어. 옛날 옛날에 말이야, 수박으로 목숨을 구한 홍보가 살았어.
2: 응? 수박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0: 마음씨 착한 동생 홍보와 마음씨 거의 약한 형 놀보가 살았어. 이글이글 쨍쨍. 아주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여름날이었어.
4: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
5: 아이고 형님, 이 무더위에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4: 더운데 어딜 잡아? 이거 놓고, 어? 당장 나가!
6: 여보!
7: 아버지, 괜찮으세요?
5: 괜찮아. 괜찮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난 괜찮아요. 형님,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6: 밥이요?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5: 그럼 그 주걱에 묻은 밥알이라도 조금.
6: 엄냠냠.
4: 잘 봐, 없지? 응? 그러니까 당장 나가.
7: 아버지, 목 말라요.
5: 형님, 그럼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6: 아이들이 이 더위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4: 물? 없다!
6: 없어요! 정 물을 마시고 싶으면 냇가 가서 마시면 되겠네.
4: 그래. 맨물 가서 마시면 되겠네. 당장 나가!
5: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4: 너무하긴? 갑시다!
6: 갑시다! 아우, 정말!
5: 홍보가 기가 막혀.
6: 여보! 그만 불러요. 노래 부르면 배고파요. 얼른 맨물이라도 마시러 갑시다.
5: 그럽시다. 가자, 얘들아.
0: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홍보네 가족은 물을 마시기 위해 냇가로 향했어.
6: 아유, 덥다.

0: 냇물이 바짝 말라버렸잖아.
1: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아, 저쪽에는 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가볼게요.
0: 부인, 조심하세요.
2: 으아, 제비 살려!
1: 으아, 어머니!
3: 구렁이가 제비를 괴롭히고 있어요!
0: 오, 구렁이 녀석! 다시는 제비 괴롭히지 말거라!
4: 우리 아버지가 구렁이를 쫓아냈다!
5: 제비를 구했어!
1: 우리 아버지!
3: 만세! 만세!
0: 아니, 뭘 이 정도쯤이야. 제비야! 괜찮은 것이냐?
2: 네. 덕분에 살아, 제비. 구해주셔서 감사, 제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 제비?
0: 아유, 은혜라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위험에 처했으면 돕는 것이 그게 응당 사람의 도리란다.
2: 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인간이 이 제비?
6: 아, 아버지 응원했더니 목이 더 마르다.
5: 아버지, 목 말라요.
7: 물 마시고 싶어요.
0: 아니,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이 없으니 어쩐단 말이냐.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3: 아버지!
5: 야, 울지 마! 울면 더 목 말라!
2: 목이 마르다고? 그럼 나도 은혜를 갚아야 할 집이. 저기요! 저기요!
0: 아이, 제비야, 왜 그러느냐?
2: 내 목숨을 구해준 담내로 드리는 선물이, 제비.
0: 아니, 선물을 바라고 구해준 것이 아니다만 이건 씨앗이 아니냐?
2: 이 씨앗을 심고 물을 부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제비. 그럼 이만 총총!
1: 여보! 물을 조금 구해왔어요. 어머, 그게 웬 씨앗이에요?
6: 아버지가 제비를 구해줬어요.
5: 제비가 선물로 씨앗을 줬어요. 아이, 얼른 심어요.
0: 아유, 근데 물이...
6: 이 물을 씨앗에다 주면 되잖아요.
1: 너희들 목마른데 괜찮겠어?
3: 물론이죠.
0: 좋아, 그럼 심어볼까?

0: 그렇게 홍보는 제비를 구해주고 선물로 받은 씨앗을 정성껏 심었어. 딱 한 모금 남은 물도 기꺼이 씨앗에게 양보하고.
1: 오, 홍보도 홍보 부인도 아이들도 모두 착하다. 근데 누나,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씨앗이 자라서 박이 열렸지?
0: 아니, 이게 열렸어.
2: 우와, 박이다. 이렇게 빨리 열리는 박은 처음 봐.
3: 우와. 어? 저건 박이 아니 제비.
4: 얘들아, 이건 박이 아니라 수박이야.
5: 아, 수박.
6: 아, 얘들아, 너희 목마르다고 했지? 목마를 땐 이 수박이 최고란다. 우리 함께 이걸 잘라서 먹자꾸나.
5: 네, 아버지.
4: 자.

0: 좋아.
1: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잘라 맛있게 먹었어. 그러자
2: 물도 음식도 안 들어오고 이번엔 가뭄이 꽤 길구만. 아 이러다 홍보 쓰러지는 거 아니야?

0: 아이, 어서 오시게.
1: 물방울도 왔수다. 몸에 물도 채우고 위산도 받을 수 있수다.
0: 아이쏘, 이제 가뭄이 끝이로구나.
2: 최강동사 우리 고! 펜! 나도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치러 모아합시다.
3: 으라차차차! 힘이 나는 비타민C도 왔수다!
0: 아이, 어서 오시게. 이 수박이 영양분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제 홍보는 살았네, 살았어. 하, 수박에게 박수!
4: 박수!
5: 박수!
4: 박수!
5: 박수!
3: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먹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덕분에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어.
6: 우와! 홍보가 제비를 도와줘서 복 받은 거네.
3: 그렇지. 근데 홍보네 수박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자라났어. 그러자 홍보는
4: 아유, 목말라. 아유.
7: 우물도 다 말라버리고
8: 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9: 누가 물 좀 주세요.
10: 목마른 분들은 모이세요. 홍보네 집으로 오세요.
11: 홍보네 집.
12: 갑시다.
13: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14: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7: 어서 수박 드세요. 아우, 이제야 살 것 같구만.
8: 아우, 홍보 복 받을 거야.
15: 아이고, 아이고, 목말라.
16: 내가 더 목말라요.
1: 나 물방울 놀부 몸에서 더는 못 살아. 떠날 거야. 땀방울이 되어 나갈 거라고. 땀방울!
15: 물 한 방울도 아까운데 땀으로 흘려보낼 순 없지. 이거라도 먹어야. 아쉬워.
10: 아이고, 형님. 아이고, 탈수로 쓰러지신 겁니다.
16: 탈수? 아니요.
10: 물도 못 마시고 땀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탈탈 털린 상태를 탈수라고 하는데요.
7: 이럴 땐 어서 수박을 먹어야 해요.
16: 돈... 없는데?
10: 아, 형제끼리인 수박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죠. 공짜로 드려.
15: 공짜! 공짜!
16: 아마 형은 공짜!
15: 진작 말을 하니!
7: 아이고.
15: 아이고. 기운 없어.
3: 에휴. 예! 몸에 들어가세.
1: 바블도
2: 믿고 팬도
3: 비타민C 함께 가세. 들어가세, 들어가세.
0: 아이고, 이 수박이 들어왔으니 이 놀부도 살았네, 살았어.
15: 수박을 먹으니 놀부도 힘이 나는구나. 동생아, 고맙다.
16: 고마워요.
17: 일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7: 동생 홍보가 형 놀부를 살렸구나.
2: 역시 탈수엔 수박이 최고지.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18: 먹어보세, 먹어보세, 한 여름에 먹어보세. 수박 먹고 물 채우고 수박 먹고 미운 대세. 먹어보세, 먹어보세.
6: 그러니까 수박에는 수분, 물도 많고
3: 알쑤! 리코펜도 많아서 건강해지고
6: 알쑤! 비타민C도 많아서 기운나고
3: 알쑤! 박수받아 말짱한 수박이야!
6: 알쑤!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3: 우와! 수박 최고 딱지라!
6: 우와! 나도 생겼어!
2: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자, 수박 먹자.
6: 예, 아빠! 아,
2: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나?
6: 응? 아, 좋았어.

0: 진짜 맛있다.
1: 진짜 꿀맛이다. 어우, 배불러.
0: 어우, 나도. 누나, 우리 수박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나가 놀자. 가자, 가자. 아, 더워, 더워, 더워.
1: 꽃다가 나갔다 왔으니까 손부터 씻어야지.
0: 손? 이따 씻을래. 난 지금 목마른단 말이야. 아, 맞다. 수박이 있었지. 수박엔 물이 많으니까 물 대신 먹어야겠다.
1: 호떡아, 손부터 씻으라니까.
2: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1: 어, 호떡아, 수박 먹지 마.
0: 아, 목말라서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목말라서 수박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아이고, 이것 좀 봐. 호떡이 네가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중독 딱지가 깜빡인다는 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는 거야.
0: 뭐? 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고?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1: 호떡이가 수박 속으로 사라졌어.
3: 어디 있죠? 어, 나는 지파리.
1: 나는 금파리.
4: 나는 똥파리 타고 왔어.
0: 어? 수박 속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닌가? 똑똑. 어? 여기가 어디야?
5: 어디긴 수박공항이지.
0: 응? 수박공항? 공항이라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아니야?
4: 맞아. 너도 나도 얘들도 다 파리 비행사님의 파리 비행기를 타고 여기 수박공항에 내렸잖아. 기억 안 나?
0: 아, 여기는 수박을 수박공항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파리 비행사님이 누구야?
3: 어? 파리 비행사님 기억 안 나?
1: 아, 너 파리 비행기 처음 탔구나. 나도 처음 파리 비행기를 탔으니 멀미가 너무 심해서 정신을
0: 차리지. 그러니까 파리 비행기라 하면 파리를 말하는 거야?
6: 당연하지.
5: 아유, 너 자꾸 왜 그래. 정신 차려 대장균.
0: 왜 나한테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야?
6: 네가 대장균이니까 대장균이라고 부르지.
0: 내가 대장균이라고? 대장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잖아. 근데

0: 대장균이 왜 수박에 있는 거지?
1: 하, 식중독균은 너만 있는 게 아니지. 나도 있잖아. 황색 포도상구균. 아!
0: 나도 식중독균이잖아. 뚜루뚜루루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살모넬라균.
2: 나도 식중독균이야. 내 이름은 비브리오 균.
0: 어? 식중독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3: 야! 넌 왜 빼?
0: 응? 너도 식중독균이야?
3: 난 세균은 아니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은 노로바이러스야.
0: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수박에 있는 거냐고.
4: 아, 왜긴 여행 중이니까.
3: 하, 난 말이야. 아, 오염된 물에만 살았더니 심심하다. 떠나고 싶다. 아, 그런데 나 혼자선 떠날 수도 없고. 아, 누가 나 좀 태워줬으면 좋겠다.
5: 지. 태워달라는 건가? 찾기! 아, 가세요!
3: 야호! 고맙습니다, 파리비에서!
6: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3: 그렇게 난 지파리 비행사님과 여행을 떠나게 됐지!
5: 예!
3: 우와! 예!
5: 손님! 수박 공항에 잠시 착지하겠습니다. 착지.
3: 와, 맛있는 냄새.
5: 수박 공항엔 달콤한 물이 넘쳐나지요.
3: 어, 어, 파리 비행사님, 어, 그럼 저 여기서 내릴게요.
5: 아, 그러시지요.
3: 안녕히 가세요, 파리 비행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7: 오. 노로바이러스, 넌 지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구나. 난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는데.
0: 어? 똥파리 비행사님?
8: 아, 여행 가고 싶다.
9: 어, 닭똥공항이구만. 잠시 쉬었다 가야지. 착지.
10: 어,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9: 후, 얼마든지요. 가시지요.
10: 야호! 뚜루뚜루루루루뚜루뚜루루.
9: 자. 자, 그럼 출발하지요.
7: 그렇게 난 닭똥공항에 온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행을 시작했지. 요호! 축제를 하니.
9: 손님, 수박공항에서 잠시 쉬었다가지요.
7: 우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기서 그냥 내릴래요.
9: 응, 그러시지요. 그럼 전 이만 지.
7: 똥파리 비행사님! 멋진 비행이었어요!
1: 어, 어, 나는, 어, 저기! 마트에서 왔어. 바나나 공항에 비행 온 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수박공항에.
0: 나는 말이지! 상한 생선에 살고 있었지. 그러다 문득, 어, 나의 균생을 상한 생선에서 끝낼 순 없다 라고 생각하던 중.
11: 잠깐! 어? 짧게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12: 응, 알았죠. 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너랑 나랑 여기 같이 온 거잖아. 내가 금파리 비행사님이랑 여행을 하다가 최소 공항에 들렀을 때 대장균 너도 금파리 비행기에 올라탔잖아.

0: 나도 처음 보는데. 너도 세균이야?
1: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가루, 가루, 꽃가루입니다만.
0: 어? 아니, 꽃가루가 수박공항엔 웬일?
1: 아, 똥파리 비행사님이 태워주셨어요.
2: 위, 왜 이렇게 출출하지? 백꽃공항이다. 손님, 잠시 백꽃공항에 내려 꿀 좀 먹고 가지요. 물론이지요.
1: 어, 똥파리님! 가루, 가루, 꽃가루도 데리고 가주세요.
2: 꽃가루 손님을 태워도 될지요?
0: 물론이지요.
1: 고맙습니다, 똥파리님.
3: 똥파리 비행사님 출발! 불이 난다게 빼나는 외고.
4: 그러니까 모두 파리 비행기를 타고 수박공항에 왔다는 거야?
3: 그렇다니까!
4: 그런 줄도 모르고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0: 어? 먹어?
5: 누가?
1: 호떡이가?
4: 우와! 호떡이 뱃속으로 여행 가자!
0: 잠깐!
4: 너희들이 호떡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6: 어떻게 되긴 이렇게 되지.
7: 세균에 바이러스까지? 위산이다!
0: 왜 이래? 오, 녹는다, 녹아.
6: 우와, 대단한 걸 가지셨네. 우리 같이 여행 갑시다.
1: 같이 갑시다.
0: 자, 아이,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위산탕을 지키는 위라고. 나 건드지 마. 나 건드면 배 아프단 말이야. 아이고,
6: 어머나. 쓰러졌네. 얘들아, 다른 것으로 얘기해. 우리 위산탕에 들어가 신나게 놀면서 위에게 폭풍을 선물할 거야.
3: 황금빛이야 축제를 여는.
8: 아니, 너희들은 비상 식중독균이다.
9: 소장에 식중독균이 침입했다.
1: 어? 나는 왜 빼?
9: 노루바이러스도 들어왔다. 물대포를 발사하라.
8: 헛! 그럼 설사할 텐데.
3: 야호! 물대포야!
6: 그러다 소장으로 가면 우리를 위해 물대포를 쏠 거야. 그럼 호떡이는 설사를 하겠지. 이게 바로 식중독이라는 거야.
4: 헛! 내가 수박을 밖에 두고 간 사이에 파리가 식중독균을 옮겨놨을 줄이야.
1: 야! 아, 노로바이러스는 왜 자꾸 빼?
4: 아, 맞다. 노로바이러스까지 옮겨놨을 줄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 오래된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너희들 때문에 식중독 걸릴 뻔했잖아.
3: 우리 때문이 아니지. 파리 비행사님 때문이지.
10: 우린 먹을 것을 찾아 계속 비행했을 뿐이지.
2: 세균과 바이러스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을 뿐이지.
10: 식중독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든지.
2: 먹다 남은 수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든지.
3: 그럼 될 거 아닌지.
2: 지파리,
10: 똥파리,
3: 우린 계속 비행이나 하시지.
4: 그래, 파리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어. 아니, 들어오더라도 바로 잡을 거야.
6: 하지만 우린 이미 수박공항에 와 있다는 거야. 이제 헛되기 뱃속으로 들어가.
4: 아니, 난 밖에 오래된 수박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3: 삐로리.
1: 오! 식중독 최고 딱지다를!
4: 빨리 가서

0: 아로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2: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안녕?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어?
1: 안녕! 난 학교 갔다 왔어.
2: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
0: 흠, 오늘은 둘 다 학교에 다녀왔으니 책가방 속의 모든 것을 보여줘 볼까? 단, 가방 안에 있는 그 무엇도 숨기지 않기.
2: 내가 먼저 보여줄게.
3: 오늘은 가방 소개를 할 거예요. 이거 엄마를 상징하는 태왕. 이 키링 엄청 예쁘죠?
2: 태왕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사용하는 건데 해녀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잠시 숨을 고를 때도 사용해. 그리고 잡은 해산물을 넣는 용도로도 쓰여.
3: 이게 스트롬폼이거든요, 안에. 이게 둥둥둥둥 뜨잖아요? 이걸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쨍한 색깔이니까 잃어버리질 않아요. 이거는 엄마, 아빠, 고모랑 고모부 사주 보러 갈 때 이거를 딱 주신 거예요. 7개의 별들이 저를 지켜주는 그런 부적이고요. 여기가 제 쓰레기 장이. 여기는 제 지금 거의 4년째 친구 지갑. 오빠 거 물려받은 건데 카드 보관하기도 좋고 막 이런 영수증이나 밴드 같은 것도 보관하기가 좋아서 이제 별게 별게 다 나오네요. 귤껍질도 이제 등장하는 건가. 이거는 건조를 좀 제가 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엄마가 조금 많이 화낼만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 찌꺼기들을 좀 뺄게요, 한번. 얼마나 있었으면 이렇게 떼갈까. 이거 소개할 겸 가방 청소 너무 좋죠. 이제 이거.

0: 이거 수학 같은데.
1: 풍수가 더센거 뺐어?
0: 와, 진짜 낫다. 어떡해, 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곳은 쓰레기가 없길. 손을 들며. 이건 쓰레기가 있네요. 이거 독서로.

0: 제 필통. 제 필통.
1: 연필을 자주 부러뜨려서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야.
0: 엄마 어버이날 때 드리려고 한 카네이션인데. 카네이션. 안 예쁘죠, 엄마? 넣을게요. 이게 오늘 다 제 가방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2: 나루 가방엔 왜 교과서가 없어?
0: 나 학교에 사물함이랑 보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끼는 게 없어요. 아끼진 않는데 꼭 챙겨다녀야 되는 게 있어요. 배운공책이라고 배운 그 내용을 요약해서 몇 줄로 적는 공책이에요.

0: 나도 교과서는 학교에 두고 오는데. 그럼 누나의 소중한 물건은 어디 있어?
1: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바로 포물 가방이야.
0: 포물 가방? 그게 뭐야?
1: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풍물놀이에 필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지.
2: 이렇게도 볼 수 있답니다.
1: 풍물 가방 안에 벙거지, 속옷, 조건, 백선, 물체가 들어가 있어.

0: 아, 어려워. 제가 보이넥스 도어 진짜 사랑해요. 아닌가? 아, 왜 그래. 미아부터 좋아해.
1: 누나 보이넥스토어 좋아하구나. 보이넥스토어 노래 한번 찾아보고 들어볼게. 멋있을 것 같아.
0: 보이넥스토어 사랑해요.
1: 나는 스트릿키즈 좋아하는데.
2: 진짜? 나는 처음엔 아이브를 좋아했다가 엠믹스, 그 다음 스트릿키즈를 좋아했는데 진짜 너무 잘생겼어. 아,
1: 이번엔 내 가방 보여줄게.
3: 안녕. 내가 방금 학교에서 왔는데 내가 내 가방에 뭐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내가 퀴즈 모델 갈 때 꼭 들고 가는 가방이야. 여기 내 얼굴들? 조금 멋있지? 그건 말할 수 있지. 여기 립밤인데 내 립이 드라이 했을 때 내가 꼭 하고 이렇게 그냥 하면 좋아. 거기 옷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난 더스트랑 그런 게 알러지 있거든. 그래서 그냥 이걸 데리고 가고 알러지약 이렇게 눈에 한 거고, 이것도 알러지인데 이건 막 코가 간지럽고 그럴 때 그냥 버블감 플레이버? 엄청

이것도 엄청 좋아. 이건 머리 스프레이고 여기 머리가 흐트러졌을 때 이걸 그냥 스프레이하고 픽스하고 그럼 좋지. 그럼 멋있지. 이제 학교 가방. 이건 조금 더 무겁고 더 커. 이거 한번 들어보면 막 엄청 무거워. 무겁 많이 있지. 먼저 런치박스. 그 다음에 물통. 아, 이건 중요하지. 나 테스트 100 받았다. 이걸로 하자. 이건 페스티벌에서 받았는데 잘 보면 이게 3D 프린트드야. 그 다음에 심심할 때 그냥. 이건 zipstring이야. 누나 클래스에 있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 엄청 빨리 돌아서 이게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야. 여기 또 내가 오늘 그린 그림이야. 그래서 여기 플래그. 그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플래그가 있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거 그린 거 조금 멋있게 생겼는데? 아니, 잘 그렸는데. 넌 어때? 잘 그린 것 같지 않아? 또 이건 해리포터 책인데 내가 무비를 먼저 보고 책을 읽어. 원래 엄마들은 책을 읽고 무비 보라고 하잖아. 난 무비 보고 책을 읽었어. 이건 first book,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나랑 내 누나가 좋아하는 시리즈야. workbook, 이건 third grade. 난 second grade인데 내가 한번 말했는데 똑똑해서 third grade를 사줬지. 스페이스 라이팅 했는데 여기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 퀘스천즈를 앤서한 거야.

0: 지금 이 중에서 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1: 완전 이거 두 개. 와, 똑똑하고 싶으니까. 이건 두 개고. 밥이 더 필요할까? 아니면 물이 더 필요할까? 왜냐면 어디 갔을 때 밥은 찰 수 있는데 물은 어쨌든 수돗물이라서 이게 필요하지. 수돗물 안 하고. 안녕.
0: 서로의 가방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정말 신기하네. 보면서 느낀 점 있어?
1: 나루 누나의 풍물 가방이 너무 새로웠어. 소중한 것들을 보여줘서 고마워.
2: 나도 주찬이의 신기한 장난감들을 구경해서 정말 재밌었어. 모델 가방도 진짜 웃긴 것 같아.
0: 그랬구나. 서로를 좀 더 알게 됐네. 서로의 취미 이해하기 성공! 벌써 반 이상 미션에 성공했어. 엄청난 어린이들이로군. 흥미진진한걸.
3: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넌 어느 별에서 왔어? 어?
1: 장애인이다, 장애인. 장애인이래요.
2: 너희 나라로 돌아가, 외국인 놈아.
0: 와, 이거 빨리 와. 같이 놀자.
3: 정세연,
0: 빨리 와.
4: 송지혜.
0: 아, 저기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랬잖아. 그 배 안 맞게 뭐니?
5: 너는 왜 내가 싫을까? 나는 왜 제가 싫을까?
6: 주제가 뭘까? 싫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메인 주제가 나는 왜 제가 싫을까? 쟤는 왜 내가 싫을까잖아.
7: 나는 사람들을 아무리 좋아해도 싫어하는 점은 무조건 한 개씩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6: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거는 그 이주민에 대한 얘기는 그 히틀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 왜? 아직 몰라.
7: 히틀러는 자신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틀린 거라고 여겼대.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도 장애가 있다고 난 봐.
8: 근데 히틀러가 뭐?
7: 아니 그 아저씨 있잖아. 코스튬 입는 아저씨.
6: 독일의 나치군.
7: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모르지. 그 탱크 있잖아.
8: 세계 3차 대전은 들어봤는데.
6: 3차 세계 대전?
7: 1차랑 2차까지만 있어.
8: 아 그래? 없어요. 네,
6: 전 정말 있는데.
8: 우리 반에 약간 외국인인데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그런 친구야. 그래서 친구가 외국인이어서 싫기도 하고 뭐 수업 시간에 막 우리한테 피해를 주니까 더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싫음은 약간 그 친구의 약간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7: 나는 사람들은 다르면 싫고 비슷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 모든 인간들은.
6: 모든 인간은 아니야.
9: 싫어하는 사람 있어?
8: 저요? 없어요.
7: 마음이 넓은 친구네.
8: 마음이 착한 친구네.
6: 그래.
10: 싫음이란 생각이 드는 거는 주변 사람들

0: 장애인이라고 나는 오히려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이 만약에 90%를 하고 10%를 못해? 근데 우리도 90% 잘하고 10% 못해. 난 다 똑같아.
1: 일단 그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타당한 이유가 필요해. 근데 그 이유가 나는 1부터 100까지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0: 사람들의 가치관 같은 걸 전부, 가치관 같은 걸 1, 이선과 이선 있잖아. 이선과 이선을 완전히 겹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선들을 최대한 겹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
2: 나는 싫어하는 게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싫어하는 이유보다는 우리가 싫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위협적으로 구는지 그래도 그냥 참고 사는지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1: 정당화될 수 있지. 왜냐면은 우리의 그런 생각조차도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한다면 그건 완전히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그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이 중에 다섯 중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치?
3: 근데 나는 싫어하는 마음도 막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쟤는 나랑 달라.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야. 일단 그 마음가짐부터 안 돼.
0: 내가 저지를 때 나온 그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3: 그러니까 결국 말은 감정은 옳고 그름은 없지만 감정에 의한 행동은 옳고 그름이 있다. 이거지.
0: 그것 때문에 나는 살짝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외국인은 우리가 다른 나라 애국심 있잖아. 우리는 다 애국심 있잖아. 사람들은
1: 조선시대 말기에는 그러지 않았어.
4: 맞아.
3: 자기한테 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
1: 그러니까. 맞아.
0: 장애인 선생님이
5: 저거 뭐야?
1: 안녕하세요.
6: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저만한테 따져 물어봐야겠어. 잠깐만.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3: 아니, 뭔데 우리한테 놀지 말이라 놀아야. 솔직히 나도 쟤랑 놀고 싶은데.
4: 엄마잖아. 엄마라면 부모님이라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부모님인 우리를 다 걱정하고 사랑하셔서 하는 말인데.
2: 내 친구의 친구가 형편이 좀 어려웠어. 내 친구의 어머니가 야, 너 걔랑 놀지 마. 그렇게 가난한 애랑 노는 거 아니야. 이랬다고 했어.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얼마나 속상했겠어? 자기 친구를 비판하는데?
1: 나는 제일 먼저 부모님께 왜 그 친구랑 놀지 말아야 하는지를 여쭤볼 것 같아.
2: 근데
1: 가난한 게 왜 노는 것과 관련이 되나요? 그런 거를 물어볼 거야.
3: 아니요.
1: 아니라고 생각해. 아, 근데 나는 잠깐 사회가 찢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일반인들은 그들에게 맞는 법을 적용시킬 거고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주차구역을 또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확장될 거 아니야?
3: 근데 솔직히 끼리끼리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한 특수 학교 교사가 말했는데 그 특수반 애들이 다 모여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가진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7: 넌 강요하겠다는 거야?
3: 당연히 해야지.
4: 나도 그럴 수도 있어.
3: 나도.
8: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아, 손 씻기 귀찮아. 나중에 씻으면 되겠지 뭐.
1: 안 돼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손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생겨난다고요. 아, 역시 손을 안 씻고 세균이 잔뜩 있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더니 탈이 나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손을 씻어야 깨끗할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러 가요. 세균, 바이러스, 꼼짝마!
2: 내 손에 세균 녀석들 다 없애버리겠어! 자, 우리 함께 깨끗한 손 씻기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취되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질러줍니다. 손가락을 마주 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 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와, 깨끗해!
1: 아하! 앞으로는 손 제대로 씻을 수 있겠어요. 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탈이 났다고요? 갑작스런 배탈. 아, 급하다 급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뮤직 큐!

0: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1: 빨리 마셔야겠다.
0: 건강한 음식만 먹기로 꼭 약속해요.
1: 효과는 배가 좀...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뚱뚱해도 귀여움 하나만큼은 최고라는 뚱냥이. 그런데 고부회에 등장했던 뚱냥이들 다 제치고 역대급 뚱냥이가 등장했다? 그야말로 대자로 누워있는 모습이 범상치 않은 이 녀석. 압도적인 크기는 물론 완벽한 오랭까지. 오늘부터 고부의 뚱냥이계의 기강을 바로 세울 주인공. 이름도 귀여운 흑땅이랍니다. 고양이라면 모름지기 사냥놀이는 기본.
1: 아빠 고양이 이렇게 잘 노는데.
0: 캣트윈 타기도 기본 중에 기본이건만.
1: 아니 맨날 저렇게 누워서 놀아. 일단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뛰어다녀야지. 고양이가 뛰지를 않아.
2: 거의 누워서 매일 숨만 쉰다고 보시면 돼요.
0: 만사 귀찮은 듯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누웠다 하면 요지부동. 아이고야, 바닥이랑 한몸이네 한몸.
3: 엄마 봐, 흑단아, 흑단아.
0: 애타게 불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드러누운 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움직임이 없어도 너무 없는 고부의 역대급 뚱냥이 흑당이를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5: 여기 흑당이에요.
4: 아, 이거 흑당이죠?
5: 네. 흑당아, 인사해야지.
1: 보통 하루에 대부분은 이 자세로 있거나 뒤집어져 있거나 잘 일어나진 않아요.
0: 제작진이 오든 말든 누워서 신경도 안 쓰는 흑당이. 그런 흑당의 너머로 고양이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1: 이 친구는 소금이라는 친구고 저희 흑당이의 엄마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일 고양이다운 고양이에요. 성격이 도도하고 이렇게 만지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0: 도도한 매력을 가진 소금이가 흑당이 엄마군요.
4: 고양이가 또 있네요?
1: 네, 얘는 후추라고 저희 흑당이 아빠거든요. 얘는 하루에도 말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제가 수다쟁이라고 부르는데 평소에 애교도 많아서 완전 그 개냥이의 표본이에요.
0: 애교 많은 흑당이의 아빠 후추랍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 아들 고양이까지 한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아들인 흑당이 덩치가 커도 너무 큰 거 아닌가요?
1: 탯줄도 제가 잘라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처음 태어나

0: 어렸을 때부터 좀 컸다가 한 5개월 차 되면서 아빠 고양이랑 몸무게가 그러니까 크기도 몸무게도 거의 비슷해져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이제 5개월이에요 이렇게 해도 5살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 컸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좀 컸는데 갑자기 한 5개월 차 되면서 커진 것 같아요.
1: 아무리 크게 태어났어도 이렇게 큰 고양이는 고부에선 처음인 듯 싶은데요.
2: 고양이 일어나. 세상이 일어나. 악당 여기 와봐.
1: 그래도 제작진이 왔으니 꿈쩍할 생각도 없는 흑당이를 상위에 올려보지만 아이고고 다시 드러누워버리고 마네요. 그나저나 보면 볼수록 푸짐해 보이는 이 녀석. 살이 찐 건지 아니면 털이 많은 건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리 털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클 수는 없는 법. 흑당아, 대체 너 뭘 먹고 이렇게 큰 거니?
0: 조의사 선생님께서는 골격이 좀 크게 태어난 거다 하고 이제 1년 뒤에 찾아뵀더니 이건 다 살이다 하시더라고요.
1: 타고난 덩치에 살까지 쪘다는 흑당이. 이쯤 되면 흑당의 현재 몸무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2: 흑당이 이리 와봐.
1: 기대되는 순간 과연 흑당이의 무게는
0: 11.6kg 나와요.
1: 몸무게가 무려 11.6kg, 거의 12kg에 육박하는 흑당이. 이제껏 나왔던 고부의 뚱냥이 다 제치고 압도적인 무게로 최고 뚱냥이로 등극! 축하해, 흑당아!
0: 식탐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같은 사료를 어릴 때부터 같이 먹고 자랐는데도 흑당이만 유독 살이 쪘어요.
1: 흑당이만 살이 찐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집사 진실 씨.
2: 옳지. 어머 잘하네. 이리 와 이리 와. 한 번 더. 흑당 내려와. 우리도 캐틀 타자. 이리 와봐. 내려와봐. 캐틀 타보자. 일단 이거 타보자.
3: 하는 놀이 같은 거
0: 아니고? 아니, 그게 없어. 그러니까 있어도 한 두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 지쳐서 쓰러져요.
1: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려는 집사의 노력에도 사냥 놀이는 누워서 하는 둥 마는 둥. 도통 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때. 흑당이가 일어나 어디론가 향하나 했더니 다름 아닌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왔군요.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깔끔하게 뒷정리까지 마무리하고는 어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또 어디론가 향하는 흑당이.
0: 귀한 장면 보시는 거예요. 아, 밥 먹으러 가서.
1: 아하, 이번엔 배가 고픈지 밥을 먹으러 온 것인데요. 그런데 밥 먹는 양을 보아하니 덩치에 비해 소식하고 있는 흑당이. 정말 많이 먹어서 살찐 건 아닌가 본데요. 하지만 한번 누웠다 하면 몇 시간이고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 흑당아, 너 허리 안 아프니?
4: 거의 누워서 매일 숨만 쉰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보통 밥 먹으러 갈 때나 화장실 갈 때 외에는 크게 움직이는 게 없고
1: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집고양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을 다 합치면 30분 정도라는데요. 하지만 흑강이는 밥 먹고 화장실 갈 때 빼곤 움직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평균적인 고양이에 비해 활동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2: 엄마 아빠 왔네. 오늘 일찍 퇴근했네.
5: 조금아 가자. 이리 와. 조금 이리 와. 조금아 이리 와. 어, 옳지.
2: 조금아 아빠 제일 반가워하네.
6: 야, 아빠 배웠다.
5: 땅아, 땅 이리 와.
7: 땅이
5: 이리 와.
2: 소금이 졸졸 따라다니고.
5: 야, 야, 그림 와야지. 어? 이거 알아요, 뭐가 이게. 이만큼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나? 야, 이건 봐라. 이게 고양이가 돼지지. 이거 뱃살 봐라, 뱃살. 어휴, 큰일이다.
6: 먹자, 이거 먹자. 얘네, 이리 와. 얼치, 얼치.
5: 흑당이 말주지 말아. 조금만 줘라.
6: 아유, 잘못네. 아유, 잘못네.
2: 나한테 반만 줘, 반만.
6: 다 미겠다.
2: 벌써?
8: 아니, 지금 살 빼야 될 것 같은데 주시면 어떡해요?
6: 살 뺄 때 빼더라도 먹으면서 살 빼야 돼. 안 먹고 살 빼면 안 돼.
2: 예전에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간식 창고 이렇게 열어보면 자꾸 수상하게 한두 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가게에 이제 길고양이 갖다 주나 보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중 일부는 흑당이 배에 들어갔더라. 이런 거죠.
1: 그렇다면 흑당이가 살이 찐 건 혼자 먹은 간식 때문이었을까요? 이유가 어찌됐든 흑당이를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는데요.
6: 흑당이, 엄마 긁어줘.
1: 아이고, 귀가 가려운 듯한데 이거 발이 닿질 않네요. 살이 찌다 보니 그루밍조차 쉽지 않은 흑당이. 어쩔 수 없이 닦아주고는 있지만 집사도 참 답답한 노릇이랍니다.
2: 이렇게 얼굴을 저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항문 닦아주면 시원한지 자기도 혓바닥을 막 그루밍하는 척을 해요, 이렇게.
1: 이렇게 해줘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수록 걱정도 그만큼 커져간다는 요즘.
2: 살찌니까 운동 안 해도 숨쉬기도 힘들어.
9: 숨소리가 거칠어, 땅이. 힘들어?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6: 왜 이래? 운동도 안 하는데 숨이 이렇게 거칠어. 어떻게 숨쉬기 힘들어서. 이렇게 귀를 대봐도 근데 선천적으로 근데 약간 기관지가 좀 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까지 찌니까
1: 뿐만 아니라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급기야 넘어지기까지. 우리 흑당이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고양이 비만은 내게 맡겨라. 흑당이를 위해 달려온 김명철 수의사.
1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 안녕하세요.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2: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10: 이 친구군요.
2: 아, 네. 이 친구입니다. 지금 주인공답게 맞이하고 계시는.
10: 와, 제가 고양이를 부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비만 매우들을 만나봤는데
2: 네네.
10: 단연 1등입니다. 와, 이게 단순히 털은 다 아니네요. 꽉 차있는 게. 사람도 키가 180인 사람이랑 170인 사람이랑 체중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고양이도 오늘 조금 체지방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2: 네.
10: 흑당이가 진짜로 살이 찐 건지 아니면 그냥 덩치가 큰 건지
2: 네.
10: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먼저 가슴 둘레를 잰 뒤 무릎부터 발목까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에 1.5를 곱하고 거기서 9를 빼주면 되는데요.
2: 살짝 들어볼까요?
10: 네.
5: 미안.
2: 오, 작게.
10: 오. 60. 62cm.
0: 62cm.
10: 네.

0: 13cm.
1: 13cm.
0: 네.
2: 측정 결과 흑당의 체지방률은 64.5%.
0: 정상 고양이 체지방률이 몇 퍼센트까지인지 아세요?
1: 그래도 한 40? 한 50 사이 아닐까요?
0: 40에서 50 사이?
1: 네네.
0: 정상 집고양이의 체지방률 기준은
1: 네.
0: 25%에서 30% 사이입니다.
1: 아, 그러면 두 배?
0: 거의 두 배의 체지방률을 가지고 있다.
2: 고양이 비만 지수표에 따르면 흑당이는 현재 위험도 극심 단계로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0: 지금 흑당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고도 비만이 맞아요.
1: 아...
2: 대체 어쩌다 초고도 비만에 이르게 된 걸까?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식탐이 많지는 않았던 흑당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0: 자율급식을 하시는 건가요?
1: 네, 자율급식하고 있어요.
0: 그러면 정확히 흑당이, 소금이, 후추가 몇 그램씩 먹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1: 아니요, 그건 정확히 또 제가 집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라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0: 이게 말이 자율급식이지 어떻게 보면 무제한급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 흑당이가 먹는 하루의 사료량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1: 네.
0: 끊임없이 사료가 채워지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활동량도 아주 조금 인데다가 먹는 양은 정확히 얼마만큼 먹는지 모르지만 부족하면 자기가 계속 먹을 수 있게 되는 상태.
2: 그리고 제작진의 관찰 카메라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총 6시간 동안 후추가 밥을 먹은 모습은 한 번 포착된 반면 소금이는 사료 냄새만 살짝 맡아보더니 밥은 먹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시각 마침내 흑당이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시간 반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흑당이 조용히 든든하게 밥을 먹고는 또다시 1시간 반 만에 밥을 먹으러 온 것인데요. 아니, 이제 보니 배고플 틈도 없이 계속 먹고 있었던 흑당이. 그렇게 하루 종일 먹고 계속 누워만 있었으니 살이 안 찌는 게 이상하죠.
0: 혹시 지금 호흡은 괜찮은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심장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1: 네.
0: 되게 선명하게 고양이들은 들리거든요.
1: 네.
0: 이 흉곽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쪽 부분도 살이 쪄가지고
1: 네.
0: 심장음도 되게 좀 멀리 들려요. 당뇨라던가 심장질환 그리고 이 골관절염, 방광염 이런 질병들이 훨씬 잘 노출될 수 있어서 저희가 빨리 다이어트 돌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제 흑당이 앞으로 제한급식을 해야 되는데 딱 맞는 칼로리를 계산해서
1: 네.
0: 하루 동안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기본 칼로리가 될지 확인을 해보면 11.6kg 곱하기 30에다가 저기 70, 418kcal. 근데 우리는 체중 감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80%만 주는 거니까 0.8을 곱할게요. 그러면 334.4kcal를 먹으면서 앞으로 다이어트 관리를 하는 게 스타트 지점입니다. 그래서 흑당이는 지금 11.6kg에서 목표 체중은 최소 7kg 정도까지.
2: 필요한 열량을 정확히 계산해 제한급식하는 것. 흑당이 다이어트의 첫걸음이랍니다.
0: 요 정도. 흑당이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사료양은 요만큼. 네. 그래서 요 사료양은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점점 줄여나가야 되기는 합니다. 애교가 엄청 폭발할 건데 네. 거기에 넘어가면 절대 다이어트 성공할 수 없어요.
1: 독해져야 되군요.
0: 네. 흑당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1: 활동을 잘 안 하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할 것은 움직이지 않는 고양이 먹지도 말라.
1: 어떡해. 너무 잔인한 멘트 아닌가요?
0: 하루에 급여하시는 사료 또는 간식을 꼭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일종의 헬스장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거대한 먹이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먹이 퍼즐이 하나가 더 있을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 언제든지 와서 또 탐색하면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2: 흑당이가 잘 따라줄까 싶었던 걱정도 잠시.
0: 지금 냄새를 엄청 맡고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으니까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서 충분히 자기가 찾아 먹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저쪽 공간으로 넘어가서 소형 먹이 퍼즐을 계속 또 탐색을 할 겁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야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 배고파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먹을 거는 이렇게 내가 찾아 먹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씩 내가 사냥하듯이 먹는 거구나 라는 부분이 일깨워지면서 훨씬 즐겁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1: 진짜 오랜만에 봐요. 이런 집중한 모습.
2: 누워서 꼼짝도 안 하던 녀석은 어디 가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사료 먹으면서 운동까지 되니 다이어트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흑당아, 앞으로 다이어트 열심히 할 거지?
0: 실은 너무 빨리 또 체중이 줄어도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당 110g 정도씩 감량 서서히 쭉 유지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고양이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대부분 귀여워 하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고양이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평균 수명을 나중에 깎아먹는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집 고양이 지금 체중은 괜찮은지 체지방률은 괜찮은지 꼭 체크하셔서 필요하다면 바로 다이어트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솔루션이 끝나고 2주 후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라는 흑당이. 짧은 기간 사이 과연 체중 변화가 있을까요?
3: 저희 흑당이 벌써 200g이나 빠졌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다이어트 시킬게요. 감사합니다. 나로마

차차는 지금 데뷔 5년차 현역 고양이 모델이고요. 지금 촬영은 한 100회 이상 모두 인정하는 프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0: 있다.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조용한 산골마을. 무더위를 뚫고 삼삼오오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최고 좋아요, 지금 이 상태가.
0: 풍물놀이로 사라진 전통을 되살리니 덩달아 인생도 즐거워졌다죠. 영암의 새벽을 여는 우시장엔 최고급 소들이 총출동.
2: 지금은 이제 저런 분들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거죠.
0: 땅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왕국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그곳.
3: 마인시대의 고분으로서 지금 그 실체를 밝히고자 지금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영암. 그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지금 떠나보시죠. 오늘은 영암의 북쪽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점인 용천마을로 가볼까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용천마을은 일교차가 커서 맛있는 감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데요. 올해 귀농 13년 차인 현숙 씨와 동석 씨 부부도 감 농사 짓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작업을 하는 중이라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4: 이 감을 만약에 다른 그 새로 나온 가지가 가리게 되면 이 감이 맛도 없고 크지도 않고 병도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나 바람이 잘 통하게끔 이렇게 하지 전쟁을 해주는 겁니다.
1: 네, 그 고생이잖아요. 네.
0: 전문 농부가 다 됐다죠.
1: 요만한 거는 어차피 감이 못 되는 거니까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서 잘라줘야지. 이거.
0: 농사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법. 작은 열매는 과감히 잘라서 큰 열매에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농사를 지었다는 남편.
1: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죠. 원래 도시 사람이라. 저는 눈으로 본 거라도 있죠. 지금은 잘해요. 가을에 수확할 때 보면 감이 제법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한 거죠.
4: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농사에 대해서. 이제 귀농한 지가 10년이 넘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 자리도 잡고 이제 마음도 자리 잡고 농사도 자리 잡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0: 이제는 올해 감 농사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는데요.
4: 별잎이도 하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나무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휘어주는 거예요. 각을 이렇게 해주면 내년에 이 나무가 이제 이 가지에서 감이 달려요.
1: 성장 우세성이라고 키 크는 데만 그 양분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15도에서 45도로 눕혀줘야지 여기에서 죽지 않으려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씨를 맺어줘요.
0: 감나무에 정성을 쏟는 부부를 보니 벌써 올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오전 농사 일을 마친 현숙 씨, 북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1: 풍물 회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에 용천회관 정자 앞에서 풍물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장한테만 허락돼 있어요. 이장이 바뀌면 그 사람한테 또 허락돼 있어요.
5: 그렇군요.
1: 예. 네. 서울에서도 방송해요. 동네 분들한테.
0: 도착한 곳에서 마주한 것은 한눈에 봐도 엄청난 팽나무. 그 위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특이하게 비석을 껴안고 있는 형상인데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는데 자세히 보니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1: 군왕지라는 걸 정확히 모르는데 임금이 살 자리다. 이 땅은 임금이 살 땅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0: 보기 드물게 큰 나무지만 이곳에선 기본 100년이 넘은 약 25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250여 년 된 이 나무는 당산나무로 앞에서 당산대를 지냈다죠.
1: 예, 지금이야 산에 나무가 많지만 예전에는 땔감이 부족하잖아요. 떨어져도 그거는 불 안 돼요. 벌 받는다고. 그래서 보조인이 된 거예요.
0: 사실 고령화 마을이 되며 오래전에 명맥이 끊겼던 당산제. 이를 안타깝게 여긴 현숙 씨가 4년 전 마을 사람들과 되살렸다는데요.
1: 어서 들어오세요.
5: 반갑습니다.
1: 아우 되셨죠. 상사님 오늘 모여서 연습 양띠가 합시다.
5: 그럽시다.
0: 하하, 풍물 놀이까지 배워서 제대로 전통을 잊고 있습니다. 잠시 감상 시간을 가져볼까요? 마을의 어르신에게도 큰 기쁨이자 자랑이죠.
6: 기분이 좋죠. 옛날 방식을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이러고 마을에 걸궁치고 막 집집마다 들어다니고 했잖아요. 보름에만. 그런데 이 근자는 아예 없는데 이러고 요즘에 이러고 저러고 뭐시기를 해갖고 이런 기쁨을 준 게 너무 감사해요.
1: 여기 모이신 분 중에 12분 중에 3분만 유동네 분이고 나머지 분은 모두 귀농이세요. 귀농인 가정이 많아져갖고 이걸 풍물단 하나 만들었죠.
5: 이제 보름날도 하고 이제 뭐 행사 있으면 한 번씩 가거든요. 이제 배워가지고 당산제도 하고 우리가 보름날 이제 대보름 받기도 하고 그래 모여가지고 연습 좀 하고.
7: 당산제는 그러면 언제 하세요?
5: 10월 달 정도에. 왜냐면 원래 봄에 하는데요. 그 일하다 바쁘다 보니까 이게 늦게 하고 있어요.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0: 사라진 전통을 잊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당산제와 풍물놀이. 결국 사람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고 용천 마을의 소중한 보물이 됐습니다. 아, 연습 후 챙겨 먹는 간식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오늘 간식은 현숙 씨 표 감 슬러시. 작년에 수확해서 냉동시킨 감으로 만든 것인데요.
1: 가끔은 더울 때 이렇게 시원하게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이제 감이 없는 여름에는 이런 걸 또 되게 좋아들 하세요.
0: 감 슬러시 한 입에 사르르르 사라지는 더위. 아하, 행복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런 게 행복이죠.
8: 활기차죠. 더 젊어지는 느낌이고.
1: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최고 좋아요. 지금 이 상태가. 뭐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이 없고 뭐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대로만 쭉 나가면 좋아요.
0: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마을로 가볼까요?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신북면에서 가장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시장인데

0: 영암에서 소를 사고 팔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영암 농민들은 물론 인근의 나주시, 목포시, 해남 부근에서도 온답니다.
1: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경매를 진행을 하는데 비우구는 대략 100여 두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번시구는 30여 두 그리고 이제 한 달에 두 번 저희가 송아지를 엽니다. 송아지장 때는 송아지가 대략 한 250두 장당 그렇게 나옵니다.
0: 아직 경매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좋은 소를 차지하기 위해 정보 수집이 치열한데요.
2: 근데 어떻게 하면 잘 팔고 어떻게 하면 싼 놈 사갖고 돈을 벌까 그런 마음으로 오죠. 석가이 워낙 이제 하락 시세다 보니까 이제 살 때도 이렇게 잘 사야 되고 이제 엄마 등급도 좀 봐야 되고 정액이 무엇 들어가는가도 좀 이렇게 골라서 사야 되고.
0: 요즘 이 숫자만 잘 살피면 소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답니다.
2: 사람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
1: 저기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2: 이제 나이, 이제 그 태어난 연도 이런 것이 다 그.
0: 한쪽에선 검사가 한창입니다.
3: 지금 수의사님이 임신 후 이거 안에 임신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4: 그 수족도 있었나요?
1: 네, 1월 15일이요.
4: 1월 15일. 56이요. 56.
1: 네, 56이요.
4: 가격 책정을 할 때 몇 개월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는 거라서 그거를 매겨줘야 사시는 분들도 편하고 이제 파시는 분들도 정확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0: 그중 돌아다니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를 보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5: 7천 원. 7천 원. 중개사입니다.
1: 55.
0: 경매 전 소를 한 마리씩 살펴보는데 이때 소의 나이를 듣고 킬로그램당 최저가를 결정. 그 가격이 경매 시작가가 됩니다.
5: 소 모든 가격은 갈비의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 함께 그 소 가격이 500만 원이면 갈비가 약 350만 원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갈비의 살집을 보고 우리가 가격을 매깁니다.
0: 수많은 소가 사고 팔린 우시장. 누군가에게는 좋은 교육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6: 먹여도 별 이익은 안 남죠. 멋있죠.
0: 아들의 결심에 힘이 돼주고픈 아버지.
6: 소가 훨씬 낫다 해갖고 소를 키는 거예요. 지금. 지가 열심히 해볼란다 해서.
1: 어떤 좀 기대를 좀 하게 되세요?
6: 아이고, 영농 후계자로 우리나라 그 한우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죠.
7: 아직은 그래도 보는 눈은 많이 부족하죠. 아버지랑 그래야지 같이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0: 경매 시작 시간인 7시가 가까워지자 방역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많은 소가 오가는 만큼 철저한 관리는 필수죠.
1: 현 시간으로 비우구 100도에 대한 1차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나 지금이나 농민에게 소는 가족이자 소중한 재산. 그렇게 팔리는 모습을 보는 건 여전히 힘들답니다.
8: 사료값도 부족하고 가정에 돈도 부족하고.
1: 그래도 이렇게 50두 중에 3마리 이렇게 내오시면서 미안하고 서운함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8: 그런 거는 이제 마음이 쓸쓸하게 다 생활이 그러기 때문에.
0: 최근엔 전자경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매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군요. 이번엔 농민의 소 차례. 자, 다행히 좋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8: 들어가이. 들어가이.
0: 혼자 돌아가는 그 마음이 오죽할까요?
8: 소 키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
0: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소들이 낙찰됐습니다.
1: 고깃소들은 무게를 재서 그 몸무게하고 낙찰받은 킬로그램당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낙찰 최종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지금 저희가 개근 작업을 하고 있고요.
0: 애지 중지 키운 소가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육질과 무게.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소 사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요. 현재 영암 내 한우 농가는 1170여 억,

0: 그중 18년째 안으로를 키우고 있다는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몇 마리나 키우세요?
2: 한 180도 정도 키워요.
0: 안전하 서나 소 생각밖에 안 한다는 재성 씨. 아하. 소가 잘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는데요. 최고 등급으로 키우기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사료. 먹이에 따라 육질의 차이도 크기 때문이랍니다.
2: 이제 번식이고 언론은 거세들이는 이제 TMF 먹이고.
1: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2: 이제 이거는 이제 등급하고 이제 살 주기 위해서 이제 TMF랑 같이 이제 먹이 주고 이제 번식우들은 이제 송아지를 이제 태어나게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번식우 사료 주고 그래.
0: 이때 농가를 방문한 차한대 용도를 알 수 없는 장비를 싣고 왔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2: 육질에는 이제 어떻게 잘 나오냐 투불 완불 나오는가 그런 게 이제 초음파 검사하느라고.
0: 쉽게 말해 초음파를 이용해서 출하를 앞둔 소의 육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마블링 상태와 지방의 두께까지 확인 가능하답니다. 하하 세상 참 좋아졌죠.
3: 등치방도 얇아. 안 걸려. 걸리는 거 없어. 42. 이제 여기 밑에 네. 이렇게 태각선으로는 등심 모양이 약간 그려져서.
0: 기대와는 달리 최고 등급에는 못 미치는 상황.
3: 그럼 이게 사토? 근데 지방은 좋아 보여.
4: 이런 애들을 저희가 더 먹여가지고 2, 3개월 더 먹여가지고 마블링을 더 늘려가지고 우리 출하 시기를 조정한 거기 때문에 두세 달 뒤에 뚜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누구보다 이제 잘 키워서 내는 게 기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명품 소로 키우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 그것은 철저한 혈통 관리입니다.
2: 결국 시수소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암소 이제 부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 이거는 어머니. 그렇지만은 어떤 좀 좋게 나오죠. 엄청나게 지금 이제 건내지방이고 냉채도고 등심 단면도 등지만 두고 이렇게 이었을 때는 이 소는 완전히 있거든요.
5: 이제 소가 잘 받았을 때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소를 잘 키우냐에 따라서 이제 소를 누군 못지않게 키우는 마음 포부가 생기죠.
0: 이 송아지도 단부럽지 않은 튼튼한 소가 되겠죠.
1: 선생님한테 소는 어떤 존재입니까?
2: 나의 희망이죠.
0: 우직하고 성실한 재성 씨, 누굴 닮아 이렇게 부지런한가 했더니 소를 꼭 빼닮았네요. 자, 이번엔 시정면 신현리로 가보겠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뒤로 뭔가 보이는데, 아니 이게 다 뭘까요?
1: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
1: 어머니, 저 뒤에 큰 게 있어요?
6: 저걸 발굴을 하니까 무엇이 나왔냐 하면 온간. 온간도 나오고 그 뭐라 할까 지하로 만든 병 있잖아. 항아리 병. 그것도 많이 나오고 애기들이 옛날에 썼는지 그 잘잘한 서수 알맹이 같은 진주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1: 어머니 보셨어요?
6: 했어요. 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해달라고 해서. 그 너무 소중한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0: 설명을 듣고 다시 보니 이제야 보이는 발굴 현장. 영암 신현리 고분군입니다. 마을 뒤쪽에 발굴 현장이 있을 줄이야. 하,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나가면 얼핏 봐도 중요한 역사를 품고 있어 보이는데요.
7: 마인시대의 고분으로서 지금 그 실체를 밝히고자 지금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성과가 어떻습니까?
7: 성과가 지금 각 고분이 지금 저희들이 총 두 기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내용에서 온감이 아주 다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게,
8: 예, 온관... 이게 온감묘입니다.
0: 깨진 온관도 마을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답니다.
7: 지금 영산강 유역의 마한시대의 어떤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습니다. 묘제의 변천사에.
0: 영산강 유역의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마한사람.

0: 일이 더없이 조심스럽습니다.
1: 이것들을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붓으로 털고 도구로 다듬으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고요.
0: 근데 자세히 보니 발굴 도구가 생각보다 단출합니다.
1: 아, 이 흙을 담는 게
0: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붓, 호미등인데요. 명필이 붓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겠죠.
2: 새로운 유적을 만날 때마다 과연 이 지역에서 무엇이 나올까? 그게 하나가 굉장히 뭐랄까요? 호기심에 지금도 아직도 대학 1학년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 성취감과 뿌듯함이 가장 크고요. 그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붓을 놓지 못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영암에는 고대 국가인 마한의 역사를 체험하고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마한 문화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바로 이 고분 탐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발굴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실제 발굴된 웅관과 토기를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한의 문화유산은 이곳 주민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3: 가야보다 백제보다 훨씬 앞선 나라 사람들이 살아있던 근거지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요즘은 더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0: 박보경 이장님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유, 이 영산강도 크게 한몫한다는데요.
3: 저게 이제 영산강 줄기죠. 물이 옛날에도 간발의 차례였잖아요. 물이 싹 빠질 때도 이런 쪽에는 지금 모시머진 쪽에는 갯벌로 남아있는데 가운데 저런 데는 물이 저 정도 조금씩 있었어요. 좀 이보다는 좀 더 적게 사람이 건널 수 있게끔. 고려 현장이 거란한테 밀려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나주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야 다시 개경으로 올라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올라갔다는 기록은 없는데 우리 주변 어른들의 말에 하면은 현종이 여기 가서 군인하고 머물렀다. 여기서는 현종이, 저쪽에서는 세자가, 저 산을 세자까지라고 그럽니다. 현종이 머무르고 있는데 이 군으로는 거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해신이 나타나서 건너라 해서 꿈을 건넜다 해서 영산강 속에 몽탄강이라는 이름이 따라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통으로는 영산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하고 저 동네 사람들은 몽탄강 몽탄강 그래요.
0: 안타깝게도 현재 남해 신사는 2001년도에 복원된 것인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사당은 일제강점기에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비록 건물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나라의 안녕과 국민들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이 이곳에 깃들어 있다는군요.
3: 이쪽에는 동제, 이쪽에 사제라고 부릅니다. 동쪽에다는 옷을 보관하고 서쪽에는 제사 유구를 보관합니다.
0: 그래서 조상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매년 봄과 가을에 모여서 해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3: 해신제는 생물을 놓기 때문에 실제로 향로에다는 향을 피우고요. 뭐 술은 개고, 그 다음에 음식은 불에 익히지 않는 것. 그래서 소머리도 생채로, 야채도 생채로 놓습니다.
0: 강원도 양양의 동해묘와 황해도 풍천에 서해 신사도 있지만 해신제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3: 임금이 충문을 쓰고 향을 내려서 육계고 론님이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를 지낼 때는 항시 나라의 평온을 위하고 주민의 평온과 안녕을 해서 제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고향을 사랑하고 그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 영암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0: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It's been a long...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나는 아이반이야.
1: He really enjoys playing with his friends football, and then he's also doing taekwondo.
0: 잠자리, 요치, 무당벌레. 야, 엄마 해미, 아빠 안토니오.
1: I'm currently working for the game called The Sims, working on the user interface.
2: 저는 현재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와서 웹이나 앱을 통해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 전반적인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3: 공항에 왔어요. 아이만 볼 수 있어.
4: 그럼. 그댄가 한번 힘 안 들어.
3: 스페인으로 출발합니다. 아이밤 코포자. 아이밤 어디 갔어?
5: 오이고.
0: 어?
3: 아이밤! 아이만!
4: 잘 잊혔어?
3: 응.
4: 잘 잊혔어?
3: 응. 아이고, 엄청 컸네, 우리 아이만.
4: 아이고, 뭔지 아는데 길에서 이렇게 먹어. 왜 이렇게 길에서 먹냐고.
6: 서서 먹을 수 있는 거.
4: 아, 서서 먹는 거 좀.
3: 맛이 어때? 응? 맛이 어때?
4: 별로네. 저기 가리꽃 좀 먹는 게 낫겠네.
6: 아리랑
4: 쳐주는

0: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지. 더 줘야지. 뭐 큰 거 하나 줘. 된장에다 넣고. 암튼 뭐 매운 거 먹어? 된장에 조금 넣는 거.
1: 조금은 괜찮아.
0: 혜미가 내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다는 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번에 가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래 치대야.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쉬운 것 같더라고.
2: 우리 집은 요리 담당은 이제 애들 아빠 가고.
0: 지금 밥해 준 지가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내가 갔을 때는 내가 아침 다 해줘버려. 배추가 한국 것처럼 깔끔하질 않아. 이렇게 쪄보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 시간을 맞춰야 되고 재료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당근이라든가 뭐 양배추 이런 건 좀 오래 쪄야 되고 시금치 같은 거는 그냥 김 나자마자 바로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 시골서 자랐고 그래서 느낌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3: 좋은 아침이에요. 냄새 좋아요.
2: 냄새 좋아요. 냄새 좋대.

0: 아이고, 잘 잤어? 할머니 안아줘야지. 일어나세요. 할머니 얼굴 보여줘. 아이반 옷 갈아입어. 밥 먹게.
1: 잘 자요.
0: 안녕히 주무셨어요.
2: 아이반 밥 먹자.
3: 뭐야 아이반, el desayuno tiene pintaza.
0: 야 고기. 아니요, 고기, 고기, 고기.
4: 그럼
5: 내
4: 자기
5: 자리에서
4: 자기 자리에서
5: 맛있어요.
4: 근데 소스 아빠 맛있어. 소스 맛있어요.
6: 소스 매운 거 못 먹어갖고 내가 이걸로 한 거예요.
3: 맛있다. 피넛버터?
6: 된장. 된장 소스야.
3: 아 된장 소스.
6: 된장 소스.
3: 아 된장 소스.

0: 아이고 뭐해. 빨리 먹어야지.
1: 얼른 부지런히 먹고 학교 갑시다.
0: 아이고. 할머니가 김밥 하나 싸줄까? 알바? 김밥 하나 싸줄게. 좋았어. 좋았어. 알바니 원하는 대로 싸줄게. 고기 넣고 입으로 슝. 슝. 잘 먹어. 한 번만 더. 많이 먹어야지. 한 입만 더. 너무 조금 먹어서. 살이 안 찌잖아. 국물 한번 먹으세요, 미역국물.
2: 아니야, 오늘 선크림 발라.
3: 자, 오늘 또 가보자. 자, 가자. 내가 저만큼 데려다 줄게. 가자. 자, 가자. 가자.
0: 으이차.
3: 오늘은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4: 네. 조금 더 빨리 가자.
0: 조금 더 빨리 가자.
3: 그래. 늦어. 네. 학교 늦었어, 그지?
4: 학교에 빨리 가야 돼.
3: 학교에 늦었어.
4: 9시.
5: 30분 가야
4: 돼. 25분에 가야 돼.
3: 25분에. 9시 25시 뭐야, 임마. 9시 25분.
0: 하나, 둘, 셋.
3: 야. 천천히 가. 학교 다 왔네, 뭐. 리소 솔루자.
0: 리세오 솔루자.
3: 학교 다 왔어요.

0: 될 게 궁금하냐?
1: Bueno, ¿qué tal, Iván?
2: Bien.
1: A ver, de este y nos vamos, ¿vale? Pa, ch, ti, ti, ta, te toca, ta. Otra vez, ta, ch, ti, ti, ta. Siguiente.
2: A Iván이 지금 다니는 학교는 지금 뮤직, 음악 이론이랑 드럼이랑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별 활동 같은 거 그런 옵션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그런 커리큘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0: equivocado un poco.
1: Sí, ya sé, ya sé. Vale, bien, muy bien, ahí van.
2: Oh, oh, ya
1: más fuerte, ¿eh?
2: 잘했어.
3: 너무 잘해서 와 저렇게 집중력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려고 할 때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4: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아야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더라고.
3: 친구 데리러 갔어?
2: 여자친구 주는구나.
4: 알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할아버지한테 소개 좀 해줘. 그럼 내가 선물 사갈 건데.
5: 여자친구 아니야, 그치?
6: 알반 뭐 할 거예요?
7: 맛이 한 선물 줄 거야.
8: 올라.
2: 올라.

0: 마시한테 선물 주면서 뭐라고 할 거야?
1: 뭐라고 해야죠?
0: 코리아를 위해서 사왔다고 선물 할 거야?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와서?
2: 저 그래.
1: 저. 마시, 예, 또 준비.

0: 아이고, 더운데 이걸 안다고.
1: Vale, como ya dije, el viernes es la gran elección.
2: Ay.
1: Balones, venimos. Toma, Oli. Jaime.
3: Yo voy con Jaime.
0: 오늘 아닌 것 같아. 안 입는 편인지. 이게 반대.
4: 아무시.
5: 집에서는 완전히 아기잖아요. 아기 같은데 축구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달리기도 잘하고 공 가지고 노는 것도 너무 잘하고.
2: 아이. 아, 시
1: Naranjas a izquierda, sin peto derecha.
2: Mientras defendemos, yo me la quedo. Me quedo yo. Me haga con el equipo yo soy.
5: 맞아, 코트볼 맞네. 아이바니 잘 잡아놔야 돼.
6: 잘한다. 오. 오. 우와. 잘한다.
2: 오. 오.
6: 잘했어.
0: 1대 0이요.
6: 아, 이게 참 위험하다.
5: 오. 아니, 랄랄랄.
6: 오.
5: 코트볼 조심해. 코트볼 조심해.
0: 아, 얘네들은 전문가 같이 잘하더라고. 프로 선수들처럼. 애들이 아니여. 뛰는 거 보니까. 아.

0: 그 더운 날씨에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 아이발이 또 몸도 연약하고 그래서 잘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잘 뛰고 그래서 좀 뿌듯했어.
1: 골라또! 골라또!
0: 고링이야, 고링! 아주 아주 넣어놓고.
1: 자, 까보! 페토스!
0: 2대0! 2대0, 잘했어!
2: 잘했어!
3: 아이반!
2: 아이반?
3: Very good!
2: Very good?
3: He plays very good!
2: 아이반!
0: 치킨
2: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
0: 아, 먹어봐, 먹어. 맛있나 먹어봐.
2: 먹어봐.
0: 좋아. 자기랑 만들게.
2: 다 된 건?
0: 뛰고 뭐 그러다 나오면은 땀 나고 그래서 시원한 음료 같은 거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은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 해갖고 가면은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식혜를 해갖고 가기로 했었거든요.
4: 뭐든 뭐
2: 족하지는 않겠지.
4: 아이고 기다리기 힘드네.
2: 선생님 제가
1: 예 선생님
5: No, no, they can't. No, but we can't. No, impossible. No, no.
0: 처음엔 당황했어요.
5: Yes, yes.
3: No, they can't.
5: School has to tell them to do. No, but we can't. No, impossible. No, no. Because of the allergies, we don't know if they can have it or not.
0: 더운데 주면 좋은데 코치하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러지 때문에 안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2: 선생님 안 된다고.
0: 선생님이 알러지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런다.
2: 애들한테 얘기해줘.
0: 걱정돼서.
3: Que por las alergias, pues no. Sí, por las alergias.
6: Es que yo no soy alérgico a nada de la comida.
3: Yo no.
6: Mateo tampoco a nada de la comida.
3: Yo en realidad.
6: Sí, tú lo cuidas entonces.
3: Yo en realidad no soy a que no.
1: Venga, chicos, vamos.
3: Yo podría yo que.
2: 아유 진짜 아니 힘들게 해왔는데 요즘 음식을 한글로 오면 안 돼.
0: 그럼.
2: 애들 요즘은 알러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사갖고 오는 게 나아.
0: 된 걸 사와야지.
7: 잡초. Hola, Natalie. It's so hot. Can this come in?

0: Let's close this because it's so hot.
1: Hola. Hello.
0: Yeah. So you were riding a bike here?
2: Yes.
0: I see.
1: Ivan 친구들이 그날 오후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저희와 같이 비슷하게 다문화 가정인 친구들이거든요. 한 친구는 이제 아빠가 스페인 아빠고 엄마가 일본 분이시고 다른 친구는 아빠가 이탈리안 분이시고 엄마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그 커플이에요.
3: 노래가 이 코치가 코치.
4: 코치.
3: 코치?
1: 네가 얼굴 발라줄래?
4: 엄마가 백 발라줄게.
5: Mamá, entonces te lo tienes de quitar.
6: No, no lo quito.

0: 뭐 할 거냐면 짜란
1: 고기 하셔네
0: 우리 반에 누리집을 만들 거예요.
2: 쇼
3: 오케이
0: 우리 여기 그림 그릴 때 우리 반 친구들 그려줄까?
4: 아이반을 한글 학교에 보내는 목적은 지금 현재 저 혼자만 한국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반 조부모님도 한국말밖에 못하시고 저희가 한국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의 목적은 그냥 아이반이 이제 한국말로 편하게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고
0: 아이반 오늘 무슨 색깔 사인펜 갖고 왔어요?
1: 어?
0: 무슨 색깔 사인펜 갖고 왔어요? 어떤 색깔 있어요? 아이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1: 따따.
0: 그걸로 우리 색칠 한번 해볼까?
1: 이거 하나 둘.

0: 요즘은 길에서 많이 먹더라. 맞아. 차고.
1: 아 근데 사람들이 진짜 밖에서 나와 있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때 집을 살 때도 그래서 그
2: 도로 옆에?
1: 아니 발코니가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0: 아니 먼지 나는 데서 음식을 먹고 그래.
1: 여기 사람들은 그 햇빛 보는 걸 진짜 좋아해.
0: 아니 안 그래도 햇빛이 많이 나는데 왜 햇빛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저기가 입구요.
1: 어디가 입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부모님이랑 많은 시간을 같이 딱 보낸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얘기하는 시간, 예쁜 데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가네.
1: 응, 가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좀 큰 엘 라스트로라는 시장에 갔어요.
2: 사람들 많이 오네.
0: 사람 사는 건 똑같아.
1: 털코트도 판다, 털코트. 지금 입는 거 생각만 하면
0: 날씨가
1: 진짜.
0: 더운데. 이게 외국 나가면 절대로 옷은 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거든.
1: 아, 그럼 옷은 보기 금지야?
0: 아니, 한국 원단이 좋고 디자인도 한국이 제일
2: 그래,
0: 좋아.
2: 그래, 우리 한국이 제일 좋아.
0: 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네.
2: 예쁜 옷, 원피스 하나 사야 되겠네.
1: 원피스 눈에 보이면 딱 찍어. 어, 어때? 올라. 에, quanto costa? 35. 아, 38?
2: 아, 아,
1: 35, 35 유로?
2: 위에만 하는 거.
1: 어, 위에만 하는 거.
0: 야, 그 굉장히 비싼
1: 있고.
0: 거야.
1: 조끼도 있고.
0: 비싸.
2: 혜미야, 이게 수영복 아니야?
1: 맞아. 아, 모르겠어. 아, 수영복 위에 있는 것 같아요.
2: 아, 그래? 어. 수영복은 한국에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0: 모자 봐, 모자.
1: 이런 건 우아하고 좋네.
0: 어, 예쁜데?
2: 너무 크지 않나?
0: 어, 한번
2: 써봐도
0: Hola, can I try this one?
3: Yes.
0: Gracias.
1: 우아하게 우아하네.
0: 우와, 너무 우아하네. 어때? 괜찮은데, 근데 어디 놀러 가야겠다. 너무 커서. 어떤 거?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 어? 나쁘지 않은데? 그라시아스. 아, 모짜 그라시아스. 어, 근데 다른 색깔, 색깔만 다른 거.
2: 이거, 이거는.
1: 화려한 게 좋지.
0: 예쁘다.
1: 어, 괜찮다.
0: 어. 그래요.
2: 알았어.
0: 그래요. 이거 할까?
1: 아, 진짜. 그래.
0: 어.
1: 물어봐.
0: Hola. How much is this?
3: 25.
0: Yeah, I will take it.
3: Okay.
0: 예.
1: 되게 비싸네.
0: 아우, 됐어요, 됐어요.
1: 디스카운트는 안 되는 거야?
0: 아, 나, 여기는 안 될 걸.
1: 잡을게요.
0: 먼저 봅시다.
1: 갑시다.
0: 우와, 예쁘네.
2: 예뻐?
1: 어. 예뻐요. 아이, 진작 사지 그랬어.
0: 어. 잘 샀어.
1: 고급스러워.
0: 아, 이제 할머니 찾기가 편하네. 할머니!
1: 불란세 여자 같아.
0: 옷도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나요?
1: 우리 가방 아, 하니까 어. 여기 명가방에
0: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파는 거야.
1: 그러니까.
0: 그래, 어, 예쁜
1: 우리,
0: 프린트를
1: 해가지고. 프린트 해서 나가.
2: 이쪽 와요.
1: 저는 가방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방 제조하는데 같이 하고 있어요.
1: 그래도 보이기는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됐어, 이렇게 하면 되지.
4: 네, 알겠어요.
1: 원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거는 디자인.
2: 화려하긴 하다.
1: 이거는 배낭이.
0: 어, 여행 가방 같은 건가 봐.
1: 가방처럼 생긴 어. 배낭이네. 우리가 가방 하니까 가방에만
0: 가방만 그냥 가?
1: 직업은 못 속여.
0: 그러니까 관심 가는 게.
1: 아, 물건은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 특이한 것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더라고.
0: 이런 치마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4: 어?
0: 어.
4: 이거 카키 할까?
0: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좀 다른 색깔로.
4: 네. 어때? 뭐가 나?
0: 아,
4: 이게
0: 더 나?
1: 어, 그래. 아,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 이 문이 있는 거, 이건 없네. 이건 얼마래?
0: 후에는 이거는 20.
4: 20?
0: 이거? 이거? You will take this one.
4: 오케이.
0: 아?
5: 주는 사람이 20.
0: 아, 엄마, 두 개면은 30이래.
1: 에이, 그렇다고. 거기에 속지 마라. 하나만 사.
4: 이거 할까?
0: 20. 이거는 20.
1: 그럼 좀 더 주면 될까?
4: 두 개 달라 그래.
1: 30에 달라 그래. 30에 달라 그래.
4: 30에
0: 30. Can you do 30? And this and this one?
1: 그 안 되면 가는 거요.
0: Or 30? Okay, okay, 30.
1: Gracias.
0: Buen día. Buen día.
4: 우리 딸 덕분에 이런 거 샀어.
0: 재밌었어요. 아,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했는데 불러주신 가격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하게 돼서 아, 이런 게 삶의 지혜인가 싶기도 했어요.
4: 어디로 가?
0: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1: 맨 음식을 이런 데서 먹어.
4: 예쁘잖아. 사람들 다
1: 기다려. 아니, 먼지 나는 데서 이렇게 먹나.
0: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10시, 11시쯤에 나와서 이제 커피 마시고 음료 마시고 그러는 거야.
4: 어, 아, 저기 있다. 어. 식당에 왔어요. 가자. 올라. 올라. 하이 밤.
0: 쭈꾸미.
6: Did you find something?
0: Yeah, look, 할머니, 할아버지.
6: Ah, this, ah, you got the...
4: 모자.
6: 아, 모자.
4: 모자 어때?
1: 어때, 모자?
6: 아, cool.
1: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인 라는
0: 네.
1: 보틴.
0: 보틴.
4: 보틴? 굉장히 오래된 식당인데.
1: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이라고 하더라고. 1700 몇 년도 식당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0: Let's go.
4: Let's go!
1: 가자!
0: Vamos!
1: 최고 오래된 식당 가자!
4: 우와!

0: I sent an email with all the details of what we needed and everything. And then basically I got back contact from, I guess, from the CEO of Botim.
1: 요청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해서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그냥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2: Sí, sí.
0: This oven has never been turned off.
3: Wow, wow.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이래.
0: And this is the main diner in the restaurant.
4: Hemingway cuando comía solo con dos. Él siempre comía en esta planta, pero aquella era su mesa habitual.
1: 원래 헤밍웨이라고 그 노벨상 받은 진짜 유명한 작가가 있거든. 그 작가가 식사를 하던 테이블이 저기.
5: 헤밍웨이.
1: 바다와
5: 노인.
1: 맞아. 바다와 노인 맞아요. 그 작가예요.
0: We're going now to the underground diner that is from 1590.
3: 아유, 우리 너무 자세하게 잘 보여주시네요.
1: 그러게.
3: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야, 1519년대에 있던 지하래. 아, 와, 와,
6: 와, 와. 아, 이번 조심해서 내려.
3: 아, thank you.
4: La bodega es de 1590.
0: From 1590, this case.
1: 1519년부터 있는 이 공간이.
4: Y ahora, bajar por aquí, esto sí que tiene más dificultad.
0: Sí.
1: 보통은 여기 안 들어, 못 들어가게 하는데, 궁금하면은 들어갈 수 있대.
5: 이 식당에 와서 이거 여기 본다는 건 대단해.
0: It's very special.
3: 알만 조심.
0: Only for you.
5: 야, 대단하다.
1: 와. 와.
3: 조심해, 조심.
5: 와, 대단한
3: 와.
5: 집단. 와, 이렇게 있는. 이야.
3: 오, 여기가 이제 아와인 같은 거 넣어놓은 데네.
1: 시원해서. 아.
7: 멋있다.
1: 멋있어.
3: 보여주는 거야, 오늘.
5: 이게 빔, 전부 와인이 들어있네, 보니까.
1: 아, 진짜?
5: 난 빈병인 줄 알았더니 빈병이 아니에요. 이거 다 채워져 있어.
3: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1: 신기해?
7: 되게 신기해.
1: 되게 신기해.

0: 알반다, 알반다.
1: 알반다, 들어.
0: 알반다.
2: 칭칭!
1: 우리 가족을 위하여!
2: 칭칭!
3: 맛있다.
2: 맛있어, 맛있어. 음식 나온다.
0: 드디어 음식 나와요. 음식 나와요. 하몽! 하몽!
2: 아, 이거는 마늘 수프예요. 빵이랑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마늘 수프에는. 아, 마드리드에서 되게 전통적이에요.
4: 아미노의 뽕과 힘은 계란 먹고 싶다.
0: 오징어 튀김이에요. 아이바는 자기 계속 레몬 안 넣는다고.
5: 오, 여기 대전다.
1: 우와. 우와.
4: Le hemos matado para hacer papilla.
6: They're gonna bring warm plates for the.
0: 따뜻한 접시를 갖다 주신데 이제 따뜻하게 고기를 계속 먹으라고.
1: 대단하노.
4: 잘 나왔다. 우와. 잘 나왔다.
1: 꼬리 나왔다. 염에 계속 올라봤다. 와, 아이바는 더 좋은 거 좋네. 남자도 내 빵 큰 걸로 주고.
0: 아이바.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어요. 아이반 잘라줄까요? 아이반 자를 거예요. 이거 포크 있어.
2: 껍질 맛있어. 부드러워.

0: 고기는 부드럽네.
1: 껍질이 바삭바삭해서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자. 한번 어때?
2: 맛있어요.
1: 아니야, 오징어 튀김도 많이 먹어요. 너 먹고 싶어 했잖아.
2: 응.
1: 예! 예!
0: 아,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응? 먹어봐, 이거.
2: 저거 먹어, 이거. 먹자. 천천히 꼭 씹어.
0: 꼭꼭 씹어.
2: 이따가 공원 가서 막 놀으려면 많이 먹어야 돼.
1: 응.
2: 연 날리게 하고.
0: 레고보다 쉬워, 연 만들어야 돼.
2: 하라죠, 같이 연 만들자.
3: 그거 날리는 거.
0: 만들 수 있어?
3: 만들어야 돼.
2: 만들 수 있어? 엄마, 스페인은 많이 아는데? 아이바니 많이 가르쳐 줬어, 엄마?
1: 아이바니 엄마 선생님이잖아. 스페인 말 선생님.
2: 그랬어?
1: 엄청 차근차근 잘 가르쳐 줘.
0: 아이바니 선생님.
1: 아이바는 마음만 먹으면 다 잘할 수 있어.
2: 아이바, 맛있어. 그 말은 스페인으로 어떻게 해요?
4: Está muy rico.
2: Está muy rico. Está
4: muy,
2: muy
4: rico.
2: Rico. 맞아?
1: 네. Está muy rico.
2: 알반 더 건배.
0: 알반 건배하네.
2: Está muy rico. Está muy rico.
0: Muchas
1: gracias. 그날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게 보티는 보통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굉장히 시끄럽고 음식을 느낄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아무도 없고 저희 테이블만 있어가지고 더 음식에 집중할 수도 있었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0: 우리한테 특별히 오늘 잘해준 거 아니야?
5: 안토니오가 이메일에서 다 한 거야. You arrange everything. So thank you.
3: 네? 고마워.
6: 저는 전만해요.
2: 전만해.
6: Very happy. 햄버거요.
0: 얼마예요?
1: 393.
0: 안녕, 골라.
1: 네.
6: 여보, 제가 너 이번.
1: 할아버지!
0: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1: 여기가 성이에요.
0: 오, 경치고 시어.
2: 오. 돈을 갖고 와야지.
1: 에서 옵션.
4: 능력을 크신 분 보여라. 감사합니다.
0: 하이방 가자. 맨날리로 가자. 샥샥샥.
4: 할아버지 이제.
0: 끈을 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6: 아, 됐어, 쉬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쉬었다, 쉬었다, 쉬었다, 꺼라, 쉬었다.
2: 안토니오.
0: 아,
2: 좋아.
0: 한 분 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주네.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오.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말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젖!
0: 성교육! 네, 네, 오래 갑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무려 세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 개그맨 홍윤규 씨 나오셨습니다. 우!
2: 안녕하세요. 고3, 고1, 초3 키우고 있는
0: 많다, 네, 많다.
2: 다둥이 아빠, 개그맨 홍윤규 다람쥐.
0: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2: 아, 오랜만에 해서 죄송해요를 내시고.
0: 웃겨, 웃겨. 그게 옛날 그 유행이었고 나는 몰랐어, 뭐나?
3: 아, 오늘 또 몰랐었구나. 아, 그랬나 봐.
0: 맞아, 맞아. 생각나네요.
4: 저는 지금 무슨 대화 하는지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0: 아, 몰라요?
2: 아니, 우리 개콘 동료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아,
4: 유행어 없어서.
2: 아, 유행어
0: 없어서. 아, 질투 나서.
4: 질투 나서 그런 거예요.
0: 지금 첫째가 고3이고, 고1이면은 이미 조금 성교육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2: 제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고3. 일하다가 그냥 지나갔고,
0: 오.
2: 고1 그냥 또 지나갔고, 이러고 초3 우리 막내딸은 내가
0: 제대로.
2: 진짜 우리 부모의 첫 성교육 잘 배워가지고,
0: 네네,
2: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찾아왔습니다.
5: 아, 성교육을 해야지. 아, 조금 더 크기 전에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6: 성교육에는 결국 늦었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2: 아, 네. 지금부터도 가능한가요?
6: 아, 그럼요. 네,
0: 맞아요.
6: 네.
0: 지금 생각했으니까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이야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게임하다가 친해진 형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3, 2, 1.
2: 어, 만나고 와.
7: 처음에 DM으로 몇 살이에요 이렇게 와서 제가 어제 만났는데 마음에 든다.
5: 먼저 이렇게 아이템이나 선물을 먼저 던져줘요.
6: 그 소녀들인 경우에는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0: 딥페이크나 AI로 막 재미로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4: 아니, 지금은 그 낯선 사람이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0: 자, 오늘은 디지털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법, 우리 아이 안전지대입니다. 씨는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어요?
4: 저 혼자 있었을 때 깜깜할 때 제일 무서웠거든요. 어렸을 때 불 끄고 이렇게 자는 게 정말 못했어요.
0: 야, 진짜 의외다.
4: 그래서 주방에 불 켜고 문 살짝 열고 그렇게 잤어요.
0: 그럼
2: 귀신이 무서웠던 거예요?
4: 아, 아니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2: 혼자 있는 게? 귀신 안
4: 무서워요?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요.
2: 어, 진짜로요?
4: 네.
2: 난 귀신이 무서운데?
4: 네. 내가 봤을 때 인규가 무서운 것 굉장히 많을 거예요.
2: 아, 그렇죠.
4: 그렇죠.
2: 지금 제일 무서운 건 고1 사춘기.
0: 아,
2: 우리 둘째 제일 나도, 무서워요.
0: 그건 나도 무서워. 나도
2: 방에도 못 들어가겠어요.
8: 어릴 때 무서웠던 것보다 요즘에 이제 제가 어린 애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0: 그쵸?
8: 그러니까 뭔가 조금 걱정의 레이더가 완전히 좀 달라진 느낌.
0: 달라지죠.
8: 또 그냥 길 갈 때도요. 신랑 제일 앞에 보내고 새끼 오리들처럼 첫째 둘째 보내고
0: 뒤에서,
8: 제일 맨 뒤에 이제 제가 이렇게 줄 세워서 가거든요.
2: 저는 요새 막내 딸이 이제 핸드폰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자꾸 하는데 자꾸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하고
0: 시작했구나.
2: 그리고 좀 가리려고 하고 비밀 이제 비밀이 조금 생길라 아니라 궁금한데 이걸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비밀을 지켜주고 존중해야 되는지.
5: 유행하는 OTT 이런 거를 보면 뭐 온라인 폭력이나 따돌림이나 온라인상의 도박,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게 요즘의 위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진짜 옛날보다 퍼센테이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4: 근데 솔직히 꿈지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가 같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 같이 알아야
0: 맞아요.
4: 되거든요.
0: 같이 알아야 됩니다.
6: 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교육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위험은 친절, 관심, 그리고 장난, 연애, 비밀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디지털 세계에서도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상대의 동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또 내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0: 결국엔 아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사랑하는 세상을 부모도 함께

0: 쉽게 이해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1: 불법 촬영?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범죄?
2: 얼마 전에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어떤 사람한테 넘기고 널리 퍼뜨리고 그렇게 악용하는.
0: 제대로 알고 있어요.
3: 하루에
0: 어른들도 뭐 하루 종일
3: 한 시간
0: 있을 수
3: 이상 할것
0: 있으니까
3: 같은데.
0: 걱정이에요.
1: 한 시간? 그 정도. 하루에 세 번?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랑 잠자는 시간 빼곤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0: 거의 하루 종일.
1: 10시간?
0: 대부분 어른들도 다
1: 인스타,
0: 그렇게 치고
1: 틱톡,
0: 있죠.
1: 트위터 이세개 많이 쓰는 것
0: 아, 인스타 뭐 쇼츠 이런 거
1: 같아요.
0: 보면 몇 시간이
1: 맞아요.
0: 후딱 지나가요.
1: 아이들 덕질할 때.
2: 게임 아이템을 막 기부해주는 오픈 채팅방이 있었어요.
4: 학교 오픈
0: 아, 근데
4: 채팅방도
0: 이거 오픈
4: 써봤고,
0: 채팅방.
4: 동아리가 있어서 그 동아리에서도 써봤어요.
2: 5학년 애들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약간 친구들이랑 잘못 어울리는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다른 애들이 그 친구를 놀려요. 애들이랑 못 어울리냐고 이렇게 막 말해가지고 학폭위 같은 것도 열릴 뻔했고.
4: 그 단톡방에다 제일 못생긴 사람, 뭐 제일 이상한
0: 아이,
4: 사람 이런 거
0: 나쁘다.
4: 투표하게
0: 이거는
4: 시키고 그
0: 말도 안
4: 단톡방에다가
0: 되지.
4: 손가락 욕 공유하면서 이게 욕이라고 가르쳐준 그런 적이 있어서 엄마가 단톡방 못하게 하세요.
0: 디지털로
5: 아이고, 아이고.
0: 어떻게 보면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잖아요.
4: 그쵸.
0: 네.
4: 막상 그 상황 닥치면 말을 못 하겠어요.
1: 그러다가 그 대상이 저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3: 네.
2: 사귀시
0: 그걸 할수
2: 바꾸고
0: 있는
2: 계속
0: 이유가 있을까요? 어른들 중에서도
2: 사귀시
0: 쉽지
2: 생각하면
0: 않죠.
2: 더.
1: 그냥 친해지자고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 DM으로 몇 살이에요? 이렇게 와서 제가 제 나이를 알려주고, 나 14살이야? 이래서 제가, 그래? 오빠구나? 이랬는데, 전번도 교환하자 해서 그냥
0: 위험하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1: 알려줬는데, 이게 위험한 건지는
0: 너무
1: 몰랐어요.
0: 위험한 거죠.
1: 콘서트
3: 많이 많이
1: 티켓
3: 위험하죠.
1: 교환하려고 연락을 했었는데, 콘서트장엔 사람도 많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가서 교환했어요. 연락을 그만한 줄 알았는데, 다음날에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막, 어제 만났는데 마음에 든다, 뭐, 좀더 만나보겠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더 와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5: 아이고.
0: 야,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요.
2: 진짜요.
4: 친구가 친구들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평소에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계속 연락해왔던 사람이 그 진짜로 찾아와가지고 자꾸 터치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목소리도 일부러 여자인 척하는 남자 목소리였대요.
0: 성별도 속이는 거죠.
4: 그거 듣고 되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1: 경찰에 신고하라고 할것 같아요.
6: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4: 일단 위로 먼저 해주고 그 게시물을 신고하고 어른분들께 말씀드려 이렇게 얘기해줄 것 같아요.
0: 아, 근데 생각보다 정말
2: 진짜요.
0: 충격이었어. 아니, 뭐 DM 받고 오픈 채팅하고 모르는 사람과 뭐 대화도 하고 이게
5: 저는 지금 너무 놀랐어요.
0: 네.
5: 왜냐면 우리 막내딸 채윤이가 포토카드 준대, 어떤 분이. 그런
0: 맞아요.
5: 아이브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0: 네네네.
5: 너무 좋아가지고 막그 흥분했던 얘기가 스쳐 지금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노출이 쉽게,
0: 그럴 수
5: 그때는
0: 있죠.
5: 몰랐어요. 그게 큰또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0: 그렇죠. 우리도 인지해야 돼요. 부모님께서
5: 네.
0: 인지해야 됩니다.
5: 어떻게 해야 돼요?
7: 진짜 영상 보면서 뭔가 남일이 아니다라고 확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이렇게만 좀 했다면
5: 맞아.
7: 이제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하지 마. 뭔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0: 그러니까.
7: 것 같은 세상이 진짜 변한 것
5: 그러네.
7: 같아요.

0: 애들은 게임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생기고 채팅도 하고 뭐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부모가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지 모르니까
1: 미치겠어.
0: 10살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알았는데 40살 어릴 수도 있고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2: 뉴스에 나왔었어요. 나이를 속이고 10대인 척 또래인 척 하는데 정말 뭐 40 넘은 아저씨가 그루밍을 했다는
3: 여자인 네. 척 하는 경우도 많고 네. 네. 네.
4: 요즘 정말 정말 흔하고요. 아이들한테 게임 채팅, 뭐 오픈 채팅방, 뭐 인스타 DM 뭐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요즘 거의 정말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결국에는 이제 이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둘만 따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옮기거나 메신저도 더 비밀스러운 메신저들로 이제 옮겨 타자고 하거나 그래서 뭐 보통 그래도 뭐 오픈 채팅방은 사람들이 있기라도 하죠. 사적인 그런 둘만의 이제 메신저 앱을 쓰게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정말 온라인 그루밍이 정말 시작되기가 아주 쉬운 경우가 많아요.
2: 네, 인터뷰 보니까 애들도 위험하다는 걸 진짜 잘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는 거랑 실제로 안전한 거랑이랑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거는 알죠. 이제 많이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또래 아이들이 좀 낙관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요 시기의 아이들이 좀 그 착하게 해야 된다.
2: 맞아.
3: 어른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경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 자, 그럼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 아이 안전온도를 몇 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5: 저는 24도, 5도 정도로 지중해성 기후로 좀 온화하고
2: 괜찮다고
5: 잔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짝 30도 정도로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저는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려서 하루에 딱 30분 TV를 보고 그것도 딱 제가 틀어주고 아직 키고 끄고 이런 것도 못해가지고 딱 그 정도라서 좀 내가 안전하게 좀 막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넘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0: 그래서 비는 거 끄는 거 모른다고 했죠?
5: 네. 알아요?
0: 아니, 어느 순간에 그냥 알아서 다 해요.
5: 진짜?
0: 옆에서 다 지켜보고 그거 비밀번호 있어도
3: 다 풀고 들어가요.
0: 정말. 알아서 다 파악해요. 네.
2: 아니, 저도 진짜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아우, 저희 딸은 핸드폰을 잘 안 봤는데 요즘에 쥐고 살아요. 그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검색도 다 하고 아, 이게 진짜 불과 한두 달, 뭐 세 달 차이에 아이들이 확확 변하니까 네. 저도 이제 막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6: 들어요. 그래도 부러워요. 저는 지금 보니까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특이하다. 네.
7: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6: 저는 우리 딸이 포토카드 누가 준다 이럴 때 와, 넌 행운하다.
2: 행운하라.
6: 공짜로 얻는 거니까.
2: 가, 이렇게.
6: 빨리 가서 받아와. 내가 사줘야 되는데 공짜로. 이런 식의 좀 생각이 있었는데.
2: 아빠는 경각심 아예 갖고 계시진 않았네요.
6: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유튜브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게임 막 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애 컴퓨터 봤는데 옆에 성인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게임하면 중간에 광고 막 뜨잖아요.
2: 맞아요.
6: 뭐 이거 애들 게임인데도 이런 게 뜬다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당황만 하고 또 당황하고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또 바로 안 돼서.
0: 저는 한 미열 상태 정도, 37, 38도 정도.
2: 미열?
0: 아니 뭐 위험은 누구나에게 뭐 언제나 올 수도 있겠지만 벤츠리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 되게 좋아해요.
2: 남자일 때 되게 그렇죠.
0: 아니 그럼요. 그럼요. 근데 온라인 게임 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하는데 어느 날은 모르는 사람하고 하다가 약간 그 사람은 조금 선 넘은 얘기 하더라고요. 애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난 자주러 왔는데 내가 그냥 자 이럴 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차단 버튼 뭔지 알려줬어요. 바로 여기 들어가서 차단 그리고 좀 마음 안 들었으면 신고까지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아예 그 게임기가 마루로 이렇게 옮겨놓고 그 누구나 볼 수 있고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솔직히 뭐 이상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인들하고 하는 게 또 무조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어떤 내용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헤드셋 끼는 순간부터
2: 맞아요.
0: 한쪽만 얘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헤드셋 없이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3: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부모님들이 시끄러우니까 헤드셋 쓰고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누구랑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예, 헤드셋 하지 말고 틀어놓고 하라고. 그래서 왜 이상한 얘기, 뭐 여성 혐오 얘기, 욕하는 사람들 이러면 저 아이디 쓰는 사람 들어오면 너 나오라고.

0: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1: 그러니까.
0: 네.
2: 완전 꿀팁 주셔가지고 저도 만약에 처음 시작하게 된다면 좀 같이 하면서 같이 보면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언니 저는 오픈 채팅은 절대 용납 못할 것 같아요.
1: 나도 무서워.
2: 지금
1: 제일
2: 아직도 마음이
1: 걱정되네.
2: 너무 불편해.
1: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그 오픈 채팅인 게 아이들이 막 쉽게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게 진짜 위험할 것 같거든요.
3: 네, 맞아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 호기심이나 뭐 보상 이런 거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브레이크 담당하는 어떤 전전두엽 기능 같은 거는 아직 한참 더 발달하려면 남았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 인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면서 충동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확 가게 된다라는 거죠. 또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너, 야, 이런 것도 했어?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우와, 이러고 하는 그런 부분이요. 그런 게 한순간에 이렇게 확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착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방심은 금물입니다. 게다가 착한 아이들일수록 부모한테
1: 맞아요.
3: 걱정을 끼칠까봐 끙끙 앓다가 나중에 되게 문제가 아주 커졌을 때 그때서야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좀 이렇게 안테나를 켜고 계시는 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잠깐 아주 작은 실험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이 이제 하나씩 올라갈 텐데 평범한 대화인지 위험한 신호인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4: 네.
1: 네. 자, 우리 아이에게 이런 DM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2: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1: 인사.
4: 네. 제가 안 들던데요?
1: 네. 이건 어때요?
5: 그냥 게임하면 무조건 나오는 말 아닌가요? 평범한 그렇죠. 이야기인데.
4: 이거 좋은 얘기인데요?
5: 네.
1: 몇 살이야?
2: 이건 아니죠.
1: 몇 살이야? 아니죠?
3: 몇 살이야?
1: 몇 살이야?
4: 아니,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한국에서.
3: 네, 맞아요. 한국에서.
4: 서열 정리하기
1: 맞아.
4: 위해서.
1: 아, 맞아. 친구. 저기까지 오케이.
2: 오케이, 오케이.
1: 우리 둘만 얘기할래?
5: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둘만 또 게임을 하려 그런 건가?
1: 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
4: 어?
1: 야, 근데 이거는 제가 죄송한데요. 이거는 저도 이건 아니에요. 저 여기서 이제 딱 스톱시킬 것 같아요.
2: 아, 저 바로 데이터 끊을 거예요.
1: 야, 아무도 없는 곳에 왜? 왜? 영상 통화하지 않을래? 얼굴 보고 싶어.
6: 이거 좀 아니다. 이거 위험해. 네.
1: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비밀 친구 하자.
5: 이거 바로 차단해야 되는 게 애들이 비밀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 또 호기심 많거든요. 그럼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1: 처음에는 그냥 뭐 평범한 대화처럼 느껴졌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이게 위험 신호가 시작이 된 걸까요?
0: 저는 처음부터 좀 위험했다고
1: 처음부터?
0: 생각해요.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1: 네.
0: 우리가 왜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이렇게 탁 오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온라인에서 그렇게 안녕 그러면 긴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럼 나이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어린이가 얘기했듯이 나이를 물어보더니 뭐 금방 내가 오빠네? 뭐 이러면서 이제
2: 14살이라고
0: 부르고 예,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 남자들인 경우에는요. 나이 물어보고 나이가 이제 어린 그 소녀들인 경우에는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모님께 비밀이야, 뭐 나이, 학교, 집 이렇게 사적인 정보를 계속 묻는 게 위험 신호죠. 그래서 일단 게임 잘하는데 요게 이제 일단 낚시 같은 난 너 특별히 보고 있어? 뭐 이런 뜻이니까 조심해야 되죠.
3: 실제로 저렇게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저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선물 그냥 먼저 이렇게 아이템이나 선물을 먼저 던져줘요. 그렇게 하면서 가까워진 다음에 이제 막 뭐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는 그 철석같이 믿거든요. 아, 내 오빠 남자 아니야. 나랑 나이 똑같다고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나간다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1: 진짜?
0: 네. 보통 이제 고민 많이 들어주고요. 네. 학교에서 힘든 일 같은 거 부모랑 얘기 안 하는 것들을 자기가 들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루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혼나면 이제 엄마 힘든 거 엄마가 힘들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할 텐데.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밀로 이제 점점 되는 거죠.
1: 큰일 났다. 자, 이번에는 실제 상황에 딱 대입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머리를 쓰지 말고 본능적으로 버저를 누르셔야 돼요. 3초 안에 해야 할 행동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자,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이 말합니다.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3, 2, 1.
4: 아니, 안 돼, 안 돼.
1: 네, 절대 안 돼요.
5: 네, 근데 친한 사람인데요. 네. 사진은 서로.
1: 괜찮아요?
5: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5: 친한 사람이면.
1: 친한 사람이면. 네. 친한 사람이 이거 괜찮습니까, 쌤?
3: 절대 안 돼. 절대.
2: 조심스럽게 단단히 하면 안 돼.

0: 안 다녀왔나요? 네, 자, 일단 다음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몰래 찍은 사진을 보내며, 야, 단톡방에 올리자.
1: 안 몰래 찍은 건 안 돼. 네, 맞아. 몰래 찍은 건 안 돼.
0: 그죠? 단톡방 올리는 것도 안 되잖아요.
2: 아, 네.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저거 좀 캡처를 해놓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3: 아, 그 방법이 있구나. 네. 그냥 지워버리면 네, 되니까.
2: 맞아요. 아.
4: 그래서 아이한테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디지털 경계에서는 불편하면 즉시 멈춘다. 그리고 부모한테 얘기한다. 캡처하고 차단한다. 나온다. 대화창에서 나온다. 이런 게 중요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뭐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싫어요, 도망쳐, 말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 계속 반복 교육을 싫어요, 도망쳐, 말해.
2: 그거를 네. 근데 직접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아이한테 시켜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진짜 개미만한 목소리로 얘기해.
0: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2: 싫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죠. 싫어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 한 10번씩은 정말 시켜봐야지 이게 싫어요! 하고 뛰어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켜보거나 롤플레잉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켜보니까 저희 둘째 딸은 친구가 이제 때리니까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친구한테 너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연습할 때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5: 그러니까 그 박자
0: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박자가 약간 이렇게 돼서.
5: 엄마가 그랬어.
0: 박자가 좀 친구가 볼 때는 위압감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4: 그렇게라도
0: 네, 그래도
5: 연습시키기 네.
0: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상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면 부모님의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인규 씨 고1 아들이 네.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저 나 게임하다가 친해진 형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3, 2, 1.
3: 어 만나고 와.
0: 아 진짜요? 아 진짜? 아니 지금 홍익이 씨한테 오늘 너무 걱정됐는데 괜찮은 거예요?
5: 아니 우리 신랑이 아니라 정말 네. 다행이고
3: 다음에 얘기 안 해줄까 봐. 그럼 제가 어디 가는 거라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릴까 봐 저는 그래서 갔다 와. 근데 누구 만나는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1: 안 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거 안 돼 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오히려 더 숨기려고요.
0: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1: 네. 왜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치. 그거 다른 거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2: 아 맞아요. 쌤님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통제를 강화하면 아이가 숨고 부모가 정작 어떤 상황에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의 일탈 행동이나 성적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느냐. 그게 그거를 방지해주는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고등학생 아이가 온라인상에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하면 대화를 하면서 어디 놀러 가니,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니, 어디, 뭐 그 사람 연락처는 어떻게 되니, 그리고 가장 안전장치. 너 언제까지 연락이 안 되면 위치 확인할 거야. 아니면 우리가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 테니, 데려다 주고 네. 기다릴 테니까 연락해. 이런 식으로 개입 기준을 미리 마련해두고 보내는 게 저는 안전한 것 같아요.
3: 아이 핸드폰을 몇 살까지 봐도 되는 거예요?
4: 고등학생들인 경우에는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걸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게 아이한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때 뭐 문제가 만약 생긴다면 볼 수 있는 거죠.
0: 그럼 성인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
4: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3: 네. 원래 패턴이 네. 요랬는데 네. 이렇게 바뀌면 이걸 네. 풀어야 되나요?
4: 근데 패턴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부모가 자꾸 열어본다든지 네. 그러니까 점점 꽁꽁꽁꽁 숨기는 거죠.
0: 허를 찌르는 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5: 근데 우리는 뭐 성교육 언제부터 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디지털 성교육은 뭐 언제부터 할까 이런 생각 우리 아예 못했잖아요.
1: 솔직히 저도 예전에 온라인은 현실과 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무섭기만 이야기하면 애들은 또 위축되잖아요.
3: 맞아 맞아.
1: 이 연량 맞게 이거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 디지털을 우리가 성하고 연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사실 그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더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디지털만큼 왜 성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 공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이 굉장히 좀 취약해요. 온라인 그루밍이 명백한데도 걔네들은 그게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요새는 왜 카톡으로 막 커피도 보내주고 초콜릿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열게 되는 거죠.
0: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명백한 범죄다라고 경고를 꼭 해야 된다라고
4: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0: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장난으로 그런 건데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 과연 그들만의 장난이 정말 가벼운 장난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몰래 찍네요.
6: 진짜? 어머머, 완전 내 이상형.
0: 몰래 찍으면 안 되는데.
6: 잡지 않게 간직해야지. 영구 박제.

0: 점점 사악해지고 있어요.
1: 그럼 안 되는데.
2: 아,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이거 선생님들 진짜
0: 저거 많이 하죠.
2: 저거 진짜 범죄지.
3: 근데 너무 좋아하는 영상이고 좋아하는 내용들이라 그냥 뭐 좋아하니까 올리겠지 허락 없이 그냥 막 올려도 되겠지 했는데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4: 그 외국에서 사진 찍기 전에 대부분 Can I 하고 먼저 물어보는 문화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괜찮은지 묻지 않고 이렇게 찍는 게 정말 안 되죠. 예, 우리 집도 예, 이제 사진 찍을 때 찍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아이들한테 보여주지만 아이들은 먼저 확인해요. 걔 마음에 안 드는 사진 있으면
1: 안 된다고.
4: 이거 삭제.
1: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4: 이 얘기하더라고요.
5: 저도 이제 아이 사진 정말 많이 찍고 하는데 뭐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이런 것들로는 쓰는데 뭔가 제 개인 계정에 프로필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아? 예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생겼어? 이런 막 지워주고
1: 지워요.
5: 하거든요.
4: 근데 솔직히 그거 되게 힘든 게 내가 봤을 때 정말 귀엽고
5: 엄청 귀여워.
4: 그리고 그냥 내가 개인으로 보내고 남고 싶은데 애들 아니야 삭제 삭제.
1: 맞아. 우리가 볼 때 이게 넙죽하고 귀여운 게 있잖아요. 다 삭제이더라고. 네. 근데 사실 우리도 어릴 때 아 장난이야, 아이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3: 그렇죠. 네. 우리가 좋아하면은 괴롭히고 형들이 하니까 저희도 당연히 따라하고 그게 네. 나쁜지 몰랐는데 지금은 하면 큰일 나는.
1: 큰일 나. 네. 범죄.
3: 범죄죠.
4: 네. 아니 호주도 비슷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뭐 밀고부터 별명도 부르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대방 그거 안 웃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4: 불편할 네. 수도 있고.
0: 기준이 이제 나는 장난이었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재미로 개구리 보면 돌 던지고 이러지만 걔는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지 않았고 불쾌하거나 두려웠다고 하면 그건 장난의 경계를 넘어선 거죠.
1: 사실 저도 걱정됐던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첫째 딸한테 막 남자애가 테를 괴롭히니까 남자애들 원래 좋아하면 그렇게 표현해라고 아이한테 말했던 제 자신이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아이가 참고 표현하지 못하고 해서
6: 이걸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공감 능력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학습으로 인해서 서서히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사과하는 걸 아이들이 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3: 그치.
6: 졌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아니라고 너의 의도는 그렇지만 상대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여러 번 연습을 시켜야 점점점 그런 능력들이 키워지는 겁니다.
1: 이제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막 웃으면서 장난치는 경우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럼 이게 웃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웃었잖아. 근데 나중에 약간 뒤늦게 기분이 나쁘실 때 웃었으니까 말 못하는 것도 있는.
0: 생각해보면 우리가 웃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이런 노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좀 불쾌하고 화가 나고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도 어색하게 웃어버리기도 해요.
1: 우리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다른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3: 근데 이걸 또 부모 걱정할까 봐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 앓다가 또 일이 더 커지고 네. 저는 또 그걸 또 해결 못 해주니까 저도 속이 상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걱정입니다.
4: 뭐 저도 처음에 설마 우리 애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 대부분 그렇죠.
4: 네. 하지만 혼내기보다 먼저 이유를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왜 또 딱 내 입장이 되면 덮고 싶은 거예요. 그치. 아이고 그냥 좀... 그리고 내 아이가 그런 거는 약간 축소해서 생각할 수
1: 인정하지
0: 있어요.
1: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3: 맞아, 맞아. 네.
0: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0: 만그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뭐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1: 맞아, 맞아.
0: 이러고 덮어버리면 이제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죠.
1: 요즘 애들은 또 얼굴 막 합성하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근데 그게 어플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재미로 나오고 저희도 많이 하고 또 컨텐츠에서도 그게 놀이가 되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그냥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나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밌고 깔깔대고 웃는 게 좋은 건지, 아, 항상 헷갈려요.
2: 보통은 정말 아이들이 그냥 재미있어서 친구들도 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 뭐 AI 합성 이렇게 말하면 좀 무시무시하지만 사실 스마트폰에 다 얼굴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어플들이 다 있잖아요.
3: 그렇죠.
2: AI보다
3: 사실은
2: 그거,
3: 훨씬
2: 그거가 조금 더 발전한 정도의 수준이지.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너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할 수도 있다라는 책임감까지도 좀 알려주시는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3: 자, 이번에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이미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따라가 볼게요. 이것 봐, 재밌잖아.
1: 이러면 벌써 시작된 거 아닌가요?
3: 너도 이것 봐서 다른 곳에도 올려.
4: 이거 완전 부추기는 거잖아, 지금.
3: 그치?
5: 이거 안 나가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때문에.
0: 맞아요.
3: 괜찮아.
1: 괜찮아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괜찮아. 에이, 다 아는 거야.
3: 너만 예민해. 싫으면 나가든지. 아, 이 단톡방에 있는 아이라면 과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5: 나가지, 잘.
0: 못 나가지.
2: 굉장히 어렵죠.
1: 아, 근데 저희 막내딸도 나만 안 하면 이상해. 나 친구들이랑 왕따 당할까봐 좀
4: 맞아요. 애들 다
1: 겁내,
4: 해. 막 이렇게.
1: 겁내하고 꼭그뭐 이렇게 누르는 거, 만지는 거 이거 다 유행 따라가려고 하고.
3: 맞아.
1: 왜냐면 왕따 당할까봐.
3: 아이들의 군중 심리가 진짜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5: 윌리엄도 유행 되게 예민해요. 다른 친구들은 하고 있으면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2: 아이들은 이제 소속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런 단톡방이나 실제 친구 관계에서 이 주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주도를 하는 사람이면 혹은 친구 관계가 독립적이면 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닌 아이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저기서 빠지면 집단에서 이렇게 소외되거나 탈락되는 거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저렇게 나오는 게 혹은 거절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3: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모는 대체 어떤 첫마디를 건네야 될까요? 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모의 첫마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 그런데 말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1: 일.
0: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된다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2: 저럴 때 무서워, 전화 올 때.
0: 네? 네?
3: 말 못하고 있구나.
4: 아유, 초조합니다, 이제 저런 상황 되면.
5: 야, 지금 네 얼굴 합성한 영상 돌아다닌다면서. 그거 사실이야? 혼냈지? 줘봐. 빨리 풀어.
6: 아, 아니야, 다 지웠어.
5: 그치? 너 이거 누가 그런 거야?
1: 지우면 안 되지.
5: 걔 맞지? 맨날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 있잖아.
6: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래. 그냥 재미로 그랬다는데 어떻게 그러?
5: 재미? 진짜 망신이다, 망신, 진짜. 아빠 맨날 뭐라고 했어? 여자면 맨날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6: 이게 왜 내 잘못인데?
2: 아이고,
1: 일이
2: 위로해줘야지.
1: 일이 벌어졌는데 자꾸.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해요, 부모의 만두. 그 전부터 네. 분명히 잔소리 했을 텐데.
0: 그런데 말입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부모, 과연 괜찮은 걸까요?
3: 안 괜찮습니다.
0: 만약 내가 아이라면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7: 아빠가 오늘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6: 사실은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아다닌대.
7: 많이 놀랬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6: 애들이 나만 보면 수근거리길래 아유, 물어봤어.
1: 아이가 정말 힘들 거예요.
6: 그러다가 선생님도 알게 된 거고.
7: 누가 그런 건지는 알고?

0: 아빠도 아마 봤을걸? 나 좋다고 맨날 쫓아다니던 애 있잖아. 아빠, 나 불안해. 애들이 벌써 다 본 거면 어떡하지?
1: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일단 아빠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애들 못 보게 할게. 왜냐면 그거 보는 것도 잘못된 거야. 일단 그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들은 잘 저장을 해두래. 그리고 경찰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2: 정말 힘듭니다.
1: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0: 아빠, 미안해. 일찍 말 못했어.
1: 아니야, 뭘 미안해. 이건 네 탓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니까. 어?
3: 나도 잘하게 해주고 싶다.
4: 짐을 시켜라.
5: 근데 부모도 놀라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6: 그런데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에게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만약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4: 가해자라면 이거 어렵네요.
7: 이게 더 다른데.
4: 이거 어렵네요.

0: 뭐가 그렇게 재밌대, 우리 아들?
1: 엄마 이거 봐봐.
2: 이게 뭐야?
1: 아니, 이거 완전 이쁘잖아. 애들이 합성해서 준 건데 이거 완전 진짜 같지?
0: 정규야,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지금 영상 싹다 지우고 너 단톡방에서 나와.
3: 뭔 소리야? 아이, 왜 그래?
0: 엄마 말 들어. 근데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지를 하셨어요,
4: 숨기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이의 가해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0: 우리 아들 뭐가 그렇게 재밌어?
1: 엄마 이거 봐봐.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인데 애들이 합성해서 줬어. 완전 재밌지?
0: 엄마는 네가 그냥 재미로 봤다는 말에 믿어. 근데 모르고 있거나 아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1: 엄마 이거 그냥 놀이야, 놀이. 유행하는 놀이라고.
0: 정규야,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어. 하지만 다음부터 반성을 하고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는 것부터가 책임지는 자세의 시작 아닐까? 엄마가 믿어도 되겠지?
4: 부모를 위한, 그리고 아이를 위한 성교육.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2: 아우, 정규 씨 연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예, 한 건을 또 하고 오셨습니다.
5: 예.
2: 자, 여러분, 진짜 만약에 저렇게 온라인에 떠도는 사진 속 주인공이 내 아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저거 보면서, 진짜로 막 너무 몰입이 돼서, 막 심장 내려앉고 막 눈물 날것 같아서, 좀 보기 어려웠어요.
5: 저도 약간 울컥하고 못 참을 것 같은데, 우선 올린 사람 빨리 찾아가지고 내려달라고 해야죠. 그 색출이 제일 중요할 것
2: 그렇죠. 유포자를 찾는 거.
5: 같습니다. 예.
3: 솔직히 그거 보면서 아이가 아무 잘못 없는데도 그 먼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게, 아,
2: 그러니까.
3: 그거 너무 마음이 아픈
2: 미안해. 왜 미안해?
3: 그러니까 미안할 일이 아닌데.
6: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두 번째 사례처럼 그냥 우리 애가 가해자였을 때 그거를 제가 진짜 딱 알게 된다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진짜 좀 화는 나는데 설마 약간 믿기지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2: 피해자면 심각하게 대처하는데 가해자 부모였을 때는 아니 뭐 이게 그냥 뭐 가볍게
6: 네.
2: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까 봐
7: 맞아요.
2: 그것도 걱정입니다.
7: 맞습니다. 대체로는 저 단계에서 아이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학폭이나 경찰에 신고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단계에서도 부정을 했다가 배신감이 들었다가 화도 내 때가 내 탓인 것 같다가 정말 부모로서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부정하게 되면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지에 대한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8: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이거는 감정적이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이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2: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직접 해보는 게 낫다고 하죠. 출연자 휴대폰에 제작진이 이제 가상의 자녀가 되어서 톡을 보낼 겁니다. 자, 부모로서 첫 답장 한 줄을 바로 보내주시는 거고요. 수정이나 삭제는 없습니다. 자,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답장을 보냈을지 화면으로 한번

0: 띄워봅니다. 자, 인규 씨, 뭐라고 쓰셨나요?
1: 누가 그랬어? 아, 이거 지우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0: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그거 안 돼요. 네. 아, 이거 끝이라고
1: 급하니까
0: 수정이 안 돼요. 삭제금.
1: 아, 막상 이게 욱 하고 올라오니까 화부터 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심호흡하고 답변할 걸 아쉽네요.
2: 네, 맞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누가 그랬어? 이렇게 묻는데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조사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위축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더 못할 수가 있어서요. 이때는 아이한테 좀 필요한 건 내가 네 편이고 너 네 편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라는 그런 그 안정감을 좀 주는 게 좋죠.
0: 자, 은지 씨는 뭐라고 쓰셨어요?
3: 저는 정말 엄마가 볼게 URL 한번 보내줘봐.
0: 링크를 보내달라고.
3: 네, 링크 보내달라고.
0: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못 썼어요. 약간 당황해가지고.
4: 아니, 울고 있다, 지금.
0: 약간
4: 화면에 눈물이 지금.
0: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왜냐면 제 감정이 순간적으로 하면 저 약간 머리가 하얘져서 당장을, 답을 당장 못할 것 같긴 하고.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 답 어떻게 해야 돼요? 네.
5: 저였다면 그 영상 더 이상 보지 말고 다른 맘 먹지 말고 아빠랑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자녀의 안전인 것 같습니다.
0: 마음이 아플까 봐.
5: 네,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 자녀들은 마음이 정말 요동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반응으로 인해서 아이가 더 불안정해지거나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일단 괜찮아. 그 다음에 나한테 다 얘기해줘. 네. 일단 애가 입장은 괜찮은 건지 그거 우선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아이 마음이 제일 걱정돼요.
6: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죠.
2: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엄마랑 같이 해결하자. 엄마랑 같이 문제 풀어보자. 걱정하지 마.
0: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존재가 부모인데 왜 아이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모한테 가장 먼저 말을 못할까요?
5: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일의 충격 자체가 굉장히 강해서예요. 우리가 뭐 넘어지거나 다치고 나서 바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서 되게 통증이 많이 오는 것처럼 트라우마는 그 당시에는 무덤덤하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죄책감이에요. 이게 내가 물론 잘못을 가해자가 한 거지만 아이들 생각에 내가 물렁하게 거부를 했다. 제대로 거부하지 못했다. 거기를 나간 게 잘못이다. 처음부터 채팅을 하는 게 아니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주변 사람의 비난, 특히 부모나 가까운 사람을 실망시켰다는 생각 때문에 쉽사리 말을 못하고 조금씩 말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러면 이제 부모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 안 되는 거네요.
2: 이거는 사실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온라인에 일단 올라가면 그거는 부모가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가해자를 내가 찾을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도 그거를 다 내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URL이라든지 해당 캡처라든지 이런 것들 해갖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 전문기관하고 같이 순서대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그러니까
2: 개인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0: 안 됩니다. 네. 아, 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안전지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인규 씨부터.
1: 언제나 네 편이야. 아빠한테 와.
3: 엄만 네 편이야.
0: 웃음이 많이 진짜 내 편 같아요. 같은 편 같아요. 쌤 씨. 네.
6: 같이 해결하자.
5: 우리 딸 말해줘서 고마워.
0: 따뜻해. 교수님.
2: 네 잘못이 아니야. 성교육이 아이한테 뭐 세상은 너무 위험해 뭐 이런 그 사고치지 말라는 혹은 안전교육이라는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항상 따뜻한 관심과 또 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게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부모는 아닙니다. 내 편이 먼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모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믿음이 정말 또 어떤 특별한 하나의 이벤트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의 관계가 사소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시작되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우리 제작진이 준비해둔 카드도 하나 있거든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7: 부모,
5: 안전,
7: 지대.
0: 아이들은 계속 자랍니다. 세상도 계속 변하죠. 하지만 아이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곳은 언제나 부모의 품입니다. 부모, 안전, 지대. 파이팅!
7: 파이팅! 파이팅!

0: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 던지고
1: 한국은 약간
2: 미국이
3: 왜? 뭐가?
4: 나 몸으로 놀지 말라고 했잖아.
3: 여기 이것밖에 없을까?
5: 어디까지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6: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7: 성교육의 기본이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8: 엄마, 하면 너무 힘들었어.
5: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0: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세상의 모든 부모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사랑해주세요.
9: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2: 전교 3등.
1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2: 카세트 플레이어.
1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2: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1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2: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다들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는데 난 주걱을 들고 태어났네.
1: 자,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 왔습니다. 시흥. 여기가 무슨 농장 같기도 하고.
2: 왜냐면 텃밭도 좀 보이고 약간 시골 할머니 댁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뭐 많은데요?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1: 잘 자라나요?
2: 되게 큰데요? 알이? 엄청 실어.
0: 사랑하는 서장훈 씨! 사랑하는 서장훈 씨!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아유,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세요.
1: 예.
0: 사랑하는 서장훈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 눈물이 침몰하려고 그래, 보고 싶어.
1: 아이고. 아이고. 혹시 오늘의 백만장자 세?
0: 네. 네, 맞아요. 백만장자. 지금은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제 손바닥을 보세요. 얼마나 큰지. 자, 밥 퍼주는 아줌마라고 하잖아요. 네. 밥을 다 해서 퍼줘서 다 퍼주고 네. 별로 남은 게 얼마 없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1: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자기 소개.
0: 예. 예. 이병의 약선유리 연구가입니다.
1: 아,
0: 예.
1: 네,
2: 약선유리 연구가.
0: 아, 예, 예, 예.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장님들을 가르쳐 드리고 전국의 소상공 컨설팅을 16년 동안 했어요.
1: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부를 하셨어요.
0: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자기야, 그지?
1: 약선요리 연구가라고 하셨는데 약선요리라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 약이 되는 음식.
2: 약재 같은
1: 약재를
2: 건가요?
1: 좀 넣어서 만든 음식 뭐 예, 예. 이런 거죠?
0: 천연 화학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가고 네. 약재물을 이용한 건강한 음식, 자연 음식으로 만들어서 약선 요리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예.
2: 화분이에 쌈채소 같은 것도 가져오신 것
0: 예,
2: 같은데.
0: 예, 여기 호박잎이고 이 호박이고 고추 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호박잎은 장에 엄청 좋잖아요.
2: 네.
0: 고추는 비타민C가 어마어마해요.
2: 맞아요.
0: 고추 같아서. 예.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채소를 고백을 또 하자면 호박잎입니다.
0: 호박잎?
2: 진짜?
1: 제가 정말 호박잎 쌈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네. 오늘 또 우리 마침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박잎을 이렇게
0: 그 이거 내가 갈 때 이거 좀 따서 줄게.
1: 아니 근데 따서
2: 주셔도 해먹을지 몰라요.
1: 다듬을 수가 없어. 네.
0: 내가 다 다듬어서 해줄게.
1: 아니 근데 그 또 쪄야 되냐. 쪄야 되냐.
0: 어찌됐든
2: 마음으로 오늘 또
1: 자 여기 있는 지금 그 나무

0: 한다는데.
1: 아, 진짜 무서워.
0: 타이밍이 안 맞네.
1: 예, 예, 예. 자.
2: 아, 네. 맛있습니다.
1: 맛있어요? 네. 진짜 달죠?
2: 네. 저 건물은 근데 뭡니까? 그.
1: 요리연구소.
2: 연구소.
1: 예. 저희가, 제가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약 건강에 좋은 음식을 연구해라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지어줬어요. 아~ 예, 예, 예. 예.
2: 저거는 왜
0: 공작새를 키우시네요?
2: 키우시는 거예요?
1: 저희 공작새를 저희 남편이 네.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기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아~ 키우는데 지금 새끼도 나가지고 아~ 한번 가보실래요? 혜림아, 사랑하는 서장훈 씨 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안녕하세요. 남편 분이신가 봐요.
1: 예, 네, 저희 남편이에요. 아~ 예.
4: 안녕하세요, 서장훈 씨.
2: 아, 이게 공작새의 병아리.
4: 예, 예. 예.
1: 지금 갖다 키우세요.
3: 아니요, 예. 어떻게 키워요, 이게, 저희가.
4: 저, 이건 이제 백공작.
2: 네.
4: 이건 천공작. 잡으세요.
2: 아니, 잡아야 돼요.
4: 놓치면은.
3: 아, 미안해.
4: 괜찮아.
2: 닭 병아리는 많이 봤는데 네. 공작의 이 새끼는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 근데 너무
2: 좀 모양이 다르네요.
4: 예, 네, 좀 달라요. 어릴 때 나올 때보다 좀 크게 나오고.
2: 네, 좀 크고. 아니, 네. 저기 지금 이런 새끼들이 저 안에도 많이 있네.
4: 일주일 있으면 한 10마리 정도.
0: 10마리요?
2: 근데 선생님은 왜 갑자기 공작을 키우시게?
4: 원래 공작을 키우면은 백공작이 길조를 해가지고 아~ 오늘도 길조를 키우니까 우리 저 서장훈 씨가 또 좋으십니다 오셨잖아요.
3: 너무 귀여워요.
1: 근데 들어가서 용수에 네, 네. 가서 볼 게 더 많아.
2: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2: 예.
0: 오 시원하 시원해. 네. 뭐가 많네요.
2: 뭐가 많습니다. 네.
0: 여기 약주도 엄청 많아요.
1: 이 약주 저거 약손 요리하잖아요. 네. 제가 사이 얻으면 사이를 주려고 네, 네. 약주를 담았는데 네. 오래됐어요. 근데 사이들이 술을 안 먹어요.
2: 아하.
1: 그래가지고 술이 많아 여기 거. 네, 네. 일단 차에다 실어줄까?
2: 저는
0: 자꾸 왜 실어주신다고?
1: 술 안 먹어?
2: 저는 괜찮습니다.
1: 네. 좋은 술 많아 여기. 아, 40년 되고 막 이런 것도 많아.
2: 그래, 저는 네. 약,
0: 약주 안
1: 약주, 약주 안 하셔?
2: 아니 약주에 좀 약해가지고.
0: 아 그래요?
2: 네. 근데 저쪽에 벽에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0: 아니 한가득 채워놓으셨는데요?
1: 예. 네, 네. 와.
2: 아유,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1: 예, 예. 저게 약손 일을 하면서 대통령상도 예. 세 번 정도 받고, 그렇게 장관상도 많이 받고, 대체로 예. 요리하면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0: 선생님께서 예. 요식업 대가들의 선생님이라고 예, 제가
1: 예,
0: 들었거든요.
1: 맞아요. 한식 대가들 여적까지 한 1,000명 있는데, 집안에 김밥 예, 예, 회장님, 예. 모종 회장님, 우리 회장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장님들을 제가 예. 요리를 김치, 저 김치를 가르쳐서
2: 쉽게 오는 거죠. 얘기해서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시네요.
1: 예, 맞아요. 예, 예. 대단한 분들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센 불로 졸이면 국물이 싹 없어지고 꼬들꼬들해져. 불이 약하면 안 돼. 어느 정도 돼야 돼, 불이.
5: 멸치는 박스채로.
1: 박스채를 먹는 거니까 한 봉지씩이라고 그랬어, 내가.
2: 저희가 밥을 조금 뭐 먹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네. 그러면 내가 예, 밥을 예. 채대서 맛있게
2: 알겠습니다.
1: 해드려볼게.
2: 아이고.

0: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1: 아니, 근데 한 5, 6인분 같은데.
0: 5, 6인분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에피타이저 같다. 이거. 와, 이거 너무 맛있다.

0: 짠, 이제 마지막에 짠.
1: 또 있어요?
0: 네. 짠. 자.
1: 네. 어디다 넣어야 되나, 이거를?
2: 이야. 와. 잔치 같습니다, 잔치. 보기에만도 아주 눈이 행복합니다.
1: 맞아요. 예. 색이 막 다채롭고.
0: 그렇죠. 저희 집에 농장에서 키운 걸로 저렇게 해수로써.
2: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2: 저는 이게 지금 숯불 돼지고기랑 숙주

0: 나는 수육이랑 김치인데 진짜 다 맛있는 거 같아.
1: 근데 내일 아침에는 이게 더 맛있어요.

0: 맛있는데?
1: 우와.
0: 밥도 너무 맛있어요.
2: 맛있는데.
1: 일단 상을 받으셔야 돼.
0: 이거 촬영 접고 먹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너무 맛있는데?
3: 네. 촬영 접고 드시오.
1: 우와.
0: 조미료 안 쓰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3: 예, 황옥 조미료는 안 들어가요.
1: 조미료를 네. 엄청
3: 전혀, 예, 재료.
1: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조미료를 때려 부은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 간이 완전 되어 있어요. 네. 네.
3: 저는 조미료를 다 만들어요. 자연 재료로. 해물가루도 다 만들어 쓰지, 맛간장도 만들어 쓰지. 이거 진짜 맛있나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지금 네. 장난 아니고 네. 이거
3: 잘라드릴게요. 네.
0: 맛있죠?
3: 비타민C.
0: 좋아하는 맛이죠? 진짜 시원하죠?
1: 너무 좋아하는 맛이죠?
0: 어, 맞죠?
3: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리 연구를. 어디 가시오?
0: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1: 아니, 저...
3: 물?
1: 아니, 아니, 저기 저... 뭐? 나 이거 저 뭐? 국물 좀 한
3: 번... 아, 저 다 보고 달라고지.
1: 어. 아니, 아니, 제가 이런 거 저기
0: 깨... 전문이다.
3: 싸줘야 되겠다, 오늘.
1: 흘리지 않고.
3: 포장해줄게.
0: 아, 예. 바로 올렸는데요?
3: 응? 맛있다리면 무조건 포장해주는데, 내가 오늘 포장해줄게. 아... 부살이 명화주 알아요, 나물?
0: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또 이거 해놓으셨어.
3: 아... 이거 가져오지 마, 절로 가.
1: 아니, 아니, 아니.
0: 그래도 먹어봐야겠다.
3: 옛날 전통. 네.
1: 이거 김치에다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0: 선생님, 저 이제 김치 이렇게 담글래요. 김치 진짜 너무 맛있어.
3: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감동에 눈물이 날라 그래. 날 잡았어. 어떡해.
1: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3: 눈물이 날라 그래. 어떡해.
1: 저는. 정말 우리 선생님이. 입말이 아니라. 정말 요리 잘하시네.
3: 아, 나 밥 안 먹을래. 오늘 하루 종일 굶을래.
0: 뭐 필요 없이 먹는 것만 나가도 선생님의 그 말, 말. 요리 인생 다 설명될 것 같은데.
3: 그래.
0: 맛있을 것 같은데, 오늘?
3: 이거 진짜 맛있나?
0: 너무, 너무 맛있어요. 토크하지 말까요?
3: 그렇죠.
1: 자, 50년간 요리를 연구해 오신 약선 요리 연구가 우리 이경혜 선생님. 저희한테 아직 그 백지 수표를 안 주셨거든요?
3: 짠.
1: 200억.
3: 정도.
0: 물음표를 해놓으셨네요.
1: 200억이 뭔가요, 200억이? 엄청난 금액인데?
3: 그래요. 네. 이제까지 남에게 쓴 돈 해서 200억 정도가 되지 않나.

0: 무조건 어릴 때 결심한 게 성공하면 나처럼 배고파서 우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여전까지 살아왔어요. 예, 네, 그렇게. 그 배고픔은 코밥 온 사람만이 알아요. 예, 네, 그렇게.
1: 200억이라는 게 아마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내가 번 거에 반 정도는 남이랑 나누겠다라고 하셔서 200억 정도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 200억은 있다는 얘기지?
0: 200억? 광명시에 지금 제가 건물이 있고 또 여기가 있고 가산동에도 몇백평이 있어요. 네. 그리고 대림동에도
1: 다 합치면 200억 넘겠는데? 네,
0: 그럴지도 몰라요.
2: 백만장자답게.
0: 그런데 그러니까 백만장자라고 안 하겠어요.
1: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건물주도 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대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길래 배고픈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0: 밥이 없어서 생강밭에서 생강, 어린 생강을 캐먹고 집에 들어오고 어머니는 농사를 짓고 아버지는 누룸 이거를 많이 즐기셔서 저희들을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1: 아니 그럼 어머니는 뭐 논이나 밭이 있었어요? 그러면
0: 하나도 없었어요. 팔아먹었어. 자꾸 팔아먹으니까. 엄마는 충남 서천에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야.
2: 어머님이.
0: 근데 예, 논을 사주면 아버지가 논 팔아먹고 밭을 사주면 밭 아이고. 팔아먹고 계속 그렇게 한량이었어요.
1: 아니 그저 어머니 혼자 벌어서는 예. 팔남매를 먹여 살리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0: 지금 상상도 못할 얘기잖아. 머리가 이렇게 길면 가위로 잘려야 돼. 잘라서 그걸 팔아야 돼. 그래서 엄마가 보리 바꿔서 보리도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아요.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2: 그 당시에 진짜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학교는 꿈도 못 꾸셨을 것 같아요.
0: 그 학교 가고 싶은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까만 보지게 돼요. 그냥 형식장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허리에다 매요. 그리고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요. 가면 부잣집 애들이 쓰다 남은 몽탈 연필 그 종이 쪽지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열심히 받아 쓰고 그렇게 공부를 뒤에서 육성예비 옛날에는 육성예비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성예비를 갖고 오라고 선생님이 안 오면 가라고 그러면 저 고집이 또 세서 안 갔어요. 선생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척하고 그냥 뒤에 앉아있고 그렇게 공부를 계속했어요.
1: 육성예비는 그럼 어떻게 해요?
0: 안 냈어요, 결국은.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요?
1: 아, 그럼 학교에서 암소리 안 했어요?
0: 계속 나가라고 그러죠.

0: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이제 고모님 댁에 사셨다고?
1: 고모네 집이 부여읍 면장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요. 그러니까 고모가 학교 보내주고 할 테니까 밥 먹고 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고모네 집을 갔어요. 네. 네. 고모네 집을 갔는데 밥은 실컷 먹고 진짜로 원 없이 먹고 고모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계란 가서 팔아와라 온 부여 시장 가서 팔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나 학교를 보내줄까 엄청 그 공부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그래도 결국은 못하고 근데 언니가 그 결국은
2: 아니 그럼 중학교를 안 보내주신 거예요?
1: 네
2: 아니 그 뭐 되게 부잣집이라며 왜 고모가
1: 그게 좀 쉽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 아이고
1: 그 결국은 못하고 근데 언니가 그 인삼 전매청 홍삼 말린 거 거기 가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그 전매청에서 그 홍삼 말려가면서 그 홍삼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해요
3: 홍삼 많이
2: 근데 우리 선생님 눈물 흘리시면서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건강하신데 그 아까 보니까 그 물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데 그 어린 생강하고
0: 염증 잡는 거죠. 네,
1: 저도 그렇게
2: 생강하고 부시래기랑 이런 계속 드셔가지고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거였지만 굉장히 건강한 거를 계속 섭취를 하셔가지고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네. 영양가 있는 것들로 네.
1: 저도 지금 74시잖아요.
2: 그러니까
1: 이제 75대잖아요.
0: 네. 저도 너무 좋으시고
1: 너무너무 그 홍삼 말리는 그 과정이 너무 먹고 싶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4층 올라가서 완전 건조 반건조 된 거 얼마나 쫀득쫀득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막 짐이 모락마락 나는 걸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2: 아니 근데 저기 뭐야 갑자기 음식 장사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1: 이제 제가 많이 배고팠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항시 먹는 거에 대해서 음식 장사를 할까 하고 배고프지 말고 실컷 먹고 하는 생각을 항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점 먼저 시작하자 했는데 중국집을 하게 됐어. 중국집을.
2: 네. 예전엔 뭐 외식하면
0: 중국집.
2: 대부분이 다 중국집만 있었어요. 뭐 다른 게 없었으니까.
0: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식당을 차릴 돈이 있으셨어요?
1: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0: 없죠.
1: 예. 없으니까 일수돈. 네. 하루 팔아서 하루 갚는 거. 네. 월세도 그 일수돈까지도 보증금을 걸은 거예요. 아. 그리고 파는 대로 거기에 따나가는 네. 걸로.
2: 아니 근데 그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그게 잘 됐나요? 중국집이? 잘 됐나요? 중국집이?
1: 엄청 잘 됐어요.
2: 엄청 잘 됐어요.
1: 말도 못 됐어요. 이 음식을 못 해내고 배달을 못 할 정도로.
2: 원래 좀 솜씨가 있으셨나요? 손맛이?
1: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요리를 잘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처음에는 중국집 짜장면 짬뽕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짜장면 간짜장이 만드는 방법을 채소, 쓰는 방법까지 다 섬세하게 다 알려줘서 짜장면을 만들어 놨을 때 아 대단하다고 손맛이 실력이 굉장하겠다고 나중에 그 주방장이 그 정도로 칭찬을 해줬어요.
0: 그럼 이제 일수는 벗어나셨겠네요.
1: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벌고 조금씩 모으는 거 하잖아요. 숨통이 트이려나 하니까 옆집 중국집 사장님이 건물을 샀어요. 저기 옆집이 너무 잘 되니까 옆집에서.
2: 아 그러니까 여기 경쟁 업체가 네. 이 건물을 사버렸어요?
1: 사버렸어요.
2: 그래서
1: 나가라고.
2: 나가라고 네. 쫓아낸 거예요?
1: 6개월 만에.
0: 오버한데요?
1: 애기 아버지가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 내가 사우디 한 4년은 갔다 오마.
2: 맞아요.
1: 가진 게 얼마 없으니까.
0: 남편분은 언제 돌아오셨어요?
1: 4년 후에 돈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2: 그 돈을 뭐 하셨어요, 그럼?
1: 말하자면 옛날 다방이야. 예. 그는 걸 목 좋은 자리 지하에 창고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그냥. 예. 근데 그 목이 굉장히 좋은 목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신랑이 벌어온 돈 거기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을 거라 자신을 만만한 거예요. 막 중국집을 했으니까 이제 더 경험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찻잔 같은 거, 장식, 의자 같은 것도 최고급으로 다 해놓고 손님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돈을 모으려고 거의 3년 됐는데 장사 잘 되니까 거기서도 나가라는 거예요.
2: 건물주가?
1: 아, 건물주가요.
2: 건물주들이 왜 그렇게 다 나가라고 그럴까요?
0: 꼭 늘 잘 될 때마다.
2: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분에게도 나가시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0: 갑자기요? 네. 갑자기 참고를.
2: 혹시 그런 생각을 살짝 하실

0: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지금까지 저희 건물에 계신 그 어떤 분한테도 나가시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근데 거기 안에 인테리어하고 예. 한 건 다 어떻게 해요?
1: 다 이제 뭐 다 그냥 다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 그 많은 게.
0: 박가도로신께서 야 거기 사우디 진짜 미쳐요. 엄청 더운데 네. 거기서 진짜 땀을 그렇게 흘리시면서 일해가지고 벌어온 돈이 그 피 같은 돈을 그냥 날리신 거잖아요.
1: 예, 진짜로 그 심정은 어디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빈손으로 나와서 애들 데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그 계단을 밟아서 왔는데 여기까지 뭐. 왔는데 이걸 해보겠다고 해서 다 날린 거 아니야. 좀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같이 예, 조금. 본도를 다 날렸잖아요. 한 푼 거의 없을 정도로 날렸잖아요. 그 심정은 어디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고 좀 중간에는 이랬고 너무 굴곡이 심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게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고생한 거 공책에다 네. 괴로울 때마다 쓰고 좋을 때 쓰고 다 써서 이렇게 해고록을 써놓은 게 있어요.
0: 본인 얘기하신 것처럼

0: 근데 어떻게 다시 이제 일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1: 이웃집 분이 뭘 해서 못 먹고 살겠냐. 빈 가게가 하나 있으니까 월세 당분간은 안 받을 게 뚝구나.
2: 너무 열심히 사느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뻐라 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또 저기 넘어져도 오뚝 일어나는 뚝순이네 막 이러면서 월세를 안 받고 돈이 아직 없으니까 벌으면 줘라. 그래서 아 살이라는 발자인가 보다. 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갈비 기술을 좀 알려줄게. 갈비집을 해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글쎄 제가 여태까지 잘 살아오려고 그걸 떠올랐는지 아 갈비집을 해? 그러면 한방으로. 한방 그때부터.
3: 한방 갈비요?
2: 네. 한방 숯불 갈비. 한방.
0: 한방으로. 향기가 그때부터 등장. 네.
2: 한약재를 대면서 돼지갈비를 쟀어요.
0: 돼지갈비?
2: 그 한방으로 돼지갈비를 하니 잡내가 다 없어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엄마가 매실 많은 그런 거를 산에서 캐오셨어. 캐오셨는데 그거를 푹 끓여서 그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것도 엄마가 끓여줘서 배고픔에 그걸 끓여줘서. 근데 그걸 생각해서 아 이것도 약재로 이렇게 하면 뭐든지 나겠다는 그런 게 아마 돌아간 것 같아요. 예.
0: 약재를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약재는 다 어디 있나요?
2: 저희 보물창고가 있어요. 아, 한번 가셔요. 예. 자 여기로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예, 보물창고예요. 예.
3: 보물창고다.
2: 예, 예. 우와. 여기서 약선요리 연구를 해요.
0: 아 여기서?
2: 예 여기서.
0: 여기 뭐 계속 다리고 계시는데
2: 예,
0: 이게 다리고 뭐예요?
2: 밥도 하고 다리고 그러고 이게 환기예요. 이게 환기.
3: 아, 환기구나. 예, 예.

0: 냄새만 맡아도 되게 건강해질 것 같은.
1: 이 지금 이게 보면 황기래요, 황기.
2: 깜짝 놀랐지만 하나, 네. 둘, 셋 듣기. 네.
0: 막 웬만한 건 잘 안 놀라니까, 예. 제가.
2: 하나, 둘, 셋! 와!
3: 왜 이렇게 많아요?
2: 네, 한번 봐.
3: 이야, 뭐? 오, 여기도 진짜 많아요.
2: 네, 진짜 많아요.
0: 장아찌랑 막 이런 게.
2: 장아찌랑 여기 밭에서 재배해가지고, 네. 이런 장아찌를 다 담아서 보관해.
0: 시간장도 있고. 시간, 예. 이건 뭐예요?
2: 매실이에요.
0: 장아찌, 매실.
2: 매실, 매실 장아찌. 매실, 네, 매실 요소 만드는 거. 약재 냉장고도 이렇게고 다섯 개 냉장고가 효소 담고 약재를 이용해서 담고
0: 깊은 맛이 어떤 설탕의 맛이 아니라
2: 네, 이렇게 약재를 다 이용하는 네, 맛
0: 이런 효소의 예, 맛이고
2: 예, 이 농장에서 다 재배해가지고 다 약이 되고 네. 비법 소스가 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하고 건강에 음식을 할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0: 한방 돼지갈비.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잘, 장사가 잘 됐습니까? 장사가 잘 됐습니까?
2: 예. 너무 잘 되고, 이제 한 칸 했는데, 줄을 서는 거예요. 왜? 손님이 많고 하니까, 옆에 가게가 또 비어 있었어, 하나. 그걸 또 하나 헐었어요. 권리금까지 주고 헐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 헐었어요. 그래서 세 칸을 헐었어요.
3: 계속 확장해 나가신 거예요?
0: 옆에 세 칸을. 예. 다 터가지고.
2: 예, 예, 예. 확장을 크게 하니까 네. 돈이 이제 막 엄청 벌기 시작하잖아요.
3: 소행님의 비결은 뭐였길래 그렇게 황, 계속.
0: 황기요.
3: 황기만으로 이 정도?
0: 이 손맛이 타고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음식을 먹어본 결과 우리 선생님은 그냥 타고나신 분이에요. 딴 사람은 그 맛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하면 그 맛이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그런 분들, 그런 분인 것 같아.
3: 근데 선생님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시네요.
2: 예. 그래서 이제 엄청 돈이 많이 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0: 얼마나 버신 거예요, 그때 거기서?
2: 그때, 예, 한 5억 정도 벌었나 봐요. 10년.
0: 10년 하고.
2: 예, 예, 5억 정도.
0: 그게 90년대 예, 예. 초.
2: 저 초반 때.
0: 돈이 90년대 초에 5억이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2: 세였잖아.
3: 네.
2: 이제 내 건물로 해서 내가 멋있게 한번 해보자.
3: 아~ 네.
2: 남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5억 들고 5억을 빚내서
3: 네.
2: 진짜 좋은 데로 가자.
0: 그럼 어디로 가셨어요?
2: 광명으로 왔어요.
0: 광명.
2: 네. 땅을
0: 아~
2: 샀어.
0: 광명에다가 그러면 돈을 빚을 내서 더 크게 차리신 거예요, 식당을?
2: 이제 논밭이었어.
0: 논밭.
2: 그러니까 아무 데도 없는 이 산 속에다가 그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혜림이 엄마 또 미쳤다고. 제가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논밭에다 저 건물을 저렇게 크게 짓냐고.
0: 맛있으면 다 찾아와요.
2: 예. 네.
3: 거기에서 식당 차릴 때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2: 저는 어디 가서 장사해도 불안한 적 없어요. 다 잘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불안한 점 아직까지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손님이 안 오시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논밭에다 저도 내 손으로 음식하면 분명히 성공이라고 믿고
0: 잘 돼야 하는데 잘,
2: 잘 됐어요.
0: 잘 됐어요?
2: 잘 돼서 손님이 오시면 어우 반찬 맛있네, 김치가 더 맛있네 하면 저 그냥 그때는 포장용기도 없었어. 비누종이다 싸서 가져와서 드시라고. 그때부터 그냥 김치는 싸서 그냥 드린 거예요. 1년 되니까 교통마비가 될 정도로 말도 못했어요.
0: 훨씬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을 것 같아.
2: 거의 뭐 매출 올라올 때 2천만 원도 팔고.
0: 하루에요?
2: 그때 당시에는 카드도 별로 없고 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천 원짜리, 만 원짜리잖아요. 그거를 은행 갈 시간도 없이 챗바퀴 돌듯 휴대자료도 넣고

0: 저녁이면 비고 자고 또 장사하고 모으면 거기다 넣고 쌀 푸대로 한 두세 개까지 은행을 안 가고 놔둔 적이 있는 것 같아. 가운데 넣고 끌어안고 신랑하고 끌어안고 자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앞에 거 사고 사서 2,000평을 산 거야. 와. 가산 디지털에 몇백 평도 사고 또 막 가게를 여기저기 해서 가든 다섯 개를 했어요.
1: 딴 데도 그럼 돼지갈비집 하신 거예요?
0: 돼지갈비집, 소갈비집, 한정식집, 와. 횟집, 오리집 안 한 게 없이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2: 그럼 뭐 다 직접 관리하셨어요?
0: 네.
2: 왔다 갔다 하시면서?
0: 그 와. 음식을 다 해서 봉구차로 실어 날렸어요, 제가.
1: 대단하시네요.
2: 예전에 그 바쁘셔가지고 식당에도 계속 사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좀 좋은 곳에 사시나요?
0: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에요.
2: 아, 이 위가요?
0: 위에가요, 예. 2층에 네. 너무 좋게 해놓고 살아.
2: 아니, 그래요?
0: 예. 깜짝 놀래게 아니, 좋게 해놓고.
2: 네네.
0: 이렇게 좋게 해놓고 살아.
2: 아, 여기가 지금 살림집이에요?
0: 예, 예, 예.
1: 뭐가 없는데요, 손님? 네.
2: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0: 네.
2: 두 분이 주무시긴 너무 좁은데?
0: 여기서 자다가 TV 보다가 잠들고 그냥 생활을 이렇게 해요.
2: 여기 네. 보니까 네. 제가 네. 죄송하지만 잠깐 앉겠습니다. 경치는 엄청 좋아요.
1: 아, 이쪽 뷰가 좋네요.
2: 앞에 낮은 산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경치는 되게 좋은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돈을 엄청 많이 버셨다고 그랬는데 너무 검소하게 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소박하게 예. 이렇게 배만 부르면 돼, 저는.
2: 저 돼지 저금통은 몇 번 갈랐다가 다시 붙여놓은 건가요?
0: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떨어뜨렸어, 잠깐.
1: 아... 아니, 얼마나 많이 넣으셨으면.
0: 몇십 년, 40 년 됐나 한번 들고 집에
2: 아니, 이게 찢어져서 붙이신 거예요?
0: 예. 허리 다쳐 조심해 허리 아프네.
2: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어우 돈이 엄청 많아요. 네. 아니
0: 다 동전이에요.
2: 이거 새로 하나 좀 사시지.
0: 아 그건 옛날 때 가지고 있던 거라.
1: 네. 눈을 그리셨네. 눈을 그리셨어.
2: 뭘 보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1: 단촐하게
2: 네. 사셔서 우리 저 방도 한번 볼까요?
0: 네, 방이.
2: 이게 옷이 이제 여기 있는 게 요게 다고.
0: 예, 다고 대통령 상 받는데 좀 옷 입고 가자 했는데 네. 신랑이 백화점 갔는데 잡고 땡겨요. 아마 옷 가격을 봤나 봐. 집 가자고 잡고 땡기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 가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이거 입고 대통령상. 아~ 대통령상 받은 것이 이거예요.
1: 거기서 사고 싶지 않으셨어요?
0: 내가 옷 좋게 입고 이런 건 하나 생각지 않아.
2: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는데.
1: 한 벌 사셨어요.
0: 근데 백만장자가 아니라 옷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예. 사람들은 그 많은 돈 있고 한데 왜 저러고 살까? 다 손가락질 받아요. 근데도 그게 내 돈이다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그게 안 느껴져요. 그냥 풍부해서 그냥 좋다만 생각 들지, 아, 이 돈을 내가 쓰고 어디다 쓰고 내가 막 내 치장하고 해야 될 때는 생각이 하나 안 들어요.
2: 정말 검소하시고
1: 네.
2: 더욱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 뭐예요?
2: 여기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덥지 했는데 이 방엔 에어컨이 없어요. 그 여기서 여름엔 어떻게 주무세요?
0: 에어컨 없어요.
1: 선생님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요?
0: 네, 에어컨 없어요.
2: 여기
0: 살아요.
2: 엄청 더워요.
1: 아니, 쓰러지세요. 이렇게 더우면.
0: 예, 그렇게 살아요.
1: 쿨하게 나가셨어요. 아니, 쓰러지실까봐.

0: 맥주도 한잔 하고 얼마나 좋아. 그 인생 나가 이거.
1: 풀이 너무 많이 났다. 그 풀 좀 뽑아 그렇게.
0: 그래요.
1: 네? 근데 여기 이 호박은 파란데 왜 저기는 저렇게 거름 안 줬어? 거름을 골고루 줘야지. 뭐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줘?
0: 우리 사모님이 잔소리가 되게 심하네. 지금.
1: 근데 70... 왜 나한테 와? 저쪽으로 가서 풀 뽑아, 얼른 가.
0: 아니, 마누라 이쁘니까 여기
1: 가서. 아, 마누라 이쁘니까 맨날 이쁘다고 오면 돼. 미울 때 있어야지. 저 가서 풀 좀 뽑아봐.
0: 이 뽑는 시간이라도 뭐 같이 있지. 맨날 너 뭐 요리하러 대고 뭐 어디 저, 어? 난 이리로 와.
1: 이리로 가, 그냥.
2: 응. 난 좀 뭐라고 막 터지면서요.
1: 원래 그래.
2: 원래
1: 그런 사람은. 그래서 고추 갈아줘 오면 고추 갈아주고, 과일 갈아줘 오면 과일 얼른 갈아주고. 그런데 워낙 잘 도와주고 5년 나를 쫓아다녔잖아. 소리질러도 이쁜가 봐. 이렇게 5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소리질러도 이쁜가 봐.
0: 여자 미인 맞추고 살아야 돼. 남자들은 여자한테 반항하면 밥도 반찬도 잘 안 나오고 용돈도 잘 안 줘요.
1: 에이, 없쇼.
0: 이 까만 고추 이거 닦아.
1: 예. 혜림아, 밥 먹어요. 어제 담았는데, 김치. 간 봐봐, 맛있나.
0: 그래. 항상 너 김치 맛있지, 뭐. 최고로 알아주는 사람인데.
1: 옆, 요, 아, 이렇게 안 앉아. 요 옆에서 이렇게 해서 반찬 집어주니라고. 반찬 집어주잖아. 이상하게 반찬을 이렇게 집어줘, 나는 습관이. 그리고 여기서 국에다 이렇게 말아서 먹어. 소리는 질러도 이렇게.
2: 사람들은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면서 죽을 드시는 식사가 너무 좋더라는 거 아니에요?
1: 원래 국하고 김치만 있으면 먹어. 반찬을 여러 개 차려놓잖아. 한 번을 젓가락을 안 가. 반찬을 안 먹어요, 잘. 국만 있으면 돼. 그래서 반찬 없어도 이렇게 밥만 주면 웃어, 좋아서. 그게, 그, 이 사람도 학교 다닐 때 굶고 살다시피 했고, 똑같은 게 밥 있으면 최고야, 그냥.
0: 응, 그러면 자, 한 잔.
1: 한 잔.

0: 우리 선생님께서 나누는 낙으로 사신다고 했는데 500평 가까운 땅을 광명시에 기증을 하셨대요.
1: 진짜 어렵게 식당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손님이 많고 하니까 판자촌 동네에 이 동네를 어떻게 좋게 내가 다른 데 이사 안 갈 뿐에는 이 동네도 발전시켜서 좀 좋게 하자 해서 땅도 좀 많이 내놨어요.
0: 선생님이 기증하신 그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지금 거기를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0: 별명이 밥퍼주는 아줌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당시 음식 봉사하면서 좀 생긴 별명일까요?
1: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거의 1년에 3천 명씩 그렇게 많이 밥을 드렸어요. 저 그때 버스하고 봉구차 7개 있었어요. 각 지역 복지마다 다 모시러 가요. 모셔오는 거예요. 직접 불고기, 소불고기. 소불고기, 능이, 저기, 그때 오리백숙, 한방 오리백숙, 이거에서 대접해드리고.

0: 우리 이경혜 선생님께 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1: 그게 진짜 배고픔 겪어본 사람만이 알잖아. 그러니까
2: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끼니를 챙기시는 거예요?
1: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굶어 왔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할머니 집에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가 그렇게 내쫓았어요. 왜 왔냐고.

잘하고 이렇게 하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는 성공하면 진짜 배고픈 사람 굶지 않게끔 하고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든지 그런 봉사를 하겠다 결심을 아주 하고 살아왔어요. 예.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예.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0: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네.
1: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2: 으쌰! 으쌰! 네, 수박계 좀 큰 손이라고 하는.
3: 저희가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0: 어우, 엄청나네요.
2: 아, 맛이 죽이네.
3: 5,000명의 농가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2: 저는.
1: 알려주세요.
3: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1: 아니, 말해주세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서관은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세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그래서 호기심을 억누르고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 And you are very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When they know that there's a gift somewhere waiting for them, but they can't open it just yet. My family lives abroad, so we don't get to celebrate birthdays together that often, and we also don't get to shop for birthday gifts.
1: When they know that there is a gift somewhere waiting for them, but they can't open it just yet.
0: 이 문장 when they know 앞에 방금 뭐가 나왔었죠? Not many people can contain their curiosity. 이 부분이었습니다. Mm-hmm. 호기심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언제? When they know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that there is a gift somewhere 어딘가에 지금 선물이 waiting for them mm-hmm. 기다리고 있어요. But they can't open it just yet. Mm-hmm. 아직은 못 열어볼 때 이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1: Mm-hmm. Next, she says. My family lives abroad, so we don't get to celebrate birthdays together that often.
0: My family lives abroad. 저희 가족이 지금 외국에 살고 있어서, mm-hmm.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서, mm-hmm. so we don't get to celebrate birthdays together that often. Mm-hmm. Not that often,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해요.
1: Yeah.
0: Celebrate birthdays, 생일을 같이 기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Mm-hmm.
0: Because, you know, it's... You maybe get to travel for Thanksgiving, Christmas,
1: yeah, big holidays, but 네. you can't really go visit your family because of a birthday.
0: 그렇죠.
1: You know?
0: 명절 때, 큰 명절 때 mm-hmm. 만나는 거 외에 또 생일 때 만나기는 다른 나라까지 가기는 힘들 수 있잖아요.
1: Of course.
0: 그래서, 그리고.
1: Mm-hmm. And she says, and we also don't get to shop for birthday gifts.
0: Shop 하면은 To go shopping이라는 말도 yeah. 있지만 shop 자체가 쇼핑을 하다라는 동사로 쓰여서요.
1: Yeah.
0: shop for 하면은 이걸 사려고 쇼핑하는 거예요.
1: Yeah. You can shop for a new phone.
0: Food or shop for a new computer, a phone,
1: a new, phone.
0: new shoes. Mm-hmm.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 지금 쇼핑하는 걸 말하는데 생일 선물 쇼핑도 내가 선물 사줄게 하고 같이 갈 수도 없는 거죠.
1: Right, because they're abroad.
0: Mm-hmm.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buy something myself and then open it on my birthday, which is what I've done last year, where I bought myself a laptop on behalf of my parents half a year in advance.
1: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buy something myself and then open it on my birthday.
0: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buy something myself. Mm-hmm. 부모님이 저한테 직접 뭔가 사라고 mm-hmm. 하세요. 그런 다음에 they ask me to 연결되죠. Then 그런 후에 open it on my birthday.
1: Birthday.
0: 이거 사서 그러니까 돈은 보내주시고 mm-hmm. 사서 생일날 열어봐 그 기분을 이제 즐기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 문장.
1: She says, which is what I've done last year.
0: 작년에 그렇게 했대요.
1: Mm-hmm.
0: 그러니까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do this.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1: Oh, of course.
0: Thank you,
1: Maybe
0: but I don't need
1: do
0: anything. Mm-hmm.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양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작년에는 which is what I've done last year.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 She did it. And what exactly did she do? Where I bought myself a laptop on behalf of my parents half a year in advance.
0: 이 부분이 왜 where로 시작되는지는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what I've done 자체가 어떤 일, mm-hmm. 행동이잖아요. Mm-hmm. 그 행동이라는 어떤 장소, mm-hmm. 무대, 세팅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 yes.
0: 그래서 where를 많이 씁니다.
1: Mm-hmm.
0: 어떤 경우라든지
1: in the case of something
0: time or
1: yeah, anything 그런, time related
0: yeah,
1: or
0: 그럴 때
1: when
0: where
1: 많이 씁니다. happened, you can say it happened. Where, whatever happened.
0: Yeah, exactly. where, 어떤 상황이었냐면 I bought myself a laptop on behalf of my parents. Mm-hmm.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bought myself a laptop. 스스로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사줬어요. Mm-hmm. 샀어요. 그런데 half a year in advance. 6개월 미리 샀대요. Half a year, 반년 미리 샀대요.
1: Why did she buy it so early? She tells us next.
0: Mm-hmm.
2: Because the shop had a really good student sale. I bought the laptop, I brought it home, I put it away, and I didn't touch it until my birthday. That's what I call patience.
1: Because the shop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older adults, your kids could be married with kids. And as long as you're helping them in some way or giving them a tip, you're still parenting.
1: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 또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도 they're married and they have kids. 그래도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 부모 노릇 이것을 다 그냥 parenting이라고 하죠.
0: As long as you're a parent, you're parenting.
1: 네.
0: Unless you're absent.
1: 네. 그래서 그리고 adulting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약간 그냥 명사를 ing를 붙여서 쓴 형태예요. 여기서는 동사처럼 바꿔서 ing인데 그래서 육아가 범위가 더 좁고 parenting이 더 넓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내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제 생각에는 육아인 것 같아요 라고 일단 번역을 하고 practice가 사실은 원래 1차적인 뜻은 연습하다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내심 연습을 해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0: No, in this case when you practice patience it means you're just being patient You're using patience
1: 그렇죠
0: When you practice something you're actually doing it
1: Just
0: right?
1: like practicing medicine 누군가가 practice medicine 하면은 의사로서의 그 의학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의료 행위를 하는 거예요.
0: Yeah, you're doing the actions, so right?
1: 그렇죠.
0: You're practicing patience, you're doing patience, I guess.
1: 의사로 일을 하는 것이 practice medicine이죠. Yeah.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practice는 실천에 옮기는 거, 인내심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Right.
1: 그래서 인내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육아인 거, 부모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0: She says, and we have one story of my father that we always tell.
1: Tell 하고 story 자주 연결되죠.
0: That's right.
1: We have
0: tell
1: one, yeah. We have one story that we always tell.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냐면 of my father, about my father, regarding my father 다 가능합니다. 저희 아빠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0: Where his patience was running particularly thin.
1: 그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his patience was running
0: particularly thin.
1: 그냥 patience가 runs thin 하면 runs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becomes라는 의미고요.
0: Yeah,
1: 그렇게 되다고 run thin. patience가 얇아진 거예요.
0: Yeah, it's becoming thin.
1: 저는
0: right?
1: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렸었냐면 처음에 이 patience is running thin이라는 표현을 접했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막 내거나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큰 벌을 받거나 그 직전까지 patience가 막아주고 있는 보호막이라는 보호막이란 말이죠.
0: The patience is here.
1: Yeah, and it's
0: but
1: protecting.
0: But it gets thinner and thinner and thinner.
1: It's becoming thinner.
0: Once it goes away, then
1: and you're not protected.
0: They're gonna yell at you.
1: 그렇죠. 그래서 마치 보호막이 얇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기억에 남았었는데 아빠의 인내심이 특히 특별히 thin해진 거예요.
0: Particularly thin.
1: Yes.
0: Right.
1: 특히 한계에 다다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0: Let's find out more.
2: I have two siblings, and when we were little, we would fight a lot about anything and everything. One of the themes we would fight about was candy. So who has more, and is this fair, and I want some.
0: I have two siblings, and when we were little, we would fight a lot about anything and everything.
1: 저는 형제자매가 두 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카 씨는 언니가 한 명 있고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냥 sibling, 성별 관련 없이 이제 그냥 sibling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0: siblings.
1: 영어에서는. 그래서 형제자매가 두 명 있는데 and when we were little, 세 남매가 어렸을 때 we would fight a lot, 많이 싸우곤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싸우곤 했냐면 anything and everything. Anything and everything도 굳어진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0: Yeah.
1: 그러니까 everything이라고 하면 그냥 사사건건 다 싸우는데 anything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굳이 이런 거 가지고도 싸워도 돼 싸워야 되나? 라는 것까지도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0: Something that's really small. Anything and everything just means literally anything.
1: Just everything.
0: Something you couldn't even imagine maybe.
1: 예상하기도 힘든 것들 가지고도 싸우곤 했대요.
0: Mm-hmm.
1: 온갖 것들에 대해서 싸우곤 했어요.
0: Mm-hmm.
1: 그리고
0: She says, one of the themes we would fight about was candy. So
1: 네. 싸움의 이제 theme이라고 부르는 것도 재밌는데
0: yeah.
1: 싸우는

0: 네, 인내심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When there's one parent and three kids, everyone needs to practice patience. Parents practice patience today for an abundant payoff when your kids become adults.
0: 네, 먼저
1: Jeff says,
0: When there's one parent and three kids, 부모 한 명과 아이 셋이 있을 때 Everyone needs to practice patience.
1: Yeah.
0: 모두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1: 뭐 yes.
0: 동시에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1: Yeah, of course.
0: 한 명이서 셋을 보고 있으면. 네, 그런
1: yeah.
0: 이야기고요.
1: The other two kids have to wait while the parent does something for one,
0: exactly.
1: you know, etc.
0: Yeah.
1: Perfect. And then Susie says,
0: Parents, 부모님들, 이렇게 하세요라는 내용이죠. 부모님들, practice patience today for an abundant payoff when your kids become adults. Mm-hmm.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인내심을 가져라. Mm-hmm. 무엇을 위해서? Abundant payoff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금전적으로 나중에 돈을 많이 받는 걸 말하는데
1: right.
0: 꼭 그런 돈 이야기만 하는 것은
1: no.
0: 아니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면 그때 훨씬 잘할 거니까 큰
1: yeah.
0: 보상이 있을 테니까 지금 인내심을 가져라. 이런
1: yeah.
0: 이야기입니다.
1: All
0: Maybe,
1: right.
0: and they will also support you financially.
1: Oh, yeah, they can support you financially, or just even them becoming successful or good people
0: yeah.
1: is a good payoff enough.
0: Exactly. So payoff yeah. can mean many things, and your kids becoming successful is definitely a big payoff.
1: Yes. Anything that's just a positive outcome is a payoff, no matter how small, actually.
0: Mm-hmm.
1: Right?
0: Okay.
1: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parenting and patience? I think many of you guys are parents out there. You should visit us online and let us know.
0: 네, patience에 대해서, 인내심에 대해서, parenting, 그리고 parenting에 관한 patience에 관해서 영어로 글 쓰는 연습도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꼭 해보시고요.
1: Tell us a fun story.
0: Yeah,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창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창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예.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자녀분이 있으신데
1: 네.
0: 그 보통 이제 뭐 할머니, 아이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1: 정말 좋아하고
0: right.
1: 가끔 영상통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표정과
0: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찾아가면은 슬기 씨는 보지도 않고
1: 그쵸.
0: 아이들 먼저 이런
1: 그럼요.
0: 거.
1: 그럼요. 그거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 손주에 대한 사랑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쵸.
0: 오늘 제목이 손주 자랑은 영원한 무죄라고 해서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주 자랑을 좀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또 들어줘야 됩니다.
0: 아, 들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1: 네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이가 그린 무슨 뭐
1: 그림?
0: 그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뭔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있겠고요.
1: 아니면
0: 그렇죠?
1: 뭐 피아노를 쳤는데
0: Right.
1: 아이가 음감이
0: 맞습니다.
1: 뛰어나다거나.
0: 물론 이제 백지에 동그라미 하나 있어도 칭찬이 들어가줘야
1: 천재예요.
0: 되거든요. 그렇죠?
1: 천재예요.
0: 자, 두
1: 네.
0: 번째 미션은요.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아유,
0: 요 문장은
1: 그럼요.
0: 무조건 또 해줘야
1: 얼마나
0: 됩니다.
1: 이쁘겠어요.
0: Right. 자,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그럼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자가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My grandson drew this.
1: Grandson?
0: Can you believe it?
1: Grandson, 어?
0: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우와! 오! 아니, 근데 진짜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0: Excuse me, I don't speak your
1: 예.
0: language.
1: Grandson is so young, but
0: Yes, he's young.
1: he is good.
0: Oh,
1: Good.
0: yes, he's good for his age.
1: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0: Sorry.
1: You proud of your son, 그랜드선.
0: Oh, proud? Ye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Bob Ross. Bob Ross is an artist.
1: Artist.
0: So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m very proud, very
1: 그렇게
0: proud.
1: 되라.
0: Yeah, I hope good stuff. 아이고, 반응을 잘못 쳐줘가지고 할아버지가 실망하셨다고
1: 그러니까 이 리액션이
0: 들었어요.
1: 중요한데 말이죠.
0: 그러려면 영어 표현이 좀 술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와우 이런 것들.
0: 그럼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거 잘할 수 있게 제가 표현들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3: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2: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손자가 이걸 그렸어. 믿겨져?
1: 아,
0: 그림을 딱 보여준 거예요.
1: 너무 자랑하고
0: 그렇죠.
1: 싶죠.
0: 물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선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중요하지 않아요.
1: Ne. My grandson, this.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어? 이거는
0: 그렇죠.
1: 딱 보이네요. Grandson이

0: 이걸 그렸다.
1: 그렸다.
0: 그렸다. 그러면은
1: 동사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과거니까 draw의 과거. drew 아닌가요?
1: 드로도 하시는군요. 아주 좋아요.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오케이. 지금 그린다. 이게 아니라 그렸다라고
0: 네.
1: 과거 시제를 잡아봤네요. So 주어는 my grandson이겠고 drew this 보여주면서 믿을 수 있어. Can you believe it? Very, very nice. Okay. So, 일단은 기본형으로 그리다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0: Draw.
1: Draw가 되겠습니다. Draw. Okay. 하지만, 내 아들은 이걸 그려. 원래 그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죠?
0: 그쵸.
1: 그래서 과거형으로 잡기 위해서 중간에 drew.
0: Drew.
1: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PP 형태까지 해서 우리 교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0: 네네네. 아유, 이거 나올 줄 알고 제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1: 오케이.
0: Drawn
1: 오.
0: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 들렸습니다. 네.
0: 너무
1: 자,
0: 당당했네요.
1: 가끔 이렇게 탁탁 쳐줘야 돼요. 네. 자, drawn, drawn. 그래서 draw, drew, drawn.
0: John.
1: PP 형태는 여러분 아시죠? 자주는 아니어도 우리 계속 이렇게 꺼내서 쓰게 되기 때문에
0: 네.
1: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my grandson이 이걸 그렸다라면서 보여주면서 당연히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0: 그쵸.
1: 아 믿을 수 있나 이 사실을 하면서 여기서 is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0: 네.
1: 이 can you believe it? 그걸 믿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believe 뒤부터 없애서
0: 예.
1: 동사를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So
0: 오.
1: can you can you do something? 뭐예요? 간단하게 can you do something? 뭐뭐
0: 할
1: 할수
0: 수 있어?
1: 그렇죠. 너는 원래 뭐 하니 이게 아니라 너뭐할수 있니? 이런 느낌.
0: 어허.
1: 여기서는 너 그거 믿을 수 있니?
0: 그렇죠.
1: 믿을 수 없겠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0: 네.
1: So can you 동사 원형. 왕초보 영어의 거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능력이 되냐, 뭐 가능성이 있냐, 뭐 can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어떤 뭐 드레스를 보셨는데 슬기 씨가
0: 오, 오.
1: 아,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랬을 때 와. 이 색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0: 오, 오, 오.
1: 할까요?
0: Can you believe this color?
1: 와, can you believe this color?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어떤 퀴즈 같은 거 우리 푼다, 해결한다라고
0: 네.
1: 할때 혹시 동사 아는 거 있을까요? 무슨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0: 풀다.
1: 네.
0: 정답을 맞추는 answer이랑은 다르죠.
1: 아, 다릅니다.
0: 그러면 solute?
1: 비슷한데요.
0: 해결하는 거잖아요.
1: so
0: solution.
1: 아. 걔는 명사예요.
0: 그쵸?
1: Solve.
0: Solve. 아.
1: Solve. 그러면
0: Solve.
1: 너이 퀴즈 풀수 있니? 이거 뭐라 그럴까요?
0: Can you solve this quiz?
1: 그렇죠. Can you solve this quiz? So 이거는 능력이 되니 할수 있어? 라는 또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 그나저나 읽을 때 이거 퀴즈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이를 따로 다 발음해야 돼요.
0: Quiz.
1: 퀴즈. 그 대신에
0: 아.
1: 빠르게 하는 것뿐이에요. So, quiz 아니라 quiz, quiz. 좀 이런 식으로 퀴 말고요.
0: 우발음이 많이 들리네요.
1: Yes.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0: 네.
1: Can you believe this color?
0: Can you believe this color?
1: Hey, can you solve this quiz?
0: Can you solve this quiz?
1: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아, 자랑스러운 느낌 살려야 돼요. 아시겠죠?
0: Okay.
1: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0: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Alright. 자, 이랬을 때, well, yeah.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0: 그렇죠. 이거 리액션이 정말
1: 아주
0: 중요합니다.
1: 아주 중요하거든요.
0: 지금은 영어도 가르쳐드리지만 리액션도 같이
1: 그렇죠.
0: 가져가세요. 일석이조예요.
1: 리액션
0: 예,
1: 클래스입니다.
0: 그렇죠.
1: 자, 나이치고 진짜 재능이 있네요. 아, 이거
0: 그렇죠.
1: 엄청 어리다고 알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0: 오, 너무 좋았어요.
1: 거기다, 와우! 이런 거 넣어주면 또.
0: 그렇죠. 아, 그 금상첨화죠. He's really for this age.
1: For his age.
0: For his age.
1: Yes.
0: 그의 나이에 비해, 나이치고는 정말 재능 있다.
1: 자, he's really 재능 있어요. 재능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0: 그렇죠. 근데 his면은 비동사인데요.
1: 여기 he is가
0: 예,
1: 나왔죠.
0: he is인데요.
1: 그럼 여기에 지금 뭔가 형용사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0: 그러니까요.
1: 상태.
0: 재능이 있다.
1: 재능이 있는이라는 게 나오죠.
0: 근데 우리가 뭐 프로그램명도 있지만
1: 네.
0: 그왜막 재능 있는 사람들 나와서 오디션 하는 게그그갓 탤런티드 이런 거
1: 오!
0: 있잖아요.
1: Got talent?
0: 예.
1: Okay.
0: 그러면은 갓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사가 두 갠데요?
1: 그거는 talent가 있나요가 되는 거죠. 재능이 있나요가 되는 거고
0: 그래요?
1: 재능이 있는이라는

0: 형용사를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슬기 씨가
1: 말했죠?
0: Yes.
1: 그럼 뒤에 것만 쓰면 되겠네요.
0: 알겠습니다.
1: Talented.
0: Okay.
1: 네. 요즘에는 워낙 프로그램명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일상 쓰는 대화 중에도 영어가 많다 보니까
0: 맞아요. 네. 외래어로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은 게 은근히 있어요. 근데
1: 맞아요.
0: 이제 다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금 모양을 잘못 쓸 때가 많죠.
1: 콩글리시화된 것도 있고요.
0: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congratulations 쓴데 S를 뺀다던가
1: 맞아요.
0: 이런 케이스 많죠. Alright, so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정답? 맞습니다.
1: 와.
0: 자, talent는 재능이란 명사예요. 근데 네. 그걸 그대로 써버리면 손자분이 재능이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재능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ED를 붙여서 talented. So 비동사랑 같이 쓴 거죠. He's really talented. 재능이 있네요. 자, 그리고요. 이 talented 말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필기 같이 하시는 거 좋아요. 바로
1: 네.
0: 재능 있는 혹은 타고난이라고 하는 거 힌트 드릴 수 있어요.
1: 힌트를 주셔야 돼요.
0: 네. 자, 우리 슬기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내가 선물을 줘야겠군. 선물을 줘야겠군.
1: 기프트요? 기프트?
0: 한번 go ahead.
1: 기프트라고요?
0: Go ahead.
1: 어? 기프트요? 선물이잖아요, 이거는요. 예.
0: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얘도 명사 되니까 좀 비슷해야 될 것 같잖아요.
1: 기프티드?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Check this out.
1: 우와.
0: Yes. 우리는 기프트 하면 무조건
1: 선물이에요.
0: That's right.
1: 네.
0: 오케이. 근데 이것도 넌 기프트가 있다라고 해서 명사로 써도 돼요. 하지만 talented처럼 형용사로 만들어서 oh, you're really gifted. He's really gifted.
1: 우와.
0: 쓸 수가 있습니다.
1: 우리가 그래서, 태어나면서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
0: 맞아요.
1: 이런 의미예요.
0: 그래서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섞어 쓰는 사람도 많은데요. Gifted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다른 노력을 안 해도 정말 타고난 수준 있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he's gifted.
1: 와, 약간 얘보다 더 위에 있는
0: 뭔가
1: 칭찬 느낌?
0: 조금 그런 게 있죠. Talented라고 하는 건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
1: 그쵸.
0: 있다가 네. 이제 그건데 그걸로 뭐 굳이 섞어서 안 써도 되지만 진짜 와 쟤는 정말 대박이에요. 별 그것도 없어도 그냥 몸이 그냥 뭐 축구를 하는데 막 팍팍팍
1: 날라다녀요?
0: Gifted 쓰는 경우도
1: gifted.
0: 굉장히 많아요.
1: Yes.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거예요.
1: 뭐요?
0: He's really talented. 이러고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린데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라는 느낌 주면 더 좋잖아요. 기분이.
1: 네.
0: So, 여기 보면 뒤에 for his age. 자, 얘는요. 당연히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His, her, 이런 식으로 그렇죠? For their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치면 나이 치고 나이 대비
1: 네.
0: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1: yes.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아이는 그 나이 치고는 굉장히 뭐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어떤 물건 가격 치고는 물건이 뭐 퀄리티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드린 겁니다. 그녀는 매우 키가 커.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은
1: 네.
0: 그녀는 굉장히 키가 크다. 뭐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1: She is very tall.
0: She is very tall, right?
1: Yeah.
0: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
1: for her age.
0: 그렇죠. For her age.
1: Mm-hmm.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혹시 사람이 되게 성숙한 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되게 성숙하다 할 때?
1: 성숙하다?
0: Mm-hmm.
1: 몰라요.
0: 오케이. Mature 이라는 단어가
1: 아,
0: 있어요.
1: Mature?
0: Mature. 그런데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 앞에 I am을 또 붙입니다.
1: Immature?
0: Immature 이라고 쓰면 성숙하지 못한이에요.
1: 네.
0: 자, 그는 그의 나이치고 성숙하지가 못해. 무슨 왜 같아? 그러면서
1: 예.
0: Immature 하다.
1: 예. He didn't.
0: Hold on. Immature 자체가 이미 성숙하지 않은 이에요. Alright, not 안 써도 돼요.
1: 네.
0: 자, 그는 엄청 immature 하다.
1: 아, 그러네요.
0: Uh-huh.
1: He is immature.
0: Okay, 그의 나이치고.
1: For his age.
0: For his ag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부정적인 거에도 쓸 수가 있죠. 저는 여기에 뭐, so 같은 양념을 더 치긴 했는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1: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0: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1: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0: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물건이나 가격 이런 거에도 쓴다 그랬잖아요.
1: 네.

0: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1: 자, 다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 네.
1: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암기해도 돼요.
2: 아,
1: 네.
2: 그래요? You must be of him. 자랑스럽다 할 때,
1: 네.
2: 프라우드 쓰는 거예요.
1: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예요?
2: 그런 거예요. 그래서 be proud of 이거 많이 외웠던
1: 너무,
2: 기억나요?
1: 그렇죠.
2: 그래서 proud.
1: 아, proud입니다.
2: Yes,
1: road 아니라
2: proud.
1: loud. Oh, you must be proud of him. 정답. 맞습니다. 오케이. 자, 자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만 알면 의미가 없습니다. Oh, you must be proud 해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누가 프라우드하냐? 아, 그가 프라우드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로 항상 뭐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보통 be proud
2: 맞아요.
1: of까지 이제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난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아, 이런 attitude 좋아요. 어떻게
2: 네.
1: 할까요? 나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2: I'm proud of myself.
1: That's right. I'm proud of myself.
2: Yeah.
1: 자, must be 이것도 해볼게요.
2: 네.
1: 분명히 그러겠군요. 이렇게 해서 당신은 당신 아들이 분명히 자랑스럽겠군요.
2: You must be proud of your
1: Your
2: son.
1: son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2: 네.
1: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proud of myself.
2: I'm proud of myself.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2: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1: Right.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 입영작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must를 썼어요.
2: 네.
1: 그럼 확신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2: 완전 올라가죠?
1: 네. must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뭐이겠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2: 네.
1: 그래서 이거를 만약 빼고 그냥 you are proud of him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2: Yes.
1: 당신은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So you
2: Yes.
1: must be proud of him.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때 따로 입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그래서 제가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must be. 이게 might be보다 확신이 확 올라간다는 거. 분명히 뭐뭐 하겠구만. 이거고요. might be는 아, 뭐뭐 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확신이 많이 떨어집니다. 교재에 같이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You must be proud of him.
2: You must be proud of him.
1: Alright. 자, 이랬을 때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요.
2: Mm-hmm. 네. 네.
1: Which is? 그럼 손자 녀석 꿈이 밥 로스 같은 화가가 되는 거야. 네.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이밥 로스 참 쉽죠?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예전에 우리
2: 네네네네.
1: 그밥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수염 많이 나시고
2: 알죠.
1: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2: 아이들이
1: 많은
2: 정말
1: 사람들이
2: 좋아하잖아요.
1: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진짜
2: 맞아요.
1: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쉽죠. 이렇게 just like that 이런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2: 아, 저도 기억나네요. I am. 그럼 his dream is 그의 꿈은 to be an like Bob Ross.
1: Right.
2: 여기서 끊을까요?
1: 오케이. Okay. 굉장히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2: 그쵸?
1: 일단은 보세요. I am 하고
2: 네.
1: 나서 이제 his dream is 뭐뭐다. 사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2: 네.
1: 자, 일단 이거 뭐예요?
2: 그의 꿈은
1: 뭐가 되는 거죠? To be what?
2: 화가가 되는 거.
1: 그렇죠.
2: 그러면,
1: 뭐가 필요해요?
2: 화가. 나 화가가 뭘까요?
1: 네. 이 그냥 예술가라고 하시면 돼요.
2: 언이네.
1: 그렇죠.
2: artist.
1: 이유가 있겠죠?
2: 네. an artist like
1: Like
2: Bob
1: who?
2: Ross.
1: Bob Ross.
2: 예.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정답. That's right. 뭐 예술가, 화가, artist라고 얘기를 할 때, artist라고 해도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원래는
2: 네.
1: 엄밀히 따지면 그게 더 깔끔한 발음이긴 해요. artist, right? 하지만 빠르게 읽게 되면 t가 flap 현상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수 있어요. So, 부드럽게 try만 해볼게요. artist보다 artist인 것처럼. 오케이,
2: 네.
1: 가보겠습니다. artist, artist.
2: artist, artist.
1: 오, 발음
2: 네.
1: 좋아요. 오케이, so his dream is 이거다. 일단은 근데 이거 출발하기 전에 예를 잠깐 걷어낼게요. I am
2: I am.
1: 이랬잖아요. I am이 뭘 지금 줄인 것 같아요? 혹시 상상 가능하나요?
2: I am proud of my son.
1: Oh, go ahead,
2: Yeah.
1: please. 이거는
2: 그쵸.
1: 여러분
2: I am
1: 필기 한번 하는 거랑
2: proud.
1: 그냥 머리로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2: Yeah, my
1: Of my son.
2: son.
1: Right. Because 전에 you must be proud of him.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So 이것을 줄여서 그냥 Oh, yes, I am. 그리고

0: 이제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의 꿈은 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의 꿈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 꿈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네.
0: 내 꿈은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내 꿈은 뭐야?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라고.
1: 훨씬 구체적이에요.
0: 그렇죠. So my dream is to be 무엇. 오케이? 당연히 여기서 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뭔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My dream is to be someone. be라고 하는 게 이다도 되고요. 되다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그렇죠. My dream is to be who? A teacher.
1: Yes.
0: Right? How about this?
1: Like my you.
0: Like my you.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1: 예.
0: 그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그녀의 꿈입니다. 이거
1: 네.
0: 바꿔봤어요.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그렇죠. My만 하는 게 아니라 his만 하는 게 아니라 her dream is
1: Yes.
0: to be a doctor. 나쁘지 않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My dream is to be a teacher.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Her dream is to be a doctor.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여기서 이 본문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1: 네.
0: 여러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틀리셔도 돼요. 내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엄청 길어졌죠?
1: 예.
0: 침착하고요. 내 꿈은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dream.
0: 축구 선수가 되는 거. 플레이어를 드릴게요. 축구 플레이어.
1: Yes. My dream is to be a soccer
0: 당신
1: player
0: 같은
1: like you.
0: like you.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팬인 어떤 스타를 만났을
1: 네.
0: 때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그분들 정말 기분
0: 아이
1: 좋으시길
0: 그럼요.
1: 싶어요.
0: 그렇습니다. Right?
1: 네.
0: So 이런 식으로 like 누구 같은 거 여기서는 like Bob Ross 유명한 아티스트 누군가를 대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right. 두 문장 또 했으니까 빅토어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아이 엠.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1: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right. 두 번째는 손자분이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2: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0: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굉장히 실용적이죠. For one's age. 나이 치고, 나이 대비.
1: Yes.
0: 한번 가볼게요. 그녀는 나이 치고 아주 키가 커. 그녀는 아주 키가 커.
1: She is very tall
0: 그녀의 나이 치고는.
1: for her
0: For
1: age.
0: her age. For를 흡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는 나이 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Really를 좀 넣어서. 그는 정말 재능이 있다.
1: He is really talented
0: 그의 나이 대비.
1: for his age.
0: There you go. 미성숙한 것은 immature이라고 했었죠.
1: 네.
0: 그는 나이 치고 엄청 미성숙해.
1: He is immature for his
0: There
1: age.
0: you go. Again, so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1: Yes.
0: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네, 다음은요. Be proud of someone, right? Mm-hmm. 가보겠습니다.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1: I am proud of myself.
0: All right? I am proud 아니라 proud of myself. 자, 그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must를 좀 넣어야 되겠죠.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그렇죠. You must be proud of him. 여자면은 her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1: Yes.
0: 자,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0: 당신 아들,
1: your son.
0: Your son. 읽어볼게요. I am proud of myself.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Okay,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4: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3: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Oh,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Oh, you must be proud of him.
5: Oh,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Whoa, really?
5: Yeah.
1: Whoa.
5: What do you think? Yeah?
1: Yes, yeah. Good. Yeah. Yes.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저기서 잠깐 기다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ait over there for a sec.
0: Alright, wait over there for a sec. Okay, over는 빼서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proud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1: 네.
0: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오.
0: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응용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창의력이 이렇게 없나?
1: 오.
0: 이건데요. 이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이걸 쓰면서 제가 막 화가 나면서 쓴 사실 다이얼로그예요.
1: 왜요?
0: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쓰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 슬로건 같은 거라든가 stuff like that.
1: 아.
0: 아, 저 굉장히 고민해서 만드는데
1: 네.
0: 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어디선가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1: 어어어.
0: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창의적으로 만든 사람 입장에서
1: 와, 너무 속상하죠.
0: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고 뭐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누군가가
1: 똑같이 따라해요?
0: 맞아요. 허락도 없이라든가 이러면 큰 문제가 돼요.
1: 그거는 지적 재산권 침해죠.
0: That's right. 네. So, 좀 심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만들어 본 다이얼로그 되겠습니다.
1: 궁금하네요.
0: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내 슬로건을 쓰게 된 것을 알게 된 시츄에이션.
1: 아이고 아이고.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응?
0: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1: 아,
0: Right.
1: 그쵸.
0: 이게 문장이 조금 우리말로 길어 보이는데요. 자, 진짜 trust me.
1: 네.
0: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였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오, 따줘야
0: 오,
1: 돼요.
0: 전화해서 따져야 됩니다.
1: 정당 방위입니다.
0: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영어로 다이 문장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대체 내 슬로건을 어떻게 베꼈을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2: You look unhappy. What's wrong?
1: I'm upset.
2: Oh no.
1: So big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설명하자면 긴데. Listen.
2: Yep.
1: My idea 슬로건. 슬로건. This is 그 저기. 슬로건.
2: Yeah,
1: It's my.
2: slogan. Your idea.
1: 네. 그 예. They stole my
2: Oh,
1: slogan. Yeah.
2: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1: Mike, oh.
2: You came up with that, right? Oh,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Shame. 응?
2: Shame on them.
1: Shame. They shame.
2: Talk about copycats.
1: Copycat?
2: Yeah, copycats.
1: 미야오?
2: Not me, no.
1: 미야오? Cat?
2: Copycat,
1: Copy?
2: it means they copy.
1: Copy? Coffee?
2: Not,
1: No, no, no.
2: no. Oh no,
1: No.
2: shame,
1: Yes,
2: shame.
1: shame. Yeah, you 말 잘했어. 전화해서 따질 거야, 내가.
2: 응?
1: 전화해서 따질 거야. I complain for them. 그 콜.
2: You get a call?
1: Yeah.
2: Yeah, do it. Do it.
1: I do it.
2: That's terrible. That's your one.
1: Do you know number?
2: No.
1: No?
2: 응.
0: 아이고, 결국 아무 말도 못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쓰게 됐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이게 내
0: 아,
1: 걸 지키는 데에도 이렇게
0: 맞아요.
1: 영어가 필요해요. 언어가
0: 맞습니다.
1: 이렇게 중요합니다.
0: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언어는 무조건
1: 네.
0: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4: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뭔가를 발견했어.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어떡해.
0: 얌체입니다.
1: 사실 이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Right.
1: 이거는 진짜
0: 이건
1: 카피했다라고밖에.
0: 진짜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as mine.
0: Right.
1: 내 것과 같은 슬로건이네요. 슬로건 영어잖아요.
0: 네.
1: 예.
0: 그치.
1: 그렇죠. Using the same
0: 그러면 these
1: 이건.
0: guys are
1: 여기서 끊어요.
0: 오케이. 거기서 끝내기 좋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쵸.
0: Yes.
1: 같은, 그러면 슬로건을 쓸게요.
0: 오케이.
1: 건인지, 건인지.
0: 이게 고민 많이 될것
1: 예,
0: 같아요, 사실.
1: 이거 오는 확실하거든요. 총할때 건일까요?
0: 건일까요?
1: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오. 아니면 이걸로 갈까요? 슬로간.
0: 간으로. 오케이. 자, 슬로간이요. 그걸 그렇게 읽는 사람 처음 봤지만.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So,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슬로간은 아니지만, slogan as mine.
1: 맞아. 우와.
0: 맞습니다. 억울해. 틀렸어.

0: 찍어야 했는데.
1: 아니, 이거 진짜 저 찍은 건데.
0: 맞아요. 근데
1: 야.
0: 찍을 때 맞을 때 있죠. 지금, 우리가 딱 들으면, 술로 건이니까 진짜 총할 때 건인가? 이 생각을 할 확률이 제일
1: 저도
0: 높아요.
1: 그렇게 쓰려고
0: Right.
1: 했거든요.
0: 근데 뭔가, 간으로 갔네요. 하지만 발음은 슬로겐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다른 슬로건이면 말을 안 하죠. 당연히. 근데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같은이라고 할때뭘 썼을까요? 여기서 과연.
1: The same.
0: 저 지금 감동.
1: 어머.
0: Why? 그냥 same이라고 하지 않고 the
1: The same.
0: same이라고 했기 때문에. Okay. So 뭔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같은 무엇 할 때는 특정 딱 지어주는 경우가
1: 아,
0: 많아요.
1: 그래서 더
0: Right. 그래서 the
1: 가붙는군요.
0: same 뭐뭐. 이렇게 해주는 게
1: Yes.
0: 좋습니다. So, 그냥 same이 아니라 the same slogan. So, 같은 명사라고 할 때는 the same 명사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서 뭐뭐와가 뭐죠? 와? 보통?
1: 뭐뭐와
0: 와.
1: end.
0: 그건 뭐뭐
1: 아,
0: 그리고 이러면
1: 그리고
0: with라는 게 있죠.
1: a with.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the same with라고 쓰시는 실수가 많아.
1: 저도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요.
0: 거의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 뭐가 보이죠? 뒤에
1: the as.
0: as. 이걸 쓰게
1: 아.
0: 됩니다. The same 명사
1: as.
0: as 무엇. 원래 as가요, 직역을 좀 하자면, 뭐뭐 같은이라는 느낌이에요. So, 목적어 같이, 혹은 만큼이에요. 목적어만큼, 목적어 같이, 같다. 한국어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게 결국엔 동급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희한하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 뭐,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잘 하시더라고요. I'm better than you. 댄
1: 그쵸.
0: 써가지고. 근데 같은 거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세요.
1: 위드가 자꾸 생각나요.
0: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못하는 걸 오히려 더 파야 됩니다. Right? So the same 명사 as 무엇? 이게 또 처음에는 as 잘안 들어와요. 진짜 저도 인정합니다. 역시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이 자동차 너의 자동차냐? 이러면서 나너내 거랑 똑같은 자동차 가지고 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1: I
0: Have.
1: have the same car
0: 자, 당신 것 같은 아니면 만큼
1: as your.
0: as yours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쓰까지예요?
0: Right, yours. 왜냐면 너의
1: yours.
0: 것이니까. Or your car이라고 해도
1: Your
0: 되죠.
1: car.
0: 둘다 괜찮습니다. So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or as your car. 자, how about this? 이럴 때 있나요? 슬기 씨가 새 드레스를 샀어요. 아, 동창회 나갔어요.
1: 아, 다 예쁘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0: 그랬는데 늦게 들어온 친구가 똑같은 걸 입고 왔어. 어떤 느낌인가요?
1: 집에 가고 싶어요.
0: 그렇군요.
1: 당장에.
0: 남자들은 보통 에이 똑같아 이러는데
1: 안 돼.
0: 여자분들은 이건 안 되죠.
1: 아니, 왜냐면 비교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0: 아, 또 상대방이
1: 때문에.
0: 또 뭔가 핏이
1: 아,
0: 좋으면
1: 용납할 수 없어요.
0: 오케이.
1: 그런 상황 자체를.
0: Okay. 자, 그러면 where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where의 과거형이 뭐죠?
1: were.
0: wore. 그러면 그녀는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내 거와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어떻게 할까요? She
1: She wore the
0: 같은 드레스.
1: same dress
0: 내거 같은
1: as mine.
0: as mine.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예.
0: 지금 벌써 기분이
1: 안
0: 굉장히
1: 돼요.
0: 안
1: 용납할 수
0: 좋네.
1: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1: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0: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1: 네.
0: 걔 나랑 동갑이야. 이것도 결국 더 same이 들어가죠.
1: 맞아요.
0: Right? 그러면 같은 나이를 뭐라 그러겠어요? The same?
1: Age.
0: 나 같은 그럼 뭐예요? with
1: As
0: 아니라? As me.
1: me.
0: 그러면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다가 뭐예요? She
1: She is
0: is
1: the same age as
0: as me.
1: me.
0: There you go.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게 여기서 쓰인 겁니다.
1: 우와.
0: 사실은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1: 그러네요. 다
0: 오케이.
1: 연결이 되네요.
0: 다만 우리가 동갑이라고 표현할 때는 she has라고 안 하고요. she is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She is the same age as me.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lright. 자, 그랬더니 친구가, 뭐야? 그러면서, 그거 내가 생각해낸 거잖아. 같은 표현 해주는
1: 그렇지. 그쵸,
0: 거예요.
1: 그쵸. 왜냐면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네요.
0: 그렇죠.
1: But you came up with, 예. 네가 came up. 떠올렸어. 떠올렸잖아. With, 뭘까요?
0: 글쎄요.
1: With, 그건가 보다. 그거.
0: 네.
1: 그거. With it.
0: 저거 그거 뭐
1: 예.
0: right 자 but you came up with it alright 일단은 틀리지는 않아요
1: 예.
0: 근데 저는
1: With that.
0: that
1: 아.
0: 왜냐하면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that을 쓰면 it보다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1: 아.
0: 그래서 방금 그거 우리가 얘기했던 슬로건 그거 네가 한 거잖아 이런 느낌 so with that 이라고 한
1: With that.
0: 것뿐이고요 사실 여기서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뭔가를 생각해냈다 라고 하는 덩어리 표현 이거는 여러분 사용빈도가 너무 높아요.
1: 오.
0: 무조건이에요. Come up
1: With.
0: with라고 하는 거. 누구와 함께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1: 네.
0: 아니라 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something. 뭔가 머리 안에 떠오른 거예요.
1: 그쵸.
0: It came up,
1: 오.
0: right? 오케이. 왜냐하면 come up 자체가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Something came up 이런 뭔가 무슨 일이 생겼어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가 생긴 겁니다. 떠오른 겁니다.
1: 네.
0: Right? So with 무엇?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어가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1: 아하.
0: 아니 누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그러면 누가 이거 했어? 이 아이디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1: Who
0: Who?
1: did?
0: 과거형으로 Who came?
1: Who came up with
0: 이 아이디어?
1: this idea?
0: Who came up with this idea? 여기서는 Who가 누가라는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1: 네,
0: 동사 나오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자, so how about this? 마유가 그 계획, 플랜을 생각해냈어요. 과거형으로
1: Mayu came up with the
0: 계획
1: plan.
0: plan. So Mayu came up with the plan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come up with가 뭔가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라는 뜻도 되고요,
1: 네.
0: 돈을 구해온다라는 뜻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Who came up with this idea?
1: Who came up with this idea?
0: Mayu came up with a plan.
1: Mayu came up with a plan.
0: Alright, 본문 한번 가볼게요. But you came up with that.
1: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따라쟁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
1: 오.
0: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지금
1: 아.
0: 보세요. 길어 보이지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1: 그쵸.
0: 심지어 이 친구들은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도저히 이 해석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0: 문법적으로
1: 복잡해지네요.
0: 이거는 사실은 쉬운 거는
1: 예.
0: 아니어서 제가
1: 일단 두
0: 여기다가
1: 문장이니까 좀 갈라놓고요.
0: 맞아요.
1: 예.
0: 따라쟁이라는 단어만 여기 채워주세요.
1: 따라쟁이.
0: 만약에
1: 예.
0: 슬기 씨라면
1: 예.
0: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면
1: 예.
0: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1: 크리에이티브하게.
0: 써보세요.
1: 그러니까
0: 따라쟁이.
1: talk about 따라하는 사람,
0: 남
1: 따라하는 사람.
0: 따라하기만 하고 뭐.
1: 그쵸. 이 따라쟁이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은 따라쟁이. 쫓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follower. 따르라! 뭔가 따라가야 될것 같아서. 아, 근데 따라쟁이는 한 사람이 아니니까 followers.
0: 그렇군요. 뭔가
1: 예.
0: 굉장히 그 예쁜 꽃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1: flowers.
0: flowers를 전하셨어? 지금 심지어
1: 아니요. followers. 아,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게 하면은 멀티가 잘안 돼가지고, 예, followers.
0: 굉장히 이것도
1: 예.
0: 지금 형편없는 답이지만 스펠링은 플라워까지. 오케이, 여러분 한번
1: 예.
0: 가보겠습니다. Well, talk about followers. Shame on them. 이러잖아요.
1: 네.
0: 이러면 이렇게 진짜 쓰잖아요. 슬기 씨 이제 팔로워들 다 없어집니다.
1: 아.
0: 안 돼요. 소셜미디어에서 그
1: 아, 안 돼.
0: followers이기 때문에 자, 따라쟁이는요, 바로
1: copycat.
0: copycat.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도 너무 많이 나온 말이에요.
3: 너무 익숙해요.
0: 네, 카피하는 cat. 이거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쟁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흉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뭐만 하면 디자인 그대로 베껴

0: 가거나 이런 것들. Copycat. 자, 앞부분에 talk about이라고 돼 있죠.
1: 네.
0: 우리가 그동안 talk about이라고 okay, I'm sorry about that. 이거 let me just show you.
1: 예.
0: 우리가 동사부터 뭔가 시작하면 명령어가 됐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copycats들 얘기를 해라.
1: 그거잖아요.
0: 이런 게 됐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은 그게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굳어져 있는 관용적 표현이어서요.
1: 아.
0: 자, talk about 어쩌구저쩌구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1: 예.
0: 이거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풀이하면 제일 비슷할까? 이게 뭐냐면 뭔가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1: 네.
0: 아, 참 이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아.
0: 이렇게 뭔가 끌어오는 거 있죠.
1: 예.
0: 오케이. 내가 평소에 copycats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거 두고 하는 말이네.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를 매칭시키는 역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talk about 명사. 이거는 남 들으라고 뭔가 명령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혼잣말 수준이에요.
1: 근데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 말해봐. 이것도 되잖아요.
0: 당연하죠. 그거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른 거예요.
1: 다르죠.
0: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친구야, 카피캣 얘기 좀 해봐.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1: 조금 그러네요.
0: 그렇죠.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안 좋은 운. 그게 뭐예요?
1: Bad luck.
0: 그렇죠. Bad luck이죠, luck.
1: Bad luck.
0: 아, 안 좋은 불운. 그러니까 불운이라고 하죠. 에? 불운이라는 게 이런 거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럼 그냥 이거를
1: talk about bad luck.
0: Right? 약간 표정이 이런 느낌이죠. 아, talk about bad luck. 이 얘기. 지금 이 상황 두고 하는구나.
1: 네.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완벽한 타이밍은 영어로 진짜 그대로
1: perfect timing.
0: 아, 완벽한 타이밍.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Talk about perfect timing.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연기해서. Talk about bad luck.
1: Talk about bad luck.
0: Talk about perfect timing.
1: Talk about perfect timing.
0: Alright?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1: 네.
0: Shame on them. 아마 이거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이것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Shame on 누구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뭐 명령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핀잔을 주거나 나무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앞에 사람 대놓고도 할 수 있어요. 아, 당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1: Shame on you.
0: 이거예요. 끝이에요. Right? So 예를 들어 노약자가 앉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1: 그쵸.
0: 젊은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옆에서 Hey, shame on you, man.
1: 진짜.
0: You can't do this.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진짜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이죠.
0: 아, 그거 아니죠. 진짜.
1: Shame on you.
0: 그리고 어떤 운전자가 너무 폭력적인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운전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1: Shame on the driver.
0: Driver.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제3자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찌찌찌 이런 느낌 있죠.
1: 네.
0: 이건 사용비도 꽤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요.
1: 오호. 오케이?
0: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ame on you.
1: Shame on you.
0: Shame on the driver.
1: Shame on the driver.
0: 아,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슬로건 카피한 사람들.
1: 네.
0: Righ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Cats, right?
1: Copy, 뭐라 그랬나요?
0: Cat에서 끝난 거인 줄 알았어요.
1: Talk about copycats.
0: Shame on them. There you go. 자, 마지막 한 문장 남아있습니다.
1: 네.
0: 이랬을 때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조치를 좀 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So, 나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그렇죠. 만약에 뭐 연락처를 안다면 이렇게 해야죠.
0: 그러니까요.
1: I'm going to call. 나는 전화할 거야, 그들에게.
0: 네.
1: 예, I'm going to call them and 따질 거야.
0: Yes. 따지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1: 네.
0: 따지는 게 뭐죠? 보통 기분이 좋아서 따지나요? 아니면?
1: 나빠서요.
0: 그쵸. 그러면 뭔가를.
1: 아, 그러면은 저거다. Complain.
0: 오.
1: 예. Complain.
0: 느낌 들어가세요. 느낌대로.
1: Complain. 튼가? 컴플레인 2 같아요. 아니, 컴플레인.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Yes.
0: I'm going to call them. 그리고 뭐 할 것이다? And complain 할 것이다. 그렇죠.
1: 오.
0: 이거 항상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So complain은 명사다, 동사다.
1: 컴플레인이요? 동사.
0: 네. 대놓고 불평하다라고 써 있거든요. So complain 하는 것은 동사로 불평하다, 뭐 따지다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같이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의 명사형은 조금 다르다. 했었죠. 아까 방금 슬기 씨가.
1: 맞아요? 아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컴플레인먼트 아니에요? 컴플레인먼트. 아니, 왜냐면 제가 엔터테인먼트에 익숙해가지고 자꾸 먼트를
0: 그러니까요.
1: 붙여가지고.
0: 엔터테인먼트, 먼트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1: 아, 컴플레인트인가요, 혹시?
0: 자, 근데
1: 아, 이거. 아,
0: 컴플레인트죠.
1: 왜 정답을 수저로 떠먹여 줘도
0: 우리
1: 모를까요?
0: 컴플레인먼트에 들어올래?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닙니다. So, complaint.
1: 예.
0: 트가 들어가면은
1: 플레인트.
0: 불평. 자, 우리 이거는 시제에서 제일 좀 자연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고요. Be going to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1: 오.
0: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 네.
0: 문법적에서 보면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그래도 자꾸 반복해야 돼요.
0: 네.
1: 헷갈리더라고요.
0: 그런데 얘는 진짜 그 설명,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는 우리말로 할 것이다 하면요. Will도 있고, 뭐 Be going to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요. 갑자기 정한 그런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진짜로 진행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계획을, 사전 계획을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원래 연락할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룰 거야. 이런 느낌.
1: 아하.
0: 예를 들어서 가방을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1: 예.
0: 때, 나내 가방 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 I'm going to sell
0: Sell.
1: my bag.
0: 그렇죠. I'm going to sell my bag.
1: Yeah.
0: 갑자기 이게 아닌 거예요.
1: 그쵸.
0: 자,
1: 계획한 거죠.
0: right. 자, 우리 또 다른 자동차를 살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한대더살 거야. 어떤 가족에서
1: 네.
0: 말한 거예요. 또 다른 건 another 쓰시면 돼요.
1: We're going to buy another
0: 그렇죠.
1: car.
0: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이거는
1: Yes.
0: 갑자기 있다가 하나 살래. 이런 느낌이
1: 오,
0: 아니라
1: 너무 우발적이죠?
0: 이미 계획을 한 것을
1: Yes.
0: 얘기를 하게 됩니다. Alright. 자,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s mine. 자,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2: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는 the same something입니다.
1: 네.
0: 근데 여기다가 as를 넣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1: 네네.
0: 갑니다. 나내 거랑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1: I have the same car
0: 당신 것 같은
1: as yours.
0: as yours. Alright? 그녀가 내 거랑 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1: Oh, she wore the same dress as
0: as
1: mine.
0: mine. 그쵸? as me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랑 드레스는 같은 게 아니니까.
1: 네.
0: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these guys라고 하시면 돼요.
1: 네.
0: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진행형으로요.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다.
1: These guys
0: are
1: are using the same slogan
0: 내거
1: as
0: 같은
1: mine.
0: as mine.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0: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So, 다음은요. Be going to. Mm-hmm. 목소리 키워볼게요. 나 내 가방 팔 거야.
1: I'm going to sell my bag.
0: That's right. 우린 차 한 대를 더 살 거야. Another 자동차 살 거야.
1: I'm going
0: 아,
1: to.
0: 우리.
1: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0: Alright. Mm-hmm. 자, 나 그들에게 전화해서 따질 거야. 불평할 거야.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nd complain. 읽어볼게요. I'm going to sell my bag.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아,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3: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2: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4: Oh, but you came up with that.
1: Mm.
4: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4: Yeah, you do that.
1: Okay.
4: Call them, that's terrible.
1: Okay. Oh, where's my phone? Where, oh. where?
4: Oh, I don't.
1: 어디 가지?
0: Great job, you guys. Okay.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proud of you.
0: There you go. 이거 참여하셨으면 we are very proud of you guys.
1: 진짜.
0: You know?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넣어서
1: 네.
0: 뭐뭐 할 것이다 요 느낌. 자, 이거 영작해 주세요. 아,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1: 오.
0: 내가 그걸 계획해놨고 그걸 이룰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1: 네.
0: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를 영작해 주세요.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시험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를 지금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연습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시고 강의를 보시

0: 이면서 핵심적인 우리가 배웠던 그 유형들에 맞게 몇 가지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내가 왜 틀렸을까? 오답 노트 같이 정리하시면 다음 시험에서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듣기 영역의 실전 모의고사 1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7번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요. 이 문제도 우리가 종합서 유형 4에서 다루었던 중심 생각, 그리고 중심 내용, 화제 고르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고, 또, 뒤에서 혹시 남자가 강조하거나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결론적인 내용들에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하거나 아주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할 때, 그래서 또 따라서 결론적으로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대화가 나올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잘 쉬어야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평소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숙제를 다한 후에 드라마를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빠르게 읽으시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나야, 숙제 다 했어?
2: 아직 시간 많으니까 이 드라마만 보고 할게요.
1: 할 일을 먼저 해놓고 여유 있게 보는 게더 좋지 않겠어?
0: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같이 한번 들어봤는데요. 남자가, 미나야, 숙제 다 했어? 라고 물었고요. 여자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이 드라마만 보고 할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할 일을 먼저 해놓고 여유 있게 보는 게더 좋지 않겠어?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쉬어야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관련이 없고요. 평소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시간을 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관련이 없고요. 숙제를 다한 후에 드라마를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아서 할 일을 먼저 해놓고 여유 있게 보는 게더 좋지 않겠어? 라고 여자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단서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전체에 남자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20번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자, 설명이 자세한 요리책이 인기가 많다.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요리책이 좋다. 그다음 요리책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 요리를 처음 배울 때는 요리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라는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계속 등장,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요리책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자와 남자가 간단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의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자, 남자의 대화를 조금 더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와 남자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2: 이번에 새로 내신 요리책은 이전 책들과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1: 예전 요리책들은

0: 대부분 요리를 좀 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요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저는 누구든지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림도 많이 넣었습니다.
1: 자,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내신 요리책은 이전 책들과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했습니다. 아마 남자가 요리책을 낸것 같습니다. 자, 남자가 예전 요리책들은 대부분 요리를 좀 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처음 요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저는 누구든지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책을 낸 것이지요. 자,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림도 많이 넣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금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냈다면 이번에 낸 요리책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번 설명이 자세한 요리책이 인기가 많다라고 했나요? 아니지요.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수 없고요. 2번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요리책이 좋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책이었죠. 자, 그다음 3번은 요리책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 어떤가요? 남자가 이야기한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전 책에서는 많았기 때문에 이번 책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남자의 중심 생각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리를 처음 배울 때는 요리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남자의 중심 생각을 묻는 문제에서는 남자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듣고 남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셔야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부터는 일지문 이문항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하나의 듣기 자료를 듣는데 두번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번 들을 수 있다고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시험을 연습할 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만 듣고서도 이두 개의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다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꼭한 번만 들으시더라도 두 개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번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들을 같이 공부해 봤었는데, 자, 선택지에 제품 포장에 관련된, 그죠? 제품 포장, 또 여기도 역시나 제품 포장지, 그리고 색 이라고 하는 단어도 계속해서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일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오늘 회의에서 제품 포장 색깔을 좀더 밝게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지금 색상이 우리 회사 이미지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회사 로고와 같은 색이잖아요.
2: 그래도 색깔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제품은 10대 아이들이 주 대상이라 좀더

0: 맵고 밝은 느낌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1: 10년 동안 같은 색인데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저는 변화의 필요성을 잘못 느끼겠는데요.
2: 자, 여자와 남자가 이런 회의에서 나왔던 제품 포장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제품 포장 색깔을 좀더 밝게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남자의 생각을 묻고 있지요. 남자는 저는 지금 색상이 우리 회사 이미지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런 말은 나는 바꾸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미한 것이죠. 자, 그다음 회사 로고와 같은 색이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그래도 색깔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제품은 10대 아이들이 주 대상이라 좀더 가볍고 밝은 느낌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남자가 10년 동안 같은 색인데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저는 변화의 필요성을 잘못 느끼겠는데요.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겠죠. 남자는 색깔을 바꾸고 싶지 않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제품 포장의 색이 매출에 영향을 준다? 관련이 없지요. 그다음 제품 포장지의 색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어떤가요? 네, 남자의 입장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포장지의 색을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남자의 중심 생각을 잘 나타낸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화를 가지고 우리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같이 들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읽으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제품의 매출이 최근 감소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남자의 말을 통해서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매출은 잘 상승하고 있으니까 잘 팔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소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제품의 주요 구매자는 아이들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여자가 우리 제품은 10대 아이들이 주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10대 아이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정답은 이미 2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최근에 이 제품의 포장지색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자가 제품 포장 색깔을 좀더 밝게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남자의 대답에서 10년 동안 같은 색이었다. 우리 바꾼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4번. 이 제품 포장지의 색은 회사 로고의 색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의 대화를 통해서 회사 로고와 같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와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앞서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3번, 24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는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합서 유형 5를 보시면 대화 상황, 참여자를 고르는 문제, 또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또 남자의 태도나 여자의 태도를 확인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남자가 말하는 방식과 같은 이런 유형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묶여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는 문제는 대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화의 첫 문장을 좀 집중해서 듣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런 뒤에 나오는 서술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0: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저도 가끔 쓰는데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옷 같은 것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1: 그래요? 근데 상태가 괜찮을까요?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건좀 불안해서요.
0: 요즘은 판매자들이 제품 상태를 자세히 올려놔서 믿을만 해요. 무엇보다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아요. 저도 노트북이랑 식탁을 그렇게 샀는데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2: 자, 여러분, 여자는 새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고 자전거를 사볼까 고민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는 모바일 중고 거래 앱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추천하고 있지요. 자,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들었어도 이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한번 이용해 봐라. 나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내가 구매를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점이 괜찮았다. 여자가 조금 모바일 이 중고 거래 앱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번 이용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24번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1번 모바일 중고 거래 앱의 제품은 질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남자의 말을 통해서 무엇보다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2번. 모바일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남자가 제품 상태를 자세히 올려놔서 믿을만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수 없고요. 사실 뭐 여자가 근데 상태가 괜찮을까요?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건좀 불안해서요라고 해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남자가 믿을만하다라고 다시 정정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3번은 이 여자는 모바일 중고 거래 앱을 자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여자는 생각보다 비싸다, 중고 자전거를 사볼까 고민 중이다. 어디에서 이 중고 거래 앱에서 남자가 추천을 하면서 이제 이용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이용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이 남자는 모바일 중고 거래 앱에서 제품을 구매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남자가 저도 가끔 쓰는데라고 했고요. 그다음 남자가 이미 노트북과 식탁을 그렇게 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34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역시 여러분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낙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 키워드들을 보시면 이렇게 낙타에 대한 키워드가 선택지에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낙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낙타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낙타가 혹을 가지고 있는 이유, 낙타가 몸속에 지방을 저장하는 방법, 그다음에 낙타가 사막의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낙타가 오랫동안 물 없이 살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선택지로 제시가 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런 무엇에 대한, 화제에 대한 고르기 유형도 앞에서 풀어본 것처럼 우리가 대화를 들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막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동물,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의 등에 있는 혹에 물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곳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0: 이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천천히 사용되지요. 또 낙타는 체온을 잘 조절해서 땀을 거의 흘리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게다가 낙타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물이 적은 환경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 자, 여자가 이 낙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담화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막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동물, 바로 낙타입니다. 라고 해서 낙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낙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아, 이런 동물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낙타의 등에 있는 혹에 물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곳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다, 물이 아니라 지방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천천히 사용되지요. 또, 낙타는 체온을 잘 조절해서 땀을 거의 흘리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 아주 적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낙타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물이 적은 환경에서도 이런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낙타가 혹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일까요? 사실 앞부분에서 혹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물이 아니라 지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왜 이런 혹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낙타가 몸속에 지방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그다음 3번 낙타가 사막의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4번 낙타가 이렇게 사막에서 오랫동안 물 없이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4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땀을 많이 흘리나요? 여러분, 보시면, 낙타는 체온을 잘 조절해서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수 없고요. 낙타는 체온 조절을 잘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낙타는 체온을 잘 조절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정답은 이미 우리가 찾았습니다.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3번. 혹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다? 아니죠. 지방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낙타는 긴 시간 동안이 아니라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39번, 4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형은 대화 전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종합서 유형 6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시작 부분, 시작 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작 부분을 아주 잘 들으셔야 하고요. 그다음 이처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표현들을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그 다음 그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줄다, 농촌 지역 인구 유출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이처럼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 네. 농촌의 인구 감소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지역

0: 경제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이 농촌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이나 주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한 농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같은 생활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 개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불편하고 기회가 없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농촌의 장점과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여자가 처음 하는 말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자가 먼저 말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줄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농촌 인구가 줄면서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아니죠. 그다음, 정부의 체계적인 농촌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계속해서 남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매년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증가하고 있다? 아니죠.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눈 대화였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4번. 농촌 인구 정책은 빠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남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같은 것, 빠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같은 것을 찾는다면 정답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듣기 실전 모의고사의 내용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마저 풀어보지 못한 것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 해도 용룡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3: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2: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4: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5: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6: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땐 한참.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참.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딩동댕 동물병원이 동물들을 잘 치료한다고 소문이 나죠.
1: 딩딩 선생님! 왜 아픈 동물만 치료해 주시나요?
2: 아픈 사람도 좀 치료해 주세요!
3: 딩딩 의사는 아픈 어린이도
4: 치료하라! 치료하라!
1: 동물 말고 사람도
4: 치료하라! 치료하라!
0: 자자, 진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특별히 딩동댕 소아과를 열겠습니다!

0: 김딩 선생님, 8시 됐습니다.
1: 아, 병원 오픈 시간 다 됐는데 이제 환자분들 들어오라 하실까요?
2: 네, 그래주세요.
0: 정우자 어린이, 들어오세요.
3: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4: 자, 이쪽으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5: 아, 저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배가 살살 아프고요. 머리가 띵 하면서 어지러워요.
2: 자, 그럼 진찰을 좀 해볼게요. 자, 어디 보자. 아, 깜짝이야.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냐?
1: 저런, 그 말은?
6: 배탈이 단단히 났다는 뜻?
2: 그 우재 어린이, 어제 뭘 드셨나요?
5: 어제 비트 주세요! 딸기, 바닐라, 초코, 카라멜, 아몬드 아이스크림! 예! 녹차, 말차, 망고, 수박, 포도 아이스크림! 오! 치즈, 버터, 요거트, 샤베트,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컴온! 와우! 아이스크림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다.
7: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스크림을 어제 다 먹었다는 거잖아요.
5: 네, 맞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아픈 건가?
2: 딩동댕, 정답입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밖에 없죠.
5: 네? 아이, 그럼 저 이제 아이스크림 못 먹는 건가요?
1: 당분간은 자제해야겠죠.
7: 그래도 너무 걱정 말아요. 주사 한 대 딱 맞고 약 먹으면 다 나을 거니까.
5: 주사요?
1: 어른이니 진정하세요. 자,
7: 여기 팔 올려주실게요.
5: 잠깐만요. 안 아프게 놔주실 거죠?
1: 아휴, 가만 있어요, 우재 어린이.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2: 자,
5: 잠깐만요. 아, 이 와중에 전화가 왔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7: 오빠!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 내가 다 먹어도 되지?
5: 와! 그걸 혼자 다 먹는다고? 야, 잠깐만!
2: 네, 끝났습니다.
5: 야! 그거 아이스크림 다 먹으면 안 돼! 그러다 나처럼 배탈 나면 병원

0: 오재 어린이 또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많이 많이 먹으면
1: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2: 네 절대로 안 그럴게요 안녕히 계세요
3: 잘 가요 잘 가요
4: 안녕
0: 조심히 가요
3: 네, 먹으면 안 돼요
5: 아휴 이렇게 더운 여름날엔 배탈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
0: 그러니까
6: 자 그럼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7: 안녕하세요
6: 참새?
5: 아하 저기 죄송하지만 동물병원은 화요일에 여는데
0: 오늘은 어린이들 진료하는 소아과예요
7: 알아요 아는데 동물병원 가면 혹시 친구 참새들을 만날까봐
5: 저기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병에 걸렸나봐
8: 선생님 어떡할까요?
6: 환자분 그 일단 앉아보시죠
0: 앉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7: 네.
6: 자 참새님 어디가 아프신지 증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7: 아픈 게 아니라 제 몸이 좀 이상해요
6: 그 몸이 어떻게 이상한데요?
7: 그게 자꾸 살이 쪄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5: 아 나도 뭐라고 아이 그리고 살도 별로 안 찌셨는데 뭘
0: 그러니까 에휴, 그게 걱정이라 병원에 온 거예요? 아유 참새님도 참

0: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진찰을 좀 해볼게요.
1: 네.
0: 자, 여기. 어디 보자. 통통. 통통.
1: 네? 제가 지금 통통하다는 건가요?
0: 네. 아니야. 그 심장이 통통, 통통. 아주 건강하게 잘 뛴다고요.
1: 아, 심장이? 아, 예. 아, 네.
0: 아, 그 참새님. 네? 밥을 보통 얼마나 드시나요?
1: 다른 참새들만큼요. 딱 밥 한 공기. 그럼 간식은요? 간식도 많이 안 먹어요. 그냥 과일 조금. 아, 좀 더 먹고 싶지만 그만 먹고 자야겠다.

0: 그러니까 밥 먹고 간식 먹고 바로 낮잠을 잔다?
1: 네! 그게 왜요?
2: 그럼 낮잠 자고 일어나서는 뭘 하시는데요?
1: 낮잠 푹 자고 일어나서 저녁 먹죠! 저녁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아침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또 점심 먹고!
3: 자자! 알겠어요, 참새님. 많이 먹지도 않는데 몸무게가 느는 이유는 바로!
1: 뭔가요?
3: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것만 반복하기 때문이죠.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데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하면 그 에너지를 다 쓰게 되지만 밥을 먹고 나서 잠만 자면 그 에너지가 몸에 그대로 쌓여 살이 되는 것이지요.
0: 아휴, 밥 먹고 바로 누워 자면 소대요, 소.
1: 소? 참새가 소 된다? 오, 괜찮은데?
2: 아니, 아니, 참새님. 소 되는 건 그냥 옛날 말이고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 돼서 병나요, 병.
1: 아, 그러면 앞으로는 밥 먹고 나서 눕지 말고 움직여야겠네요.
2: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나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답니다. 이렇게.
4: 네.
3: 자자, 자자, 참새님, 앞으로는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기.
5: 약속!
1: 약속!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5: 잘 가요.
0: 자, 이쪽으로.
1: 감사합니다.
0: 안녕.
3: 너무 신난다. 자, 벌써 환자를 두 분이나 봤으니 잠깐 쉬어갈까?
2: 좋아! 쉬면서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보자. 동동이!
6: 댕댕이가 함께하는 숨은 그림 찾기!
2: 딩동댕 소아과에서 주사기가 사라졌대. 주사기를 함께 찾아보자. 시작! 오호!
6: 친구들 찾아줘서 고마워.
3: 자, 그럼 다음 환자분 들어오시라 해주세요.
7: 네, 정혜철 어린이 들어오실게요.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0: 병원 오면서 솜사탕을 다 사오고.
1: 잘 먹겠습니다.
2: 먹으라는 게 아니라 좀 들고 계시라고요. 저 진료봐야 하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지켜본다.
3: 자자자자. 알겠으니까 좀 진정하시고요. 그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2: 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 솜사탕들 다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이 좀 봐주세요. 아,
3: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2: 어, 풀고 말 거야. 아자.
3: 자, 이가 아플 땐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요? 1번 소아청소년과, 2번 치과, 3번 정형외과, 4번

0: 치과!
1: 치과 정답!
0: 우와!
1: 소아청소년과는 어린이들이 감기 걸리거나 배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치과는 이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정형외과는 근육이나 뼈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안과는 눈이 아플 때 가는 병원! 그래서 이가 아플 때는 이런 소아청소년과가 아니라
2: 저도 알아요! 이 아플 때 치과 가야 하는 거!
3: 아는데 왜 여기로?
2: 그게요, 치과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셔서.
4: 하철이, 그동안 이 안 닦았니? 말을 해. 이 닦았어, 안 닦았어? 왜 대답을 못해? 왜? 왜?
2: 그래서 그 치과 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좀 봐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어디 보자. 환자분, 이 언제 닦았어요?
2: 기억이 잘. 아유, 그렇게 솜사탕을 많이 먹는데 이를 안 닦으면 안 되지.
1: 그러니까 충치가 너무 심각하다.
4: 배철아, 쌤이랑 같이 갈까?
2: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해?
5: 제가 전화드렸어요. 환자분 데려가시라고.
4: 가자, 충치 치료. 쌤이 제대로 해줄게.
2: 선생님, 저 이 안 아프게 해주실 거냐? 살려! 살려주세요!
3: 잠깐! 그럼 이 솜사탕은요?
4: 그거 어차피 환자가 당분간 못 먹습니다. 선생님들 드시죠.
2: 내 솜사탕! 가야겠다!

0: 양치질하자.
1: 그래.
2: 나도 얼른 양치질하고 유치원 가야겠다. 딩동댕 수학과 선생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3: 지아과 노사도 수고 많았어요. 우리는 내일 동물병원에서 만나요.
4: 안녕.
1: 우와, 솜사탕 맛있겠다.
3: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5: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6: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7: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5: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6: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정말 뭐 하는 거야? 어?
1: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0: 아니, 웬 오리 한 쌍이 병원 앞에서 이러는 거야. 동물들 다 보던 일 정말. 어?
1: 요즘 사랑이 피어나는 짝짓기 차리잖아.
0: 그렇긴 하지. 그런데 난 이 칙칙한 병원에서 주사기 소독이나 하고 있으니. 아, 나도 내 반쪽 만나고 싶다.
2: 아, 조심 조심. 어떻게 내 반쪽?
0: 아까 병원 앞에서 본 오리 한 쌍이다.
1: 오리? 오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3: 아, 그게 다리랑 부리를 좀 다쳤어요.
0: 부리 때문에 아깐 오린 줄 알았는데 몸을 보니까 너구리 같기도 하고.
1: 차트를 써야 하는데 오리 아니시죠?
2: 어머, 간호사분들이 우리 잘 모르시나 보다.
3: 그러게.
0: 오리랑 비슷한 너구리인가?
1: 오리예요, 너구리예요?
3: 우리는 과연 오리일까요, 너구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2: 아, 자기 정말 짓궂다니까. 그래서 귀여워.
3: 자기가 더 귀여워.
2: 아, 자기가 더.
0: 저기요! 진료실로.
3: 까칠했을까.
4: 오늘의 환자 오리너구리. 수컷 오리너구리가 다쳤어요.
5: 부리도 다치시고 물갈퀴도 찢어지셨네요.
3: 아야야, 자기야, 나 너무 아파. 손 좀 잡아줘.
2: 우리 자기 많이 아파.
5: 뒤통제 작동.
3: 아, 역시 우리 오리손 너무 귀여워.
0: 물갈퀴 제대로 드실게요.
5: 아야, 근데 부리에 물갈퀴에 참 오리 같단 말이야.
2: 두 분 다 오리너구리 처음 보시나 보다.
6: 우린 오리처럼 부리도 있고 오리발 같은 물갈퀴도 있어서 수영을 아주 잘하죠.
7: 그치만 몸과 뿌리는 너구리처럼 생긴 주로 호주에 사는 아주아주 희귀하고 신비로운 동물이랍니다.
0: 우와, 진짜 신기하긴 하다. 근데 오리 너구리니까 새는 새겠지?
5: 동동! 오리 너구리니까 너구리에 가깝겠지.
0: 어? 너구리에 가까우면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겠네요?
2: 그건 문제로 낼까봐.
3: 너무 좋은 생각이야.
0: 그러세요. 내세요, 문제. 문제 내시라고. 문제 내시라고.
3: 왜 저래?
0: 문제.
6: 우리 너구리는 알을 낳을까, 새끼를 낳을까? 1번 알, 2번 새끼.
0: 오리는 알을 낳고
5: 너구리는 새끼를 낳는다.
0: 뭐를 낳을까?
2: 정답은
6: 알을 낳는다.
1: 우리 귀여운 알 얼른 깨나와라. 우구구구구구.
6: 알을 약 10일 동안 품으면
2: 어머나,
6: 알에서 귀여운 새끼가 나오죠.
2: 우리 귀여운 아가. 아유, 엄마 젖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자, 엄마 나 엄마 젖 먹어. 꾸르꾸르꾸르. 어, 천천히 먹어.
5: 네. 네? 새끼들이 엄마 젖을 먹는다고요?
0: 허?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젖을 안 먹고 먹이를 먹는 거 아니었나?
3: 오리 오리 너구리 너구리. 다른 동물들은 그렇죠.

0: 하지만
1: 우리 오리 너구리는 특별하니까
0: 특별.
1: 아, 나 너무 잘 맞았어.
0: 완벽해.
2: 왜 저래?
0: 진짜 귀여워.
1: 귀여워.
3: 보통 알에서 깨어난 동물은 젖을 먹지 않고 어미가 먹이를 잡아다 주거나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죠.
4: 하지만 오리너구리는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젖먹이 동물 포유류예요.
2: 포유류라고? 왜 알도 낳고 또 젖도 먹이는 거지?
3: 보통 알을 낳는 건 파충류. 아주 옛날에 살았던 포유류는 파충류와 비슷한 특징이 많았대요.
4: 우리 오리너구리는 오래전 포유류의 특징이 많이 남아있는
0: 아주 특별한 포유류죠. 자긴 너무 특별해.
1: 자기가 더 특별해.
0: 몰라 몰라.
2: 몰라 몰라. 네. 특별한 만큼 사랑도 아주 특별히 유난스럽게 하시네요.
5: 아니 그런데 그 어쩌다 다쳤어요?
0: 그게 사실 우린 결혼을 앞둔 신혼 부부거든요. 따라다다다 따라다다다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우리가 함께 살 신혼집. 자기 어때요?
1: 아늑하고 너무 좋다. 여기에는 우리 닮은 아기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0: 아 맞다 맞다. 우리 자기 아기 낳아서 키우려면 먹이를 많이 먹어야 할 텐데. 그럼 이쪽을 먹이방으로 할까요?
1: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먹이방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0: 너? 어 우리 자기 배고프면 안 되지. 아 그럼 얼른 가서 사냥이 올게요.
1: 고마워. 난 여기 예쁘게 꾸며줄게요.
0: 좋아요. 오리 오리 너구리 너구리 공당.
3: 그렇게 전 사냥을 하러 나갔죠. 오리 너구리는 물속에서 사냥을 하는데 잠수할 때 물이 안 들어오게 피부주름으로 눈과 귀를 막고 콧구멍도 닫아버리죠.
2: 잠깐! 눈도 막는다고? 그럼 안 보일 텐데 어떻게 사냥을 해요?
0: 아, 그럼 그것도 문제로.
1: 너무 귀여웠어.
5: 그러세요, 그럼.
0: 자자, 우리 오리 너구리는 눈을 감고 어떻게 사냥할까요? 1번, 먹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2번, 부리로 전기를 탐지해서.
5: 소리? 근데 좀 아까 피부주름으로 귀도 닿는다고 했는데 들리나?
2: 아! 사냥할 때만 조금 여나?
5: 그럼 물 들어가잖아.
1: 아우! 정답은 2번! 부리로 전기를 탐지해서.
5: 부리로?
0: 우리 부리는 아주아주 특별한 부리.
1: 우리는 부리로 전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요.
5: 부리로 전기를?
3: 물속 생물들이 움직이면 아주 작은 전기가 나오는데
4: 우리 부리가 바로 뛰어난 전기 탐지기.
3: 우리는 부리로 먹이에서 나오는 전기를 탐지해 눈을 감고도 가재, 지렁이, 올챙이 같은 먹이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찾은 먹이는 물 위에 올라와서 먹죠. 맛있어.
5: 우와, 부리가 전기 탐지기라니.
2: 알면 알수록
5: 신기한 오리너구리야.
0: 아, 우리 부리는 먹이를 찾는 부리.
1: 그리고 사랑의 부리이기도 하죠. 저기 뽀뽀.